0: 짜만큼 나왔어.
1: 그래, 그래, 그래. 나왔다, 나왔다. 어쩔래, 어쩔래. 어? 자, 자, 주먹, 주먹.
2: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거야.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아유.
3: 에이. 대장이 자꾸 가래를 뱉기 시작한 거야.
1: 아, 너 이러고 싶지 않아. 아.
3: 일하려고 준비하다가도
1: 맞지?
3: 오. 간식을 먹으려다가도
2: 아이 먹어.
0: 안 먹어요.
3: 심지어 자다가도 가래 때문에 힘들어했어. 그러던 어느 날.
0: 대장, 미세먼지 많은 날에는 제발 마스크를 좀 껴요.
1: 아, 마스크 끼면 답답하단 말이야.
4: 그리고 가래 좀 아무데나 뱉지 말아요.
1: 아니, 나오는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0: 소리도 듣기 싫고 보기도 싫다고요.
3: 대장이 뱉은 가래가 다른 사람 발에 묶음한 거야.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1: 어이구, 거기 안 서요! 아이, 실수야, 실수!
5: 이게 뭐니, 이게? 어? 이게 뭐니?
6: 발에 가래가 묻다니.
7: 아무데나 함부로 뱉어서 그래.
3: 아, 삼촌은 아무데나 뱉거나 그러지 않아. 아니야, 아니야.
6: 네, 삼촌. 근데 가래는 왜 생기는 거예요?
7: 맞아요, 왜 생기는 거예요?
6: 왜 생기는 거냐고요? 왜?
3: 어, 그러니까 가래가 왜 생기냐면 그 가래가 가래떡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6: 정말요?
3: 아니지. 아, 맞다. 우리에겐 호기심 딱지가 있었지? 호기심 딱지야. 먹어라!
7: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 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가래딱지. 가래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8: 우와! 예민이다. 안녕하세요.
7: 굿. 또 너희들이구나.
8: 네.
7: 또 궁금한 게 생겼거든요. 노랗고 끈적끈적한 가래는 왜 생기는 거예요?
6: 그리고 가래가 꼭 있어야 해요? 없으면 안 돼요?
9: 글쎄. 가래에 대해 알려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고 생각해봐.
8: 네.
9: 가래는 주로 코의 안쪽 깊은 곳에서부터 목 깊은 곳까지 이어지는 가래 생산 공장에서 만들어져.
2: 울려, 울려. 자, 이제 단백질 혼합물 조금 붓고. 물은 아주 많이 붓고. 어우, 붓고. 자, 이제 다시. 자, 섞어, 섞어, 돌려, 돌려, 섞어.
10: 아니, 어제도 만들었는데 오늘도 또 만들어요?
2: 그럼, 가래는 매일매일 만들어야 돼.
10: 어이, 왜요?
2: 그건 기다려보면 알게 돼. 섞어, 아니 섞어. 섞어, 섞어, 돌려, 돌려.
1: 나 따라해. 주먹 찌르기. 야!
7: 우와! 저기로 들어가자!

0: 들어가자!
1: 미세먼지 같은 나쁜 물질이 코나 입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더 안으로 들어오면
0: 이래요!
2: 어? 저걸 어떡하지? 아, 큰일 났네! 비상! 비상! 가래공장! 가래공장!
3: 네! 가래공장입니다!
2: 어, 지금 미세먼지가 너무 깊게 들어왔어! 어서 빨리 가래를 내보내!
3: 네! 알겠습니다! 가래! 발사!
1: 이렇게 가래가 공기가 통하는 관을 촉촉하게 적신 후

0: 밖에서 들어온 나쁜 물질을 굳게 만들어서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지. 지금 이 순간에도 가래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조금씩 나오고 있어.
1: 아, 그런데 가래가 어떻게 입 밖으로 나와요?
0: 그건 말이야.
2: 뭐지? 안 떨어져!
3: 많이도 들어왔네. 마스크라도 쓰던가 해야지. 이걸 어쩐다. 안 되겠다. 기침일꾼! 기침일꾼!
4: 네! 기침일꾼입니다.
3: 지금 가래가 너무 많이 쌓였어. 어서 빨리 밖으로 내보내.
5: 네, 알겠습니다.
0: 기침일꾼들은 가래가 있는 곳의 근육을 강하게 움직여서
6: 갑자기 기침이 나오네.
0: 이렇게 가래를 밖으로 내보내는 거야.
7: 그럼 가래가 많이 나오는 건 몸에 나쁜 물질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0: 응. 그래서 가래를 잘 뱉는 것이 중요해. 아. 자, 이제 가래가 있어야 할까? 아니면 없어도 될까?
8: 있어야 해요.
0: 그래, 맞아.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고. 안녕.
8: 안녕히 가세요.
1: 가래도 다 하는 일이 있구나.
9: 아참 삼촌, 사친구들 대장은 어떻게 됐어요?
7: 아, 어떻게 됐냐면
10: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아무데나 그렇게 가래를 뱉으면 돼요 안 돼요?
11: 안 돼요?
10: 앞으로는 그 휴지에 잘 뱉어서 잘 싸서 버려야 돼요. 알겠죠?
11: 네.
10: 그리고 이렇게 미세먼지 많은 날에는 이 마스크를 써야 돼요? 안 돼요?
11: 돼요.
10: 코나 입으로 나쁜 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해야 가래가 덜 생기는 거예요.
11: 예, 예.
7: 그날 이후 산 친구들 대장은 가래를 아무데나 뱉지 않았대.
9: 허당 의원은 정말 모르는 게 없어.
1: 맞아, 맞아.
7: 삼촌도 그 가끔 까먹어서 그렇지 아는 거 엄청 많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이 삼촌에게 물어보렴.
9: 네, 네. 삼촌, 이제 가래 딱지 주면 안 될까요?
1: 좋아, 좋아.
7: 좋아, 노래 잘하면 줄게.
9: 우와, 삼촌, 최고, 최고.
7: 친구들도 함께 할까요?

0: 있다고?
1: 그렇다니까.
2: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3: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6: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파리! 너 왜 또 여기서 울고 있더도? 너 지난주에 멸종하지 않고 잘 살아보겠다면서 막 화이팅! 이러면서 갔잖아.
1: 그랬지.
0: 근데 무슨 일 있더도?
1: 고도, 멸종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해?
0: 새끼를 낳아야지.
1: 새끼를 낳으려면?
0: 새끼를 낳으려면 짝을 찾아서 짝짓기를 해야지.
1: 그치? 응. 근데 짝을 못 찾겠어.
0: 아이고, 짝을 찾으려고 노력은 해봤고.
1: 그럼

0: 안녕. 나랑 짝꿍하자.
1: 싫은데.
0: 내가 과자 줄게. 내 짝 돼주라. 응?
1: 싫다고.
0: 너 나랑 짝 안 해준다고 우리 엄마한테 다 이른다.
1: 일러라. 난 아빠한테 이를 거다. 아빠.
2: 저런.
0: 이렇게 계속 짝을 못 찾다가 결국 멸종하는 거 아니야?
3: 아니야. 너도 짝 찾을 수 있어.
0: 이번엔 또 누구지?
4: 너도 짝 찾을 수 있어.
2: 그래, 노력하면 돼.
5: 포기하지 말고 죽을 힘을 다해 짝을 찾으란 말이다.
0: 정말 나도 할 수 있을까?
6: 그러게. 아, 우리 자기만의 방법으로 짝짓기에 성공한 동물들을 불러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겠더더?
0: 오, 좋아. 그러자.
7: 오케이. 짝짓기 비법을 알려줄 지구의 동물들이여, 모두 모여. 뽀짜짜짜짜.
8: 간다. 기다려.
6: 생존 동물 해출동.
8: 짝짓기 비법을 알려주마.
7: 그럼 지금부터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은 동물들의 짝짓기 비법을 들어보도록 하겠다죠.
0: 자, 첫 번째로 이야기를 들려줄 동물은
8: 파우어새.
9: 파우바오, 파우바오, 파우바오.
10: 안녕하세요, 파우어새입니다. 파우바오, 파우바오.
11: 이름 파우어새.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에 살며 세틴 파우어새, 보겔코 파우어새 등 10여 종이 있음.
10: 저희 파우어새의 짝짓기 비법은 바로 멋진 집짓기예요.
7: 멋진 집이요?
10: 예, 저희들은 짝을 집에 초대하기 위해 아주 아주 멋진 집을 짓는다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짓는 집이에요.
7: 어저저, 나뭇가지로 집을 짓는군요.
10: 네, 우리가 집 하나를 짓는 데 필요한 나뭇가지가 약 4,000개쯤 되죠.
0: 우와, 나뭇가지 4,000개?
10: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집을 다 지으면 집과 정원을 꾸며요. 내 짝꿍은 어떤 색을 좋아할까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어떤 친구는 녹색 열매로 정원을 꾸미고, 또 어떤 친구는 까만색 열매로 정원을 꾸미죠. 어떤 친구는 빨간색으로 꾸며요. 빨간 열매, 빨간 꽃잎, 빨간 음료수 캔.
0: 우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집과 정원을 꾸미면 짝을 찾을 수가 있군요.
10: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만 해서는 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0: 에? 아니,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짝을 못 찾아요?
10: 한 가지가 더 필요하죠. 바로 암컷을 부르는 노래. 아, 암컷아, 어딨니? 이리 와. 왔다. 그렇게 암컷을 집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암컷이 찾아와도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럴 땐 또 다른 암컷을 찾아야 돼요.
0: 아, 그럼 파우어새 방법으로는 짝을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
10: 아, 제 친척인 극락조의 방법은 어떨까요?
7: 극락조? 그 댄스왕 극락조가 친척이더더.
10: 예.
0: 극락조는 짝을 찾을 때 어떤 방법을 쓰시나요?
10: 댄스왕답게 당연히 댄스죠.
12: 댄스, 댄스, 댄스. 댄스, 댄스.
13: 댄스? 어디? 얼마나 잘 추는지 봅시다.
14: 네, 보여드릴게요.
7: 도도도, 춤을 정말 잘 추는데도.
0: 우와, 연습 많이 했나봐요.
14: 그럼요, 연습 엄청 열심히 했죠.
10: 이렇게 해서 극락주는 짝짓기에 성공한답니다.
7: 우와, 우와.
10: 나도 춤 연습을 좀 해야겠어. 파우바, 파우바.
7: 저도
0: 난 손 비비기 댄스.
7: 하시고요. 바우어세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자리해 주시죠.
10: 알겠습니다. 바바 바바 바바.
7: 이제 또 다른 짝짓기 비법을 알려줄 동물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8: 흰말농개.
15: 마 내가 마 흰말농개 아이가.
11: 이름 흰발농개. 바다 갯벌에 살고 있음. 큰 집게다리가 흰색이라 흰발농개라고 불림.
15: 저 흰발농개가 짝을 찾는 비법은 바로 이 커.

0: 대단한 집게다리 아니겠습니까?
1: 어허! 그 큰 집게다리가 짝을 찾는데 어떤 도움이 되나요?
0: 이 세상엔 자기 짝을 찾는 수많은 수컷들이 있습니다. 짝을 찾기 위해 때론 다른 수컷과 싸워서 이겨야 하죠. 바로 큰 집게다리를 이용해서.
2: 그래, 집게다리로 한번 싸워보자. 이긴 사람이 개순씨의 짝이 되는 거야.
3: 좋아, 개순씨 심판 좀 봐주세요.
4: 알았어요, 준비. 자! 시작! 이겨라, 이겨라! 아무나 이겨라!
0: 이겼다! 이리 오시지요, 개순 씨.
4: 어, 개돌 씨 축하해요. 완전 멋있었어요.
0: 고맙습니다. 자, 이제 짝짓기를 하러 동굴로 가시지요.
4: 좋아요.
5: 우와! 결국 용감한 흰발 농개가 짝을 찾을 수 있는 거군요.
0: 맞습니다. 하리님도 꼭 용기를 갖고 짝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5: 파이팅!
1: 네, 흰발 농장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럼 이제 또 다른 짝짓기 비법을 알려주실 동물을 모셔보자. 바로바로 헤로세오!
6: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헤로 새우예요. 헤로 헤로.
7: 이름 헤로 새우. 몸길이 약 3cm. 사는 곳 바닷속 헤로 동굴 해면.
1: 헤로 새우님은 어떤 노력으로 짝짓기에 성공하고 계신가요?
6: 헤로 새우는 짝짓기를 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아요.
5: 에? 아니, 노력을 하지 않아도 짝짓기를 할 수 있다고요?
6: 네, 헤로 새우가 쉽게 짝짓기를 할 수 있는 건 바로 헤로 동굴 해면 덕분이에요. 헤로 헤로. 이게 바로 헤로 동굴 해면이에요. 그물 모양의 해면 동굴이죠. 헤로 새우는 아주 어릴 때 헤로 동굴 해면 안으로 들어가요. 그것도 두 마리가 함께. 그리고 그 안에서 점점 자라나 어른이 되는데 한 마리는 암컷, 한 마리는 수컷인 거죠.
8: 이제 우리 몸이 너무 커져서 이 해로 동굴 해면 밖을 나갈 수가 없어.
9: 괜찮아요. 이 안에 있으면 아무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먹이는 그물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걸 먹으면 되고.
8: 맞아. 당신과 함께라면 영원히 이 그물 안에 갇혀 살아도 좋아.
9: 어머, 당신.
1: 아하, 암컷 수컷이 함께 해로 동굴 해면에 갇혀 있으니 짝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도.
8: 네, 우린 거기서 짝짓기도 하고 새끼도 낳아요. 해로 해로.
9: 아가들아, 나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
6: 새끼 해로 새우들은 몸이 작아서 해로 동굴 해면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8: 새끼 해로 새우들은 또 다른 해로 동굴 해면으로 가서 거기서 자기 짝과 평생을 살아가죠.
5: 근데요, 평생을 그물 안에 갇혀 살면 답답하지 않나?
8: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딨어요. 짝을 찾느라 애쓸 필요가 없으니 평생 갇혀 사는 것쯤은 참아야지. 안 그래요? 헤로 헤로.
1: 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헤로 새우님도 자리해 주시죠.
8: 헤로 헤로.
1: 자.

0: 이야기 듣고 어땠나요?
1: 네, 아주 많은 걸 느꼈습니다.
2: 지구의 모든 동물들이 짝을 찾아 짝짓기를 하고 새끼를 낳아 키우느라 애쓰고 있다는 걸. 그리고 이런 노력들로 지구의 생명체들이 멸종하지 않고 대대손손 살아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0: 맞도도 맞도도. 그럼 파리님도 앞으로는 포기하지 않고 짝을 찾는 노력을 계속 하시겠도도.
1: 그래야죠. 열심히 제 짝을 찾아서 짝짓기에 꼭 성공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지구의 모든 동식물들이 짝짓기에 성공하는 그날까지 우리 그린조끼 구조대가 응원하겠다도. 모두 모두
3: 화이팅!
4: 화이팅! 화이팅!
1: 아자아자!

0: 셋째 자리의 범인을 잡아라.
1: 누구나 요원 학교에 온 멋진 요원 친구들
2: 모두 모두
1: 안녕.
2: 친구들을 위해 당근 사탕을 가져왔지.
1: 맛있겠다. 요원들의 영양 간식 당근 사탕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내 것도 있어.
2: 당근이지. 이 중에 셋째 사탕이 톡톡 거야.
1: 키키 몰랐어. 네가 날 이렇게 좋아하는 줄. 나한테 사탕을 세 개나 주다니 고마워 키키. 왜 내 사탕 세 개라며?
2: 요원들 내가 세 개라고 했나?
3: 아니.
2: 그렇지. 첫째, 둘째, 셋째. 이 셋째 사탕이 네 거라고.
1: 아이, 셋이랑 셋째랑 헷갈렸어.
2: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우리 곰끼 요원도 전에 그랬잖아.
1: 곰끼가?
2: 응, 기억 안 나? 어? 방귀가스 테러 사건.
1: 아, 기억난다. 그러니까 그때 곰끼는 방귀가스 테러 사건의 범인을 잡으려고 준비 중이었어.
4: 어? 빨간 버스가. 여기는 곰끼요. 빨간 버스가 도착했어.
2: 그 버스에 방귀가스 테러범이 타고 있다.
1: 조심해라 곰끼. 녀석은 지독한 방귀가스 폭탄을 가지고 있어.
4: 자, 걱정 마라 토토끼께. 녀석이 까불면 이 곰끼 요원이 독방귀로 혼쭐을 나길 테니 방귀 파스. 나이스. 좋았어 곰끼 요원.

0: 버스에 승객들이 아주 많구만. 이 중에 범인이 있다는 건데. 어?
1: 범인은?
2: 셋째 승객.
0: 아하! 첫째, 둘째, 셋째, 역! 잡았다! 방귀가스 테러범다!
3: 뭔 소리야?
2: 아빠, 방귀 끼었어?
1: 나 안 끼었어. 혹시 당신?
3: 어이, 아니에요.
0: 어? 이게 아닌데. 범인은 한 명이라고 했는데.
2: 이렇게 곰기도 셋이랑 셋째랑 헷갈렸었어.
4: 맞아. 다행히 실수한 걸 금방 깨달았지만.
0: 자, 하하! 셋이 아니라 셋째잖아! 얍! 죄송합니다. 아, 다시. 첫째, 둘째, 셋째! 어? 아, 얘는 진짜 범인 아닌 것 같은데.
2: 줄까?
0: 괜찮다. 아, 도대체 누가 범인이야? 아, 모르겠다.
2: 그렇게 곰기는 범인을 놓칠 위기에 처한 거야.
4: 여기서 요원들에게 문제. 범인은 분명히 셋째 자리에 앉아 있었어.
2: 그런데 왜 곰기는 범인을 찾지 못한 걸까?
4: 자, 하람 요원.
5: 사탕을 먹고 있으니까 뭔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갖고 넘어간 거 아닐까?
2: 어허, 재밌는 생각이야. 하지만 그 아이는 범인이 아니었어. 응?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요원은?
1: 예?
2: 어? 우리 설아 요원?
6: 곰기 요원은 왼쪽에서 셋째를 골랐잖아. 근데 왼쪽에서 셋째가 아니고 오른쪽에서 셋째를 골랐다면은 그의 범인이 아니었을까?
2: 아~ 요원들 모두 대답을 아주 잘했어.
4: 곰기가 범인을 잡지 못한 건? 다 우리 때문이야.
2: 우리가 기준을 정확히 말하지 않았었지.
6: 근데 기준이 뭐야?
2: 기준이 뭐냐 하면, 자, 여기서 강아지가 기준이 되면,
3: 기준!
2: 순서를 셀 때 강아지부터 세는 거야. 이렇게
7: 강아지를 기준으로 순서를 세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4: 이번엔 기린이 기준이 되면
2: 기준!
4: 순서를 셀 때 기린부터 세는 거지. 이렇게
7: 기린을 기준으로 순서를 세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2: 이렇게 순서를 셀 때는 어디부터 셀지 기준이 있어야 돼.
4: 그걸 깨달은 우리 곰기는?
0: 어, 그래, 순서의 기준. 토토끼게, 어디를 기준으로 셋째 자리지?
8: 아차,
2: 그걸 말 안 했네.
1: 기린을 기준으로?
2: 셋째 자리.
0: 아하! 첫째, 둘째, 셋째, 얍!
2: 깜짝이야!
0: 자, 역시! 방귀가스 폭탄으로 시민들을 괴롭힌 당신! 곰기의 이름으로 체포한다! 차하하하하!
2: 이런 게...

0: 지금 어디 가게예요? 맞춰보세요.
1: 힌트, 우리 책 빌리러 간다.
0: 야, 그럼 너무 쉽잖아. 우리 도서관 가요. 도서관.
1: 우리가 빌리고 싶었던 책이 도서관에 들어왔대요. 그래서 빌리러 가는 거예요.
0: 근데 누가 벌써 빌려갔으면?
1: 하, 안 돼. 서둘러 가자.
2: 서둘러! 고고!
0: 드디어 도서관에 왔습니다. 어린이 책 있는 데가 3층이거든요.
1: 계단으로 가자.
0: 그래.
2: 1층, 2층, 3층.
0: 선생님, 공기와 수학개물 어디 있어요?
3: 그거 저기 책장으로 가서 위에서 둘째 칸, 왼쪽에서 넷째 칸으로 가봐.
0: 위에서 둘째 칸,
1: 왼쪽에서 넷째 칸.
2: 감사합니다.
0: 위에서 첫째, 둘째.
1: 왼쪽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찾아보자.
0: 그래. 여긴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와, 여기 있다. 찾았다. 예!
4: 와우, 잘했다, 요원들. 순서를 잘 세는 요원들은 우주에서 셋째, 아니, 둘째, 아니, 첫째가 된 요원들이다. 최고! 차하하하하하.
5: 공기 공기 공기
6: 우에마
5: 내가 바로 공기
6: 공기
5: 공기 공기 공기
6: 우에마
5: 우주 최고 요원
6: 공기
5: 렛고
7: 1,2,3,4,5,6,7,8,9,10
5: 오케이
7: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5: 곱기
7: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5: 공기
7: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5: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은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면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하루를 시작하는 모닝 핫초코. 오늘도 따뜻한 핫초코를. 마시고 싶지 않군. 오늘따라 시원한 아이스 초코가 마시고 싶은 걸.
1: 좋은 아침입니다.
0: 마실래?
1: 그거 저 주시려고.
0: 자.
1: 감사합니다.

0: 응?
1: 곰씨!
2: 초이야!
0: 변신, 변신!
1: 아무도 없네?
3: 얘들아, 나 여기 있어.
2: 안녕.
1: 곰씨, 안녕.
3: 안녕.
1: 화초코 마시는 중?
3: 응. 근데 이거 아까워서 못 마시겠어.
1: 뭐가 아까워?
3: 이거 철수님이나 주려고 정성스럽게 만든 핫초코거든. 아, 나 철수님한테 뭘 해드리지?
1: 아, 너도 뭘 만들어봐.
4: 간식 어때? 핫초코랑 같이 먹을 간식.
3: 오, 근데 나 간식 만들지 모르는데?
5: 웬 걱정. 이 바비가 있잖아. 바비 제일 좋은데? 간식은 더 좋아하는 바비.
4: 나도 도와줄게.
3: 이런 멋진 친구들 같으니라고.
6: 예!
1: 우리 집으로 가자.
4: 그래.
7: 이봐, 곰초이.
3: 곰선생님, 안녕하십니까?
7: 그래, 안녕. 어디 가나요?
3: 실은요. 출수님한테 비밀입니다. 깜짝 선물로 드릴 거라서요.
7: 알겠습니다. 비밀.
3: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얘들아, 같이 가.
7: 기특하구만. 자.

0: 예. 노래 좋고. 어? 좋아.
1: 곰통령님, 예. 오셨습니까?
0: 오셨군요.
1: 아이스 초코용 얼음을 좀 사오느라.
0: 아, 곰초이는 찾지 마세요. 어딜 좀 갔거든요.
1: 음? 어딜요?
0: 아, 비밀로 해달랬으니까. 아, 누굴 좀 만나러요?
1: 누구요?
0: 누구? 아, 뭐, 삼촌? 아니, 그, 아, 아니, 아니, 그, 이모. 아, 예, 이모요, 이모. 예, 예.
1: 그렇군요.
0: 예, 예.
1: 곰초이는 이모가 없습니다.
0: 예,

0: 곰초이. 나쁜 사람한테 유배된 것 같군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1: 잠깐! 아닙니다. 유괴된 거 아니에요.
0: 뭐?
1: 곰초이는 철수님을 위한 깜짝 요리를 만들러. 나 이거 참 비밀로 해달랬는데. 아유.
0: 요리?

0: 핫초코랑 같이 먹을 간식 뭐가 좋을까?
1: 핫초코엔 역시 라면이야. 조수들 냄비에 물 준비.
2: 네, 네 셰프.
3: 어린이들끼리 요리를 하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4: 안 돼! 예? 제발 날 봐서 모른 척 해줘요. 나 곰초이랑 약속했단 말입니다. 비밀 지키기로요. 걱정 마십시오. 별일 없을 겁니다. 설마 어린이들이 뭐 펄펄 끓이는 요리를 하기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펄펄 끓이는 요리?
0: 끓는다. 라면 넣을까?
5: 어디 보자. 물이 좀 많은데? 조수, 냄비 장갑.
2: 네, 헬프!
6: 안전, I love you. 안전, I love you. 안전, I love you. 안전, I love you.
3: 곰초이, 내가 싫어하는 음식이 뭔지 물었지?
0: 제가요?
3: 나는 펄펄 끓이는 요리를 정말 싫어하지. 예를 들면 라면 같은 거. 명심해.
7: 뭐야? 갑자기? 응?
0: 여기있습니다 셰프님.
7: 자, 얘들아, 우리 라면 말고 딴 거 만들자.
8: 왜? 왜?
7: 셰프님이 라면 싫어하는데 몰랐어.
8: 그럼 뭐 만들지?
0: 아, 샌드위치 어때? 핫초코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오! 예!
4: 아이스 초코를 마시니 마음이 편안해지는군요. 그렇지 않나요, 절수님?
3: 네, 그렇지 않습니다.
4: 아이들 걱정은 내려놓으십시오. 생각해봤는데 주방에 위험한 물건? 뭐 별로 없습니다. 기껏해야 칼 정도는. 설마 어린이들이 칼로 써는 요리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안 돼.
7: 재료 준비됐나, 조수들?
2: 네, 셰프!
7: 뭐부터 썰어볼까?
0: 햄부터! 꼬라!
6: 안전, I love you. 안전, I love you. 안전, I love you. 안전, I love you.
3: 내가 싫어하는 요리, 또 말해주지.
7: 또요? 근데 철수님, 혹시 제가 깜짝 요리 만드는 거 알고 계시는 겁니까?
3: 모른다.
7: 다행이다.
3: 잘 들어. 내가 싫어하는 음식은 칼로 썰어서 만드는 음식이지. 만약 햄을 칼로 썰어서 샌드위치 빵에 넣는다? 내 말 명심해.
7: 얘들아, 얘들아. 샌드위치 안 되겠어.
8: 왜 또?
7: 최수님이 햄을 칼로 써는 거 우회기래.
8: 아, 곰철수 까다롭네? 그럼.

0: 어때? 딸기탕으로.
1: 근데 나 만들 줄 모르는데.
0: 내가 알아. 전에 엄마랑 해봤거든.
2: 오예.
0: 먼저 딸기는 잘 씻어서 물기를 없앤 후에 꼭지를 떼고 꽃에 딸기를 끼우는 거지. 그 다음엔 설탕이랑 물을 섞어서 소스를 만들어. 자, 이 소스를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돼.
3: 오케이.
1: 이제 돌리면 되겠지?
0: 이
1: 정도면 되겠지?
3: 가자.
0: 그래.
4: 아, 아이스 초코 잘 마셨습니다.
5: 별 말씀을.
4: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곰초이 깜짝 요리는 모른 척 해주십시오. 아, 그 펄펄 끓이는 요리도 안 하지, 칼도 안 쓰지. 위험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무슨 안전사고가?

0: 그러니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유, 무슨 안전사고가
1: 발생했군요. 안전사고. 또 뵙도록 하죠.
0: 진짜로? 아이고, 어쩌나 이거를.
2: 빨간색.
3: 아, 어떡해.
4: 노란색.
5: 노란색이다.
3: 하나, 둘, 셋 하면 뽑자.
6: 근데 이게 무슨 냄새지?
3: 어, 맞다! 싫어!
1: 물러서!

0: 전자레인지에 이런 금속 제품을 넣으면 안 돼. 불꽃이 튀어서 불이 날 수 있다고. 전자레인지에는 이런 표시가 있는 전자레인지 전용 용기만 넣도록. 알겠나, 어린이들?
1: 알겠어요, 실수님.
2: 알겠어.
0: 참고로 난 너희가 깜짝 요리 만들려고 했던 거 모른다. 알겠지? 아이스 초코 마시기 참 힘들군.
1: 철수님! 철수님을 위해 준비한 딸기탕으로. 아, 아니고 딸기꽃이에요. 사랑해요, 철수님. 홈조이 드림.
0: 사고나 치지 말지. 아이스 초코랑 제법 잘 어울리는걸?
3: 짭짤한 건 됐어.

0: 수학탐정단 x제곱 더하기 10x는 39. 이 방정식 지금 바로 풀 수 있어요?
1: 저 알아요. 계산기 쓰면 되잖아요.
2: 1200년 전엔 계산기가 없었어.
1: 그럼 손으로요?
2: x라는 글자도 없었어.
0: 잠깐만요. x가 없었다고요? 그럼 미지수를 뭐라고 불렀어요?
2: 샤이. 아랍어로 어떤 것.
0: 기호도 없이 x도 없이 어떻게 방정식을 풀었다는 걸까요?
2: 그 고민 1200년 전에 알콰리즘이도 했어. 그리고 풀었어.
0: 1200년 전 바그다드로 갑니다. Right now. 9세기 아빠스 왕조의 수도 바그다드. 이 시대를 사람들은 이슬람의 황금기라고 불러요. 전 세계의 학자들이 모여들었고 그리스의 수학책, 인도의 숫자, 페르시아의 천문학이 한 도시에서 만났어요. 그 중심에 지혜의 집이 있었어요. 칼리프의 후원으로 세워진 이 도서관에는 수백 명의 학자가 밤낮 없이 번역하고 연구하고 기록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지식이 모인 곳이었죠. 그곳에 알콰리즈미가 있었어요. 그는 단순한 이론가가 아니었어요. 당시 이슬람 사회에서는 땅을 정확히 측량하고 재산을 공정하게 나눠야 하는 실제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기존 산술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요. 칼리프는 알콰리즈미에게 부탁했어요. 관리자도 측량사도 누구나 쓸 수 있는 실용적인 계산책을 써달라고요.
3: 관리자도 측량사도 누구나 쓸 수 있는 실용적인 계산책을 써주시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0: 알콰리즈미는 수를 도형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모르는 수를 사각형의 넓이로 보고 그 관계를 땅 위에 그렸어요. 계산하는 게 아니라 형태를 찾은 거예요. 수많은 날이 지나고 칼리프로부터 독촉이 왔어요.
3: 선생님, 측량의 기한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 이게 맞아. 빈 꽃을 채우면.
0: 밤이 지나도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같은 도형을 수십 번 그리고 지우고 다시 그렸어요. 풀릴 것 같은데 딱 한 조각이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왔어요. 빈자리를 채우는 순간 모든 관계가 하나의 완전한 형태로 맞아떨어졌어요.
3: 이것이 같다. 이게 풀리네요.
2: 알콰리즈미가 다룬 핵심 방정식이 바로 x제곱 더하기 10x는 39라는 것이야.
1: 중요한 것은 이것을 기호로 쓰지 않았다, 이거지?
0: 알콰리즈미는 그 풀이를 책에 담았어요. 기호도 수식도 없이 오직 아랍어 문장으로요. 그 책의 이름은 알키탑 알묵타사르 피 힙삽 알자브르 알묵가발라. 바그다드에서 이집트로, 스페인으로, 유럽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그 제목의 단어 하나가 세상에 남았어요. 알자브르. 훗날 사람들은 그것을 알제브라 대수학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4: 수학 탐정단,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알콰리즈미가 쓴 책 한 권이 지금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배우는 2차 방정식의 출발점이에요.
2: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 더.
1: 뭔데? 뭔데?
2: 알고리즘이라는 표현이 바로 알콰리즘.

0: 이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는 사실. 모르는 것에 이름을 붙인 수학자 알콰리즘이 그는 모르는 수에 처음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아랍어로 샤이, 어떤 것, 그 풀이를 담은 책 한 권이 유럽으로 퍼지면서 알, 자브르, 오늘날의 대수학이 되었어요.
1: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름을 붙이고 형태를 찾은 사람.
2: 오늘의 수상한 수학자였습니다.
3: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1: 안녕.

0: 과거에 인천에는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있었다는데요. 1883년 인천 개항 이후 수많은 외국인이 이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조선과 무역을 하려는 상인들은 영사관 주변에 모여 살기 시작했죠. 그렇게 생긴 곳 중 하나가 바로 조계지입니다. 조계지란 조선의 법이 적용되지 않던 외국인을 위한 특별구역인데요. 청나라 조계지와 일본 조계지가 계단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자리했습니다. 이곳을 청일조계지 경계계단이라고 부르죠. 청나라 조계지였던 곳에는 현재 차이나타운이 자리하며 그 시절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 안녕하세요. 역사를 통해 현대를 보는 눈을 키웁니다. 더 역사의 히스토리텔러 김준우입니다. 조선의 수도인 한양과 가장 가까웠던 항구, 인천으로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는 오늘 다룰 주제가 개항장이기 때문인데요. 수백 년간 고유의 질서를 지켜온 조선과 청, 에도 막부는 총과 군함의 위협 아래 각기 다른 방식으로 문을 열어야만 했습니다. 그 문이 된 항구, 인천, 상하이, 요코하마는 어떻게 변해갔을까요? 새 도시의 운명을 따라가다 보면 새 나라가 근대라는 시대 앞에서 얼마나 다른 길을 걷게 되었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세계의 중심이라 자부했던 중국의 청나라입니다. 당시 청나라는 서양과의 무역을 광저우라고 하는 단 하나의 항구에서만, 그것도 공행이라는 허가받은 상인들을 통해서만 허락했습니다. 이를 공행무역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마치 아주 작은 문 하나만 열어두고 모든 교류를 엄격하게 통제했던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영국은 중국의 차와 비단을 엄청나게 수입하면서 많은 양의 은을 지불해야 했죠. 무역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영국은 이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아주 비도덕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바로 인도에서 생산한 마약인 아편을 중국에 파는 것이었습니다. 아편은 순식간에 중국 사회를 병들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아편 중독자가 되어 몸과 마음이 망가졌고 막대한 양의 은이 아편값으로 영국에 흘러들어갔습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청나라 황제는 임칙서라는 관리를 광저우에 보내 아편을 모두 압수하고 폐기해버립니다. 이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였지만 영국은 이를 자유로운 무역을 방해하고 자국의 재산을 빼앗은 행위라며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1840년에 일어난 제1차 아편전쟁입니다. 저는 당신의 나라에서 아편 흡연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아편으로 인해 생기는 해악을 명확하게 알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자신의 나라에 해악이 된다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그 해악을 타국에게 전가시킬 수 있습니까? 그것도 중국에게. 하지만 결과는 청나라의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영국의 최신식 군함은 연기를 뿜으며 바람의 방향과 상관없이 강을 거슬러 올라와 중국의 배들을 손쉽게 파괴했습니다. 당시 청나라 관리들은 영국의 군함을 보고 요술을 부린다고 생각할 정도로 서양의 기술에 무지했습니다. 결국 청나라는 영국의 힘 앞에 무릎을 꿇고 난징에서 굴욕적인 조약을 맺게 됩니다. 수백 년간 세계 중심이라는 중화의 자부심을 지켜온 거대한 제국이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중국이 영국에게 힘없이 무너졌다는 소식은 이웃나라 일본에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에도 막부는 쇄국 정책을 통해 항구의 문을 닫고 있었으며 서양과는 네덜란드와 제한된 교류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나라에서 있었던 아편전쟁에 대해서는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알고 있었죠. 서양의 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하구나. 청나라처럼 서양과 맞서 싸우다가는 똑같은 꼴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던 1853년 일본의 중심이었던 에도 앞바다에 이전에는 본 적 없던 거대한 배들이 나타납니다. 연기를 뿜어내는 검은색 증기선, 바로 미국의 매튜 페리 제독이 이끄는 함대였습니다. 일본인들은 이 배를 쿠로후네, 즉 검은 배라고 부르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페리 제독은 중국에서 영국이 했던 것처럼 무작정 전쟁을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검은 배의 대포들을 에도를 향해 겨누고 증기기관의 힘을 과시하며 조용히 압박했습니다. 전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문을 열고 우리와 외교관계를 맺을 것인가? 라는 무언의 협박이었죠. 중국의 실패를 이미 알고 있었던 일본 막부의 지도자들은 오랜 고민 끝에 전쟁 대신 조약 체결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들은 결국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1854년 미일 화친 조약을 맺고 두 개의 항구를 열게 됩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 조선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양의 힘에 문을 연 일본은 무서운 속도로 근대화를 추진하며 스스로 제국주의의 국가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첫 번째로 따라한 것은 바로 자신들의 문을 열게 했던 서양의 포함 외교 방식이었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이웃나라였던 조선이었죠. 1875년 일본 군함 운요호가 강화도 앞바다에 불법으로 침입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였죠. 조선의 강화도 수비대가 당연히 경고 포격을 가하자 일본은 기다렸다는 듯이 조선이 먼저 우리를 공격했다! 라며 이를 빌미로 삼아서 조약 체결을 강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구실로 일본은 페리 제독이 그랬던 것처럼 함대를 이끌고 와 조선을 위협하며 조약 체결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쳤던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직접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일본의 위협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결국 조선은 1876년 일본의 강압에 못 이겨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며 문을 열게 됩니다. 조약이라고 하면 보통 나라와 나라가 동등한 입장에서 맺는 약속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19세기 동아시아 국가들이 맺은 조약들은 힘의 논리가 그대로 반영된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조약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불평등함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편 전쟁에서 패배한 청나라가 영국과 맺은 난징 조약은 앞으로 동아시아에서 맺어질 모든 불평등 조약의 청사진, 즉 원본 모델이 되었습니다. 난징 조약은 총 13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은 홍콩을 영국에게 할양한다. 둘째, 아편 배상과 전쟁 배상 등으로 2,100만 달러를 지불한다. 셋째, 광저우, 샤먼, 닝보, 푸저우, 상하이 등 5개 항구를 개항하고 영국인의 거주와 교육을 허가한다. 넷째, 관세율은 서로 합의해 정한다. 다섯째, 개항장에 영사를 주재하도록 한다. 여섯째, 공행제도를 폐지한다 등이 있습니다. 난징 조약이 체결되면서 영국은 청과의 교역을 늘릴 수 있었으며 홍콩을 통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854년, 일본이 미국과 맺은 미일화친 조약은 전쟁 없이 맺어졌기 때문에 배상금이나 영토 할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결코 평등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미일화친 조약은 1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모다, 하코다테 항구를 개항한다. 둘째, 미국의 최애국 대우를 부여한다 등이 있습니다. 미일화친 조약이 체결되면서 미국은 일본과의 교역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최애국 대우로 인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조선은 우니원 사건 이후 1876년에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조일소 조규입니다. 조일소 조규는 강화도에서 체결되었기 때문에 강화도 조약이라고도 부르죠. 일본은 서양의 불평등 조약을 그대로 베껴와 자국의 이익에 맞게 변형시켜 조선과 조약을 유리하게 체결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선국은 자주국이며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둘째, 일본국 항해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셋째,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 죄를 범하였을 경우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 등이 있습니다. 조선은 자주국이고 일본과 평등하다는 이 조항은 어찌 보면 조선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진짜 속내는 수백 년간 이어져온 조선과 청나라의 전통적인 관계를 끊어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을 외교적으로 고립시켜 일본이 마음대로 다루기 쉽게 만들려는 교활한 함정이었죠. 또한 일본에게 조선의 해안을 마음대로 측량할 권리를 준 것은 마치 도둑에게 우리 집에 설계도를 넘겨주는 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조항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를 통해 얻은 정보로 훗날 조선을 침략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땅에서 일본인이 죄를 지어도 조선의 법이 미치지 못하게 했으며 심지어 관세에 대한 내용이 아예 빠져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상품이 아무런 세금 없이 조선에 쏟아져 들어왔고 조선의 상인들과 간의 수공업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불평등 조약에 따라 문을 열게 된 항구, 개항장은 이제 새로운 시대의 중심 무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하이, 요코하마, 인천 이 세 도시가 걸어간 길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난징 조약 이후 상하이에 영국, 미국, 프랑스가 각자 자신들의 땅처럼 다스리는 조계가 생겼습니다. 특히 영국과 미국 조계가 합쳐진 공동조계는 외국인들이 직접 뽑은 대표들로 구성된 행정기구인 공부국이 다스렸습니다. 이들은 세금을 걷고 자체 경찰력을 운영하며 도로를 건설하는 등 사실상 중국 영토 안에 있는

독립된 외국 도시 국가처럼 행동했습니다. 강변의 와이탄 지역은 조계의 심장이자 외국의 힘을 과시하는 상징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에는 금융기관, 무역회 등이 서양 양식의 웅장한 석조 건물로 지어져 스카이라인을 형성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자기 땅에 세워진 이 거대한 건축물들을 그저 멀리서나 바라보거나 허드렛 일을 하는 인부로서만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중국인이 조계 안으로 들어와 살면서 상하이는 국제적이고 활기찬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철저히 외국인을 위해, 외국인에 의해 운영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원래 한적한 어촌이었던 요코하마는 1858년 미일 수호통상조약 체결로 인해 개항되었습니다. 막부는 외국인들의 영향력이 무분별하게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요 도로에서 벗어난 이곳을 개항장으로 지정하고 외국인 거주지를 간나이라고 불리는 특정 구역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언덕 위 지역은 외국 외교관과 상인들의 주거지역으로 개발되어 서양식 주택과 교회, 공원이 들어섰습니다. 요코하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일본 최대의 수출품이었던 비단 무역의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외화는 메이지 정부가 공장을 짓고 군대를 키우는 부국 강병 정책의 중요한 자금이 되었습니다. 특히 1872년 요코하마와 수도 도쿄를 연결하는 일본 최초의 철도가 놓인 것은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 개항된 인천은 처음부터 외세들의 각축장이었습니다. 개항장에는 일본 거류지와 청나라 조계, 그리고 여러 나라가 함께 사용하는 공동조계가 설정되었습니다. 거류지랑 조계는 같은 의미인데요. 개항장 인근에 외국인이 자유롭게 거주하며 무역할 수 있도록 설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특히 인천에서는 일본 거류지와 청나라 조계는 언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 보고 있었는데 그 경계에 놓인 계단은 두 나라의 팽팽한 대립을 상징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계단을 기준으로 한쪽에는 일본식의 목조 상점과 가옥들이, 다른 한쪽에는 중국식의 벽돌 건물이 들어서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이는 마치 한반도의 지배권을 둘러싼 국제 경쟁의 축소판과 같았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뒤 인천은 완전히 일본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인천의 경제는 일본을 위한 수탈의 통로로 전락했습니다. 조선의 가장 중요한 식량인 쌀이 일본의 산업 노동자들을 먹이기 위해 헐값에 대량으로 빠져나갔고 그 빈자리를 일본 공장에서 만든 공산품이 채우며 조선의 경제를 위협했습니다. 일본은 쌀을 더 효율적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 1899년 인천과 서울을 잇는 경인선 철도를 건설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였지만 그 목적은 조선의 근대화가 아닌 일본의 경제적, 군사적 침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아시아 3국의 개항과 조약, 그리고 개항장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19세기 중반 시작된 개항은 동아시아 3국의 공통된 충격과 시련을 안겼습니다. 포함외교라는 폭력, 불평등 조약이라는 족쇄, 그리고 전통사회의 붕괴는 세 나라가 함께 겪어야 했던 고통이었죠. 하지만 개항장으로부터 근대 문물들이 들어오면서 근대화가 시작된 곳이기도 했습니다. 즉, 개항장의 역사는 수탈의 역사인 동시에 근대화가 잉태된 모순의 역사인데요.
그 아프고

복잡한 유산은 오늘날 동아시아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깊은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한번 그 흔적을 직접 찾아가 보면 어떨까요? 그럼 또 다른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강대학교 중국문학과 교수 이우견이라고 합니다. 지난 1강에서는 여러분과 같이 첨단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오늘의 중국을 우리가 왜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지, 특히 신축 문화를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1강을 보고 나서 이런 질문 그리고 이런 궁금증이 생겼을 겁니다. 그럼 대학에 들어간다면,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중국 관련 공부를 하게 된다라면, 예를 들어서 중국 관련 학과를 전공하게 된다라면 내가 어떤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되지? 대학에서는 나에게 어떤 능력을 제공해 줄 수 있지? 이런 궁금증이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학을 공부하고 나서 나는 어떤 진로를 갈 수 있고 직업으로서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이제 궁금한 점이 생겼을 겁니다. 2강에서는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서 중국 관련 공부를 하게 되고 중국 관련 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에게 이제 어떤 능력이 키워지는지, 어떤 미래를 대비한 역량을 중국학과는 키우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진로의 길을 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국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굉장히 다양한 학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어만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학과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가장 많은 학과의 형태는 중어중문학이라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어중문학 형태는 가장 전통적이죠. 중국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중국 관련 인문학을 중심으로 중국을 이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학, 역사, 철학, 이걸 통해서 이제 인문학 기반으로 중국을 이해하는 학과가 중어중문학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유형은 중국학과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물론 중국어도 배우지만 정치나 경제, 그리고 외교, 이런 사회과학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학과가 중국학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유형은 중국문화학과라고, 제3의 유형이라고 할 거예요. 이런 학과의 형태가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정치나 경제, 인류학, 이런 과목까지를 망라해서 교육하는 게 바로 중국 문화학과입니다. 그리고 영화라든가 최근 트렌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교육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학을 배운다고 하지만 실제로 한국의 대학에 있는 중국학 관련 교육 그리고 연구하는 학과들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각 대학에 설립된 중국 관련 학과의 트렌드를 보자면 여러분들이 지원하게 될 그리고 선택하게 될 대학의 학과들은 대부분 다전공, 복수전공 체제를 지원합니다. 현재 많은 대학들,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융합체제를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대학에서 제공하는 융합교육 시스템에 따라서 중국 관련 학과를 1전공으로 택하고 2전공으로 공학에서부터 사회과학, 경제학까지 모든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한국의 많은 대학들이 갖춰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합을 한다면 훨씬 더 여러분의 진로 그리고 여러분의 능력이 향상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에 의해서 중국 관련 학과들은 언어를 뛰어넘어서 중국 관련 학과를 공부해서 차별화된 능력을 여러분에게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학은 왜

애국학이기 때문에 중국어를 통해서 세계를 읽는 능력이 키워집니다. 그렇다면 중국 관련 학과를 졸업한 선배들은 어떤 분야에 나가서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중국학을 공부해서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역량을 주요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보면 크게 다섯 가지 정도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중국학은 외국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에서 활동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현장에서 컨설팅을 할수 있는 역량, 이것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에 진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 기업에 진출할 때, 그리고 거대한 시장으로서 중국에 진출할 때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현지화입니다. 중국인들은 독특한 생각이 있어서요. 외국에서 기업이 들어온 건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현지화를 하지 않으면 배척합니다. 거대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전문가들, 그 기업에 가서 비즈니스를 할수 있는 전문가들, 중국학 관련 전공에서 키웁니다. 두 번째는 요즘 이제 최신 트렌드이기도 한데요. 첨단 산업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바탕으로 중국에 진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에 제가 상담을 한 경우 있습니다. AI 전공인데 중국 대학원에 가겠다라고 저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수업에 공대생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들어요. 예전에 없던 현상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AI가 가장 발달한 나라를 미국이기도 한데 중국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공대생들에게는 중국이 AI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이해해야 되겠고, 중국과 지금 가장 많은 협력이 일어나는 곳이 첨단 산업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대생들이 의외로 중국을 깊게 공부하고 싶어 합니다. 인공지능 분야, 배터리라든가 바이오, 그 다음에 양자, 우주항공, 이런 분야. 중국과 경쟁하다 보니까 중국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고약한 것은 중국인들은 영어로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지만 중국인들은 중국어로 발표하고 만나면 영어 대화도 하지만 중국어로 대화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 중국학 공부에 대한 수요가 공학 분야에서, 특히 첨단 공학 분야에서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컨텐츠입니다. 물론 중국이 지금 첨단 분야에서는 굉장히 앞서 있지만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고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컨텐츠 분야입니다. 우리가 컨텐츠 제작 능력, 그리고 글로벌 진출 능력의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 컨텐츠 산업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기는 하죠. 그런데 컨텐츠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중국은 굉장히 큰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컨텐츠의 기반이 되는, 리소스가 되는 스토리, 스토리의 원형이 중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국지만 보세요. 그리고 황화 유방 얘기라든가 당나라 얘기라든가 컨텐츠의 보고가 중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컨텐츠 차원에서 보자면 많은 자원들,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중국을 공부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 제작 능력과 결합한다면 중국에 진출하기 훨씬 쉬워집니다. 우리의 우수한 컨텐츠 제작 능력을 바탕으로, 그리고 기획력을 바탕으로, 우리에게는 글로벌 감각이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컨텐츠에 대한 글로벌 감각이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글로벌 감각과 중국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 리소스, 이것을 결합한다라면 세계에서 가장 큰 중국 컨텐츠 시장은 물론이고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중국학을 배운 많은 사람들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금융 방면입니다. 중국이 경제는 발전했지만 금융 방면에는 굉장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까 많은 데이터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중국 데이터를 볼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중국

경제 관련, 중국 금융 관련, 중국 산업 관련 데이터, 리서치를 직접 할수 있는 역량들, 그런 인재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산업적인 요구가 반영돼서 중국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경제학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국제 금융을 공부해서 중국 데이터를 직접 처리하고 중국 경제를 연구하고 중국 비즈니스 그리고 중국 첨단 산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사실 여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공급이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유망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외교입니다. 외교 현장,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할 때 도와주는 많은 기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활약할 중국을 깊게 아는 전문가들, 이게 굉장히 필요하고, 이런 기구에 중국어를 배운 많은 사람들이 진출해서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자, 나도 저 분야에 가서 한번 활동해보고 싶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저런 능력을 발휘해보고 싶은데, 나한테 그런 자질이 있을까? 나한테 그런 능력이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 겁니다. 이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테고,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사람도 계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중국 관련 학과를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그런 관심, 그리고 소양이 있습니다. 이거를 체크할 수 있는 몇 가지 체크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으시면서, 나는 중국을 공부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관심, 그리고 소양이 있구나. 나는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국제정세, 세계정세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미중 대립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경쟁을 하고 대립한다면 세계 질서가 어떻게 될지,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 미국 공부도 해야 되지만 중국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중 대립의 한 축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을 이해하지 못하면 미중 대립이 초래하게 될 미래 공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중국 정세에 내가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세계 정세나 국제 질서에 관심이 있는지, 이거를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국제 질서 속에서, 미중 대립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는 그게 고민이야. 이런 고민이 자신한테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중국 문화도, 중국학도 외국학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기도 한데 뭔가 다른 중국,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그런데 외국 문화를 공부하려면 두렵기도 하지만 호기심이 많아야 됩니다. 거부감보다는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외국 문화를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입니다. 이런 외국 문화에 대한 관심, 호기심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과 공부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 외국어로 낯선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와, 그거 너무 좋아. 외국인과 한번 소통을 했더니, 그리고 말을 섞어봤더니, 이렇게 재미있네? 이 즐거움. 저는 그런 즐거움 때문에 외국 문화를 공부했습니다. 한국어로 소통할 때하고 외국어로 소통할 때내 안에 들어있는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저런 모습이 있었나? 내 성격이 왜 갑자기 저렇게 되지? 나는 한국어를 대화할 때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중국어로 대화하고 영어로 대화하다 보니까 나한테 이런 모습도 있었구나.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외국어로 말하고 외국인과 대화해 보는 경험입니다. 이걸 좋아하는지, 이걸 재밌어 하는지, 호감을 느끼고 재밌어 한다면 여러분들은 외국어를 굉장히 재밌게 배울 수 있을 것이고, 외국 문화, 외국어를 할수 있는 기본 소양,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외국어에 관심 있고, 외국어를 통해서 외국인과 소통하는 것에 관심 있고, 낯선 문화를 체험하는 것에 즐거워하는지를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대한민국은 통상 국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사실 섬나라예요.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규모가 작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

있는 사람, 중국학을 할수 있는 기본 능력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무대에서 중국과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첨단 산업을 가지고서 글로벌 비즈니스 현장에서 기어이 한국의 꿈을 실현하겠다라는 꿈을 가진 사람들, 자신에게 그런 꿈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최근의 트렌드이기도 한데요. 첨단 산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 첨단 산업의 동향을 이해하려면 중국을 이해해야 됩니다. AI에서 중국이 어떤 걸 개발했는지, 중국이 어떤 배터리를 개발했는지, 중국을 이해해야 미래의 첨단 산업이 보이는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반도체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방면에서 중국이 무엇을 개발해서 우리를 추격해 오는지 꼭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중국을 통해서 미래 첨단 산업이 어떻게 갈지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라든가 미래 첨단 산업을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중국학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나에게 중국학을 공부할 수 있는 관심 그리고 능력이 있을까?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모든 것을 다 구비해야 중국학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나는 중국어를 못하는데 중국학을 할수 있을까? 그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AI가 언어를 대신해주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능력 중에서 여러분들이 두세 가지 관심과 두세 가지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훌륭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아, 내가 중국학을 공부해도 되는구나. 그런 잠재적인 능력, 그리고 관심을 이미 가지고 계신 것이고, 여러분은 이미 미래의 중국학을 공부할 수 있는 훌륭한 전문가이시고, 그리고 중국학 공부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이제 중국을 공부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중국어라는 외국어를 공부하면서 단어를 많이 아는, 그리고 문법을 잘하는 이런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AI 시대의 중국 공부, 그리고 첨단 산업 선진 국가로 도약하는 중국, 이런 급변하는 새로운 시대에 중국을 공부한다라는 것은 과거의 중국을 공부한다라는 것과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을 위한 미래 대비, 그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국 공부이기도 하고, 첨단 산업으로 열어갈 인류의 미래를 이해하는 것도 사실은 중국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중국학과 경제학, 외교학, 국제, 그리고 첨단 산업을 결합시키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미래를 대비하는 안목, 그리고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을 가장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오늘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중국 문화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사람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중국 공부는 미래에 대한 대응이자 한국의 생존 전략을 고민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변화하는 세계 질서, 그리고 변화하는 새로운 문명 속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주역이 되고 싶다고 할 때, 그리고 AI 시대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싶다고 할 때, 그 출발점은 중국 관련 학과의 문을 두드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전환 시대를 살아갈 여러분의 원대한 꿈, 그리고 여러분의 위대한 도전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포텐사회 1회 저는 이진웅입니다. 오늘 2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노동 3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에는 노동자를 위한 권리도 여러 가지가 보장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노동 3권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학습 포인트 살펴보죠. 오늘 여러분들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이러한 노동 3권이 침해당한 경우에 구제 방법을 설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일단 노동 3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노동 3권은 노동자가 갖는 세 가지의 권리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권리는 근로자가 근로 조건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노동자들이 서로 단결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우리는 이런 권리를 단결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근로자가 근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만든대요. 그 근로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근로시간, 그리고 휴식시간, 휴가 등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다양한 조건들, 이런 근로 조건들을 유지 또는 개선하기 위해서 단결하는 권리를 단결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근로 조건의 유지와 개선,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위해 근로자들이 조직한 단체를 노동조합이라고 얘기하고, 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단결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노동 3권이에요. 두 번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 조건에 관해 협의할 수 있는 권리, 이를 단체 교섭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용자, 흔히 우리 사측이라고 얘기하죠. 회사와 노동조합이 협의를 하는 겁니다. 단체와 단체가 교섭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 교섭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회사와 노동조합이 교섭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단체 교섭이 요청되었다면 사용자는 반드시 응해야 되는 거죠. 그 정당한 과정, 그리고 적법성이 무엇이냐? 첫 번째, 노동조합이 적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법정 요건을 갖춘 정식 노동조합만 단체 교섭 요구가 가능합니다. 다음, 해당 조합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 조합원을 대표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결성한 게 노동조합이니까요. 다음, 사용자에게 그냥 말로 얘기하면 안 돼요. 자, 언제 교섭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정식으로 요청해야 됩니다. 당연히 일반 통보는 무효가 되겠죠. 이런 절차를 거친다면은 사용자는 교섭 요청을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단체 교섭권이에요. 다음 세 번째,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파업 등의 집단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이를 단체 행동권이라고 합니다. 노동조합이라는 단체가 함께 행동할 수 있는 권리인 거죠. 단체 행동권, 파업은 많이 들어봤었죠. 예, 일을 하지 않고 자기의 조건들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체 행동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역시 정당하게 이루어진 집단행동, 파업이나 폐업,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정당하게 이루어진 집단행동이란 무엇이냐? 대략적인 과정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먼저 사용자의 단체 교섭을 요청해야 됩니다. 갑자기 나 파업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얘기를 해야 돼요. 단체 교섭을 요청했는데 그게 결렬된 거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럼 일단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건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조정을 신청했는데 조정이 또 잘 안 됐어. 그러면은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무조건 파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찬반 투표를 실시해야 됩니다.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파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업 개시 24시간 전까지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나서 그때서야 파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이 과정이 바로 요 정당하게 이루어진 집단 행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실제 노동 3권의 행사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근로조건 및 근로자의 권익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모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모모 노동조합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없애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동조합을 설립한 거니까 단결권 행사가 되겠죠. 다음, 모모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 근로조건 개선에 합의하였다. 또한 쟁점이 되었던 비정규직 직원들의 임금 인상도 노사 합의를 통해서 노동조합과 회사 쪽의 합의를 통해 확정하였다. 단체 교섭권을 행사한 거죠. 마지막으로 모모 회사 측은 근로자 인원을 감축하고 임금을 인상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노동조합 측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결국 총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단체로 행동한 거죠. 이것은 단체 행동권 행사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동자들은 노동 3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요. 반면 이런 노동 3권이 침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 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 노동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로계약을 맺을 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거나 또는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다거나 또는 밑에 그림처럼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또는 단체 교섭 제안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노동 3권이 침해될 때 우리는 이것을 부당 노동행위라고 하는 거죠. 실제 사례를 좀 살펴볼게요. 자, 한 제조업체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한 노동조합이 단결권을 사용해서 노동조합을 설립한 겁니다. 사용자에게 단체 교섭을 요청했습니다. 단체 교섭을 요청했으면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면 사용자는 이것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단체 교섭권이 침해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청하면 성실하게 응할 권리가 있는데도 이를 거부하였죠. 다음, 서울의 모모모 노동조합이 임금 삭감 반대 및 해고 저지를 위한 파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용자 측에서 파업에 참여한 직원 다수를 해고했습니다. 이 파업이 만약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이것은 단체 행동권을 실시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 파업에 대해서 보복성 해고라 했으니까 단체 행동권이 침해되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사례들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사용자에 의해서 노동 3권이 침해당하는 부당 노동행위를 당했을 때 구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체 노동위원회는 어떤 곳이냐?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권리 분쟁을 공정하게 중재하거나 판단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부당 노동행위를 구제하고, 부당 해고도 구제하고요. 노동쟁의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 그리고 단체 교섭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 가지 노동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까지 몰라도 괜찮아요. 자, 오늘은 노동 3권, 그리고 이 노동 3권이 침해되는 부당 노동행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공부했던 내용 바탕으로 아래쪽에는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 풀어보셨나요? 그럼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은 이것을 얘기합니다. 바로 노동 3권이죠. 다음, 단체 행동권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동조합의 결성 및 가입이 보장되는 노동자의 권리인가요? 아니죠. 이것은 단결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근로자의 노동 3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 이것을 우리는 부당 노동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노동 3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포텐의 이진웅이었습니다.

위의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수학 세포를 깨우는 시간, 여러분과 뉴런 수학 단기 특강을 함께하는 황성진입니다. 이번 8강에선 지난 시간에 배운 인수분해 공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활용하는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오늘의 수학 세포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공통인 부분이 있는 인수분해, 그리고 두 번째, 인수분해 공식의 활용이에요. 그럼 바로 공통인 부분이 있는 인수분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공통인 부분이 있는 경우는 공통인 부분을 한 문자로 놓고 인수분해를 해주면 돼요. 이때 주의할 점은 여러분들이 공통인 부분을 다시 원래의 식으로 대입해서 정리를 해줘야 한다는 사실, 예시를 한번 살펴봅시다. x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3 곱하기 x 플러스 1 빼기 4라는 식을 인수분해해 볼 거예요. 봤더니 여기 x 플러스 1이라는 부분이 공통으로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때 x 플러스 1을 하나의 문자로 둘 거예요. 대문자 a로 둡시다. 자, 그럼 주어진 식이 어떻게 변형이 되죠? 바로 대문자 a 제곱 빼기 3a 빼기 4가 되겠죠. 이렇게 바꿨을 때 우리가 인수분해하기가 훨씬 수월해지죠. 보면 곱했을 때 마이너스 4가 되는 두 정수, 더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되죠. 바로 1 곱하기 4로 두고 마이너스 4 곱하기 플러스 1 더해주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 바로 a 플러스 1 그리고 a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이걸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공통인 부분에 다시 원래의 식, 즉 대문자 a 대신 x 플러스 1을 대입해주면 돼요. 대입하면 x 플러스 1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 빼기 4가 되겠죠. 정리하면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그럼 유제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곱하기 x 빼기 y 곱하기 x 빼기 y 더하기 1 빼기 6을 인수분해하라고 했어요. 공통인 부분 보이나요? 여기 x 빼기 y를 공통인 부분으로 볼 수 있겠죠? x 빼기 y를 대문자 a로 두도록 할게요. 그러면 문제가 3 곱하기 대문자 a 곱하기 대문자 a 플러스 1 빼기 6으로 나타나고, 우리는 전개했을 때 어떻게 인수분해 할지 판단이 쉽죠? 전개하면 3a의 제곱 더하기 3a 빼기 6이 되겠네요. 우리 인수분해 할 때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공통인 인수로 묶어주는 거예요. 이때 수도 절대 놓치면 안 되죠. 3으로 묶어주게 되면 a 제곱 더하기 a. 자, 이 마이너스 6은 3이랑 곱해서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6이죠. 요렇게 정리가 되겠다. 그럼 곱해서 마이너스 2, 1 곱하기 2, 부호를 결정할 때 더해서 플러스 1이 돼야 되죠. 마이너스 1 플러스 2라고 하면 더했을 때 플러스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어떻게 인수분해 되냐? 3 곱하기 a 마이너스 1 곱하기 a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이대로 멈추면 안 되죠. 우리 원래의 식으로 돌려야 하니까 원래의 식으로 돌리면 3 곱하기 a 대신에 x 빼기 y 빼기 1 곱하기 a 대신에 x 빼기 y 더하기 2 라고 정리를 해주게 되면 주어진 보기에서 x 빼기 y 더하기 2랑 x 빼기 y 빼기 1의 순서가 바뀌는 것은 상관이 없죠. 따라서 정답은 3번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를 계산할 때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12 곱하기 2.5 더하기 12 곱하기 7.5, 정직하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공통인 12로 묶어서 인수분해를 해줍시다. 묶으면 나머지 2.5 더하기 7.5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쉬워지냐? 여기 2.5랑 7.5를 더했을 때 10이 되니까 결과가 120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23의 제곱 빼기 13의 제곱, 각각을 실제로 제곱해서 빼주는 것이 아니라 제곱의 차니까 인수분해 공식에 의해서 23 더하기 13과 23 빼기 13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인수분해를 하면 36 곱하기 오라 10이 되네. 계산이 훨씬 쉬워지죠. 360이다. 이런 식으로 수의 계산에서 인수분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식의 값을 구할 때도 인수분해가 되게 유용하거든요. 수를 대입할 때 주어진 식에 무작정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인수분해한 후에 대입하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가 루트 7 빼기 1이에요. 그대로 여기 대입하면 꽤 복잡하잖아요. 하지만 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은 x제곱 뒤에 더하기 1은 플러스 1의 제곱이죠. 따라서 2 곱하기 x 곱하기 1로 나타냈을 때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런데 여기 x는 루트 7 빼기 1에서 마이너스 1을 좌변으로 이항해주면 x 플러스 1은 루트 7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값은 누구를 제곱해주는 거다? x 플러스 1, 즉 루트 7을 제곱해주는 거다. 따라서 계산 결과가 7. 이렇게 계산을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럼 우리 개념학의 문제를 통해서 또 다른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를 계산할 때 이용할 인수분해 공식을 골라봅시다. 우선 1번은 제곱의 차죠. 26 더하기 14 곱하기 26 빼기 14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40 곱하기 10이니까 480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어떤 것을 활용한 거죠? 여기 니은을 활용한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2번은 앞에 47의 제곱, 뒤에 플러스 13의 제곱이 있고 이 부분 26 곱하기 47을 플러스 이, 모양을 그대로 살려야 돼요. 2 곱하기 47 곱하기 13이랑 같죠? 요렇게 곱하면 26이니까. 따라서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 47 더하기 13의 제곱이 되겠다. 즉, 60의 제곱이죠. 계산하면 3600이 되겠고, 기역 디귿 중에 기역의 모양과 같죠? 따라서 요렇게 적어줄 수 있겠네요. 세 번째는 29 곱하기 34 빼기 19 곱하기 34, 여기 34가 공통으로 곱해져 있죠. 따라서 34 곱하기 29 빼기 19 이렇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34 곱하기 10은 340이죠.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공통인 부분을 꼭 묶어준다. 그래서 디귿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예제 2번으로 와서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한 수 또는 시계값 계산 문제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2 더하기 루트 3, y가 2 빼기 루트 3일 때 주어진 식의 값은? 자, 가장 바보같이 계산하는 게 뭘까요? 여기 그대로 대입하는 거죠. 그 전에 생각해 보자고요. 무엇을 이 식을 인수분해 할 수 있는가? 우선 각 항의 공통인 인수 먼저 생각해 봅시다. 우선 x 하나 공통이죠. y 하나 공통이죠. 그러니까 x, y로 묶어서 정리해주면 x 제곱 빼기 y 제곱이 되겠네요. 오라! 확인했더니 제곱의 차가 등장했네. 그러니까 아, x, y 곱하기 이 부분을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y 곱하기 x 빼기 y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이 x랑 y를 활용해서 값을 생각을 해 봅시다. 우선 xy는 2 더하기 루트 3에서 2 빼기 루트 3을 곱해준 거죠. 합과 차의 곱이니까 곱셈 공식에 의해서 2의 제곱 4 빼기 루트 3의 제곱 3. 즉, 1이 되겠네요. xy는 1이라는 거 쉽게 알수 있고. 그 다음, x 플러스 y는 어떻게 되죠? 바로 더합시다. 2 더하기 루트 3에서 2 마이너스 루트 3 더하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날아가고 4가 되겠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x 빼기 y 생각을 해줘야 되죠. x 빼기 y는 우리 항이 여러 개인 수를 빼줄 때는 꼭 괄호 잊지 말고 2 더하기 루트 3 빼기 2 빼기 루트 3이죠? 자, 그러면 우선 2에서 2를 빼니까 사라지고 루트 3에서 마이너스 루트 3을 빼주는 거니까 플러스 루트 3이 돼서 결과가 2 루트 3이 되겠네요. 2 루트 3. 그럼 우리가 찾는 값은 xy는 1 곱하기 x 플러스 y는 4 곱하기 x 빼기 y는 2 루트 3이니까 계산 결과는 8 루트 3이다. 답은 5번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확인했고요. 개념과 실전을 연결하는 시냅스 문제 확인하고 올게요. 14번 소단어 실전 테스트. 39쪽에 14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주어진 식을 계산하는데 가장 적당한 인수분해 공식은? 우리 마음 편하게 한번 이 식을 살펴보자고요. 무엇이 보이나요? 여기 공통인 수가 보이죠? 13이 보이니까 우선 13으로 묶어주자고요. 그럼 나머지가 52의 제곱 빼기 마이너스 52의 제곱 빼기 48의 제곱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여기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13 곱하기 합과 차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52 더하기 48 곱하기 52 빼기 48. 요렇게 계산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즉, 13 곱하기 52에서 48 더하면 얼마예요? 100이죠. 그리고 52에서 48을 빼면 4죠. 그럼 13이랑 4를 곱했을 때 52니까 52에다 100을 곱해준 5200이 답이 되겠네요. 우선 답은 구했고 가장 적당한 인수분해 공식이 뭐냐라고 하면 사실 이제 두 가지를 들을 수 있겠죠. 공통인 부분이 묶는 것, 그 다음에 제곱의 차를 합과 차의 곱으로 나타낸 것. 1번부터 5번을 봤더니 우리 공통으로 묶어주는 공식은 보이지 않죠. 그러면 남은 제곱의 차를 합과 차의 곱으로 나타낸 몇 번? 3번을 답으로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다음, 16번 문제. 자, 이 문제 중단원 실전 테스트 문제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우선 봅시다. 16번은 2루트 3에 소수 부분을 x라고 한다 했어요. 우리가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였죠. 즉, 소수점 아래 순환하지 않는 무한히 많은 숫자의 배열이 있어요. 따라서 이 무리수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루트 2라는 수는 1.4142...과 같은 무한 소수죠. 이것을 소수점을 기준으로 1과 0.4142...의 합으로 나타냈을 때이 1이 바로 정수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소수 부분이 바로 여기 0.4142...이 되겠죠. 요렇게 우리가 무리수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이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은 어떻게 구하냐? 루트 2라는 수는 1보다는 크죠? 왜? 1이 루트 1의 제곱, 루트 1이니까. 그 다음, 2보다는 작죠? 왜? 루트 2의 제곱, 루트 4보다는 작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제곱근의 대소관계를 이용하면 주어진 무리수가 어떤 두 정수 사이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때 루트 2가 1과 2 사이라는 것은 루트 2가 1점 얼마 얼마 얼마가 된다는 거니까, 아, 루트 2의 정수 부분은 바로 여기 1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 또 루트 2의 소수 부분은 지금 이 소수 부분은 정수 부분을 왼쪽으로 이항했을 때, 바로 원래 이수 루트 2에서 정수 부분 1을 뺀 결과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소수 부분을. 이것을 이제 성진쌤의 꿀팁으로 정리해 주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수 A가 정수 N에 대해서 N보다는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는 작을 때 a의 정수 부분은 바로 부등식의 가장 왼쪽에 위치한 정수 n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소수 부분은 원래의 수 a에서 정수 부분 n을 빼준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문제로 가서 2 루트 3의 소수 부분을 한번 구해봅시다.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2 루트 3의 정수 부분이 필요하겠죠. 정수 부분은 어떻게 구하죠? 어떤 두 정수 사이에 있는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2 루트 3은 우리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2의 제곱 곱하기 3, 즉 루트 12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고, 적당한 자연수를 제곱근으로 나타냈을 때, 그러니까 3은 루트 9, 4는 루트 16이니까 12라는 수는 9랑 16 사이에 있는 숫자죠. 즉, 루트 12가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게 2루트 3이 대략 3점 얼마 얼마 얼마가 된다는 거잖아요. 즉, 3이 정수 부분이고, 여기 0점 얼마 얼마 얼마가 우리가 찾는 소수 부분이죠. 따라서 2루트 3의 소수 부분 x는 여기 원래의 수 2루트 3에서 3을 빼준 2루트 3 빼기 3이 우리가 찾는 소수 부분이라는 거. 이것을 여기 대입해서 계산을 해라 이 말이죠. 이때 우리 무턱대고 계산하지 말고 이 식을 한번 인수분해를 해봅시다. 인수분해 하려고 봤더니 어라? 뭐가 보이죠? 여기 공통인 부분이 보이죠? 그러면 x 플러스 5는 대문자 a라고 둘게요. 자, a라고 두고 여기에 인수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 그런데 보이나요? 이거 a 제곱 플러스 4가 플러스 2의 제곱,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대문자 a 곱하기 2죠. 즉, 아, 얘는 a 빼기 2의 제곱,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나겠구나. 이 상태에서 그대로 두면 안 되죠. 원래 대문자 a는 x 플러스 5였으니까 이 a 대신에 대입을 해주자고요. 무엇을? x 플러스 5를 대입을 해줘야겠죠. 대입하면 x 플러스 5에서 2를 빼주면 x 플러스 3이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겠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 x는 2 루트 3에서 3을 빼준 거였잖아요. 이 마이너스 3을 좌변으로 이항해 주자고요. 그러면 x 플러스 3이 얼마예요? 2 루트 3이죠. 웬걸? 순조롭게 아, x 더하기 3의 제곱은 누구의 제곱? 2 루트 3의 제곱. 즉, 우리가 찾는 계산 결과는

0: 24 곱하기 3, 1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떤 수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구하라는 것이 간혹 이제 시험 문제에도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따로 챙겨서 알아둬야 한다는 거.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잠깐 강의를 멈추고 한번 스스로 충분히 복습하고 고민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중단원 실전 테스트 21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하면 다음과 같이 된대요. 아까도 봤지만 우리 이제는 좀 눈에 보일 것 같아요. 무엇이? 바로 공통인 부분이 눈에 보이죠. 3x 플러스 y. 공통인 부분이 보이면 하나의 문자로 두면 편하죠? 대문자 a라고 둘게요. 그럼 주어진 식이 대문자 a 곱하기 대문자 a 빼기 4 빼기 32가 되고, 우선 전개를 해줘야지 계산이 쉽겠죠? 전개를 하게 되면 a제곱 빼기 4a 빼기 32가 되겠네요. 여기서 우리 곱해서 마이너스 32,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두 정수 찾아봅시다. 4 곱하기 8이라고 두고, 더했을 때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8에다가 플러스 4를 곱해주면 곱했을 때 마이너스 32, 더했을 때 마이너스 4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주어진 식은 A 플러스 4 곱하기 A 마이너스 8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이제 말하지 않아도 알죠.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원래의 식을 대입을 해줘야겠죠. 원래의 식을 대입을 해주게 되면 A 대신 3x 플러스 y 그리고 플러스 4. 그 다음 여기 A 대신에 원래의 식 3x 플러스 y 적어주고 마이너스 8 써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문제에서 A, B가 자연수라고 했죠. 그러면 더하기 4 빼기 8 마이너스 A. A가 뭐겠어요? A는 마이너스 자연수니까 8이 되어야겠죠? 그다음 더하기 B. 더하기 자연수니까 B는 4가 되어야겠죠? 요 순서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따라서 우리가 찾는 A 더하기 B의 값은 8이랑 4를 더한 12가 된다.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22번 문제로 넘어와서 X가 루트 6 빼기 루트 3, Y가 루트 6 더하기 루트 3일 때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X제곱 빼기 Y제곱의 값을 구하래요. 사실 이런 말 필요 없죠.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해라. 이런 말이 없어도 이 X랑 Y를 무작정 대입해서 계산하면 안 되겠죠? 자, X제곱 빼기 Y제곱 인수분해해 봅시다. x제곱에서 y제곱을 빼면 인수분해했을 때 제곱의 차니까 x랑 y의 합 그리고 x랑 y의 차이두 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그럼 우리는 이제 x랑 y를 더해주면 그대로 더할게요. 루트 6이랑 루트 6 더하면 2 루트 6. 그다음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3 더하면 없으니까 2루트 6이 되고, x에서 y를 빼주게 되면 루트 6 빼기 루트 3 빼기 y는 두개 이상의 항으로 이루어진 수니까 괄호 꼭 써주고 루트 6 더하기 루트 3이 되겠죠. 그러면 일단 루트 6은 날아가고 마이너스 루트 3 빼기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2루트 3이 되겠네요. 정리하면 x 플러스 y는 2 루트 6이 되고 곱하기 x 빼기 y는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되니까 자, 2랑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4. 그리고 루트 6이랑 루트 3 곱하면 루트 6, 3, 18. 이렇게 되겠죠? 우리 제곱근 안에 어떤 제곱인 수가 있을 때는 최대한 빼내줘야 되니까 18이라는 수는 2 곱하기 3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요 3이 제곱근 밖으로 나오게 되면 마이너스 4 곱하기 3 루트 2, 즉 마이너스 12 루트 2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다라는 거알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시냅스 마지막 문제입니다. 중단어 실전 테스트 42쪽에 19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연수 3의 16제곱 빼기 1은 1보다 크고 5보다 작은 두 자연수에 의해서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 말은 우리가 두 자연수의 곱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일단은 1보다 크고 5보다 작은 두 자연수가 뭘까? 고민을 먼저 하기 전에 이 3의 16제곱 빼기 1을 자연수의 곱의 형태로 나타내 봅시다.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3의 16제곱 빼기 1은 사실 제곱 제곱이 숨어 있죠. 왜? 3의 16제곱은 3의 8의 제곱이죠. 빼기 1의 제곱. 요렇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우리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하면 3의 8제곱 더하기 1 곱하기 3의 8제곱 빼기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여기서 또두 수의 차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3의 8제곱 더하기 1 곱하기 자, 3의 8제곱은 누구의 제곱이죠? 3의 4제곱의 제곱이죠. 빼기 1의 제곱. 요렇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한번더 인수분해 공식 활용해 줄수 있겠죠? 정리하면 3의 8제곱 더하기 1 곱하기 3의 4제곱 더하기 1 곱하기 3의 4제곱 빼기 1.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감으로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어요. 3의 4제곱은 3의 제곱의 제곱이잖아요. 1은 1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줄 친 부분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 앞에는 그대로 적어주고 3의 제곱 더하기 1 곱하기 3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된다는 거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한번더 가능하겠죠? 요거 3의 제곱 빼기 1은 1의 제곱이니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주면 3의 8제곱 더하기 1 곱하기 3의 4제곱 더하기 1 곱하기 3의 제곱 더하기 1 곱하기 3 더하기 1 곱하기 3 빼기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이때 1보다 크고 5보다 작은 두 자연수에 의해서 나누어 떨어진다. 여기 있는 이 숫자를 확인해 보면 3 더하기 1은 4, 3 빼기 1은 2죠. 그렇기 때문에 4와 2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알수 있겠네요. 두 자연수의 합은 4 더하기 2는 6이 되겠네요. 여기 있는 수들로도 물론 나누어 떨어지겠지만 우리가 찾는 건 1보다 크고 5보다 작은 두 자연수니까 2와 4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인수분해를 마무리하면서 2단원이 모두 끝이 났어요. 이제 처음에는 시작이 미미했지만 어느덧 반짝반짝거리는 여러분들의 수학 뉴런이 보이죠? 우리 다음 3단원으로 넘어가니까요. 복습 확실하게 하고 우리는 다음 9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반갑습니다. 뉴런 중학교 3학년 1학기 단기 특강 강의 오셨습니다. 저는 최은진이고요. 오늘은 이제 여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당시에 곱셈 공부하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어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목표를 좀 확인하고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오늘의 목표입니다. 당식의 곱셈에서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너무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당식의 곱셈 중에서도 곱셈 공식이라는 것을 배우고 익히고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고 또 오늘 하는 내용이 이 부분이 완전히 또 활용이 되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복습하고 그리고 활용까지 같이 넘어가서 볼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오늘의 시험에 나오는 오늘의 문제까지 풀면 오늘의 미션을 또 완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먼저 곱셈 공식의 활용을 배우는 게 물론 오늘의 주 목적이긴 하지만 곱셈 공식을 모르면 그걸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공식이니 우리 한번 복습을 같이 해보자 라고 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기억하면서 같이 입으로 손으로 연습하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맞아요. 완전 제곱식이야 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붙여드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름을 붙일 때는요. 중요하기 때문에 붙이는 것도 당연히 있고요. 이름을 붙여놓으면 여러분이 기억을 하기가 좀 더 쉽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내용이 좀 연결도 되고 너무너무 중요하다면 제가 늘 이렇게 이름을 붙이거나 기억하기 쉽게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공식은요. 완전 제곱식이고요. 어떻게 하자고 했었냐면 앞에 거 제곱하고 뒤에 거 제곱하고 중간엔 두 배 앞에 거 뒤에 거 이랬었죠. 한번 써볼게요. 앞에 거 제곱하고 뒤에 거 제곱하고 가운데는 두 배의 앞에 거 뒤에 거야. 이렇게 됐던 거 기억하시죠? 두 번째는요. 가운데가 마이너스인데요. 이걸 따로 외우려고 노력한다기보다는 이 위에 외웠던 식에 이 B자리에 마이너스가 들어가서 같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뒤에 마이너스 B제곱은 어차피 플러스가 되어서 변함이 없고요. 여기는 1차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올 거예요. 밖에다가 곱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정리해 주시면요.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요. 가운데가요. 마이너스 2AB가 되는 모습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입으로 손으로 한 번 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A 더하기 B, A 빼기 B를 곱하여라. 이건 제가 이름을 뭐라고 붙였었냐면 합차공식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형태에 유의해 주셔야 되고요. 이건 형태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앞에 거가 똑같아야 되고요. 뒤에 거가 역시 똑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합과 차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게 포인트였죠. 그렇다면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뺐다. 이렇게 기억해 주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요. 제가 이름을 붙이기로는 산 모양의 공식이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요렇게 요렇게 해서 가운데 항을 만들고요. 맨 뒤에는 요 곱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요렇게 요렇게 곱한 게 가운데 X항으로 오고요. 마지막에는 요 둘을 곱한 게 그 상수항에 위치하게 됩니다. 기본 포맷은요. X제곱에 X의 상수 이런 형태가 되고요. 가운데는요. 산모양으로 곱했던 저걸 더해서 AX, BX를 더하니 A 더하기 BX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AB 이렇게 정리했던 거 기억하시죠? 좋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죠. 이번에는 X제곱 자체가요. AC의 X의 제곱이 되고요. 가운데가 산모양으로 X가 오고요. 맨 뒷부분은 곱한 게 오니까 BD가 옵니다. 가운데는 어떻게 된다고요? BC와 AD였죠. AD 더하기 BC 혹은 BC 더하기 AD 둘 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의 큰 포맷을 기억하시고요. 이 내용은 오늘 수업에도 적용이 되지만 그 다음 시간에 한 두어 시간 후에 하게 되는 인수분해 시간에는 더 많이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공부하는 앞으로 한 다섯 시간 정도 동안은요.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얘기할 거니까요. 오늘 다시 한번 복습 확실하게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봐도 될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였어요. 곱셈 공식을 이제 아는 건 당연하고 그걸 이용해서 첫 번째는
수의 계산을 좀더 쉽게 해보자 그 얘기예요. 그중에서도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요. 수의 제곱을 어떻게 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요. 두 수의 곱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계산해 볼수 있을까? 그 얘기를 진행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103 제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칙은 103이니까 103 곱하기 103에서 우리 이렇게 해서 세로 셈에서 쭉 내려오는 거 당연히 할 줄은 알아요.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이걸 곱셈 공식을 활용해서 조금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실수도 줄이는 방법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때 활용되는 공식이 역시 제곱에 관한 거니까 첫 번째 공식이었던 완전제곱식 기억나시죠? 요거 아니면 요거 두개 중에를 이용을 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이용하면 되냐? 우리는 10의 제곱, 100의 제곱, 1000의 제곱 이런 거는 0의 개수만 늘려주면 되니까 조금 수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활용해서 하고 싶어라는 게 메인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103이라는 걸 100을 기준으로 쪼개보세요. 그러면 100 더하기 3이라고 쪼갤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100 더하기 3을 가지고 제곱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100 더하기 3에 완전제곱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100 더하기 3의 제곱을 이제 전개해준다는 생각으로 가주시면요. 첫 번째는요. 앞에 거 제곱. 맞죠? 그리고 뒤에 거의 제곱. 그리고 두 배의 앞에 거와 뒤에 거이 얘기잖아요. 맞죠? 저는 물론 여러분과 공부하는 과정이니 하나하나 입으로 막 얘기하면서 했지만 여러분 바로 손으로 움직여서 하면 이거보다 훨씬 빨리 가실 수 있죠. 그래서 요 가운데는요, 600이 되고요. 맞아요? 뒤에는 9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에다가 600에다가 9를 더하니까 만 609야. 이렇게 해주시면 요걸 세로셈 계산하는 것보다 속도감 있게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얘기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지 아시겠어요? 비슷한 원리로 이제 두 수의 곱의 계산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하고 싶은 목표, 타겟을 정해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걸 하고 싶었던 거냐면요. 105와 95를 곱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아까처럼 제곱수는 아니고요. 이렇게 둘을 곱하고 싶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번 같이 해볼까 하는 부분은 요 내용이에요. 합차 공식. 더한 거, 뺀 거, 곱하는 거 기억나시죠? 네.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합차를 가지고 하면 제곱 빼기 제곱으로 된다는 거, 요걸 갖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니면 요것도 이용하셔도 돼요. 요거 산 모양의 공식 기억하시죠? 요렇게. 요걸 이용하는 경우도 있긴 있고요. 근데 이거는 딱 봤더니 100을 기준으로 5를 더한 게 105고요. 100을 기준으로 5를 뺀게 95기 때문에, 왠지 위에 있는 합차 공식을 이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고요. 그걸 이용해서 저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100 더하기 5를 해보시고요. 그렇다면 105거든요. 100 빼기 5를 해보시면 95거든요. 그걸 계산해보면 어떻겠니? 라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나면요. 앞에 있는 100의 제곱,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있는 5의 제곱을 빼는 합차 공식에 완전히 맞아떨어지고요. 따라서 100의 제곱에서 5의 제곱을 뺐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우리 사실상 105와 95를 이렇게 세로셈을 하는 건 조금은 시간이 걸리고 실수의 여지도 있지만 100의 제곱은 0의 개수만 늘려주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엄청 깔끔하게 나오고요. 25를 빼게 되니까 정말로 산수 정도만 가볍게 할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서 25를 뺀다고 하면요. 75가 뒤에 남고요. 9975야라는 답으로 가볍게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겁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세로셈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가로로 곱셈 공식들을 활용해서 예쁘게 정리가 가능하다. 또 빠르게 정리가 가능하다. 요게 이제 우리가 하고 싶었던 첫 번째 개념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 더 해볼까요? 네. 이번에는요, 요 부분이 사실상 고등학교 수학까지 더 많이 연결되는

건 사실 요 부분이기는 해요. 분모의 유리화. 우리가 분모의 유리화라는 거 한번 들어봤거든요. 제곱근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 우리가 들어봤던 분모의 유리화는요. 루트 2분의 1이야. 이런 거 분모에 무리수가 있는 거를 불편해해서 분모 분자에 똑같이 우리는 분모에 있는 루트 2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함으로써 분모는 루트 2의 제곱인 2가 되고 분자는 루트 2가 돼서 아하, 분모를 유리화를 했어. 라는 걸 했던 게 분모의 유리화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렇게 하나의 무리수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덧셈으로 연결되거나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분모의 무리식을 가진, 무리수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무리수를 예쁘게 유리수로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 활용되는 공식이 역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곱셈 공식 중에서도 합차 공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우리가 2 빼기 루트 3과 반대로 2 더하기 루트 3을 그렇다면 앞에 거는 2로 똑같고 뒤에 거가 루트 3으로 똑같은데 합차 혹은 차합, 어차피 합차 공식이죠. 따라서 이걸 곱하게 되면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빼게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2의 제곱에서 루트 3의 제곱을 빼니까 4 빼기 3이 되어서 1이 되면서 루트가, 그렇죠, 제거가 되는 거죠. 맞아요. 이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히 하기 위해서는 분모 분자에 똑같이 뭘 곱하냐? 2 더하기 루트 3과, 그러니까 이거의 가운데 부호를 바꾼다는 거죠. 2 더하기 루트 3을 분모 분자에 똑같이 이렇게 곱해주면 유리화가 될 거야, 분모가. 어떻게 되냐? 분자는요,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빼주는 합차 공식에 완전히 들어맞고요. 따라서 방금 했듯이 4 빼기 3 바로 갈게요. 한번 연습해봤으니까. 그리고 분자는 1하고 곱하게 되니까 그냥 들어오면 돼요. 따라서 2 플러스 루트 3 그대로 오시고요. 이쪽은 이제 1이니까 결과적으로는요. 2 더하기 루트 3이야. 요렇게 정리하는 게 분모의 유리화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디어는 뭐냐? 분모에 이렇게 덧셈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무리수가 나타나 있다면 가운데 부호만 더하기였으면 빼기로 바꾸고 빼기였으면 더하기로 바꾸고 해서 분모 분자에 똑같이 바꿔서 곱한 뒤에 합차 공식,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라는 공식을 써주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라는 게이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고등학교 수학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라서 여러분 꼭꼭꼭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넘어가 봐도 될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념 확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배우는 내용이 개념이 많지 않고요. 요걸 가지고 계속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연습 위주로 할 겁니다. 자,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수를 계산하는 과정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그랬습니다. 98의 제곱이에요. 물론 당연히 우리는요, 98 곱하기 98 해서 이렇게 세로 셈을 하는 방법도 당연히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그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는 요거 숫자를 이용해서 좀 간단히 하고 싶다 이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자식을 이용해서 그걸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따와서 가볍게 계산해 보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98을요, 100에 가까운 수라고 생각한다면 100 빼기 2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100 빼기 2의 제곱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요, a 빼기 b의 제곱인 완전제곱식이라고 생각해서 앞에 거 제곱, 그렇다면 뒤에 거 제곱 맞아요. 물론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겠지만 그냥 써도 값은 같고요. 그리고 두 배에 앞에 거 뒤에 거 하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100에 두 배, 이건 아마 두 배에 이었을 거고요. 요 마이너스 2에서 여기 뒤에 곱해졌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면 이쪽은 마이너스 400이 될 거고요. 이쪽은 4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그러면 여기 만에서 400을 빼주시면요. 9600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4를 더하니까요. 9604야. 라는 산수 계산에 지나지 않습니다. 괜찮으시죠? 다음 문제 볼게요. 이 부분도 당연히 우리는 5.1 곱하기 4.9를 해서 이렇게 계산해 주셔도 당연히 가능은 한데요. 우리는 5를 기준으로 같은 수치만큼 떨어져 있는 느낌을 받았다면 5 더하기 0.1과 5 빼기 0.1이라고 해서 대칭형 앞에 거 제곱 뿔마 빼기 뒤에 거 제곱 요런 꼴로 생각해서 계산해 주시면 좋겠다. 합차 공식. 앞에 거 제곱에서 0.1의 제곱을 빼주시면 되겠죠.

다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300이라는 건 어쨌든 계산이 어려운 수치는 아니니까. 그래서 300을 가지고 여기를 조금 조작을 해주시면요. 300 더하기 4의 앞에 부분이 제곱이고, 요 부분은 16이야. 일단 요렇게 두시면, 요걸 먼저 계산을 해볼까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어느 부분을 먼저 계산하고 싶냐면요. 요 앞부분. 300 더하기 4의 제곱 있죠? 요거를 계산을 해서 이제 분자에 가지고 가서 영차영차 움직여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요 4의 제곱이 나중에 16하고 없어질 것 같다는 아이디어가 지금 보이거든요. 따라서 300 더하기 4를 먼저 제곱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바로 가도 될까, 이제? 좀 많이 연습했으니까. 9만 앞에 거 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 16. 그리고 두배 앞에 거 뒤에 거. 그럼 어떻게 돼요? 8에다가 3을 곱하니까 24에다가 00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그게 여기 그대로 이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요. 9만에다가 사실은 92,400이긴 하죠. 그냥 일단 쓸게요. 그리고 이 16이 여기 들어와서 이거랑 없어진다고 생각하면요. 그냥 요렇게만 쓰면 될까요, 혹시? 됐어요? 그러면 어차피 이게 다 더한 다음에 300으로 나눌 거라 100씩 다 지우고 나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3으로도 다 지워도 돼요. 이런 거 제가 자꾸 연습시켜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더하기가 있으면 양쪽에 다 지워야 되는 거 아시죠? 이거 진짜 실수 많이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도 3을 지우고요. 여기도 3을 지우셔야죠. 38에 24. 그래서 정리하면 308이에요. 양쪽을 다 가져가셔야 된다고요. 3으로. 됐어요. 그래서 정답은 308. 어렵지 않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다. 요게 이제 예제 1번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는 무리식 분모에 나온 거 유리화하는 거 요것도 한번 연습하고 갈게요.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죠? 아, 그런데 이 문제는요. 바로 유리화에 돌입하셔도 되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4-2루트 3분의 이거 지금 분모 유리화 하라는 거잖아요. 4 플러스 2루트 3에서 자꾸 2가 보이네요. 이런 경우는 2를 약분하고 가는 게 훨씬 수월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분모 분자를 똑같이 다 2로 나누는 거죠. 그럼 여기 2로 나누고, 여기도 2로 나누고, 여기도 나누고, 여기도 나누고, 이렇게 가주시는 게더 문제를 빨리 풀수 있는 방법이 되겠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써주시면요. 결과적으로는 2-루트 3분의 2 플러스 루트 3을 계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는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분모 분자에 똑같이 누구를? 그렇죠. 요 분모에 있는 수의 가운데 보호를 바꾼 수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이제 유리화가 가능할 겁니다. 이럴 때 조금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은요. 또뭐 서술형이다. 이렇다면 특히나 더 앞부분에 괄호를 꼭좀 하고 움직이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요거는 괄호를 하고 당연히 가시긴 하겠지만 여기다가 다 곱하는 상황이라는 걸꼭 강조해 주셔야 돼요. 괄호를 안 해주시면 루트 3에만 적용되는 것처럼 잘못 보일 수 있고 실제로 실수할 수도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요렇게 해주시면요. 일단 분모는요.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빼는 상황이 되는 거 아시겠죠?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빼는 예, 합차 공식의 상황이 완전히 되고요. 그래서 2는 4에서 루트 3의 제곱인 3을 빼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따라오세요. 그리고 분자는요. 사실상 2 더하기 루트 3의 제곱이에요. 똑같은 거두번 곱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분모는 사실상 또 1이고요. 결과적으로는 2 더하기 루트 3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걸 전개해 볼까요?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두배 앞에 거 뒤에 거. 그럼 4루트 3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 3.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다 유리수끼리 무리수끼리 정리해 주시면 7 더하기 4루트 3.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A 더하기 B루트 3이라고 했을 때 A 값과 B 값을 이렇게 매칭시켜서 정리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나로 정할 수 있는 방법은요. AB가 유리수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습니다. 7, 4, 28 둘을 곱하게 되니 정답은 5번이야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들은 여기까지 마무리는 하고요. 우리 오늘 시험에 꼭 나오는 오늘의 문제로 마무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다음은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44 곱하기 56을 계산하는 과정이다. A, B, C에 대하여 3개를 더해봐라. 그랬습니다. 당연히 44와 56을 세로셈으로 계산해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박스를 한번 볼까?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과정에서 다항식의 곱셈 공식을 활용하고 싶었어. 그렇다면 이 친구 둘이 다 50에 좀 붙어있는 수라는 판단을 하시고 50 빼기 6, 50 더하기 6, 요 판단이 됐다면 아, 50 빼기 6과 44, 50 더하기 6을 곱했구나. 이렇게 가지시면 A, B, A씨가 결정이 나겠죠. 어차피 A는 똑같이 50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신다면 B랑 C의 값만 잘 조절해 주시면 요걸 전개하면 실제로 50의 제곱이 2500이고요. 6의 제곱이 36이라서 요 답이 나오는 거에 완전히 맞아떨어집니다. 그렇다면 BC만 잘 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B가 C보다 작다라는 조건 때문에 B가 마이너스 6이 되고요. C가 6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B는 마이너스 6이고요. C는 6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A는 50이었습니다. 따라서 A, B, C를 다 더하게 되면요. 6과 마이너스 6은 어차피 사라지니까 정답은 다 더했을 때는 50이야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요거 물이식. 을 가지고 유리화하는 분모를 유리화하는 과정에 대한 물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게좀 많이 보여요. 그런데 엄청 다행인 건 이게 약간 규칙적으로 나오는 느낌이 들어서 하나만 하고 감을 잡으면 그다음 내용까지 가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첫 번째부터 유리화를 해본다고 생각하면 분모를 분모 분자에 누구를 곱하면 될것 같아요? 그쵸. 1 마이너스 루트 2와 1 마이너스 루트 2를 이렇게 똑같이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요, 분모는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1 빼기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위에는 1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이 분모가 마이너스 1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분자에다가 마이너스를 다 곱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두 번째도 한번 해볼게요. 루트 2 더하기 루트 3분의 1이잖아요. 그럼 이 친구도 똑같이 분모 분자에 누구를 곱해 줘야 되냐면 똑같이 루트 2 아까도 여기 곱한 거였어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과 똑같이 여기도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곱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분모는요 아까랑 상황이 같아요. 앞에 거 제곱 그리고 뒤에 거의 제곱을 빼는 합차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 빼기 3이 되고요. 분자는 루트 2 빼기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리고 또 유의하셔야 돼요. 이 친구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 마이너스 루트 2에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돼요. 사실상 이런 행동을 어디까지 하기를 원한 거냐면 하나 더 하고 또 하나 더 하고 이렇게 가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연타로 루트 3, 여기가 루트 3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여기도 루트 4, 루트 5. 지금 연달아 계속 1, 2, 2, 3, 3, 4, 4, 5 이렇게 가고 있어요. 다 해야 되지만 우리는 첫 번째가 이렇게 됐다면 두 번째, 세 번째도 같은 패턴이라는 패턴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루트 3에 더하기 루트 4. 이게 결국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은요. 마이너스 루트 4에 더하기 루트 5라는 걸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계산을 해주면요. 이걸 다 더하는 상황이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지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지고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지면서 결국은 우리가 남게 되는 건 마이너스 1과 마지막에 있는 루트 5만 남게 되는 겁니다. 할수 있겠어요. 다 더하니까. 따라서 이들을 더해주면요.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5야. 라는 답을 얻어내고요. 이제 정답은 2번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만약에 서술형 문제였다면 이네 개의 과정을 다 해서 보여줄 필요는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정답을 고를 때는 이 패턴이 확실하게 읽히기 때문에 바로 가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다음 문제 가도 될까?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요게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문제는 풀어보면 잘풀수 있고요. 안 풀어보면 진짜 모르는 문제라 제가 해드리고 싶었던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느낌을 좀 보시면요. 여기 앞에 3 더하기 1, 3의 제곱 더하기 1, 3의 4제곱 더하기

일단 눈에 띄는 건 제곱이랑 네제곱이랑 여기는 1차 계겠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걸 간단히 하려면 제곱 더뭐 더하기 뭐뭐뭐 빼기 뭐 이러면 뭔가 좀 계산이 가능한데 얘는 지금 계산이 불가능해요. 여기는 누가 열쇠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 문제의 키는 2분의 1이에요. 이 2분의 1. 2분의 1을 왼쪽으로 넘겨요. 그래서 어떻게 할 참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일단 뭐 3의 a제곱 더하기 b는 그냥 쓰시고 이 2를 저쪽으로 넘겨버려요. 저쪽으로. 저쪽으로 2를 넘겨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요 2만 넘기면 여기가 2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저2 대신에 우리가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2 대신에 3 빼기 1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2는. 그러면 완전히 판이 달라져요. 왜냐하면요. 3의 1제곱 빼기 1, 3의 1제곱 더하기 1. 어? 맞죠?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이라는 합차 공식에 완전히 들어맞네요. 그래서 3의 제곱 빼기 1의 제곱. 다시. 그러면 여기까지가 그거였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가보세요. 그렇죠. 앞에 거 제곱, 또 뒤에 거의 제곱이네요. 그래서 3의 4제곱 빼기 1의 제곱. 맞아요? 오, 그랬더니 이렇게 가보면 또 곱하기니까. 앞에 거 제곱, 뒤에 거의 제곱. 맞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3의 8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게 결국 이 내용인 거죠. 됐어요. 따라서 A는 뭐가 나오나요? A 값을 정리하면 A 값은 어차피 얘가 A, B가 정수라고 했고요. 그래서 A와 B를 그냥 정해주시면 되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B는 절대값이 3보다 작다라고 얘기해줬다는 것은 요 거듭제곱의 8이 그대로 보존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줄이면서까지 여기가 더 늘어나거나, 요거 늘리면서까지 요 마이너스 부분이 늘어나거나, 요게 줄어들면서 요게 뭐 변동이 있거나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B 절대값이 3보다 작다는 걸로 A, B를 유일하게 결정할 수 있게 막아준 거예요. 그 조건으로. 그 조건이 만약에 없다면 이게 더하기 빼기 관계라서 충분히 요 지수를 조정하면서 뒤에 가는 더하고 빼는 값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유일하게 결정해주기 위한 그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이 바로 A가 되고요. 그리고 B의 값은요,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A, B를 더해주면요, 정답은 7이야 라고 정리해서 이 문제 정답은 7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이 문제의 키, 핵심은 요 2분의 1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왼쪽으로, 좌변으로 넘겨서 정리했다는 거. 자, 조금 어렵지만 좀 성취감이 드는 그런 문제를 마무리를 해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문제풀이 위주로 좀 갔지만 재밌었죠?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또 다른 내용으로 만나볼 거거든요. 기대되시죠? 오늘 내용 복습 좀 하고 오셔야 됩니다. 네. 우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7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헤이요! 친구들의 연산에 책임질 멋진 그 강의! 만점왕 연산 10단계 김재현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뭐 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소수 곱하기 자연수에 대해서 문제풀이까지 완료해 봤습니다. 그쵸? 해서 친구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선생님이 풀지 않은 문제들,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친구들이 각자 한번 풀어보고 친구들만의 것을

만들어 봐야 한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선생님의 얼굴, 이 얼굴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문제 다 풀고 온거 맞겠죠?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조금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내용이에요. 뭐냐? 자연수 곱하기 소수입니다. 자연수 곱하기 소수. 자, 친구들이 지난 시간까지 소수 곱하기 자연수를 완전히 마스터했다 하면은 이번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친구들, 이번 시간도 준비가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도 선생님이랑 즐겁게 그리고 알차게 한번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오늘 배울 내용 먼저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오늘 배울 내용부터 확인해 봅시다. 오늘 배울 내용은 자연수 곱하기 소수입니다. 자연수 곱하기 소수. 이제 문제 풀이를 우리가 우다다다다다 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원리를 깨쳐야죠. 그래서 원리 깨치기를 통해서 한번 소수 곱하기 자연수랑은 무엇이 다른지, 자연수 곱하기 소수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자, 원리 깨치기를 끝냈다 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풀이를 해봐야겠죠. 해서 이번 시간에는 자연수 곱하기 1보다 작은 소수, 그리고 자연수 곱하기 1보다 작은 소수의 다른 방법, 조금 더 어려운 버전,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벌써 좀 긴장이 되나요? 긴장할 필요 없다는 거잘 알고 있죠?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수업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원리 깨치기입니다. 자연수 곱하기 1보다 작은 소수 먼저 한번 선생님이랑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이제 예시를 가져와 봤죠? 어떤 식인가요? 맞습니다. 2 곱하기 0.6의 계산을 통해서 자연수 곱하기 1보다 작은 소수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볼 거예요. 근데 먼저 확인해 볼게 있네요. 자, 봅시다. 어떤 수에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면은 어떻게 됐죠? 어떤 수보다 작아진다고 합니다. 자, 선생님, 이게,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잘 이해가 안 가요 하는 친구들 있어요. 하지만 친구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수, 선생님이 어떤 수를 예시로 2라고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2 곱하기 0.6을 우리가 앞으로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어떤 수가 2라고 쳐봐요. 자, 2 곱하기 1을 한다고 해볼게요. 친구들, 2 곱하기 1 얼마예요? 2잖아요, 2. 이거 2에다가 1을 곱해야지 2가 나옵니다. 근데 2라는 숫자에다가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면은 친구들 당연히 결과값이 어떻겠어요? 2보다 작은 숫자가 나오겠죠? 그쵸?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수에다가 1보다 작은 수, 1보다 작은 소수를 곱하면은 무조건 그 결과는 어떤 수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친구들이 조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계산을 하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해됐나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2 곱하기 0.6을 이제 진짜 계산을 할 건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부터 알아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뭐죠?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식을 써봐야죠? 2 곱하기 0.6인데 우리는 이 0.6을 분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분수. 자, 그렇다면 2 곱하기 몇 분의 몇이 될까요? 그쵸? 10분의 6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계산해 주는 거죠. 근데 친구들, 우리 선생님, 이거 보면은 막 약분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있을 텐데, 지금은 잠시 참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결과를 또 소수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소수도 바꾸려면은 분모가 10, 100, 1000, 만 이러한 숫자들이어야만 소수도 바꿀 수 있잖아요. 해서 우리 이번에는 약분하지 않고 바로 그냥 계산을 해볼게요. 자, 자연수와 분자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나오죠? 10분의 10. 2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10분의 12를 소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2 곱하기 0.6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10분의 12, 소수로 얼마? 맞습니다.
1.2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식입니다.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하는 방법.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고요. 어쨌든 간에 친구들이 분수를 소수로 바꾸고, 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게 자유자재로 가능하다면은 친구들이 이러한 방법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자연수의 곱셈으로 먼저 계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0.6인데 우리는 아, 0.6이 좀 어려울 것 같아 라고 하면 0.6을 6으로 바꿔서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2 곱하기 6은 친구들 너무 쉽습니다. 그쵸? 2 곱하기 6을 먼저 해볼 텐데 2 곱하기 6 얼마 나와요? 12가 나옵니다. 이거는 너무 쉬워요. 12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하려는 건 뭐예요? 2 곱하기 0.6입니다. 2 곱하기 6이 아니라 2 곱하기 0.6이에요. 그래서 한번 선생님이 2 곱하기 0.6도 적어보겠습니다. 2 곱하기 0.6. 이렇게 식을 적어놓고 보니까 2 곱하기 6과 2 곱하기 0.6의 차이, 뭐가 있죠? 6이 0.6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이나요? 그쵸? 그 외에는 어떤 차이도 없어요. 자, 친구들, 6이 0.6으로 되기 위해서는 6에서 몇 배를 해주면 될까요? 6에서 10분의 1배를 해주면 되죠. 자, 10분의 1배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10분의 1배를 해준 거예요. 그렇다면 정답에다가도 12가 아니라 그대로 10분의 1배를 해준 답을 적어주면 되지 않을까 이거죠. 자, 2 곱하기 6이 12인데 2 곱하기 0.6은 그러면은 12에서 10분의 1배를 해준 게 정답이 되지 않겠냐 이거입니다. 똑같이. 자, 10분의 1배를 해준 답. 얼마가 될까요? 그쵸. 똑같이 1.2가 정답이 되겠죠. 이거 어렵지 않죠. 이렇게 친구들이 자연수의 곱셈으로 먼저 계산을 해보고, 그 다음에 소수로 바꿔서 계산을 하면, 아, 이게 식에서 몇 분의 몇 배가 됐으니까 정답도 똑같이 몇 분의 몇 배가 되겠구나. 이걸 알고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었고요. 세 번째 방법도 선생님이랑 한번 알아봐야겠죠. 이게 역시 가장 근본적인 친구들이 앞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세로셈으로 계산하기. 항상 선생님이 입에 빠르고 닳도록 얘기를 하죠. 소수는 세로로 계산해야 한다. 선생님이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법만큼은 친구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2 곱하기 0.6을 일단 적어봐야겠네요. 자, 적어보겠습니다. 2 곱하기 0.6이라고 적어봤어요. 자, 적어보니까 어떻게 되죠? 2, 6, 12.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자, 근데 0.6이잖아요. 0.6. 우리 항상 했었죠? 소수점 뒤에서부터 몇칸 옮겨지는지 항상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자, 0.6 보세요. 뒤에서 한칸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답도 뒤에서 한칸 움직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쵸. 자, 뒤에서 한칸 움직여줘서 소수점을 찍으니까 얼마가 나온다? 1.2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해서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결국 친구들이 많이 쓰는 방법은 세 번째 방법. 그래서 가장 기억을 해둬야 할 것도 세 번째 방법. 꼭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자연수 곱하기 1보다 큰 소수예요. 1보다 큰 소수. 그래서 3 곱하기 2.13의 계산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여기에도 어떠한 팁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수의 1보다 큰 수를 곱하면 어떤 수보다 커진다. 이건 당연하죠. 어떤 수의 1보다 더큰 수를 곱하니까 그 수가 커졌습니다. 이거는 굳이 1보다 큰 소수가 아니더라도 어떤 수를 곱하더라도 다 맞는 말이다 해서 친구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고요. 이제 첫 번째 방법부터 한번 선생님이랑 알아보겠습니다.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하기 한번 해볼게요. 자, 3 곱하기 2.13이죠? 2.13을
이거를 이제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할 거예요. 그렇다면 3 곱하기 2.13을 분수로 바꿔야 합니다. 분수로 바꾸면 얼마가 되나요? 맞습니다. 일단 분모부터. 분모는 100이 되고요. 그쵸? 분자는요, 213이 됩니다. 그래서 100분의 213이 되는 걸알 수가 있죠. 이 상태로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자연수 곱하기 분수니까 어떻게 해준다? 분자와 자연수만 곱해주면 된다 해서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 100분의 639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한번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100분의 639를 이제 소수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자, 친구들, 100분의 639 소수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그쵸? 자, 100분의 639는 6.39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방법, 아까 했던 대로 분수로 바꾼 다음에 계산 결과를 마지막에 또 소수로 바꾸는 이러한 첫 번째 방법이 있었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연수의 곱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아까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한번 선생님이 하는 걸잘 보세요. 자, 2.13이 어려운 것 같아서요. 선생님은 2.13을 213으로 보고 먼저 계산을 하겠습니다. 3 곱하기 213. 이걸 먼저 계산을 해보자는 거죠. 자, 3 곱하기 213 얼마가 나오나요? 아까 해봤죠? 639가 나왔습니다. 639 이렇게 나왔고요. 근데 우리가 해줘야 할건 결국 뭐예요? 3 곱하기 213이 아니라 3 곱하기 2.13이에요. 3 곱하기 2.13입니다. 이걸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쵸? 자, 213에서 2.13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죠? 213에 100분의 1배를 해준 거죠. 그쵸? 100분의, 자, 1배를 해줬습니다. 그쵸? 그렇다면 정답도 어떻게 될까요? 639에서 100분의 1배가 되겠죠? 그쵸. 왜냐하면은 식에서 213이 2.13으로 100분의 1배를 해줬으니까 당연히 결과값도 100분의 1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639를 100분의 1배를 해주면 그것이 곧 뭐가 된다? 정답이 된다. 자, 639의 100분의 1배 얼마인가요? 맞습니다. 6.39가 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연수의 곱셈으로 계산하는 거죠. 자연수의 곱셈으로. 그래서 소수가 좀 어렵다. 아, 자연수도 먼저 계산하고, 그거를 이제 한번 몇 분의 몇 배일지 생각을 해보자.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방법.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위해서 앞에 방법을 한 겁니다. 거의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봐도 돼요. 세로셈으로 계산하기.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3 곱하기 2.13이네요. 자, 선생님이 한번 여기다가 적어 볼게요. 3 곱하기 2.13이라고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자, 이걸 한번 계산을 해 봅시다. 쫙쫙쫙 계산을 해 보니까 어떻게 되죠? 9, 3, 6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항상 얘기했죠? 소수점을 어떻게 찍냐, 소수점을 어떻게 찍냐 해서 뒤에서 두 칸이 갔구나. 이걸 확인을 해봤고요. 똑같이 뒤에서 두 칸을 이동시켜준 다음에 찍으면 된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데 교재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점을 그냥 그 자리 그 아래로 내려보내라고 나옵니다. 선생님도 알아요. 하지만 친구들이 소수 곱하기 소수를 할 때에는 이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미리 그냥 이 방법으로 연습을 하는 게 친구들이 헷갈리지가 않는다. 선생님이 누차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해서 선생님이랑 자연수 곱하기 1보다 작은 소수, 그리고 자연수 곱하기 1보다 큰 소수. 한번 이렇게 계산하는 법, 원리 깨치기 알아봤고요. 혹시 이해가 안 된다 하면

하면은 이제 바로 문제풀이로 넘어가지 말고 선생님이 문제 해줬던 거, 지금 했던 거몇 번이고 이렇게 곱씹어 보면서 친구들이 연습을 한 다음에 자신감이 좀 붙으면 그때 한번 문제풀이로 넘어가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이제 다음 차시도 넘어가서 본격적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보다 작은 소수와 자연수를 곱하는 거예요. 자연수 곱하기 1보다 작은 소수죠? 먼저 연산 키포인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시를 보니까 뭐예요? 8 곱하기 0.2가 예시로 나온 거를 알 수가 있네요. 그래가지고 8 곱하기 0.2를 8 곱하기 2처럼 본 거예요. 그래서 8이 16 하고 0.2니까 점을 그대로 자리에서 내려보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자, 친구들,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혹은 친구들이 이걸 하다 보면은 실수하는 경우도 생겨요. 왜냐? 지금이야 뭐8 곱하기 0.2. 사실 누가 실수하겠습니다. 근데 누가 실수하겠냐만, 뭐8 곱하기 2.3, 8 곱하기 3.4. 이렇게만 돼도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친구들 조금 어렵거나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자연수 곱셈하듯이 곱셈하는 게 조금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8 곱하기 2는 얼마죠? 16이죠. 16이고, 8 곱하기 0도 일단 해주는 거예요. 해주면은 한칸 띄어서 0이라고 적어주잖아요? 그쵸? 하고 자리수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한번 더해준다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가주는 게 친구들 나중에 큰 수를 계산할 때 헷갈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고 선생님은 어떻겠어요? 뒤에서부터 이제 소수점 자리를 셌습니다. 그쵸? 이렇게 세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하니까 1.6이 나왔었죠. 뭐 어쨌든 간에 이 방법이 절대 틀린 건 아니지만 친구들이 큰 수를 계산할 때는 어쨌든 좀 확실하게 계산하기 위해선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까지 선생님이 알려줬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2 곱하기 0.4예요. 2 곱하기 0.4. 뭐, 아까처럼 계산을 한다 하면은, 당연히 2 곱하기 4 해서 8이 나오는데, 점이 뭐 그대로 내려간다. 해서 점이 그대로 내려가고, 앞에 당연히 그럼 0이 있으니까, 0.8.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교재에서 나온 방법도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12번입니다. 12번. 12번은 뭐예요? 7 곱하기 0.8. 7이네요. 이거는 한번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 자, 7 곱하기 7은 얼마죠? 49입니다. 그쵸? 그리고 7 곱하기 0은요? 0이에요. 일단 당연하지만 한번 써보고 가자 이거죠. 왜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고요. 자, 점의 위치 뒤에서 한 칸입니다. 맞죠? 그래서 똑같이 뒤에서 한칸 옮겨서 찍어보자는 거예요. 하니까 어떻게 된다? 4.9가 정답이 된다. 뭐가 됐든 정답으로 갑니다. 해서 친구들이 이제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걸 선택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17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2 곱하기 0.3입니다. 12 곱하기 0.3 한번 해볼게요. 자, 2 곱하기 3은 6이고요. 1 곱하기 3은 3입니다. 2 곱하기 0은 0이고요. 1 곱하기 0은 0입니다. 해서 각 자리수별로 더해줄게요. 더하니까 이런 식으로 더할 수가 있고요. 자, 소수점 뒤에서 한 칸, 똑같이 뒤에서 한칸 가서 찍어줍니다. 찍어주니까 0, 3.6 이렇게 안 읽죠? 이거 뭐라고 읽어요? 3.6.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26번입니다. 27 곱하기 0.3이네요. 27 곱하기 0.3 한번 계산해 볼게요. 7, 3, 21 해서 2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쵸? 2, 3, 6인데 위에 2가 있어서 더해서 8 해주고요. 7 곱하기 0은 0, 2 곱하기 0은 0. 자, 한번 각 자리수별로 더해주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점을 이제 맞춰서 몇 칸?

이동했는지 맞춰서 찍어주니까 이런 식으로 찍힙니다. 이거 뭐라고 읽죠? 8.1이라고 읽죠. 자, 정답은 8.1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53 곱하기 0.6. 53 곱하기 0.6도 한번 선생님이랑 해봐야죠. 자, 해볼게요. 3 곱하기 6은 18. 1 올라가고요. 5 곱하기 6은요? 30이죠? 근데 1이 있으니까 31 해주고요. 자, 3 곱하기 0은 0. 5 곱하기 0도 0. 그래서 그대로 자릿수에 맞춰서 더해서 내려오니까 이런 식으로 되고요. 마지막. 점의 위치, 뒤에서 한 칸이죠? 똑같이 뒤에서 한칸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읽습니까? 31.8이 정답이 된다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자연수 곱하기 1보다 작은 소수 첫 번째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다음 차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자연수 곱하기 1보다 작은 소수 두 번째 차시입니다. 연산 키포인트부터 확인을 해보니까 4 곱하기 0.13이네요. 자, 아까랑 똑같이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해서 4 곱하기 13으로 계산을 해주고 0.13이니까 소수점만 그대로 내려온다. 하지만 선생님은 좀 다르게 계산했겠죠? 아무래도 소수자리를 뒤에서부터 두칸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선생님이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2 곱하기 0.43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자, 2 곱하기 3은 6이에요. 그쵸? 6. 자, 그리고 2 곱하기 4는요? 2 곱하기 4는 8입니다. 8. 맞죠? 그리고 2 곱하기 0은 0이고요. 여기에서, 자, 이제 소수자리가 한 칸, 두 칸, 소수점이 두칸 이동을 했죠? 해서 똑같이 소수점을 두칸 이동시켜서 찍어주니까 정답이 얼마가 됐습니까? 0.86이 되는 걸알 수가 있었네요. 어렵지 않죠, 전혀? 자, 좋아요. 그러면은 바로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2번입니다. 8 곱하기 0.24네요. 8 곱하기 0.24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죠? 자, 8, 4, 32예요. 그쵸? 8, 4, 32. 자, 32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8이 16이죠? 8이 16. 8이 16이고요. 자, 8 곱하기 0은 0입니다. 해서 각 자리수별대로 한번 더해줄게요. 더하니까 2, 9, 1. 이런 식으로 더할 수가 있어요. 맞나요?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소수점을 찍어주는데 뒤에서 몇 칸? 한 칸, 두 칸. 똑같이 한 칸, 두칸 가지고요. 자, 점을 찍어보겠습니다. 찍으니까 얼마가 되나요? 1.92가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풀어봤고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9, 4, 36. 해지고요. 자, 9, 1은 9입니다. 맞죠? 자, 그리고요. 9 곱하기 0은 0이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이거를 이제 또각 자리수별로 더해봐야죠. 더하니까 어떻게 나오나요? 더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럼 이제 소수점만 제대로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소수점 한 칸, 두칸 이동을 했고요. 똑같이. 한 칸, 두칸 이동을 해서 찍으니까, 자, 여기다가 찍힙니다. 이거 뭐라고 읽죠? 맞습니다. 1.26. 1.26이 정답이 되겠네요. 좋아요.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와, 이번에는 12 곱하기 0.11이네요. 한번 차근차근, 그냥 곱셈하듯이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소수점만 딱 찍으면 되니까, 차근차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선생님이 소수 둘째 자리랑 이 12를 한번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 곱하기 1부터 해봐야겠죠? 2 곱하기 1은 2가 되고요. 그쵸? 1 곱하기 1은 1이 됩니다. 이제 소수 첫째 자리 곱하기 12를 한번 해볼게요. 자, 2 곱하기 1은 2가 되고 1 곱하기 1은 1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0: 수 한번 일단 해볼게요. 0 곱하기 0, 0 곱하기 0 이러고 자릿수에 맞춰서 다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더해주니까 2, 3, 1, 0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해줄 게 뭐입니까? 소수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한 칸, 두칸 가고 한 칸, 두칸 가서 찍어주면 되겠네요. 자, 찍으니까 이렇게 찍히고요. 이건 즉 정답이 얼마라는 거예요? 정답이 1.32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23 곱하기 0.58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소수 둘째 자리 곱하기 23부터 한번 해봅시다. 3 곱하기 8은 24죠? 4 적어주고 2는 올라갑니다. 맞죠? 자, 2 곱하기 8은요? 2 곱하기 8은 16이니까 16에다가 2 곱해줘서, 아, 2 더해줘서 18이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소수 첫째 자리 5랑 23을 한번 곱해볼게요. 자, 곱하니까 3 곱하기 5부터 해봐야겠죠? 3 곱하기 5 하면 얼마? 15죠? 자, 5 적어주고 1이 올라갑니다. 2 곱하기 5는 10이죠? 10에다가 1 더해주니까 11 이렇게 적어주고요. 0도 다 일단 해봅니다. 한 다음에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더해주는 거예요. 더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네요. 소수점까지 딱 찍어 볼게요. 한 칸, 두 칸. 똑같이 한 칸, 두칸 가줘서 찍으니까 얼마가 정답이 된다? 13.34가 정답이 된다. 25번입니다. 31 곱하기 0.76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소수 둘째 자리 곱하기 31부터 한번 해볼게요.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이 나오고요. 그 다음 소수 첫째 자리 곱하기 31도 해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200 17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0도 한번 각각 곱해 볼게요. 한 다음에 이것도 어떻게 한다? 각 자리수별로 더해준다. 더하니까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고요. 소수점까지 찍으니까 어때요? 뒤에서 두 칸, 똑같이 뒤에서 두 칸. 23.56이 정답이구나. 30번입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96 곱하기 0.19. 이것도 똑같이 소수 둘째 자리인 9부터 96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6, 9, 5, 14. 5가 올라가고요. 5가 올라가고요. 자, 9, 9, 81. 81인데 5 더해주니까 86이 되고요. 그쵸? 그 다음 소수 첫째 자리인 1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어때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0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더해줄게요. 더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런 식의 계산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네요. 점까지 한번 한 칸, 두 칸, 똑같이 한 칸, 두칸 가서 찍으니까 정답이 어떻게 돼요? 18.24가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선생님이랑 한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친구들 어렵진 않았죠? 자, 그렇다면 남은 문제들은 친구들이 열심히 풀고 복습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또 즐겁게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인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1: 손을 안 씻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2: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1: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1: 로보카.

친구들, 안녕. 꼼꼼하게 계산해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우리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수 나누기

특이 자연수 세 번째 차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의 공부 목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산 7차시 이번 시간은요. 3일차와 4일차 문제 차근차근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목표는요. 이겁니다. 바로 목세 소수 첫째 자리에 0이 있는 소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 익히기인데요. 목세 소수 첫째 자리에 0이 있는 계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차근차근 잘 알아보자고요. 자, 오늘의 공부 목표까지 확인해 봤으니까 바로 원리를 깨쳐보기 전에 또 하나 확인하고 가야 되겠지요? 오늘의 퀴즈는요, 바로 이겁니다. 4.16 나누기 2, 4.16 나누기 2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지 이번 시간이 끝날 때쯤에 우리 함께 멋지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까지 확인해 봤으니까 이제 오늘의 원리를 본격적으로 깨쳐볼 건데요. 자, 원리를 깨쳐보기 전에, 시작해 보기 전에, 우리 친구들의 취미는 뭐예요?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의 취미? 뭐, 음악 듣기도 있을 거고요. 뭐, 체육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뭐 운동하기도 있을 거고요. 또는 뭐, 잠자기도 있을 것 같고, 책 읽기도 있을 것 같고, 아마 다양할 것 같은데요. 자, 선생님이 물어본 이유는요. 선생님의 취미도 물어봐 주세요. 선생님의 취미. 선생님의 취미는요. 선생님은 음악 듣기도 좋아하고요. 또, 이걸 보는 걸좀 좋아합니다. 바로 뭐냐면 자, 바로 수강무기 게시판을 보는 걸또좀 좋아해요. 틈틈이 이렇게 보고 어떤 친구들이 우리 함께 지금 공부를 하고 있나, 또 어떤 친구들이 오늘의 퀴즈 보너스 퀴즈 정답을 올려주고 있나, 또 어떤 뭐 나의 다짐 힘이 되는 말을 적고 있나, 이렇게 수강후기 게시판을 틈틈이 보는 그런 취미 아닌 취미가 있는데요. 어디 보자. 자, 이번에는요, 우리, 저기, 김별L, 김땡L 친구가, 아, 강의 진짜 재미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또 올려줬고요. 또, 박별호, 박땡호 친구는요, 저는요,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봤어요. 이런 또 수강 후기를 남겨주기도 했습니다. 자, 선생님은요, 이 김땡엘 친구가 쓴, 아, 정말 재미있어요. 이 짧지만 굵은 이 후기를 보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정말. 이 세상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구나. 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연산 문제가 어떤 친구들한테 정말 재미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마 대다수의 친구들한테는 조금 따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계속 계산만 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언젠가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이왕 이렇게 공부하는 거, 이왕 이렇게 시간 내서 선생님과 만나고 있는 요 시간만큼은 우리가 이왕 하고 있는 거, 아, 짜증내는 것보다는 열심히 잘해봐야지. 아, 재밌잖아. 나의 실력이 늘고 있잖아. 틀렸더라도, 이 문제 다음에 내가 맞춰봐야지. 이런 긍정적인 마음과 기분으로 공부한다면 조금 더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이 수강 후기 게시판에 이 글을 보고요. 선생님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요. 이번 시간만큼은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조금 더 나에게 힘이 되는 말을 스스로 되뇌이면서 이번 시간 또 열심히 공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원리 깨치기 긍정적인 마음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은요, 바로, 목세 소수 첫째 자리에 0이 있는 소수 나누기 자연수인데요. 자, 우리 6.3 나누기 6의 계산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맨 왼쪽에는요, 630 나누기 6 자연수의 나눗셈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건 우리 이미 다 배운 거잖아요. 자, 보니까, 100의 자리부터 6,1은 6 적고요. 10의 자리 내려옵니다. 그런데 3은 6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목세 10의 자리에 0을 적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파랗게 색깔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의 자리 0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6, 5, 30 나누어 떨어지네요. 그래서 목세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와 1의 자리에 차례대로 1, 0, 5 적어준 거예요. 105다라는 의미로. 자, 화살표 따라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이제 6.3 나누기 6인데요. 자, 이때 우리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소수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차근차근 계산해 보는 거예요. 6,1은 6 적어줬습니다. 다음은요, 3 내려옵니다. 이때 3이 6보다 작으니까 목세 0을 쓰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0처럼 여기도 0을 적어주는 겁니다. 목세다가.
그 다음에 소수점 아래 0을 하나 더 내려 계산해요. 이건 이번 시간, 네, 또 배울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이미 본적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소수점의 맨 아래 끝자리에는요, 0이 숨겨져 있다라고 이미 우리 지난 시간에 잘 활용했잖아요.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요걸 이용해서 소수점 아래 0을 하나 더 내려가지고 계산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30이 되고요. 6, 5, 30, 0. 요렇게 적어주면 계산 결과가 바로 1.05다. 1.05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래 여기 한번 같이 볼까요? 자, 계산하는 수중 하나 내렸을 때 나누어야 하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바로 요런 경우. 3이 6보다 작은 경우에는요. 이때는 몫에 0을 쓰고 0 썼죠. 그리고 소수점 아래 수 또는 0을 하나 더 내려 계산한다. 0을 하나 더 내려 계산한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몫의 소수 첫째 자리에 0이 있는 경우는요. 좀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자연수의 나눗셈을 계산할 때 이렇게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작을 때 몫에 0을 쓴 것처럼 똑같이 몫에 0을 써주고요. 그리고 소수점 아래 맨 끝에 있는 0을 내려 써주면 된다.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원리를 잘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3일차와 4일차 문제 차근차근 만나보도록 하죠. 자, 먼저 3일차 문제부터 풀어볼 건데요. 계산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봤던 내용이 또 있습니다. 한번 더 보죠. 자, 1의 자리부터 차례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3이 6 적어줬고요. 2가 내려옵니다. 이때 소수점 올려 찍어줘야 되겠지요. 이렇게 계산하는 중 수를 하나 내렸을 때 나누어야 하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2가 3보다 작잖아요. 이때는 몫에 0을 쓰고 0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소수점 아래 수를 하나 더 내려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에 4를 더 내려 계산한다라는 거죠. 24고요. 3, 8, 24, 0 적어주면 계산 결과 2.08, 2.08 이렇게 몫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3일차 문제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요. 자, 먼저 자, 0.15 나누기 3입니다. 0.15 나누기 3.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적어주자고요. 자, 3, 5, 15. 3, 5, 15 적어주고요. 여기에 0 적어주고요. 소수점 찍어주고요. 그리고 자연수 부분에 0 적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0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3일차 문제, 2번 문제 더 보죠. 이번에는요, 0.16 나누기 4입니다. 0.16 나누기 4. 그러니까, 자, 여기 1. 그런데 1은 4보다 작잖아요. 여기에다가 0을 적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6을 내려줍니다. 그렇다면, 4, 4, 16이잖아요. 아, 그래서 빼면 0이고요. 여기에 소수점 올려 찍어주면서 자연수 부분에 0을 적어주면 계산 결과 0.04, 0.04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3일차 문제 3번 문제도 보죠. 이번에는요, 0.49 나누기 7입니다. 0.49 나누기 7. 자, 이번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7, 7, 49잖아요. 바로 여기에 7 적어주고요. 49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4 위에는요, 여기에 0을 적어주고, 소수점 찍어주면서 자연수 부분에 0을 적어주면 0.07, 0.07이라고 이렇게 몫의 소수 첫째 자리에 0이 있는 계산 할 수가 있겠네요. 자, 3일차 문제 4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이번에는 0.36 나누기 6입니다. 0.36 나누기 6. 65, 30, 66, 36이니까 여기에다가 6을 적어주고요. 36 적어주고요. 몫의 소수 첫째 자리에는요, 0을 적어주면서 소수점과 자연수 부분까지 잘 0을 적어주면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네요. 자, 3일차 문제 5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죠. 이번에는요, 3.12 나누기 3입니다.
3.12 나누기 3. 자, 그렇다면 소수점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여기 3부터 한번 계산해 볼까요? 3, 1은 3이고요.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소수점 잊지 말고 먼저 찍어주겠습니다. 자, 1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1은 3보다 작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몫의 소수 첫째 자리에 0을 적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를 내려줬습니다. 3, 4, 12이고요. 이렇게 0을 적어주면 계산 결과 1.04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일차 문제 조금 더 넘어가서 이번엔 20번 문제부터 한번 또 차근차근 해결해 보죠. 이번에는요, 0.48 나누기 6이에요. 자, 적어볼까요? 0.48 나누기 6입니다. 자, 이런 건 차라리 쉽죠. 6, 8, 48이니까 바로 적어주고요. 빈자리는 0으로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몫의 소수 첫째 자리와 자연수 부분까지 잘 채워주면 0.08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0.08이라고 잘 적어주면 되고요. 자, 3일차 문제 21번 문제입니다. 3.15 나누기 3이에요. 해보죠. 자, 3.15 나누기 3입니다. 자, 차근차근은 3부터 생각해보면 3일은 3이고요. 1 내려옵니다. 이때 0을 적어주고요. 여기 소수점 꼭 찍어줘야 되겠지요. 다음 5를 내려줄 차례예요. 3, 5, 15. 잘 적어주면 우리는 계산 결과 1.05, 1.05라고 이렇게 또 21번 문제 계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일차 문제 2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죠. 이번엔 8.24 나누기 3입니다. 자, 8.24. 8.24 나누기 4예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은요. 딱 보면 척알 거예요. 4, 2, 8 이렇게 자리에 맞춰 적어주고요. 잊지 말고 소수점 올려 찍어줄게요. 자, 이제 2가 내려오는데 2는 4보다 작죠. 그래서 어디다가? 몫의 소수 첫째 자리에다가 0을 적어주자라는 거죠. 이렇게 말했죠. 다음에 4를 내려주면 4, 6, 24이기 때문에 얼마다? 계산 결과 2.06, 2.06이라고 이렇게 또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자, 3일차 문제 두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23번 문제입니다. 6.18 나누기 6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 친구들이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줄까요? 자, 몫의 이 부분, 자연수 부분은 얼마일까요? 6일은 6이니까. 그래요. 얼마? 1 적어주고요. 다음은요, 바로 첫째 자리 적기 전에, 소수 첫째 자리 적기 전에, 여기 소수점 올려 찍어 줄게요. 자, 1 내려옵니다. 이제 여기에 뭘 적을까요? 몫의 소수 첫째 자리에. 그래요. 얼마? 0을 적어줍니다. 자, 그 다음 뭐가 내려온다? 8이 내려옵니다. 자리에 맞춰서 6, 3, 18. 그리고 마지막까지 0을 잘꼭 적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계산 결과 얼마? 1.03, 1.03이라고 이렇게 23번 문제도 해결해 봤네요. 자,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24번 문제인데요. 7.35예요. 7.35 나누기 7이에요. 자, 또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여긴 얼마예요? 7일은 7이니까 얼마? 그래요. 1이고요. 다음은요. 소수점. 맞아요. 잘 찍어주고요. 3 내려오니까 3은 7보다 작아요. 여기엔 얼마인가요? 맞아요. 0이고요. 다음 5가 내려옵니다. 이제 곱셈구구 잘하면 돼요. 7, 5, 3, 15. 따라서 여기엔 얼마? 그래요. 5 적어주고, 이렇게 끝까지 0 적어주면 24번 문제 정답 1.05라고 이렇게 또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1.05.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일차 문제, 24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았는데요. 자, 오늘은요, 4일차 문제도 만나보기로 했으니까, 4일차 문제 바로 만나보기 전에, 이제 지금쯤이면 우리 친구들이 몸이 좀 근질근질할 때가 됐어요. 계속해서 지금 문제 풀고 있으니까요.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해도 좀 몸이 근질근질 거린다라고 하면, 쉬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잠깐 머리를 식히고 가겠습니다. 자, 연산 실력을 높이는 오늘의 꿀팁! 자, 오늘은요, 선생님이 요걸 한번 가지고 왔어요. 같이 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연산을, 뭐처럼? 놀이처럼 도전! 연산 시간 기록 깨기! 인데요. 여기 지금 요렇게.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진답니다. 그래서 이왕 공부하는 거 긍정적인 마음으로 재미있게 놀이처럼 해보자라는 건데요. 자, 도전 연산 시간 기록 깨기는요. 이런 놀이에요. 간단합니다. 규칙은요. 시간은 뭐 3분에서 5분 정도로 정해놓고요. 물론 시간은요, 조정 가능해요. 3분에서 5분 정도. 다음, 문제는 10문제. 하루에 딱 10문제. 자, 우리 교재를 이용해도 좋아요. 다음은요, 목표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 내가 3분을 정해놓고 10문제를 쫙 풀었어요. 그러면 제한 시간 동안 다못풀 수도 있고 다풀 수도 있겠죠. 자, 다 풀었다면 이 중에서 틀린 게 나올 겁니다. 다 맞힐 수도 있고요. 그러면 다음 날은 목표는요, 100점이 목표가 아니라 목표를 이전 날보다 좀더 잘해봐야지를 목표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전 날 2분의 문제를 다 풀었어. 그러면 다음 날은 1분 50초, 10초 당겨서 1분 50초에 다 풀어봐야지. 또는 3분 동안 10문제를 풀었는데 2문제를 틀렸네? 그럼 다음 날은 한 문제만 틀려봐야지. 또는 내가 오늘은 3분의 10문제를 다 맞췄는데 내일은, 다음 날은 또 3분의 다 맞춰봐야지. 또는 이번에는 2분의 다 풀고 맞춰봐야지. 이렇게 목표를 다 맞춘다가 아니라 이전 날 내가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잘해봐야지로 목표를 세워보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도전 연산 시간 기록 깨기 놀이인데요. 이렇게 연산을 놀이처럼 하다 보면은요, 내 실력이 재밌게 노는 것처럼 공부하면서 또 실력이 쑥쑥쑥 큰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이 끝난 후에는요, 우리 친구들도요, 선생님이 말해준 것처럼 이 도전 연산 시간 기록 깨기란 놀이를 직접 한번 오늘부터 해보는 건 어떨까요? 요 규칙을 잘 기억하면서 말이죠. 자, 이것이 바로 오늘의 연산 실력을 높이는 재미있는 꿀팁이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바로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잠깐 또 머리를 식혔으니까 계속해서 오늘의 문제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4일차 문제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계속해서 한번 보죠. 자, 4일차 문제도 3일차와 비슷합니다. 계산해 보세요라고 했는데요. 연산키 문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계산하는 중 수를 하나 내렸을 때 나누어야 하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작은 경우, 요런 경우, 2가 4보다 작잖아요. 이럴 때는 몫의 0을 쓰고 소수점 아래 0을 하나 더 내려 계산한다. 아까와 비슷합니다. 자, 4일차 문제 바로 만나보죠. 자, 1번 문제입니다. 0.2 나누기 4예요. 0.2 나누기 4. 그러니까 2는 4보다 작으니까 여기에 0을 적어주고요. 소수점, 자연수 부분 잘 맞춰 찍어줍니다. 여기 뒤에 0이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4, 5, 20 적어주면 우리는 0.05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4일차 문제 2번 문제도 보죠. 0.3 나누기 6입니다. 0.3 나누기 6. 3은 6보다 작으니까 여기에 0을 적어주고요. 소수점, 자연수 부분까지 알뜰살뜰 챙겨줘야 되겠죠. 자, 여기 0이 있으니까요. 숨어 있으니까 6, 5, 30 적어주면 또 이렇게 0.05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의 꿀팁이었던 도전! 연산 시간 기록 깨기! 놀이를 할 때는 우리 교재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내가 오늘은 뭐 10문제를 몇분 안에 풀어봐야지! 이렇게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다음 날은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해서 다음 날은 또몇분 안에 10문제를 풀어봐야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시간을 단축시켜 나가는 겁니다. 자, 4일차 문제 2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3번 문제도 한번 만나보죠. 이번에는요, 0.4 나누기 5입니다. 0.4 나누기 5. 간단한데요. 자, 4가 5보다 작으니까 여기에다가 0을 적어주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또 빨리 풀려고 하다 보면 실수예요. 그냥 이렇게 적고, 그러니까 5, 8, 40이네. 이렇게만 적고 갑니다. 그런데 08이라는 수가 있나요? 안 되죠? 몫에다가 꼭이 소수점을 올려 찍어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또 이렇게만 찍고 가면 안 됩니다. 꼭 자연수 부분에도 0을 잘 적어줘야 돼요. 0.08, 0.08이라고 이렇게 끝까지 확인하고 가야 되겠네요. 자, 4일차 문제 4번 문제도 보죠. 자, 이번에는요, 0.1 나누기 2입니다. 0.1 나누기 2.
자, 1이 2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0을 적어주는데요. 소수점과 자연수 부분의 0도

도 잊지 말고요. 자, 뒤에 0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250이라고 적어주고 여기에다가 0 적어주면 0.1 나누기 2의 계산 결과 0.05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회차 문제 계속해서 5번 문제도 한번 만나보죠. 자, 이번에는 5점을 나누기 5입니다. 5점을 나누기 5. 아까는 여기 0이 있었는데 이번엔 5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5부터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5일은 5이기 때문에 여기 몫의 자연수 부분에다가 1이라고 적어 주는 거죠. 그리고 소수점을 올려 찍어 주면 이렇게 찍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1인데요. 1은 5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몫의 소수 첫째 자리에 그래서 이렇게 0을 적어 주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고요. 다음은 여기 뒤에 있는 0을 내려주면 이렇게 적어볼 수 있고요. 5, 2, 10 이렇게 자리에 맞춰 계산해주면 5번 결과 1.02, 1.0이라고 차근차근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4일차 문제 5번 문제까지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조금 더 뒤로 넘어가서 이번엔 20번 문제부터 또 한번 풀어보죠. 자, 20번 문제는요. 8.4 나누기 8입니다. 8.4 나누기 8 적어볼까요? 8.4 나누기 8이에요. 자, 8, 8이니까 8일은 8 이렇게 적어주고요. 소수점 잊지 말고요. 자, 4가 내려오는데 4는 8보다 작잖아요.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0을 적어주는 것 잊으면 안 되고요. 이제 여기 뒤에 있는 0을 내려줄 차례입니다. 0 내려주면 바로 40. 바로 40, 그리고 0 따라서 계산 결과 1.05다, 1.05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4일차 문제 21번 문제도 만나보죠. 이번엔 10.4 나누기 5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원리, 10.4 적어주고요. 여기에 5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5일은 5, 5, 2, 10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자연수 부분 1의 자리에 5, 2 적어주고요. 10 적어주겠습니다. 소수점 쾅 찍어주고요. 이제 4가 내려와야 되는데요. 아, 4가 5보다 작지요? 따라서 몫의 소수 첫째 자리에 0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0을 내려주면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5, 8, 4, 10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 결과 2.08이네, 2.08이네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 2.08, 2.08 소수점 잘 보이게 찍어주는 것도 잊지 말고요. 자, 계속해서 22번 문제도 만나봅니다. 이번엔 18.3 나누기 6이에요. 18. 18.3 나누기 6, 6, 3, 18 이렇게 적어주고요. 소수점 점점점 찍어주고요. 3 내려옵니다. 3이 6보다 작으니 여기에 0을 또 적어주고요. 0 내려줍니다. 6, 5, 3, 10 적어주고요. 계산 결과 얼마? 3.05. 따라서 여기에 또 3.05라고 잘 예쁘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4일차 문제 두 문제 더 만나보겠습니다. 자, 23번 문제인데요. 자, 또 이렇게 몸이 근질근질해 간다면 또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제 오늘 공부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에게 힘을 주면서 할수 있어라는 마음으로 15.3 나누기 5 계산 한번 해보죠. 15.3 나누기 5입니다. 자, 5단 곱셈 구구 잘 외우면 돼요. 5, 2, 10, 5, 3, 15, 3 적어주고요. 15 적어주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소수점 올려 찍어주고요. 3인데요. 5보다 작죠? 여기에 0을 적어주고 0을 내려줍니다. 5, 6, 30 적어주면, 아하! 계산 결과 3.06이잖아? 따라서 여기에 3.06이라고 또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새 이번 시간 4일차 마지막 문제까지 왔습니다. 자, 24.3 나누기 6인데요. 24.3 나누기 6이에요. 자, 이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자신 있게 한번 불러볼까요? 자, 6, 3, 18. 6, 4, 24죠. 따라서 어디에? 여기에? 아니죠. 6, 4, 24니까 여기에 적어주고요. 24.

적어줍니다. 다음은요? 찍어줘야죠, 뭘? 그래요. 소수점 찍어주고요. 자, 3 내려오는데 6보다 작아요. 여기에 뭘 적는다? 그래요. 나눌 수가 없으니까 0을 적어주고 여기에 뭘? 0을 내려준다. 그렇다면 6단 곱셈 구구 외워볼까요? 6, 4, 24, 6, 5, 30.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얼마? 얼마? 맞아요. 5를 적어줍니다. 6, 5, 30. 따라서 계산 결과 얼마다? 4.05다. 4.05를 잘 보고 다 풀어놓고요. 정답 적을 때또 잘못 적는 친구가 종종 있어요. 자, 차근차근 잘 보고 4.05, 4.05 적어주면 이렇게 4일차 문제까지 해결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3일차와 4일차 남은 문제들은요. 우리 오늘 꿀팁 기억하면서 이 놀이처럼 도전, 연산 시간 기록 깨기 놀이를 해보며 마저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제 우리 오늘의 퀴즈 풀어보기 전에 오늘의 연산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몫의 소수 첫째 자리에 0이 있는 계산 익히기인데요. 계산하는 중 수를 하나 내렸을 때 나누어야 하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작을 때는 몫의 0을 쓰세요. 그리고 소수점 아래의 수 또는 0을 하나 더 내려 계산해요. 요것들을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퀴즈 한번 만나보죠. 4.16 나누기 1할수 있겠죠? 자, 종이 펴고요. 연필 들고 같이 한번 해보죠. 4.16 나누기 2입니다. 2, 2, 4 적어주고요. 적어주고요. 다음은요. 점 찍어주고요. 1 내려줍니다. 2보다 작죠? 0 적어주고요. 6 내려줍니다. 다음은 2단 곱셈 구구 2, 8, 16 적어주고요. 다음은요. 0 적어주면 돼요. 이제 정답을 적으면 얼마? 그래요. 2.08. 2.08이네. 요렇게 오늘의 퀴즈 깔끔하게 해결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또 그냥 헤어지기 아쉬우니까 또 이번엔 우리 친구들이 풀어보는 보너스 퀴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오늘의 보너스 퀴즈는요. 30점이 나누기 5입니다. 요 보너스 퀴즈 깔끔하게 잘 풀어서 어디다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또 많이 많이 올려주면 정말 정말 좋겠어요. 또 선생님의 취미가 더 즐거울 것 같네요. 오늘의 보너스 퀴즈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문제들 꼭 놀이처럼 재밌게 풀어보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연산 실력 키워나가 보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또 봐요.

0: 이름만 들어본 도시들.
1: 그 도시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세계사 도시가이드 이충모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역사가이드 박세훈입니다.
0: 아, 선생님,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추천해 주실 만한 곳 있을까요? 일단 좀 유럽은 좀 너무 멀고 좀 가까운 일본 정도에서 좀 추천해 주시면 어떨까?
1: 일본이라고 하면은 일본에서 서양의 문화가 가장 먼저 들어온 도시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가 일본 맞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국적인 느낌이 무신 나는 그런 도시거든요.
0: 아, 근데 네. 저 여기를 갔다 온 곳 있어요. 어딘지 알 것 같아요. 네. 나가사키 아니에요?
1: 맞습니다. 선생님 나가사키 갔다 오셨다고 하니까 혹시 글로벌 정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0: 거긴 못 가봤어요.
1: 아, 자 그곳은 원래 이 스코틀랜드 출신 무역상 글로버라는 사람의 저택이었는데요. 1974년 미나미야마테 정비 사업을 계기로 이 나가사키 시내 곳곳에 유서 깊은 서양식 저택들을 이곳에 모아서 보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건물의 구조와 형태는 서양식이지만 또 지붕은 일본식 기와로 돼 있어서 굉장히 이국적이에요. 또 이 오페라 나비 부인의 무대로도 알려진 곳이거든요.
0: 오우라 천주당도 이곳 나가사키에 있잖아요.

0: 6명의 순교자들을 위해 만든 곳이어서 그런지 성스러움이 느껴지더라고요.
1: 네, 이제 일본인데 일본 같지 않은 도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덜란드풍 건물과 포르투갈풍 건물을 곳곳에서 만날 수가 있잖아요.
0: 역사를 조금만 더 알아도 여행이 한결 더 풍성해지잖아요. 나가사키에 대해 알아볼까요?

0: 나가사키는 일본 근대 역사의 축소판인 것 같아요. 개방과 쇄국, 발전과 파괴가 모두 담겨 있네요.
1: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엄청 유명했던 나가사키 카스텔라가 바로 포르투갈에서 일본으로 유입된 빵이 변형된 거라고 합니다.
0: 계란을 많이 사용한 걸 보니까 에그타르트가 생각나는 걸요. 또 어떤 분야에서 교류가 이루어졌나요?
1: 이 학문 분야에서도 난학이 함께 들어왔는데요. 당시 일본에서는 네덜란드를 홀랜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홀랜드를 한자로 음차하면 화란이라고 표기를 했는데요. 즉, 이 난학은 네덜란드의 학문을 의미합니다. 이곳 나가사키의 대지마를 통해서 서양의학, 천문학, 물리학 등 다양한 학문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자, 일본이 근대화를 할수 있던 지식의 창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그 시작은 16세기 우연한 표류였습니다. 나가사키의 운명을 바꿔놓은 만남이죠. 일본에 흘러들어간 유럽의 이야기 함께 알아볼까요? 나가사키 하면 떠오르는 거 있나요? 뭐니 뭐니 해도 일본식 칼칼한 짬뽕 아닐까요? 나가사키는 옛날부터 외국 문물이 가장 먼저 일본에 유입된 곳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문화가 짬뽕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해요. 이 나가사키 짬뽕의 원형이 처음 등장한 것은 1899년이라고 합니다. 당시 일본으로 유학 온 가난한 중국 유학생들과 화교들의 저렴한 끼니 해결 겸 잔반 처리용으로 고안했다고 합니다. 초기 명칭은 신하 우동, 추카 우동이었지만 이후 짬뽕으로 개명했다고 합니다. 바로 나가사키 짬뽕이 여기서 유래한 것입니다. 처음 만든 사람은 푸젠성 출신으로 19세기 일본에 정착한 화교래요. 자신이 머물던 푸젠성의 지방 요리인 탕육사면이라고 있는데 그걸 변형시킨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그 천핑순이라는 사람이 개업한 가게인 시카이로는 지금도 4대째 후손이 주인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나가사키는 일본 규슈 섬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서쪽에 위치해서 서양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을 수밖에 없던 곳이죠. 그래서 다양한 문물을 수용하기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입지 조건 덕에 예로부터 유서 깊은 무역항이다 보니 항만의 발달과 더불어 근대에 들어 조선업과 방위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미국의 핵 공격을 부르는 원인이 되기도 했죠. 나가사키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서양 문물을 전해준 국가는 포르투갈이에요. 1543년 8월, 정체불명의 선박 한 척이 다네가섬 서남단 가도쿠라 곳에 표착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승려 난포분시가 쓴 철포기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데요. 중국인으로 왜구의 두목이었던 왕직이 중국 닝보에서 출항했는데 승객 가운데 포르투갈인 두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출항 후 배는 역풍을 만나서 방향을 잃고 표류하다가 규슈 가고시마현 다네가 섬에 도착했다고 해요. 두 명의 포르투갈인은 일본에 온 최초의 유럽인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때까지 일본인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화승총을 가지고 왔습니다. 길이는 2에서 4척이었고요. 가운데는 뚫려 있고 아래는 막혀 있는 모양새였죠. 옆에 구멍에 화약을 넣고 작은 총알을 넣으면 바로 발사될 수 있었는데요. 총을 발사하면 빛이 번쩍이면서 천둥과 같은 소리가 나면서 모두 귀를 막아야 했습니다. 이 총은 일본인들이 그동안 사용했던 총보다 성능이 월등히 뛰어났어요. 일본인들은 그 총을 남만 대포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일본인들은 서양인들을 남쪽 오랑캐라는 의미로 남만이라 불렀습니다. 일본 역사가들은 이때부터 일본의 철포가 시작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인들은 화승총과 화약, 중국산 생사, 견직물, 사탕, 약품을 일본산 은과 교환하여 많은 이익을 챙겼습니다. 특히 화승총은 곧이어 대량 생산되어 기마전법에서 보병전법으로의 전술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화승총과 함께 포르투갈인들이 일본에 가져온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1549년 예수회에 프란시스코 사비에르가 가고시마 섬에 왔습니다. 유럽의 일본 무역은 기독교 선교 활동과 한몸이었고요. 지방의 다이묘들은 선교사들에게 협조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일본으로 건너와 교회를 만들고 선교 활동을 벌였는데요. 그 결과 기독교 신자는 규슈 지방을 중심으로 15만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에 1587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선교사 추방령을 내렸지만 무역의 이익 때문에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더 큰 일이 닥칩니다. 1614년 도쿠가와의 에도 막부가 들어서면서 전국적인 금교령이 선포되었고요. 선교사들은 모두 추방되거나 처형되었습니다. 1639년 마침내 모든 포르투갈 선박의 일본 입항이 금지됩니다.

0: 100여 년간 지속되던 서양과의 무역이 막을 내린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다른 유럽 국가인 네덜란드였습니다. 네덜란드는 사실 선교 활동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무역만을 원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일본 지배층과 이익이 맞아 떨어진 거죠. 1641년부터 네덜란드는 나가사키의 작은 인공섬 대지마에서만 무역이 허용되었고요. 이후 약 200여 년간 네덜란드는 일본이 서양 세계와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기독교를 막기 위해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종교와 함께 들어온 화승총은 이미 일본의 역사를 다른 방향으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1: 일본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네덜란드였군요. 그런데 굉장히 제한적으로 개방을 했네요.
0: 기독교는 막으면서 필요한 학문과 무역의 창구만 열었습니다.
1: 이 기간 동안 일본은 어떤 발전을 했나요?
0: 우선 조선업이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글로벌은 미쓰비시 조선소에 기반이 된 나가사키 제철소 설립에 자본을 지원했어요. 이건 나가사키가 일본 최대 조선 도시로 발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죠.
1: 개방이 발전을 가져온 좋은 사례지만 발전도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0: 어떤 면에서죠?
1: 이 전쟁이 터지면서 이 조선소들이 전함을 만드는 군수공장이 됐잖아요. 어뢰, 군용기, 또 무기를 만드는 일본 제국주의 군사력의 심장부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이제 원자폭탄 투하의 목표가 된 이유이기도 했던 거죠.
0: 발전의 대가가 진짜 너무 큰 거 아닌가요?
1: 맞습니다. 그날 이 나가사키에 또 어떤 일이 있었을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사키의 대지마는 1634년부터 2년에 걸쳐서 포르투갈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로 막부가 나가사키의 마치슈, 즉 부유한 상공업자들에게 건설을 명해서 만들게 됩니다. 건설 비용은 우선 건설을 담당한 업자들이 부담하게 했고 나중에 입주할 포르투갈 사람들에게 토지 사용료를 업자들에게 매년 지불하는 형식으로 건설 비용을 보상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의 에도 막부는 포르투갈인들의 크리스트교 포교를 문제 삼아 1639년에 포르투갈 사람들을 모두 추방시켜버리게 됩니다. 당초 포르투갈 사람들의 수용을 위해 만들어진 대지마는 빈 곳이 되었지만 에도 막부는 1641년 히라도 섬에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상관을 이곳 대지마로 옮기고 네덜란드인들을 거주하게 합니다. 네덜란드와의 무역은 오직 대지마에서만 독점적으로 허용이 되었고요. 일본의 쇄국 정책 시기 서양과 교류라는 이 숨통을 터놓았던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1년에 한 번 쇼군에게 국제의 흐름을 설명한 네덜란드 상인들을 통해서 서양에 대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이 네덜란드 상인들에게만 교류를 허락한 이유는 이 네덜란드 상인들의 관심사가 일본과 무역으로 이익을 남기는 거지 크리스트교 포교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45년 8월 9일 오전 11시 2분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제1 목표였던 고쿠라 상공이 시계가 나빠서 제2차 목표인 나가사키로 투하 계획이 수정됐고 나가사키 역시 시야가 확보되지 못할 경우에는 레이더를 이용해서 원폭을 투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같이 몇 초간 하늘이 개었고 연료가 부족해진 폭격기는 핵폭탄을 그대로 나가사키에 투하하게 됩니다. 이 나가사키 무기공장지대 상공 약 500m에서 하늘을 찢는 듯한 섬광과 함께 원자폭탄이 폭발하게 됩니다. 불과 투하 1시간 전에 결정된 이 핵폭탄 투하 결정으로 이 나가사키와 고쿠라의 운명이 뒤바뀌었습니다. 자, 원자폭탄 낙하 중심지의 모습인데요. 이곳을 기준으로 최소 반경 3km 이내의 건물들이 모두 파괴되거나 불탔습니다. 사람들의 피폭은 말할 것도 없었으며 나가사키에는 히로시마의 15킬로톤급 리틀보이보다 더 강력한 22킬로톤급 팬맨이라는 이 폭탄이 투하되었는데도요. 이 히로시마의 사망자 추산 14만 명의 절반인 7만 명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이 나가사키에 보다 적은 사상자가 발생했던 이유는 이 나가사키 지형에 산지가 많았고 또 악천후에 의한 시계 악화로 인해서 이 사수가 시가지가 보이는 즉시 폭탄을 투하를 했는데요. 이 지점이 거의 분지에 가까운 산에 둘러싸인 곳이었고 폭발 후에 열선과 후폭풍이 산을 넘지를 못해서 폭심지 근처로 피해가 한정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이유로 폭발의 모든 에너지가 폭심지인 골짜기로 집중이 되면서 폭심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즉사를 했고 폭심지 근방에서도 적게나마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던 히로시마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폭발에 직격당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서 히로시마보다 덜 알려졌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실제로 시내에서 폭발을 직접 겪은 생존자의 증언이 많은 이 히로시마와는 다르게 이 나가사키는 폭심지 이외의 지역에 있다가 폭발로 시내로 들어가 목격한 사람의 증언이 대부분입니다. 참고로 지금과 달리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인구는요. 히로시마가 34만 명, 나가사키가 25만 명 남짓으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1945년 8월 9일 미국이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폭으로 27만 명가량의 피폭을 당하고 7만여 명이 사망한 가운데 바로 우리 조선인 2만 명 정도도 피해를 입었고 그 중에 약 1만 명이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찍이 1957년 원폭 의료법이 시행이 되어서 일본 거주 피폭자에 대한 치료 지원을 시작을 했지만 일본을 벗어난 피폭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고요. 1967년 한국에서 원폭 피해자 협회가 결성된 후에는 지속적으로 일본 정부에 대해서 생존자의 치료와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가운데 나가사키 제1조선인의 인권을 지키는 모임이 위령비 건립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일본인들이 모금 운동에 돌입을 해서 50만 엔을 조성을 해서 1979년 8월 9일 나가사키 원폭 투하 중심 지점 부근에 추도비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 비석 앞에는요, 답사를 다녀간 한국인들의 추모 물건이 가득한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추모비에 물병들이 많이 놓여져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 이유는요, 당시 피폭된 사람들이 아주 극심한 갈증을 호소하며 죽어갔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들을 추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원폭 피해 조선인 추도비는 전쟁의 고통이 국경과 민족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추모해야 할 역사가 있었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0: 아, 정말 마음이 무겁네요. 2만 명이 피폭되고 그중 1만 명이 사망했다뇨. 너무 큰 희생입니다.
1: 네, 이렇게 조선인 원폭 피해자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규모가 굉장히 컸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0: 맞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피해를 생각하면 다들 일본인 피해자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당시 식민지였던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인들까지 강제징용되어서 많이 끌려간 상황이었다는 것을 간과하더라고요.
1: 그래서 이 원폭 피해 조선인 추도비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이런 게 아닐까요? 잊혀질 뻔한 역사를 기억하고 또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거.
0: 나가사키 평화공원이 주는 메시지네요. 좋습니다. 자, 오늘 나가사키 여행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 도시로 보는 세계사 다음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0: 안녕.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화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이름만 들어본 도시들.
1: 그 도시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세계사 도시 가이드 이충모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역사 가이드 박세훈입니다.
2: 선생님, 축구 좋아하세요?
1: 뭐, 너무너무 좋아하죠. 네, 뭐, K리그부터 프리미어리그, 분데스리가, 라리가, 세리에A까지 다 챙겨보는 편인데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십시오.
2: 그럼 좋아하시는 축구 선수, 어떤 사람 있을까요? 아,
1: 역시 또 한국 사람이라면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인데요. 자기 관리나 뭐 퍼포먼스 측면에서 뭐 정말 뭐 최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오늘 제가 딱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1: 어떤 걸요?
2: 오늘 떠날 도시가 손흥민 선수가 있던 토트넘 핫스퍼 연고지.
1: 런던이군요. 자, 토트넘뿐만 아니라 뭐 런던이면 아스널, 첼시, 웨스트햄까지 있는 축구의 본구장이잖아요. 오늘 정말 기대되는데요.
2: 근데 쌤, 런던은 축구 말고도 할 얘기가 정말 많은 도시입니다. 어떤 곳인지 잠깐 살펴보고 올까요?

0: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도시 런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선생님이 이 중에서 제일 어디가 먼저 가고 싶으세요?
1: 저는 그리니치 천문대가 좀 끌리는데요. 왜 하필 영국이 세계 시간의 기준이 된 건지 궁금해서요.
0: 사실 여긴 엄청난 신경전이 있었어.
1: 신경전이요?
0: 맞습니다. 1884년에 세계 각국이 모여 국제 자오선 회의가 열렸는데요. 당시 세계 선박의 72%가 영국의 그리니치 자오선을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사실상 이미 영국 자오선이 기준으로 되어 있던 거죠.
1: 그럼 회의는 그저 형식상으로 진행됐던 거네요?
0: 맞습니다. 근데 회의 결과에 프랑스가 크게 반발합니다. 파리 자오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표결까지 했지만 참가한 25개국 중에 22개국이 동의해서 그리니치 기준이 본초 자오선으로 확정되었습니다.
1: 19세기면 이 영국의 국력이 막강했던 때잖아요. 뭐 다들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은데요?
0: 하지만 프랑스는 그 상황에 자존심이 팍 상했어요. 계속 자기들만의 시간을 쓰다가 1911년에야 그리니치 자오선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본초 자오선을 쓴 지 100년 조금 넘은 거죠.
1: 시간까지 자기 방식으로 만든 도시라니. 이 런던은 언제부터 이렇게 강했나요? 시작이 궁금합니다.
0: 런던의 탄생기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빅벤, 2층 버스, 셜록 홈즈,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가 뛰었던 토트넘, 첼시, 아스널 같은 세계적인 축구 클럽들이 있는 도시. 오늘 살펴볼 도시는 바로 런던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로마가 세운 작은 항구 도시가 어떻게 세계 최대의 제국의 심장이 되었는지 그 2000년의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런던의 역사는 약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원 후 43년 로마 제국이 브리타니아를 정복한 후 템스강변에 도시를 세웠는데요. 이름이 론디니움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런던이라는 이름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도로를 닦고 대중 목욕 시설을 만들고 물류 거점을 조성했습니다. 지금도 런던 시내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로마 시대 유물들이 종종 발견되곤 한데요. 2013년 블룸버그라는 회사의 사옥 건설 현장에서 로마 시대 서판이 무더기로 나온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로마가 5세기 초 게르만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대를 철수시킨 뒤 브리튼 섬은 새로운 주인들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앵글족과 색슨족이 건너와 정착했는데 우리가 흔히 영국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잉글랜드라는 이름 자체가 앵글족의 땅이라는 뜻이랍니다. 뒤이어 덴마크의 바이킹이 쳐들어왔습니다. 엘프레드 대왕이 바이킹을 물리치고 잉글랜드 왕국을 세웠지만 1066년 결정적 사건이 벌어집니다. 프랑스 노르망디의 공작 기욤, 영어로는 윌리엄이 해협을 건너 잉글랜드를 침공한 겁니다.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잉글랜드 왕 해럴드를 전사시키고 왕위에 오른 윌리엄 1세는 정복왕이라 불렸어요. 세계사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이 인물이 런던에 세운 건물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바로 런던 타워예요. 정복자가 피정복민을 위압하기 위해 세운 석조 요새였는데 이후에는 왕궁, 감옥, 처형장, 보물창고로 쓰이면서 런던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곁든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노르만의 정복 이후 런던은 왕권과 상업이 공존하는 도시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에는 왕궁과 의회가, 시티에는 상인과 금융가가 자리 잡았어요. 그러다 17세기에 이르러 런던은 역사상 가장 큰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1666년 9월 2일 새벽, 런던 중심부의 왕실 빵 공장에서 불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런던의 건물 대다수가 나무로 지어져 있었고 여름 가뭄으로 극도로 건조한 상태였어요. 불길은 동쪽에서 불어온 거센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번져나갔습니다. 4일 동안 이어진 이 화재로 런던 중심부의 약 80%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주택 약 13,000채, 교회 87곳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참고로 인류 역사에 기록되는 3대 도시 화재로 64년의 로마 대화재, 1657년의 에도 대화재, 그리고 바로 이 런던 대화재를 가리킵니다. 이때 직접 진화 작업에 나선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왕 찰스 2세예요. 그는 직접 현장에 나가 물을 나르고 건물을 허물어 방화선을 만드는 작업을 진두지휘했다고 합니다. 왕이 직접 불길 앞에 선 거죠. 대화제 이후 찰스 2세는 크리스토퍼 렌을 비롯한 건축가들에게 도시 재건을 지시했고 이른바 재건법을 제정해 도로폭을 넓히고 새 건물은 벽돌과 석조를 중심으로 짓도록 하는 등 목조 건축을 크게 제한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런던의 도시 기반은 바로 이 1666년 대화재 이후에 재건에서 출발한 것으로 대재앙이 오히려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대화재 이후 런던은 나무 대신 벽돌과 석재로 건물을 올리고 비좁게 얽혀있던 길을 넓혀 재건했습니다. 그 대표적 결과물이 세인트 폴 대성당입니다. 건축가 크리스토퍼 렌이 1675년부터 35년에 걸쳐 완성한 이 성당은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공군의 런던 공습에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영국인들의 정신적 지주가 됩니다. 연기와 불빛 속에서도 돔이 서 있는 사진이 전쟁 중 영국 국민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어요. 재건된 런던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 접어들면서 도시는 터질 지경이 되었어요. 산업혁명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지상은 마비 상태였습니다. 말이 끄는 마차들로 도로가 꽉 차고 말똥이 넘쳐나고 수십만 명이 부대끼는 상황. 그래서 런던 시민들은 발상을 전환합니다. 지상이 안 되면 땅 밑으로 가자. 1863년 1월 세계 최초의 지하철이 런던에서 개통되었습니다. 개통 첫날 수만 명의 시민이 몰려들었어요. 놀라운 것은 당시 지하철이 증기기관처럼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터널 안은 석탄 연기로 가득했고 탑승객들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그런데도 시민들은 줄을 서서 탔어요. 연기 자욱한 지하가 엉망인 지상보다 차라리 나았던 거죠. 이 역설적인 상황이 바로 산업혁명 시기 런던의 모습이었습니다. 런던이 이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한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하철 얘기는 좀 충격적인데요. 연기가 가득해서 눈을 감고 있어야 해도 지하가 났다고 줄 서서 탄 거잖아요.
0: 길이 얼마나 지저분했는지 크로싱 스위퍼라고 불리는 직업이 따로 있었습니다. 귀족이나 부유한 보행자가 마차의 분뇨나 흙탕물로 뒤덮인 길을 잘 건널 수 있도록 빗자루로 길을 쓸어주는 사람들이었죠.
1: 도대체 말똥이 얼마나 많았던 거예요?
0: 19세기 후반에 런던에는 약 30만 마리의 말이 있었는데요. 그 말들이 배출하는 똥이 하루에 약 1,000톤이었다고 합니다. 그 똥들이 다 길거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 그러고 보면 이 런던은 자동차 덕분에 말똥 문제는 해결한 거네요. 네.
0: 그런데 자동차가 또 새로운 오염을 만들었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면 또 새로운 문제가 터지고 또 해결하는 게 런던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1: 그 과정에서 정치와 제도가 발전한 건데요. 런던이 남긴 유산들을 살펴볼까요? 런던이 세계사에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회 민주주의, 다른 하나는 산업혁명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서로 깊이 연결돼 있습니다. 1215년 영국 귀족들이 존 왕에게 마그나 카르타, 즉 대헌장에 서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왕이라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처음으로 문서화한 건데요. 이후 1295년에는 웨스트민스터 궁전에서 모범의회가 열렸고 1628년에는 권리청원, 1689년에는 권리장전으로 이어지면서 의회의 권한이 왕권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결정적 전환점은 1688년 명예혁명이었는데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의회가 왕을 교체한 이 혁명으로 영국은 의회가 국정을 운영하는 입헌군주제를 확립했습니다. 오늘날 이 템스 강변에 서 있는 웨스터민스터 궁전과 빅벤은 단순한 관광 명소가 아닙니다. 이 빅벤 시계탑은 오랜 세월 런던의 상징으로 시간을 알려왔는데요. 2017년에서 2022년 대규모 보수공사 때를 제외하면 멈추지 않고 이 도시를 지켜왔습니다. 런던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물로 꼽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수백 년에 걸쳐서 왕과 시민 사이에서 이루어진 권력의 협상, 그 과정에서 탄생한 민주주의 역사가 이 건물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 안정이 왜 중요했을까요? 18세기 후반 이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대륙이 그야말로 혁명의 격동 속에 있을 때 영국은 이미 이 의회 중심의 정치를 안착시킨 상태였습니다. 이 정치가 안정돼 있으니까 자본이 모이고 이 자본이 모이니까 기술에 투자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 토양 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변화가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18세기 중반 산업혁명이 시작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공장에서 기계를 활용하면서 전과 다른 생산력의 향상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서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된 사건인데요. 특히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획기적으로 개량하면서 사람의 손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증기기관은 방직기를 돌리고 기관차를 달리게 하고 증기선을 띄웠어요. 석탄과 철강이 대량 생산되고 면직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건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유지해온 농업사회의 생활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사건이었어요. 농촌에 살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들었고 런던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1800년 약 100만 명이었던 런던 인구가 1900년에는 약 65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급격한 도시화는 필연적으로 그늘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공장 주변으로 열악한 빈민거주지가 빽빽하게 들어섰고 아동노동과 극심한 빈부격차가 만연했어요. 이러한 모순은 노동운동과 사회개혁 그리고 사회주의 사상의 등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칼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쓴 곳도 바로 런던이었어요. 대형 박물관 열람실에서 말이죠. 19세기 후반 런던은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와 석탄 먼지, 강과 하수에서 나는 악취가 뒤섞인 말 그대로 숨 막히는 도시였습니다. 이런 환경은 이후 20세기 중반까지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석탄 연료에 의존하던 런던의 공장과 가정 난방은 계속해서 도시의 공기를 더럽혔습니다. 그 오랜 오염의 결과가 극단적으로 폭발한 사건이 바로 1952년 12월 역사상 최악의 스모그였습니다. 석탄 연기와 짙은 안개가 뒤섞여서 닷새간 런던을 뒤덮었습니다. 낮인데도 앞이 보이지 않아서 공연장에서 무대가 안 보여 공연이 취소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으로 약 12,000명이 사망했고 영국은 이후 세계 최초의 대기 오염 규제법인 청정대기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세계 최강의 공업 국가가 된 영국은 원료의 공급지 그리고 상품 판매 시장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식민지 확대로 이어졌는데요.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남아프리카, 그리고 수많은 섬들까지 19세기 대영제국은 말 그대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불렸습니다. 그 위상을 세계에 과시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1851년 빅토리아 여왕의 주도로 런던 하이드 공원에서 세계 최초의 만국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철과 유리만으로 지은 수정궁, 크리스탈 팰리스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 수정궁이라는 초대형 전시관에 44개국 이상이 참가했고 약 600만 명이 관람했습니다. 증기기관, 방직기, 최신 기계들이 전시됐는데 이 박람회는 영국이 세계의 공장이다라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국의 화려함 뒤에는 어두운 면도 있었습니다. 식민지에서 가져온 유물들이 대형 박물관을 채웠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져온 로제타석이 대표적인데요.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를 해독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 귀중한 유물이 정작 이집트가 아니라 런던에 있습니다. 오히려 이집트에는 모조품이 전시되어 있다고 해요. 연간 약 600만 명이 찾는 대형 박물관의 소장품 상당수가 식민지배 시대에 가져온 것이어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런던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11세기부터 지어지기 시작해서

0: 중세 이후 여러 차례 걸쳐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자리 잡은 이 성당에서 지난 1000년간 거의 모든 영국왕과 여왕이 대관식을 치렀습니다. 이 사원 안에는 뉴턴, 다윈, 셰익스피어, 찰스 디킨스, 그리고 윈스턴 처칠 같은 인물들의 묘와 기념비가 함께 있습니다. 이 런던이란 도시가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사의 족적을 남겼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산업혁명으로 세계 경제의 규칙을 바꾸고 의회 민주주의로 정치체제의 모델을 제시하고 동시에 제국주의의 선봉에 서서 광대한 식민지를 지배했던 그 영국의 중심도시. 지금은 예전 같은 제국의 위상은 없지만 이 도시가 만들어낸 의회제도, 산업시스템, 그리고 축구리그까지 이 런던이 인류 역사에 남긴 흔적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1: 런던은 빛과 그림자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도시인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영국 박물관의 로제타석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세계적인 박물관인데 그 유물이 어떻게 그곳에 있게 된 건지 생각하면 마냥 대단하게만 보이진 않거든요.
0: 그렇습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한 도시는 없는 것 같아요. 흑사병과 대화제, 그리고 스모그 라는 참사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며 참고 견딘 거잖아요.
1: 네. 큰일이 닥쳐도 꿋꿋이 이겨냈던 런던의 역사는 세계사의 축소판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여행도 정말 재밌었어요.
0: 이 런던 그리니치 천문대에 가게 된다면 경도 영도에 두 발을 딛고 한번 서보려고요. 이 동쪽과 서쪽에 걸친 느낌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1: 그 느낌 저도 알려주세요, 선생님. 그럼 오늘 런던 여행은 여기서 마칠까요?
0: 좋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도시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안녕.
2: 놀이터에서 놀아요.
3: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2: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3: 멋있겠는데?
2: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3: 거기서!
2: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3: 안 돼, 토끼야!
2: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점왕, 연산 왕으로 만들어줄 은하쌤이에요. 지금 우리 연산 8자시 내용 함께 공부하고 있죠? 어때요? 선생님과 함께 하니까 어때? 연산도 어렵지 않게 아주 재미있게 해결할 수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냈던 연산왕 퀴즈 모두 풀어보았나요? 연산왕 퀴즈 정답을 공개할게요. 몫을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세요. 4.2 나누기 1.3. 그 몫을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바로 3.23이 되죠. 정답 잘 맞췄나요? 네, 아주 잘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몫을 반올림하여 어느 자리까지 나타내는 그런 계산들을 알아볼 거예요. 몫을 반올림하여 나타내기, 몫을 반올림하여 나타내기, 4일차 그리고 5일차의 내용을 만나봅니다. 먼저 4일차의 문제들 만나볼게요. 연산력 키우기 4일차입니다. 7 나누기 9의 몫은 0.777777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요. 이런 경우 우리가 몫을 반올림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몫을 나타내어 볼수 있는데요. 1의 자리까지만 나타낸다라고 한다면 소수 첫째 자리 숫자가 7이니까 올림해서 1이다라고 나타낼 수 있고,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낸다라고 생각하면 소수 둘째 자리 숫자가 7이니까 올림에서 0.8이다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서는 소수 셋째 자리 숫자가 7인 것을 생각해서 올림하여 0.78이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몫을 주어진 자리까지 나타낼 때에는요, 그 아랫자리에 있는 숫자를 봐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구하는 자리보다 한 자리 아래까지 몫을 구한 다음 반올림하면 몫을 반올림하여 나타내는 것 자신 있게 할수 있을 거예요. 몫을 반올림하여 주어진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세요. 우리 1번부터 보겠습니다. 29 나누기 3의 몫이 9.66666이에요. 자, 이런 경우 1의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자리 숫자를 봐야 할까요? 그렇죠. 소수 첫째 자리 숫자를 봐야겠죠? 바로 6이에요. 6이면 우리 올려야 해요? 내려야 해요? 버려야 해요? 그렇죠. 올려야겠죠. 올려줍니다. 그러면 9 더하기 1, 즉 10이 되겠죠. 2번, 2.3 나누기 7의 몫이 0.328점점점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몫을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하기 위해서는 소수 둘째 자리 숫자를 봐야죠. 2죠? 우리 2는 버려주어야 하니까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0.3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3번, 22.7 나누기 8의 몫은 2.8375예요.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서는 소수 셋째 자리 숫자를 봐야 해요. 자, 7이죠. 그럼 올려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2.84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4번, 38.4 나누기 9의 몫이 4.266이에요. 266점점점점점점 이어지죠? 1의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서는 소수 첫째 자리 숫자를 봐요. 2니까 버려줍니다. 그래서 4라고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5번, 7 나누기 3의 몫은 2.3점점점점점 이어지는데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서는 소수 둘째 자리 숫자를 봐야겠죠. 3이에요? 그럼 버려줍니다. 이 아래로 쭉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2.3이 정답이 되겠고요. 6번, 5.7 나누기 4의 몫이 1.425라면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서는 소수 셋째 자리 수를 봐야 합니다. 숫자 5죠. 그러면 올려주세요. 1.432 정답이 되는 거죠. 7번, 59 나누기 6의 몫이 9.83333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1의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서는 소수 첫째 자리 숫자를 봐야 돼요. 8이죠. 올려주세요. 그러면 10이 정답이 되고요. 다음 56.4 나누기 27의 몫이 2.088888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온다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하기 위해서는 소수 둘째 자리 숫자를 봅니다. 8이죠. 그럼 올려주세요. 2.1이 정답이 되는 거죠. 9번 23.4 나누기 3.4의 몫은 6.882점점점점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서는 소수 셋째 자리 숫자 1을 봐야죠. 버려줍니다. 6.88이에요. 6.88. 10번. 45.3 나누기 7의 몫은 6.471점점점점 이어지죠. 그러면 1의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서는 소수 첫째 자리 숫자를 봐요. 4니까 버려줍니다. 그래서 6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11번. 45.1 나누기 21의 몫은 2.147점점점점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그 아래 자리인 소수 둘째 자리 숫자를 봐야 해요. 그러면 4죠? 4니까 버려주죠. 2.1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12번 69.2 나누기 8.7의 몫이 7.954점점점점 이렇게 이어진다면 소수 둘째 자리까지 그 몫을 구한다. 소수 셋째 자리 숫자를 봐야죠. 4니까 버려주자. 7.95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13번 41.7 나누기 3.1의 몫은 13.451점점점점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 1의 자리까지 나타내고 싶다면 여러분 어딜 봐야겠어요? 소수 첫째 자리 숫자를 봐야죠. 4니까 버려주자. 바로 13이야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14번 6.4 나누기 0.6의 몫은 10.66666666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쭉 이어지는 복잡한 몫을 가지고 있을 때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자. 그러면 소수 둘째 자리 숫자를 봅니다. 6이니까 올려줘요. 10.7이 정답이 되는 거죠. 15번 31 나누기 7이에요. 몫은 4.428점점점점 이어지는데 1의 자리까지만 몫을 구하래요. 그럼 소수 첫째 자리 숫자를 봐야겠죠. 바로 4.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18번 27.6 나누기 17의 몫이 1.623점점점점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1의 자리까지 몫을 나타내고 싶다면 소수 첫째 자리 숫자를 보자. 6이니까 올려줘야겠네. 1만큼 더큰 수를 써야 하니까 2라고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몫을 반올림하여 주어진 자리까지 나타낼 때에는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자리, 그 아래 자리까지 몫을 구한 다음 그 수가 만약 0부터 4까지의 수라면 버려주고 5부터 9까지의 수라면 올려주어서 몫을 간단하게 반올림하여 표현해 볼 수가 있답니다. 자, 18번 문제까지 선생님이 해결을 해보았고요.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이어지는 5일차의 문제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연산력 키우기 5일차입니다. 역시 몫을 반올림하여 나타내는 거예요. 자, 5 나누기 7의 몫이 0.7142점점점점 이렇게 이어진다면 몫이 간단하지 않아서 나타내기에도 복잡하고 눈에도 쉽게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1의 자리까지 어림하거나 또는 소수 첫째 자리, 둘째 자리까지 몫을 나타내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1의 자리까지 몫을 나타낸다? 그러면 소수 첫째 자리 숫자가 7이라는 걸 생각해서 올림하여 1. 소수 첫째 자리까지 몫을 나타낸다면 소수 둘째 자리 숫자가 1이니까 버림해서 0.7.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낸다면 우리 소수 셋째 자리 숫자가 4이니까 역시 버려주어서 0.71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에서는 1의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할 때도 있고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할 때도 있어요. 문제를 잘 읽고 나서 내가 어느 자리까지 몫을 구해야 하는지를 미리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거예요. 주어진 나눗셈을 한 다음 구하는 자리 바로 아래의 숫자가 0부터 4까지의 수면 버리고 5부터 9까지의 수면 올림하여 구해지는 거예요. 반올림은 구하는 자리 바로 아래의 숫자에 따라 버림을 하거나 올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래 자리까지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어우, 계산해 선생님. 저는 계산을 진짜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내가 할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나눠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가 연산 문제를 풀 때는요,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기 위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것, 어느 자리까지 내가 구해야 하는지를 미리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어느 자리까지 구할지를 생각을 하고 계산하는 연습 이번에는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몫을 반올림하여 주어진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세요. 먼저 우리 6 나누기 11, 1의 자리까지 한번 그 몫을 나타내어 볼 겁니다. 6 나누기 11을 먼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6이 11보다 더 작잖아요. 그러면 몫의 1의 자리에는 0을 써야겠고, 소수점 딱 찍어주고, 보이지 않는 0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써주고, 11 곱하기 5가 55이니까, 60 빼기 55는 5네. 아, 그러면 우리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1의 자리까지 몫을 나타내어 볼수 있어요. 자,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까요? 소수 첫째 자리 숫자가 5이니까 올려주자. 1이야. 이렇게 나타내면 되죠. 간단하죠? 다음 2번. 17 나누기 3이에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몫을 구하래요. 그럼 우리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몫을 구해야겠죠? 17 나누기 3입니다. 3, 5, 15죠? 17에서 15 빼면 2고, 보이지 않는 0을 내려주면 20이 되죠? 3, 6, 18이고, 빼면 2고, 보이지 않는 0을 또 내려요. 그러면 3, 6, 18이니까, 뺐을 때 2가 되겠다. 아,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소수 둘째 자리 수가 6이라면 올림을 하여 5.7이겠구나 라고 몫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3번입니다. 49.6 나누기 7의 몫을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래요. 그럼 우리는 소수 셋째 자리까지 몫을 구해야겠죠? 49.6 나누기 7을 계산해요. 77에 49죠? 다음 자리인 6을 내렸는데 6이 7보다 작아요. 그러면 몫에 해당하는 자리에 0을 쓰고 다음 자리에 하나 더 숫자를 내려줍니다. 60이죠. 7, 8에 56이니까 60에서 56을 빼자. 그러면 4가 남네. 보이지 않는 0을 하나 더 내리자. 그럼 40이니까 7, 5,

35 빼면 5. 자, 이렇게 소수 셋째 자리까지 몫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소수 셋째 자리 숫자가 5죠? 올림 해주어야 하니까 7.09가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어느 자리까지 구해야 하는지를 미리 계획을 세워야 내가 중간에 멈추거나 아니면 시간을 더 오래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2.6 나누기 3입니다. 1의 자리까지 그 몫을 구해볼 거예요. 그러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몫을 구할 수가 있겠죠? 2.6 나누기 3이에요. 2.6이 3보다 더 작은 수죠. 그러면 몫의 1의 자리에 0을 먼저 쓰고, 26에는 3이 몇번 들어갈까? 38에 24. 26에서 24 뺐더니 2예요. 보이지 않는 0을 내려도 좋지만, 자, 선생님, 그냥 내리지 않을게요. 왜냐? 우리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했으니까. 0.8이죠. 그러면 8은 올려줘야 하니 1의 자리까지 구하면 몫이 1이구나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5번. 7.6 나누기 9의 몫을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해라. 7.6 나누기 9의 몫이에요. 7.6이 9보다 더 작죠? 그러면 몫의 1의 자리에 0을 먼저 쓰고, 자, 76에는 9가 몇번 들어갈까? 9, 8에 72. 76에서 72 뺐으니까 4죠. 보이지 않는 0을 내려요. 그럼 40이고, 9, 4, 36. 빼면 4예요. 자,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했어요. 그러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몫을 나타낼 수 있겠네요. 4니까 버려주자.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0.8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6번. 31.3 나누기 7이에요. 소수 둘째 자리까지 몫을 구해볼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산할 때 소수 셋째 자리까지 계산을 해야겠죠? 31.3 나누기 7이에요. 7, 4, 28. 그러면 31에서 28을 뺐을 때 3이 남죠. 3을 내리세요. 그러면 7, 4, 28이니까 33 빼기 28은 5. 자, 그 다음 자리 숫자도 내려주세요. 50이죠. 7, 7에 49. 뺐더니 1이에요. 그 다음 자리 숫자 또 내립니다. 우리는 소수 셋째 자리까지 구해야 되니까 7, 1은 7이에요. 뺐더니 3이죠. 자, 이제 우리 답을 구할 수 있어요. 소수 셋째 자리 숫자가 1이에요. 그럼 버려줘야죠.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라. 4.47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먼저 어느 자리까지 몫을 구해야 하는지를 생각한 다음에 계산을 해보는 거죠. 7번입니다. 63.7 나누기 8이에요. 1의 자리까지 몫을 구해봐라 라고 했어요. 63.7 나누기 8이에요. 그러면 8, 7에 56이죠. 63에서 56을 뺐더니 7이 남았어요. 다음 자릿수 7을 내렸어요. 77이죠. 8, 9, 72이니까 빼면 5. 자, 소수 첫째 자리까지 몫을 구했기 때문에 1의 자리까지 몫을 반올림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9죠. 그러면 올림해주는 거예요. 1의 자리까지 몫을 나타냈더니 바로 8이 되겠구나. 다음 8번. 57.7 나누기 11이에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 우리가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몫은 어디까지 구해요? 그렇죠.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해야겠죠. 57.7 나누기 11이에요. 11 곱하기 5는 55고, 57에서 55를 빼면 2죠. 7을 내려주세요. 그 다음 11 곱하기 2를 했을 때 22이니까 27에서 22 빼면 5가 남고, 다음 자리까지 내려주면 50. 11 곱하기 4를 했을 때 44가 되니까 50 빼기 44는 6이 되죠. 소수 둘째 자리까지 몫을 구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4, 어떻게 해요? 올려요? 아니면 내려요? 올려요? 아니면 버려요? 그렇죠. 버려야죠. 소수 첫째 자리까지 몫을 나타내라. 그러면 5.2라고 나타내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도 볼게요. 61.7 나누기 23이에요. 자, 이런 경우 우리가 일단 소수 둘째 자리까지 몫을 나타내고 싶으니까 소수 셋째 자리까지 몫을 구해야겠죠. 61.7 나누기 23이다. 그러면 61에 23이 몇번 들어갈까? 자, 세 번까지는 안 들어갈 것 같죠? 그럼 두번 넣어볼게요. 23 곱하기 2니까 46이죠. 61에서 46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15가 남고 7은 그대로 내려줍니다. 23 곱하기 몇을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 한번

6을 해볼까요? 3, 6, 18. 그 다음, 2, 6, 12. 그러면, 138이죠. 157에서 138을 뺀다. 남는 것은 19가 되죠. 자, 우리 그 다음도 이어서 계산을 해야 하니까 0을 또 내려주세요. 190이죠? 그러면 23 곱하기 얼마를 해줘야 되나요? 그렇죠. 8을 해줍니다. 38에 24. 올림한 수2 쓰고, 28에 16. 그러면 18이 되죠. 190에서 184를 뺐어요? 그러면 6이 남죠? 그 다음에 또 0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럼 60이죠? 23 곱하기 2를 했을 때 46이니까 빼면, 아, 4가 남는구나. 14가 남는구나.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소수 셋째 자리까지 모두 구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죠. 2를 보고 나서 이걸 올려야 하는 수인지 아니면 버려야 하는 수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랬더니, 아, 이건 버려야겠다. 정답 2.68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해야 할 때는 계산을 꽤나 오래 길게 해야 되기 때문에 친구들이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세로세로를 계산을 할때 자리를 잘 맞춰서 쓰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리를 잘 맞춰서 쓰지 않으면 결국 몫을 쓸 때, 잘못 쓸 때도 있거든요. 알겠죠? 자, 다음 10번 문제예요. 7.1 나누기 0.7의 몫을 우리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내라 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몫을 구해야겠죠. 7.1 나누기 0.7이라면 소수 첫째 자리, 소수 한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이니까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릿씩 이동하여 곱하기 10, 곱하기 10을 한다 생각을 하는 거죠. 71 나누기 7이니까 7일은 7. 그 다음, 우리 1을 내렸는데 1에는 우리 7이 안 들어가죠. 1이 더 작잖아요. 그래서 몫에 해당하는 자리에 0을 쓰세요. 그 다음 아래에 있는 자리를 하나 더 내려서 계산을 할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10이잖아요. 7, 1은 7. 뺐더니 3이다. 자, 우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몫을 구해보았더니 10.1 이렇게 계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소수 첫째 자리 숫자가 1이니까 이거는 올려요? 아니면 버려요? 그렇죠. 버려야죠. 버려 주었더니 몫은 얼마인가요? 그렇죠. 바로 10이 되는 거죠. 11번. 8.3 나누기 3.9예요. 이 경우도 소수 한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이니까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릿씩 이동해 줍니다. 자, 몫의 소수점 위치 어디겠어요? 여기겠죠. 39 곱하기 2를 했더니 바로 78이 됐어요. 83에서 78을 뺐거든요. 그럼 5가 남죠. 그 다음 자리에 있는 0을 다음과 같이 내려줍니다. 50이죠. 39 곱하기 1은 39. 뺐더니 11이죠. 다음 자리에 하나 더 내려줄게요. 110이죠. 그러면 39 곱하기, 그렇죠. 우리 2를 했을 때에는 78이었으니까 3을 했을 때에는 117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2를 해줍니다. 78 빼줍니다. 그랬더니 110에서 78을 뺐어요. 32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몫을 표현하기 위해서 소수 둘째 자리 수 봤더니 2예요. 그럼 올려요, 버려요? 버리죠. 그래서 2.1이 된다. 다음, 12번 문제. 10.1 나누기 3.4에요. 몫을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구하라 라고 했어요. 10.1 나누기 3.4. 그러면 소수 첫째, 소수 한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이니까 소수점 다음과 같이 이동하여 찍어주고, 몫의 소수점도 위치가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101에는 34가 몇번 들어갈까? 네, 두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68이에요. 101에서 68을 뺀다? 그러면, 그렇죠. 바로 33이 되는데요. 우리 끝에 보이지 않는 0을 하나 더 내려요. 그럼 330이잖아요. 34 곱하기 9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49, 36. 그 다음, 39, 27. 바로 306이 돼요. 330에서 306을 뺐으니까 얼마예요? 그렇죠. 바로 24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더 계산을 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0을 또 내려주세요. 그러면 240이죠. 그러면 34 곱하기 7을 한번 해보죠. 47에 28. 그 다음, 37에 21.

138이에요. 뺐더니 2죠. 자, 우리 계산을 더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0을 하나 더 내렸어요. 20이에요. 그런데 0을 하나 더 내렸는데도 20이니까 34보다 더 작잖아요. 그러면 몫에 해당하는 자리에는 0을 쓰고, 그 다음 수를 하나 더 내려서 계산을 해준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다음 계산을 해도 좋아요. 좋은데, 우리 어차피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는 거니까 우리는 소수 셋째 자리 숫자가 무엇인지만 알면 되잖아요. 소수 셋째 자리 숫자는 0이에요. 그러면 버려주죠. 2.97. 이렇게만 나타내도 됩니다. 꼭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세로 셈을 끝까지 다 완성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몫에 반올림하여 주어진 자리까지 나타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소수 셋째 자리가 0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다면 그 다음은 계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다음 13번이에요. 자, 16점을 나누기 1.7의 몫을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내자. 16.1 나누기 1.7이죠. 소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했더니 161 나누기 17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16에는 17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161에 17이 몇번 들어가는지 생각해서 9를 한번 써볼까요? 7, 9, 6, 13, 그 다음 1, 9는 9죠. 그러면 153이 되고 161에서 153을 뺐으니까 그렇죠. 8이 남죠. 자, 그 다음 소수점 여기 있죠. 소수점 여기 있고 보이지 않는 0 내려주면 80이 됩니다. 17 곱하기 4를 했더니 7, 4, 28, 1, 4는 4, 68이 됐어요. 자, 그러면 몫을 소수첫째 자리까지 구했을 때 9.4이니까 자, 소수첫째 자리 숫자가 4면 버려줄 수 있죠. 1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9. 14번. 36.4 나누기 2.9예요. 36.4 나누기 2.9. 자,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현을 해야 하니까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해줍니다.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해줄게요. 자, 29 곱하기 1은 29. 36에서 29를 뺐으니까 그렇죠. 바로 7이 된다. 그 다음 4를 내려요. 29 곱하기 2를 했더니 58이 된다. 74에서 58을 빼볼까? 그랬더니 16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자리에 있는 숫자 내려주세요. 160이죠. 그러면 29에다가 얼마를 곱해야지 160이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 한번 5를 곱해볼게요. 95, 45, 그 다음 2, 50, 145죠? 뺐더니 15가 됐어요. 자,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해야 되니까 하나 더 내려볼게요. 역시 29 곱하기 5를 해주면 145가 되니까 뺐을 때 5가 남는다. 아, 소수 둘째 자리 숫자가 5네. 그러면 올려주자. 12.62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15번입니다. 7 나누기 3의 몫을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내래요. 7 나누기 3이니까 3이 6이죠. 뺐더니 1, 보이지 않는 숫자 0을 내려주세요. 그러면 3, 3은 9, 뺐더니 1이네요. 그러면 몫이 2.3이니까 소수 첫째 자리 숫자 3이죠. 버려주세요. 2라고 나타내면 되고. 다음 16번, 11 나누기 9도 역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몫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소수 둘째 자리까지 계산을 해볼게요. 11 나누기 9, 91은 9죠. 빼면 2고요. 보이지 않는 0을 내려줬을 때 20이니까 92, 18. 빼면 2죠. 보이지 않는 0을 또 내려요. 92, 18이에요. 빼면 2죠. 자, 그래서 이렇게 소수 첫째 자리 숫자까지 나타내려면 소째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소수 둘째 자리 숫자를 봐야 해요. 2니까 버려주자. 1.2가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17번이에요. 31 나누기 8. 몫을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나타낼 거예요. 31 나누기 8이죠. 그러면 8, 3, 24. 자, 31에서 24 뺐어요. 그러면 7이죠. 자, 보이지 않는 소수점 그리고 0을 내려서 70이니까 8, 8에 64네. 뺐더니 6이네. 보이지 않는 0을 또 내려요. 그랬더니 60이고, 8, 7에 56이네. 빼면 4네. 다음 0을 또 내려요. 40이죠. 그러면 8, 5, 40이니까, 아, 나누어 떨어졌네요. 자, 그러면 3.875예요. 소수 셋째 자리 숫자가 5니까, 아, 올려주자. 3.88. 이렇게 몫을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38번 55 나누기 6. 이것의 몫을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내려. 55 나누기 6. 그럼 몫의 소수 첫째 자리 숫자까지 찾아봐야겠죠. 그러면 6, 9, 54이니까 55에서 54를 빼면 1이고. 자, 보이지 않는 소수점과 0을 내려서 다음과 같이 10으로 생각을 하면 6일은 6이에요. 빼면 4죠? 자, 소수 첫째 자리 숫자가 1이다. 그러면 버리자. 1의 자리까지 몫을 구하면 9. 이렇게 몫을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여러 가지 몫을 반올림하여 주어진 자리까지 계산하는 문제 풀어보았어요. 자, 문제를 잘 읽어야 해요.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야 하는지 또는 1의 자리까지 나타내야 하는지 여러분도 남아있는 문제들 잘 풀어보고요. 정답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도전 연산항입니다. 몫을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세요. 4.8 나누기 0.9. 이 나눗셈의 계산 결과. 소수 첫째 자리까지 그 몫을 구해보는 거예요. 정답은 어디에?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는 거예요. 연산 8차시도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연산 9차시의 내용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선생님,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1: 12월 10일 아니야?
0: 바로 제 생일인데. 오늘이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이래요. 저도 오늘 알았어요.
1: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날을 기념하는 날에 태어났구나.
2: 그런데 인권이 정확히 무엇이길래 인권선언을 채택한 날을 기념하는 걸까요?
1: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인권에 대해 알아볼까?
0: 네.
3: 우리가 방금 본 사례처럼 세계인권선언의 날이 존재합니다. 과연 인권이 무엇이고 인권이 어떤 역할을 하기에 세계인권선언의 날이라는 것을 기념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인권의 의미, 인권 감수성 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쉽게 사람이 누리는 권리, 인간이기 때문에 마땅히 누려야 되는 기본적인 권리들을 바로 인권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즉,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리게 되는 권리들이겠죠. 이런 인권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특징은 보편적 권리다라는 특징입니다. 보편적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예를 들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되는 권리들은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편안한 곳에서 잠이 드는 것. 먹고 싶은 거를 먹을 수 있는 권리, 때로는 친구와 놀 수 있는 권리들도 모두 다 인권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인권은 성별, 인종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 재산 등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누려야 하는 권리를 우리는 바로 보편적 권리,

0: 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천부인권이라고 하는 특징이에요. 천부인권에서 천자가 바로 하늘을 의미합니다. 즉,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인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 주께 넘길 수도 없고요.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침해받을 수도 없고 침해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러한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성별 혹은 흑인이라는 이유로 노예제도에 의해서 인권이 침해받는 일들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권을 지켜야 된다라는 운동을 역사적으로 계속 펼쳐왔고요. 그 결과 인권을 보장받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인권의 보장과 관련된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세계 인권선언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국제연합에서 세계인권선언문이라고 있는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권이 무분별하게 침해되는 상황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전 세계적으로 인간이라는 이유로 누려야 되는 인권을 선언문으로, 합의문으로 만들자. 그래서 채택을 한 다음에 인권의 기준을 전 세계적으로 제시하자라고 발표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 세계인권선언문과 관련된 내용들이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의 헌법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세계인권선언이라고 하는 거는 인권 실현을 위한 전 세계의 공통적인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 세계의 공통적 기준인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하는 날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인권이 침해되는 현상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종과 성별에 따라서 인권이 침해되는 현상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라든지, 혹은 모욕을 받는다라든지, 혹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모두 인권 침해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인권 침해는 개인이나 집단, 국가기관 등에 의해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거나 방해받는 것을 모두 통틀어서 인권 침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권 침해는 사회 구성원의 편견이나 고정관념, 때에 따라서는 사회의 관습에 따라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국가의 잘못된 법률과 제도에 의해서도 인권 침해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앞으로 필요한 태도는 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혹시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인권 침해 현상은 아닌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인권 침해는 아닌지를 계속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생각하는 연습에는 바로 인권 감수성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밑에 있는 그림은요, 장애인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그림, 즉, 픽토그램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림입니다. 먼저 나와 있었던 장애인을 나타냈던 그림은요, 한 뉴욕의 디자이너의 생각에는 수동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지금 장애인이 휠체어에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은 우리의 편견이 반영된 거야. 이거는 수동적인 모습이야. 이거는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 침해야. 그래서 이 픽토그램을 바꿀 필요가 있어. 라는 생각에 뉴욕시 한 디자이너가 픽토그램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장애인이 휠체어에 앉아있지만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통해서 능동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사람들의 편견과 선입견을 부수려고 한 거죠. 우리 이러한 행동은요, 모두 다 인권 감수성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인권 감수성은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인권과 관련해서 인식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잘못된 점을 고치려는 모든 태도를 인권 감수성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랑 인권의 의미, 인권 침해, 인권 감수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인권이 소중하다라는 것, 그리고 이 인권을 소중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인권 감수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세계 인권선언이 인권의 기준을 제시한 거네요.
2: 그래. 인권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기념일로 지정이 된 거지.
1: 항상 인권의 소중함을 생각해야겠어요. 이게 인권 감수성인 거죠?
2: 맞아. 그래서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만드는 것도 인권 감수성에서 시작되는 거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제품이나 시설이 나이, 장애 등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1: 생일날 인권에 대해 제대로 공부할 수 있어서 더욱 의미 있었어요.
2: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 인권에 대해 제대로 알려줬으니 선물은 필요 없지?
1: 아니요. 선물은 선물대로 좋죠.

0: 어제 가족여행 갔다가 집에 오면서 이상한 고속도로 표지판을 봤어요. AH라고 쓰여있고 번호도 적혀있던데 이게 뭐예요?
1: 그 표지판은 바로 아시안 하이웨이의 표시야. 아시안 하이웨이는 아시아 여러 나라를 도로로 연결해 하나의 교통망을 만들기 위한 국제사업이야. 한국에서 출발해 북한을 지나 중국, 중앙아시아, 그리고 유럽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도로망이지.
0: 와, 그럼 진짜 마음만 먹으면 자동차 타고 유럽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남한과 북한은 막혀 있잖아요.
1: 맞아.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육로 교통을 통해서 남한에서 유럽까지 이동한다는 것이 아직은 불가능하지.
0: 그러면 남한은 섬도 아닌데 사실상 섬처럼 고립된 셈이네요?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해. 한반도는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길목,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육로 교통망의 중요한 기점이기 때문이지. 오늘은 접경지역과 비무장지대의 의미, 그리고 남북한의 지역이 서로 연결될 때 어떤 미래가 열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자.
2: 안녕하세요. 기초영어특강 사회2 이다은입니다. 오늘은 우리 나은이가 호기심을 가졌던 아시안 하이웨이. 왜 이 아시안 하이웨이가 실제로는 연결될 수 없었는지 바로 접경지역 그리고 비무장지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남한과 북한은 6.25 전쟁 이후에

분단된 상태가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 남한 경계가 맞닿아 있는 곳을 바로 접경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사진 속에 보면 이렇게 철조망으로 남한과 북한이 분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주변에는 그동안 사람들의 발걸음이 뜸했기 때문에 천혜의 자연환경이 잘 보존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접경지역, 철조망으로 이루어진 이곳으로부터 양쪽으로 2km씩 북한 쪽으로도 2km, 그리고 남한 쪽으로도 2km 이 구간에 대해서는요. 군대와 무기가 배치되지 않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무기를 갖추는 것을 무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무장을 하지 않기로 한 지역, 그래서 비무장지대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곳이 그냥 자연 상태계가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분단 지역의 상징이라기보다는 평화의 상징, 그리고 생태계 보존의 상징으로 이미지를 좀 탈바꿈하기 위한 그런 시도들도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알겠죠, 여러분들. 왜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장치가 있더라도 실제로는 연결될 수가 없었는지를요. 바로 이 비무장지대 그리고 접경지역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남한과 북한이 서로 협력했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남한과 북한의 경제지표 몇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구는 남한이 북한의 약 2배 정도 규모가 되겠고요. 그리고 소득이나 식량 생산량, 무역 총액에 있어서는 남한이 훨씬 더 앞서고 있었습니다. 분단 이후에 남한의 경제 성장이 훨씬 더 빠르게 이루어졌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북한 지역의 경우에는요. 산지가 많은 지형의 특성을 반영해서 또 광물 자원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석탄의 생산량을 보더라도요. 북한의 석탄 생산량이 남한에 비해서 월등히 많고요. 또 철광석 생산량도 그렇죠. 남한은 세계적인 제철 공업의 강국이기도 하지만 철광석은 거의 미량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철광석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데 의존하고 있거든요. 석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남한의 발달된 산업 그리고 북한의 광물자원 채굴 산업이 함께 협력을 하게 된다면 보다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또 발전 설비 용량에 있어서도 남한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인구도 많고 산업시설도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자원 보유량을 비교해 볼까요? 남한은 대부분의 자원에서 북한보다 상대적으로 매장량이 적습니다. 그나마 고령토와 같은 자원에서 남한이 조금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고령토라고 하는 것은 도자기, 혹은 내화 벽돌, 혹은 최근에는 화장품의 원료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광물 자원이고요. 우리 중화학공업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철광석, 그리고 석회석, 그리고 무연탄의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북한이 훨씬 더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원 생산에 있어서 협력할 분야가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또 관광 분야에 있어서도 협력을 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북한에는요. 굉장히 수려한 자연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백두산의 경우에도요. 우리가 앞서 이미 산지지형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화산지형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살펴봤었는데요. 이곳의 장군봉, 천지, 삼지형과 같은 관광자원들 또 뿐만 아니라 금강산은요. 우리가 공부했던 돌산에 해당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멋진 봉우리의 경관들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사시사철 변화하는 경관이 굉장히 수려하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곳이지만 또 협력의 길이 열리다 보면 언젠가 백두산 그리고 금강산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날이 또 열릴 수도 있겠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위치적인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도를 한번 뒤집어 보았습니다. 지금은 남한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려면 바닷길을 이용하거나 하늘길을 이용했어야 됐는데요. 만약에 남한과 북한의 교통망이 연결이 된다면 진짜 우리가 육로를 통해서 아시아 지역들과 더 나아가서 유럽 지역들과도 연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아시안 하이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것이 진짜 실현이 된다면 서울에서 출발해서 모스크바를 넘어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날도 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이렇게 지도를 볼 때마다 안타까웠던 접경 지역 그리고 비무장지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 나은이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만나볼까요?
1: 아시안 하이웨이가 남북한을 넘어서 아시아 그리고 유럽까지 연결될 수 있는 미래의 길이라는 게 정말 신기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중요한 길목에 있다는 것도 새롭게 느꼈고요.
2: 맞아. 한반도는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교통, 물류의 핵심 위치에 있어. 하지만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잠재력을 100%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1: 만약 길이 열린다면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가고 경제나 관광도 훨씬 활발해지겠죠?
2: 그렇지. 아시안 하이웨이는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평화와 협력의 상징이 될 수도 있어.
1: 지도를 볼 때마다 군사 분계선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 언젠가 이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알게 되니까 새로워요.
2: 훌륭하다. 사회를 배운다는 건 공간을 통해 미래를 상상하는 힘을 기르는 일이야. 앞으로도 지구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자.
3: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어휘가 문해력이다. 초등 5학년 1학기 강의를 맡은 여러분의 문해력 길잡이 손은지입니다. 자, 오늘은 1주차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사회 교과서에 있는 다양한 어휘들 공부해 볼 거예요. 사회 어떤가요? 내용 자체도 어려운데, 낱말의 뜻까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를 읽어도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나면 교과서를 볼때 조금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 국토의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높은 산지가 보이고요. 그리고 산을 둘러싸고 있는 하천도 보이네요. 또 널따란 평야도 이렇게 아래쪽에 보이고요. 바다 옆에 해안가의 모습도 그림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국토라고 하는데요. 국토와 관련된 낱말, 국토의 특징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다양한 낱말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회 5학년 1학기 1단원 우리나라 국토 여행에 등장하는 낱말들입니다. 어떤 낱말이 있는지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국토, 자, 방금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반도, 산지, 하천, 갯벌, 그리고 염전까지. 익숙하게 느껴지는 것들도 있고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는 낱말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 뜻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낱말은 매우 중요한 낱말이죠. 국토입니다. 한자 그대로만 보면 나라의 땅이라고요? 국토라는 것은 한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입니다. 통치하다, 우리가 다스리다 라는 말로 조금 쉽게 이해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나라가 다스릴 수 있는 지역을 우리 국토라고 하는 건데요. 자, 국토, 토가 들어가 있으니까 왠지 그냥 땅만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자, 그게 아닙니다. 자, 중요한 말이 뒤에 나오는데요. 국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으로서의 공간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국토입니다. 우리 국토는 남북의 길이가 길고 동서의 길이가 짧은 형태야. 자, 호랑이의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이와 비슷한 말 중에 영토라는 낱말이 있어요. 영토, 국토 조금 헷갈리죠? 똑같이 토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영토는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주인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주권이 미치는 땅의 범위인 거예요. 영토와 함께, 자, 또 영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에는요, 자, 영토만 있는 게 아니라, 영토, 그리고 바다인 영해, 하늘인 영공이 있어요. 이세 가지를 합쳐서, 영토, 영해, 영공, 세 가지를 합쳐서 국가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자, 세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국토가 영토보다는 조금 더큰 범위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의 터전인 국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중요한 문장이 나왔네요. 다음 낱말은 반도입니다. 한반도, 이런 말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죠? 반도는 삼면, 세 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한 면은 육지에 이어진 땅을 뜻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그림을 볼까요? 지도를 볼까요? 자, 우리나라의 모습 이렇게 보이는데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중국, 러시아 보이잖아요. 한쪽은 육지에 이어져 있어요. 자, 이러한 땅을 반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반도, 반도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좋겠네요. 우리나라는 대륙과 해양으로 뻗어나가기 유리한 반도 국가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고 있고 육지로도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육지 쪽으로도 갈수 있고요. 바다 쪽으로도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든 가기 유리한 위치에 있는 반도 국가이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낱말은 산지입니다. 앞에 그림 속에서 산지 보인다고 이야기했었죠?
말 그대로 산이에요, 산. 주변보다 높이 솟은 산들이 모여 이룬 지형을 산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약 70%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산지의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높고 험한 산은 주로 북쪽과 동쪽에 많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그럼 어때요? 남쪽, 서쪽은 북쪽이나 동쪽보다 조금 더 낮습니다. 평야가 발달해 있습니다. 같이 알면 좋은 말로는 산맥이 있는데요. 산맥은 산지에 산봉우리들이 길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보면요.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가 있으면 산맥, 산봉우리들이 길게 이어져 있는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어요. 지도를 잘 보면, 오, 이게 생선뼈인가? 싶은 것들이 있을 건데요. 이런 게 산맥입니다. 그래서 산맥을 기준으로 기후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강의 흐름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행정구역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산지, 산맥. 공통점은 산이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두면 좋겠죠? 다음 낱말은 하천입니다. 쉬운 말로는 강, 물줄기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하천은 땅에 내린 빗물이나 땅위로 솟은 지하수가 모여 흐르는 크고 작은 물줄기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큰 하천은 주로 동쪽에서 시작해 서쪽이나 남쪽으로 흐른다. 왜요? 우리 동쪽이 더 높다고 했잖아요. 산지가 많다고 했죠. 그러니까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죠. 그래서 동쪽에서 시작해서 서쪽이나 남쪽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이죠. 같이 알면 좋은 말로는 상류, 하류가 있는데요. 상, 저 위쪽, 하,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상류는 하천의 위쪽으로 경사가 급해요. 경사와 급하니까 자연스럽게 물살이 빠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하류는 아래쪽에 있는 거잖아요. 바다와 만나기 때문에 물이 흘러 흘러 바다 쪽으로 가는 거예요.

경사가 완만하니까 상류보다는 물살이 느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낱말은 갯벌이에요. 우리 친구들 갯벌 가본 적 있나요? 갯벌에서 뭐 조개를 잡거나 낙지를 잡거나 개를 잡거나 해본 적 있나요? 갯벌은 물이 이렇게 밀려 들어올 때는 바닷물에 잠기고요. 물이 빠질 때 반대로 빠지는 거예요. 썰물 때는 바닷물 밖으로 드러나는 진흙이나 모래로 된 평탄한 땅인 거예요. 그래서 물이 쫙 빠지면서 썰물 때가 오면은 이 진흙 바닥이 드러나는 겁니다. 썰물일 때 우리가 갯벌에 가서 여러 가지 생물들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밀물일 때는 보이지 않으니까 잡을 수가 없겠죠. 서해안은 밀물과 썰물의 차가 커서 갯벌이 잘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갯벌에 간다고 하면 서해안이나 뭐 남해안 쪽으로 가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같이 알면 좋은 말에는 간척지라는 게 있습니다. 아우, 좀 어렵죠? 간척지라는 게 뭘까요? 우리나라의 서해안이나 남해안은 해안선이 동해안보다 훨씬 복잡해요. 막 이런 식으로 복잡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다나우스의 일부를, 자, 복잡하죠? 자, 이렇게 일부를 뚝으로 막는 거예요. 뚝으로 막은 다음에 이 안쪽을 채우는 겁니다. 뭘로? 뭐 흙이나 이런 것들로 채워요. 자, 그러면 이 채운 부분이 새롭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땅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둑으로 막고 물을 빼내어 새로 만든 이런 땅을 간척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업을 간척 사업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모두 다 바다와 관련이 있으니까 연관지어서 이해하면 좋겠네요. 다음 낱말은 염전인데요. 염, 자, 소금, 전, 밭. 쉽게 얘기하면 소금밭이에요. 바닷물을 가두어 햇빛과 바람으로 수분을 증발시킵니다. 물이 싹 빠져나가요. 원래 바닷물 짜잖아요. 물이 싹 빠져나가면 뭐가 남아요? 소금이 남겠죠. 이 소금을 얻는 곳을 염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낱말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로운 사진이 등장했어요. 우리 앞에서는 국토의 그림을 봤잖아요. 조금 더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의 영토인, 자, 어디의 사진이에요? 독도의 사진입니다. 독도, 우리 친구들이 사회 시간에 독도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잘 알고 있어야 할 매우 중요한 우리의 영토입니다. 자, 영토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땅이라고 했잖아요. 독도는 우리의 영토라고요. 그래서 이 독도의 특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낱말들을 새롭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낱말들이 있을까요?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화산섬, 지하자원, 서식, 생태, 해양성, 해양생물.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분명 있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면 되니까요. 자, 첫 번째, 우리 독도 하면요. 이 말이 빠질 수 없습니다. 화산섬. 낱말만 봐도 알겠죠? 화산이 뭔지는 알잖아요. 자, 화산섬, 화산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섬이라는 뜻인가? 맞을까요? 자, 화산섬은 바닷속에서 맞아요. 화산이 폭발하면서 생긴 섬입니다. 독도 말고도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제주도도 화산섬입니다. 제주도와 독도는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화산섬으로, 자, 그렇다 보니까, 화산섬이다 보니까, 이런 곳에서만 볼수 있는 특징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매우 아름답습니다. 독특한 지형과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독도에 물론 못 가본 친구들이 더 많겠지만, 우리 요즘에는 사진이나 영상으로도 볼수 있잖아요. 자, 분화구의 모습을 또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제주도 하면 어떤 산이 떠올라요? 한라산. 한라산 꼭대기에 있는 백록담. 백록담을 보고도 우리 오, 화산섬이구나. 이러한 특징이 있는 거구나. 멋있구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는 화산섬이라는 거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다음 낱말은 지하자원입니다. 지하수. 땅속에서 흐르는 물, 땅속에 있는 물을 우리가 지하수라고 하잖아요. 자, 그때의 지하입니다. 지하

있는 자원이래요. 지하자원은 땅속, 땅 아래에 매장되어 있는 광물, 석탄, 석유 등과 같은 자원인 겁니다. 밖으로 나와 있거나 다른 곳에 있는 거는 지하자원이 아니에요. 땅 속에 매장되어 있는 이러한 자원들을 지하자원이라고 한다고요. 독도 주변 바다에는 가스 하이드레이트와 같은 지하자원이 묻혀 있다. 그 바닷속 깊은, 그보다 더 깊은 땅 속에 있는 지하자원이 뭐라고요? 독도 쪽에 가스 하이드레이트라고요. 이게 마치 생긴 것은요, 드라이 아이스 본적 있죠? 뭐 배달 음식 같은 거올때 오는 드라이 아이스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고체 연료입니다. 특징은 불을 붙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있으면 이것이 연료로 쓰여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지하 자원이라고 할수 있겠죠. 독도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같이 알면 좋은 말은 지하 자원에서 그럼 자원이라는 건 뭔가요? 자원이라는 것은 좀 범위가 넓어요. 인간의 생활이 도움이 되는 뭐 재료, 원료, 재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자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땅 속에 있으면 지하 자원이고요. 바다에 있으면 해양 자원이고요. 그리고 숲에 있으면 산림이라는 말을 붙여서 산림 자원이라고 합니다. 아하, 인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재료들을 자원이라고 하는구나. 그 중에서 땅속 깊숙이 묻혀진 것들을 지하 자원이라고 하는구나. 지하 자원의 예로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제 알수 있겠죠? 다음 낱말은 서식입니다. 오늘날 독도에는, 자, 독도에 뭐가 살까요? 수많은 괭이 갈매기가 둥지를 틀고 서식하고 있대요. 둥지를 틀고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서식은 동식물 또는 생물이 자연환경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장소의 뒤에가 중요합니다. 자리 잡고 살아가는 과정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장소를 서식지라고 하는 거고요. 이와 헷갈릴 만한 말, 근데 알아두면 좋은 말에는 거주라는 낱말이 있어요. 거주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서식과 거주. 둘다 살아가는 건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거주는 사람한테 쓰는 말인 거예요. 사람이 일정한 장소에서 생활하며 머무르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뭐, 동식물, 사람 아닌 다른 생물은 서식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거고요. 사람한테는 거주라는 낱말이 어울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을 구하기 쉽고 땅이 평평한 지역에 마을을 이루고 거주해 왔다. 이럴 때에는 사람들이 주어이기 때문에 서식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거주해 왔다. 거주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다음 낱말은 생태인데요. 이 생태라는 낱말 자체보다는 아마 우리 친구들이 생태계라는 말을 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생태라는 것은 생물이 자연계에서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모습, 상태를 생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태계는 뭐겠어요? 이렇게 생물들이 자연에서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세계를 생태계라고 하는 거죠. 순천만 습지는 생태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자,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생태적 가치라는 게 뭘까요? 이 습지에는 매우 매우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다양한 생물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가치가 있다.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같이 알아두면 좋은 말에는 방금 전에 이야기했죠?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에는 생물뿐만 아니라 생물이 아닌 것들 중에서 생물이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예를 들어 햇빛, 물 이런 것들, 공기 이런 것들도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생물, 햇빛, 물 등의 환경이 서로 도와가면서 균형을 이루고 사는 하나의 커다란 세상, 세계를 생태계라고 하는 거예요. 생태, 생태계 같이 연관지어서 기억해두면 좋겠네요. 다음 낱말은 해양성입니다. 자, 해양성. 해 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해양 자체도 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은요? 성

쉽게 식지 않습니다. 따뜻함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많으면 어때요? 습도가 높겠죠. 그래서 해양성 기후는 바다의 영향으로 1년 내내 크게 춥거나 덥지 않아요. 크게 온도가 변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습기가 많은, 습도가 높은 기후고요. 대륙성 기후는 물 대신 육지가 있는 거잖아요. 육지는 물보다는 빠르게 데워졌다가 빠르게 식어버려요. 그래서 기온 변화가 크고 건조한 기후라는 뜻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죠. 해양성 기후, 대륙성 기후, 그리고 해양성, 대륙성. 같이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다음 낱말은 해양 생물입니다. 앞에서 해양 뭐라고 했어요? 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해양 생물이라는 것은 당연히 뭐겠어요? 바다에 사는 생물을 뜻하는 거예요. 독도 주변 바다에는, 자, 독도 섬이죠. 주변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해양 생물들이 살고 있겠죠. 자, 어떤 것들이 살까요? 돌돔, 사로징어, 도화새우. 뭐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뭐 꽃새우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해양 생물,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던 낱말 중에 서식하다 또 나왔네요. 자, 왜 서식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거주 대신에 지금 돌돔, 사로징어, 도화새우는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거주한다고 한게 아니라 서식하고 있다. 이 서식하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낱말의 뜻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때요? 좀 자신감이 생겼나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것들을 이용한 다양한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문제입니다. 뜻에 알맞은 낱말이 되도록 보기에 글자 카드에서 글자를 찾아 쓰는 거예요. 자, 어떤 글자들이 있어요? 도, 생, 국, 산, 천, 분, 상, 한 이렇게 한 글자씩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이래요. 자, 통치권이 미친다. 한 나라가 다스릴 수 있는 지역을 뜻하는 거잖아요. 삶의 터전으로서의 국토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는 국이라는 글자를 써서 국토라는 낱말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주변보다 높이 솟은 산들이 모여 이룬 지형이래요. 자, 산들이 모여서 이룬 지형이니까 무슨 지겠어요? 산이잖아요. 산지가 되겠죠. 그래서 산을 써서 산지라고 쓰면 되겠네요. 세 번째. 삼면. 세 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나머지 한 면은 육지에 이어진다. 자, 뭘 떠올리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아, 그림이 좀 모자라지만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한쪽은 육지에 이어진 땅. 반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도 여기 있네요. 반도. 한반도. 네 번째. 생물이 자연계에서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모습이나 상태. 생물이잖아요? 생태라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러한 세상을 생태계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생이라는 글자를 써서 생태라고 완성해 줄수 있겠네요. 2번입니다. 괄호 안에서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 읽어볼게요. 우리나라는 국토의, 앞에서 나왔었죠? 국토의 약몇 퍼센트가? 70%가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나요? 우리? 산이 많다고 했잖아요. 국토의 70%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산지에 동그라미 해줄게요. 두 번째, 땅에 내린 빗물이나 땅 위로 솟은 지하수, 다 뭐예요, 이거? 물이잖아요, 물. 지하수가 모여 흐르는 크고 작은 물줄기를 뭐라고 하나요? 하천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머릿속에 강을 떠올리면 되겠어요. 하천이라고 한다. 우리 산지는 앞에서 설명 나왔죠. 산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지형이라고요. 세 번째, 밀물 때는 물이 마구 밀려 들어올 때, 밀물 때는 바닷물에 잠기고, 반대로 물이 빠져나갈 때, 썰물 때는 바닷물 밖으로 드러나는 진흙이나 모래로 된 평탄한 땅, 서해안, 황해안의 모습, 서해안.

서해안 또는 남해안의 모습 떠올려 보면 되겠어요. 자, 썰물. 물이 빠져나가요. 진흙과 땅이 드러나요. 자, 뭐라고 하죠? 갯벌이라고 합니다. 간척지는 자, 뚝으로 막아서 그 안을 채워서 새롭게 만든 땅을 간척지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갯벌에 동그라미 해줬습니다. 3번 문제예요. 뜻에 알맞은 단어를 완성하세요. 자, 두 문제 보이는데요. 하나씩 읽어볼게요. 땅속. 자, 땅속이라는 힌트 중요합니다. 땅속에 매장되어 묻혀있는 광물, 석탄, 석유 등과 같은 인간의 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뭐라고 한다고요? 땅속이라고 했잖아요. 깊숙한 곳에. 지하자원이라고 합니다. 자음 힌트까지 친절하게 주었네요. 지, 하, 자, 원이라고 써주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바닷물을 가뒀어요. 햇빛과 바람으로 수분을 증발시킨대요. 물을 날려, 물이 날아갑니다. 수분을 증발시켜 뭘 얻어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소금을 얻을 수 있어요. 어디에서요? 소금밭. 염전에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두 번째의 정답은 염전입니다. 4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밑줄 긋는 낱말을 알맞게 사용한 친구에게 동그라미표, 알맞게 사용하지 못한 친구에게 가위표를 하라고 했네요. 자, 제인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날 독도에는 수많은 괭이갈매기가 둥지를 틀고 거주하고 있대요. 누가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괭이갈매기가 사는 거잖아요. 자, 거주는 사람한테 쓰는 말이라고 했어요. 그럼 거주 대신에 어떤 말이 어울리는 거예요? 서식하고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어울리겠죠? 그래서 제인이는 가위표 해주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진이. 우리 국토는 산들, 하천, 바다가 어우러져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삶의 터전. 맞죠? 동그라미 표시해주면 돼요. 연수. 갯벌은 바다나 호수의 일부를 둑으로 막고 물을 빼내서 새로 만든 땅. 방금 전에 나왔잖아요. 이거 뭐예요? 갯벌이 아니라 간척지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르지 않은 거예요. 가위표 표시해주면 되겠어요. 5번 문제입니다. 낱말과 그릇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라고 했습니다. 소금. 어디에서? 소금밭. 염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었죠? 2번과 이어주면 되는 거고요. 자, 산맥은요? 산맥, 선생님 그려줬죠? 이렇게 마치 생선 가시처럼. 산지에 산봉우리들이 길게 이어져 있는 것을 산맥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4번으로 갈게요. 해양성, 해양, 바다. 성, 성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해양성은 1번, 바다의 성질이고요. 마지막 남은 화산섬은 뭐예요? 바닷속에서 화산 활동으로 화산이 폭발하면서 생긴 섬입니다. 대표적으로 독도, 제주도가 있어요. 그래서 3번이랑 이어주겠습니다. 6번 문제예요. 괄호 안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는 겁니다. 보기에는 갯벌, 염전, 하천 이러한 낱말들이 있네요. 첫 번째부터 볼게요. 서해안은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커서 이것이 넓게 발달했대요. 뭐가 넓게 발달한 거예요? 썰물일 때 갯벌이 쫙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자, 첫 번째 빈칸에는 갯벌이 어울리는 말이겠네요. 다음 두 번째, 우리나라의 큰 이것은 주로 동쪽에서 시작해 서쪽이나 남쪽으로 흐른다라고 했잖아요. 자, 동쪽이 산지가 많아서 높아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겁니다. 뭐가? 하천은. 그래서 두 번째 빈칸에 어울리는 말은 하천이고요. 세 번째. 비가 적게 오고 햇볕이 좋은 서해안 지역에는 바닷물을 이용해 뭘 만든대요? 소금을 만든대요. 어디에서요? 염전에서요. 그래서 세 번째 빈칸에 어울리는 말이 염전이 되겠죠. 염전이 발달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7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에 동그라미표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친구 뭐라고 했나요? 이것 생물은 바다에, 어디예요?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을 뜻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바다에 사는 거니까 해양이겠어요? 육지겠어요? 당연히 해양이겠죠. 그래서 해양이라는 낱말에 동그라미표 해주면 되는 거고요. 다음 친구는 뭐라고 했나요? 이것은 삶의 터전으로서의 땅을 말할 때 주로 사용

0: 우리 삶의 터전 오늘 여러 번 이야기 나오네요. 국토인가요? 영토인가요? 삶의 터전 이야기가 나오면 국토라고 했습니다. 영토는 한 나라의 주인된 권리, 주권이 미치는 땅이라고 했죠. 조금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국토의 동그라미 해주겠습니다. 모든 문제 잘 풀어보았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또 오늘 준비해온 게 있겠죠? 뭘까요? 바로 도전! 낱말 글짓기! 오늘의 낱말은 서식입니다. 서식. 거주랑 구분해서 생각해두면 좋겠죠? 동식물 또는 생물이 자연환경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장소에 자리 잡고 살아가는 과정을 뜻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짧은 글을 지을 때에도 이 점을 주의하면서 지어주면 좋겠네요. 지은 짧은 글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오늘 사회 교과서에 있는 다양한 낱말들 알아보았습니다. 잘 복습해서 내 것으로 만들면 사회 교과서를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연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6학년 친구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휘가 문해력이다. 6학년 1학기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서윤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1주차 두 번째 시간인데요. 사회 교과서에 있는 어휘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어휘들이 있을까요? 자, 1단원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민주화와 산업화라는 단원에 들어간 어휘인데요. 자, 우리가요, 이쪽 단원을 선생님이 공부할 때는요, 가슴이 좀 먹먹해지기도 하고 슬퍼지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이 분단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네, 우리 친구들 8월 15일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맞아요. 바로 우리나라가 광복된 날입니다. 근데 그때 이후에요, 6.25 전쟁을 겪으면서요,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지금까지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이해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것과 관련된 낱말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이 분단이 되어서 여기 군인 아저씨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고, 자, 여기 봤더니 이 가족들이 막 슬퍼하면서 막 만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보이거든요. 자, 어떤 낱말이 있을지 볼게요. 첫 번째 낱말은 평화통일입니다. 자, 분단된 남과 북이 전쟁 없이 서로를 인정하고 사이좋게 하나의 나라가 되는 것이 바로 평화통일이에요. 자,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총으로 이렇게 막 쏘고 전쟁을 해가지고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인정하면서 사이좋게 전쟁 없이 평화롭게 통일을 하는 것이 평화통일이죠. 그래서 평화통일은 싸움이나 전쟁 없이 사이좋은 상태를 뜻하는 평화랑 나뉘어 있던 것이 하나로 됨을 뜻하는 통일. 자, 이것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낱말입니다. 자, 여기 예문을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는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하고 우리 친구들이 사회 시간에 평화 통일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도 하고요. 남한과 북한이 같이 이제 올림픽 같은 데서 이제 공동으로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또 문화재를 같이 발굴하기도 하는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낱말들을 볼게요. 자, 이 분단이에요. 나눌 분의 끈을 다닙니다. 나누고 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였던 나라나 지역이 둘 이상으로 갈라져 나뉘는 것을 분단이라고 해요. 하나였던 게 둘 이렇게 나눠지는 거 또는 셋 나눠지는 거, 이게 다 분단입니다. 좀 비슷한 말로는 분리라는 말이 있거든요. 함께 있던 것이 서로 나뉘거나 떨어지는 것, 함께 있던 것이 서로 나뉘거나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뭔가 떨어진다라는 의미에서는 좀 분단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예문을 보면은 또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쓰레기를 종류별로 분리해서 버려야 한다. 자, 쓰레기가 있을 때 자,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끼리, 유리는 유리끼리 이렇게 종류별로 나누어서 버리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종류별로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나누어서 버릴 때 이때 분리한다라고 하죠. 근데 분단이라는 것은 합쳐져 있었는데 딱 끊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슬픈 느낌이 들죠? 절단된 느낌이 들어요. 예문 볼게요. 정전협정 이후 우리나라의 분단 상황은 더욱 굳어졌다.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진 상황이 굳어졌대요. 아니 그럼 정전협정이 뭐예요? 왜 그때 이후로 남한과 북한이 더 이 분단 상태가 굳어진 거예요? 정전협정 나옵니다. 계속 볼게요. 정전협정은 머무를 정해 싸울 전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머무른다. 싸움을 잠깐 이제 머무르고 그만하자. 그리고 도울협에 정할 정이에요. 도와서 정하는 겁니다. 전쟁을 잠시 멈추거나 끝내기 위해 서로 싸우던 나라가 약속을 맺는 것을 정전협정이다 라고 해요. 6.25 전쟁이 끝날 무렵 정전협정이 맺어지면서 분단 상황은 더욱 굳어졌다. 그러니까 우리 잠깐 싸우는 거 멈추도록 합시다. 이게 정전협정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멈췄는데 이제 그 상태로 그대로 분단 상태로 굳어진 거죠.
야, 우리 선생님, 정전 있잖아요. 아, 어젯밤에 우리 집 정전 됐었는데? 이렇게 쓰잖아요. 그 정전이랑은 한자는 달라요. 그래서 뜻이 다른데, 전기가 끊긴다는 뜻으로 태풍 때문에 동네에 정전이 되었다와 같이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전협정에서의 정전은 다른 의미잖아요. 자, 정전, 서로 싸움을 잠시 멈추는 것을 정전이라고 해요. 두 나라는 정전을 약속하고 싸움을 멈췄다. 자, 우리 싸움 멈추는 걸로 하자. 정전. 자, 협정은요, 여러 사람이 모여 약속을 정하는 것을 협정이라고 합니다. 나라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정을 맺었다. 그래서 우리 나라 사이에 잠깐 싸움 멈추는 걸로 하고 약속을 맺는 게 정전 협정입니다. 자, 그러면 수립은 어떤 단어일지 계속 볼게요. 수립, 근본수의 설립이에요. 나라나 제도, 기관, 계획 등을 새로 세워 이루는 것. 자, 설립은 뭔가 이렇게 세워서 일으킨다. 서 있게 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 제도, 기관, 계획. 뭔가 굉장히 큰 거죠. 이런 거를 새로 탁 세우고 만드는 거를 수립이라고 합니다. 1948년 남한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져 이루어졌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이거예요. 설립이라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여기에도 립이 들어가죠. 설립, 그러니까 세운다라는 건데 이건 무엇을 세우는 거냐면 학교, 회사, 기관과 같은 조직이나 건물을 새로 세워서 만드는 것을 설립이라고 해요. 보통 나라나 큰 제도에는 수립을 쓰고요. 학교나 회사, 기관에는 설립을 씁니다. 그래서 정부 수립, 회사 설립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자, 다음은요. 비무장지대입니다. DMZ라고도 하는데요. 한자를 볼게요. 아닐 비, 아니다. 비 무장. 무장은 굿셀무의 꾸밀 장. 무기를 장착하는 거예요. 무장. 그러니까 무기를 장착하지 않고 비무장하는 지대, 땅지, 띠대. 이 땅을 말을 합니다. 무기를 가지고 가지 않은 그런 지대예요. 군대나 무기가 없는 지역을 비무장지대라고 하고요. 남북한 간의 군사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비무장지대는 사람의 출입이 제한되므로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다라고 쓰이는데요. 자, 이거를 군사분계선과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정전협정에 따라, 자, 우리 전쟁 그만 잠깐 하고 멈추고 좀 쉬자 라고 이제 협정을 맺었어요. 남한과 북한의 군대가 서로 넘어가지 않기로 정한 경계선이 있어요. 자, 우리 여기서는 서로 이제 남한, 북한 넘어가지 않기로 해.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2km, 여기서부터 2km, 이만큼

금을 우리 DMZ 비무장지대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군대나 무기 들어오지 않는 거야. 하고 하면 이제 군대나 무기가 들어오지 않죠. 그러니까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무장지대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 친구들 사회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자, 이제 공존입니다. 함께 공에 있을 존이에요.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이 함께 존재한다라는 건데요. 비무장지대는 분단의 상징이지만 평화와 공존의 장소로 만들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비무장지대, 이 DMZ 평화의 길 걷기 이런 교육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공존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공존이 함께 존재하는 건데요. 이것과 반대되는 말로 배척이 있습니다. 서로 밀어내어 함께하지 못하는 걸 말합니다. 다른 문화를 무조건 배척하면 갈등이 커질 수 있다. 밀어내면은 갈등이 커질 수 있다. 공존, 배척, 공존, 배척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은 폭격입니다. 터질 폭에 부딪힐 격이에요. 하늘에서 떨어뜨린 폭탄이나 무기로 목표를 공격하는 것을 폭격이라고 해요. 이제 하늘에서 폭탄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폭격이 되는 상황이다. 정말 무섭겠죠? 이 매향리는 과거 군인들이 사격과 폭격 훈련을 하던 장소였지만, 현재 생태공원으로 바뀌었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폭격이 일어나는 상황은 대부분 전쟁이죠. 나라와 나라 또는 집단과 집단이 무력을 사용하여 싸우는 것을 전쟁이라고 합니다. 전쟁은 많은 사람에게 큰 아픔을 남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요, 상봉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제 가족들이 서로 흩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쓰이는 단어인데요. 서로 상의 만날 봉이에요. 서로 만난다라는 의미예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만나는 것을 상봉이라고 합니다. 헤어진 가족들이 오랜만에 서로를 만나 상봉의 시간을 가졌다. 서로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산가족이라는 말이 같이 알면 좋은데요. 전쟁이나 분단 등으로 가족이 서로 떨어져 흩어져 살게 된 사람들을 이산가족이라고 해요. 분단으로 헤어진 이산가족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산가족이 서로 상봉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은요. 우리 계속해서 이제 현대사, 우리나라 현대사에 등장하는 낱말들을 볼 건데요. 여기 그림을 볼 거니, 봅니까? 민주주의 만세라고 되어 있죠.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기까지 이제 거친 파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정변, 비상계엄 등 민주화를 위한 노력과 관련된 중요한 낱말들이 있어요. 이 낱말들의 뜻을 알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어휘들을 공부하면서 우리나라 현대사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본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자, 그럼 첫 번째 낱말입니다. 민주화예요. 백성민의 주인 주예요. 백성이 주인이다라는 거거든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로 바뀌는 것이 민주화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어떤 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을까요? 선거를 하는 거, 투표를 하면서 우리를 대표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을 뽑는다라는 것 자체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민주화가 되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도 민주화를 이루었다. 자,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기까지 4.19 혁명이라든지 그다음 5.18, 그다음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이런 여러 노력들이 있었어요. 네, 우리 수화의 시간에 우리 친구들 배웠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민주화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민주화의 반대말이 독재예요. 한 사람이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독재입니다. 독재가 계속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기 어렵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은 군사정변이라는 어휘예요. 군사, 정변, 이제 군사군의 일사, 정사정의 변할 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군대가 힘으로 나라의 권력을 빼앗는 일이다. 예전에는
군사정변으로 정권이 바뀌기도 하였다. 이렇게 쓰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학급에서, 반에서 이제 반장 선거를 해가지고 반장이 뽑혔어요. 근데 이제 힘이 센 친구가 와가지고 주먹질을 하면서, 야, 내가 반장할 거야. 해가지고 반장이 바뀐 거예요. 이제 약간 이렇게 군대나 이렇게 힘으로 이 정권을 바꾸게 되는 것이 바로 군사정변입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군사정변이 두번 이제 있었습니다. 5.16 군사정변, 12.12 군사정변 이렇게 두 번이 있었고요. 이것과 비슷한 말이 쿠데타가 있습니다. 군사적 힘을 동원하여 정권을 빼앗으려고 갑자기 벌이는 행동을 뜻하며 쿠데타를 일으키다, 쿠데타로 정권이 바뀌었다와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나 나라가 혼란스러워졌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다가 쿠데타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 어려운 말인데? 뭐지? 아, 맞다. 군대가 이렇게 힘을 동원해가지고 이 정권을 빼앗는 게 바로 쿠데타였지? 하고 떠올려 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정권이에요. 아니, 아까 이 군사정변에서 정권이 바뀌었다. 이런 말 나왔잖아요. 정권이라는 건요. 일정한 기간 동안 나라의 정치를 맡아서 나라 일을 운영하는 세력을 정권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선생님, 정치가 뭐예요? 정치는요, 나라나 사회가 잘 돌아가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고 이를 결정하는 활동이다. 이 나라나 사회에서 여러 가지, 아,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될것 같아.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될것 같아.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일이 정치예요. 자, 우리 반으로 치면은, 아, 급식 당번은 누가 하지? 아, 청소 당번은 어떻게 돌아가지? 자,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정치가 잘 이루어지면 나라가 안정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정치를 맡아가지고 나라 일을 운영하는 세력. 자, 세력이 무엇이냐? 어떤 목적이나 생각을 가지고 함께 행동하며 영향력을 미치는 집단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목적도 달라요. 반에서 또 보면은 어떤 친구들은 체육 시간에 진심인 집단인 거예요. 그래서, 아, 체육 시간 진심 집단. 자, 어떤 친구들은 급식의 진심입니다. 급식 진심 집단이에요. 이렇게 목적이나 생각을 가지고 함께 행동하는, 축구하자, 축구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이 집단. 맛있는 거 급식, 뭐, 우리가 먼저 먹어야 되는데, 이런 이 집단. 이 집단들이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정치 세력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일정한 기간 동안 나라의 정치를, 자, 어떤 일을 결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맡아서 나라 일을 운영하는 그 집단, 이 세력들을 정권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권이 바뀔 수 있어요. 여기 일정한 기간 동안이라고 되어 있죠. 대통령은 자, 5년, 5년이 지나면 우리 국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또 정권이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운 낱말들이 있었는데, 반에 있었던 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비상계엄이라는 낱말을 보도록 할게요. 나라에 큰 위기가 생겼을 때 군대가 질서를 유지하며 일부 자유가 제한되는 상태다. 비상인 상태예요. 비상, 비상. 그리고 경계를 아주 엄하게 합니다. 비상계엄. 그러니까 나라에 큰 위험한 일이 생겼어요. 그럴 때 이제 군대가 자, 여기 지금 위험한 상황이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좀 지켜주세요. 이런 상태가 비상계엄이에요. 자, 반에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학급 임원진들이 자, 아주 위험한 상황이니까 지금 우리 말만 들어야 됩니다. 이런 상태가 비상계엄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계엄군은 무엇이냐? 계엄이 실시될 때 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맡은 군인이나 군대. 그러니까 계엄군, 아까 여기 군대가 질서를 유지한다고 했잖아요. 이 군대가 바로 계엄군이에요. 계엄군의 모습에 사람들은 긴장했다. 자, 여기 우리가 주변에 군인들이 군대가 지나가면은 굉장히 긴장이 될거 아니에요. 약간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엄군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긴장한 거예요. 1980년에는 비상계엄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시민들의 자유가 크게 제한되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은 억압입니다. 누르럭의 누르랍이에요. 사람들이 행동이나 생각을 자유로이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억압이라고 합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일본의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독립

운영을 계속하였다. 자, 일본이 자유롭게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겠죠. 그래도 독립운동을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말로 탄압이 있어요. 권력이나 무력으로 사람들의 행동이나 권리를 억지로 누르고 막는 것.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탄압을 받았다. 독립운동을 하면 잡아가기도 하고 고문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탄압을 한 거죠. 그래서 억압, 탄압, 뭔가 누르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야기가 편할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대항이에요. 대답할 대의 막을 항입니다. 어떤 힘이나 명령에 맞서서 반대하는 것이 대항이에요. 사람들은 부당한 일에, 맞지 않은 일에, 옳지 않은 일에 대항하여 맞서서 반대하여 자유와 권리를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대항과 반대되는 말로 복종이 있습니다.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르는 것을 복종이라고 하죠. 그의 부모는 아들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였다. 무조건 이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지 하고 내 말을 따르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복종은 따르는 것, 대항은 맞서서 반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은요, 언론입니다. 자, 언론 볼게요. 말씀언에 논의할 논의예요. 말로 논의한다라는 거거든요.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서 사회의 소식이나 정보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 언론입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인터넷에서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바로 언론입니다. 그래서 언론 매체에는 신문, 방송 등이 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봤더니 뉴스로 다음 소식입니다 하고 전하고 있네요. 자, 그럼 이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한 사람이에요? 언론인입니다. 사람을 뜻하는 사람인이 붙어서요. 언론에서 일하며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언론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자나 아나운서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언론인에 해당이 되겠죠. 네, 우리 친구들 혹시 언론인이 꿈인 사람들 있나요? 그러면 이 언론이라는 낱말을 훨씬 더잘 기억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알아보았고요. 이제 확인 문제 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에 알맞은 낱말이 되도록 보기의 글자 카드에서 글자를 찾아 쓰세요. 글자 카드들이 있네요. 전쟁 없이 사이좋게 하나의 나라가 되는 것. 전쟁 없이 사이좋게 하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평화? 그렇죠. 통일. 평화, 통일. 통이라고 써주세요. 하나였던 나라나 지역이 둘 이상으로 갈라져 나뉘는 것 뭐라고 하죠? 그렇죠. 분단, 끊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이었죠. 국민이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는 사회로 바뀌는 것. 국민이 주인인 거죠. 무엇이죠? 그렇죠. 민주화가 되겠네요. 민주화. 전쟁을 완전히 끝내지는 않았지만 싸움을 멈추기로 약속한 것. 정전, 협정이라고 하면 되겠죠? 협정. 자, 다음 2번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세요. 우리나라는 정전협정 이후에 남과 북으로 민주화되었다.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다. 무엇이죠? 그렇죠. 이게 정전협정이라는 건 싸움 우리 잠깐 멈추기로 하자 하고 약속한 거잖아요. 그 이후로 갈라진 상황이 된 거니까 분단되었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 나라의 정치를 맡아 나라 일을 운영하는 세력을 무엇이라고 한다? 맞아요. 정권이라고 합니다. 자, 3번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이 함께 존재하는 것을 함께 존재한다. 공존이라고 했죠? 공존이라고 한다. 억압, 누르는 거죠.

공정과 반대되는 말, 배척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3번 볼게요. 뜻에 알맞은 낱말을 완성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어떤 힘이나 명령에 맞서서 반대하는 것 무엇이었죠? 그렇죠. 대항이었습니다. 자, 다음 2번이에요. 나라나 제도, 기관, 계획 등을 새로 세워 이루는 것 무엇이었죠? 회사는 설립하고, 나라, 제도는 수립한다 라고 했습니다. 수립. 3번이에요. 남북한 사이에 군대와 무기가 없는 지역을 비무장지대라고 했죠. 비무장지대. 네, 그 다음 4번 보도록 할게요. 밑줄 그은 낱말을 알맞게 사용한 친구에게 동그라미 표. 알맞게 사용하지 못한 친구에게는 가위표 하세요. 라고 했거든요. 자, 민재는요. 정전협정은 전쟁을 완전히 끝내자는 약속이야. 라고 말하네요. 정전협정은 무엇이었죠?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추자였습니다. 그래서 알맞게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준호예요. 언론은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역할을 해. 맞죠? 자, 다음은요. 이산가족 상봉은 떨어져 지내던 가족들이 다시 만나는 거야? 이것도 맞고요. 지호는요.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공존이라고 해. 이것도 맞네요. 자, 그 다음 5번 볼게요. 다음 낱말의 뜻을 찾아 선으로 이으세요. 신문, 방송 등으로 소식이나 정보를 전하는 일 무엇이었죠? 그렇죠. 언론이죠. 일정한 기간 동안 나라 일을 운영하는 세력? 맞아요. 정권이었고요. 전쟁이나 분단으로 가족이 헤어지게 된 사람들을 이산가족이다라고 했고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시 만나는 것을 상봉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볼게요. 괄호 안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 라고 했어요. 생각이나 행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무엇이라고 했어요? 자, 막는 것, 그래요. 억압한다 라고 말을 하죠. 억압. 2번, 국민의 자유가 제한되고 군대가 질서를 유지하는 상태. 맞아요. 비상계엄입니다. 비상. 계엄. 3번, 하늘에서 떨어뜨린 폭탄이나 무기로 목표를 공격하는 것은? 그렇죠. 폭격입니다. 폭격. 4번,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로 바뀌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맞아요. 민주화라고만 합니다. 민주화. 자, 이제 7번 한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에 동그라미 표 하세요. 자, 무엇은 신문, 방송에서 사회의 소식이나 정보를 전하는 사람을 뜻한다. 언론인, 계엄군. 자, 무엇이었죠? 그렇죠. 언론인입니다. 2번, 무엇은 부당한 일에 맞서 자유와 권리를 지키려는 행동이야. 자, 맞지 않은 일에 맞서서 자유와 권리를 지키려는 행동. 대항, 복종. 자, 대항은요? 맞서서 반대하는 거죠. 복종은요? 따르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렇죠. 대항이 맞겠죠. 자, 그 다음 3번 가볼게요. 무엇은 군대가 힘으로 나라의 권력을 빼앗는 일을 말합니다. 자, 군대가, 이제 내려와. 이제 내가 할게. 하고, 나라의 힘을, 이제 권력을 빼앗는 거. 무엇이죠? 맞아요. 군사정변입니다. 이제 민주화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민주화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 배웠던 어휘들,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어휘들인데, 꽤 어려운 어휘들이 많아요. 신문이나 뉴스에서 만나는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 현대사에서 나오는 그런 낱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면서 머릿속에 다시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평화통일, 그리고 분단, 정전협정. 그래서 싸움을 멈추기로 약속을 하고 정전협정 이후에 분단 상태가 계속 고착화되면서 우리가 평화통일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를 수립하다. 비무장지대. 무기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은 그런 지대죠. 공존, 폭격, 상봉. 아주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만나는 거죠. 민주화, 군사정변, 정권.

정치권, 비상계엄, 억압, 대항, 언론까지. 자, 이 많은 어휘들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모두 다 들어갔나요? 자, 어렵다면은 꼭이 사회교과서 다시 복습해 보고요. 또 뉴스 같은 거 보면서 아, 선생님이랑 배웠던 어휘야 하고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또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주변 곳곳에 있는 어휘의 뜻을 찾아 익히고 독해 실력까지 쑥쑥쑥 키워주는 여러분의 어휘 명탐정 손은지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이면서도 매우 특별한 시간이죠. 자, 뭐 하는 날이에요? 우리 그동안 교재 15강, 16강, 17강, 18강, 19강, 20강, 21강, 에서 공부했던 모든 낱말들을 복습하면서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이에요. 문제 미리 잘 풀어가지고 왔나요? 미리 풀어와야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수업할 때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미리 풀어왔을 거라 믿습니다. 그럼 차근차근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자고요.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1번 문제입니다. 낱말과 그 뜻이 알맞게 짝 지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실수하면 안 되겠죠. 아는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아는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어떤 낱말이 있는지 일단 봅시다. 1번. 풍광. 2번. 벌목. 3번. 고원. 4번. 서식지. 5번. 묘목. 이렇게 다섯 가지의 낱말이 보이네요. 1번 보기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풍광. 자, 뜻이 뭐라고 쓰여 있어요? 바람과 물결이라고 쓰여 있네요. 풍광이라는 낱말의 뜻이 바람과 물결인가요? 아니잖아요. 뭐였어요? 풍광은 자연이나 지역의 아름다운 모습을 뜻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요. 그러니까 보기의 뜻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풍경이라고도 합니다. 비슷한 말로 경관도 있고 경치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풍광, 풍경, 경관, 경치. 다시 보기로 되돌아가겠습니다. 풍광은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요. 그러면 바람과 물결을 뜻하는 낱말은 뭐예요? 풍랑입니다. 1번이 알맞게 짝지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 답은 찾았지만 우리 나머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벌목. 산이나 숲에 있는 나무를 베는 것을 벌목이라고 한다고 했죠. 풀을 베서 무덤 주변을 또 깨끗이 하는 것을 벌목.

초라고 한다고 했고요. 맞아요. 3번에 고원, 고원에서 고가 높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높은 곳에 펼쳐진 넓은 들판. 개마고원 떠올리면 되겠죠. 고원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4번에 서식지는 생물이 보금자리를 만들어 사는 곳입니다. 맞죠?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예요? 거주지, 주거지라고 한다고 했고요. 5번에 묘목은 어린 나무잖아요. 다른 곳으로 옮겨 심기 위하여 키우는 어린 나무를 묘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문제예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찾아 선으로 이어보세요. 왼쪽에는 문장들이 있고요. 오른쪽에 낱말이 있는데 어떤 낱말들이 있는지 볼까요? 효험, 난청, 노폐물, 증후군. 뜻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이 낱말이 어울리는 곳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낱말의 뜻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낱말, 효험입니다. 어떤 일이나 작용에 좋은 보람이나 결과, 즉,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저약을 먹고 효험을 본, 효과를 본 사람들이 많대. 그래서 효과, 효력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걸해 얻어지는 좋은 결과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효험. 이 그림이랑 같이 연관 지어서 기억해두면 좋겠죠? 다음, 난청이에요. 듣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청각기관에 문제가 있어 잘 들을 수 없는 상태고요. 난청 뜻이 하나 더 있었죠? 전파가 잘 잡히지 않아 라디오 등을 잘 들을 수 없는 상태도 난청이었습니다. 이러한 난청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가 보청기라고 했고요. 다음으로 노폐물입니다. 노폐물은 생물의 몸에 들어온 여러 물질 중 필요한 것은 흡수에 쓰고, 그 다음 뭐예요? 남은 찌꺼기를 뜻하는 낱말인 거예요. 찌꺼기. 그래서 이 노폐물, 찌꺼기를 내보낼 수 있는 우리 몸의 배설 기관으로는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 등이 있다고 했어요. 이런 배설 기관 등을 통해서 노폐물을 배설해내는 것이죠. 다음으로 증후군 방금 낱말 나왔었죠. 직접적인 원인을 모른 채 한꺼번에 나타나는 여러 병적인 증세를 증후군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피부 증후군을 진료하셨다. 어디서 온 말이에요? 신드롬을 번역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증후군. 낱말의 뜻을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왼쪽 문장들을 보고 어떤 낱말이 어울릴지를 찾아보아야겠죠? 첫 번째, 이사를 가면 새집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 새집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리을에 있죠. 새집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환기를 잘해야 한다. 새집 증후군이라는 게 뭘까요? 새 집에 가게 되면요. 뭔가 머리도 아픈 것 같고요. 어디서 뭐 냄새도 나는 것 같고요. 자, 이러한 증상들이 생기게 돼요. 증세를 보이게 돼요. 이러한 것을 새집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집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환기를 잘 해야 한대요. 두 번째, 이것으로 고생하던 진호는 뒤에가 중요하겠죠. 이비인후과에 가서 보청기를 맞췄대요. 보청기. 잘 들리게 해주는 기구잖아요. 그러니까, 뭐로 고생하던 진호? 난청으로 고생하던 진호는 이비인후과에 가서 보청기를 맞췄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세 번째, 그 약은 봄꽃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해주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 알레르기 증상이 덜해진다는 거죠?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니까 효험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네 번째, 땡땡 회사에서 만든 식물성 오일은 피부에 이것을 잘 제거해준대요. 뭘 제거해주겠어요? 노폐물을 제거해주겠죠. 그래서 노폐물을 잘 제거해주기로 소문이 났다. 마지막 지극과 연결해주면 되는 겁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알맞은 낱말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그럼 글을 읽어봐야겠죠? 오늘 국어 시간에 시 쓰기를 했다. 노래하는 것처럼 들리게 운율 또는 발음을 살리려고. 노래하는 것처럼 들린대요. 그러니까 리듬이 느껴지고 뭔가 노래한 듯한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는 운율과 발음 중에 뭐가 어울리는 거예요? 운율이 어울리는 거예요. 운율을 살리려고 비슷한 소리가 나는 낱말을 반복해서 넣고 글자 수도 맞췄다. 우리 운율이 나게 하는 방법에 뭐가

있었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슷한 소리가 나는 낱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요. 또 글자 수를 비슷하게 맞추면, 글자 수를 비슷하게 반복하면은 운율이, 리듬감이 느껴진다고 했죠. 저자 또는 화자는 봄의 풍경을 보고 감탄하는 어린아이로 설정했고, 즉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자예요, 화자예요? 화자. 시에서 말하는 사람, 화자는 봄의 풍경을 보고 감탄하는 어린아이로 설정했대요. 저자는 그 책을 쓴 사람이 되는 거죠. 삼행씩 묶어서, 행을 세 개씩 묶어서, 행이 모이면 뭐가 돼요? 하나의 연이 되는 거죠. 연도 구분했다. 선생님께서 읽어보시더니 관점 또는 리듬에 따라서 고요한 장면을 떠올릴 수도 있고 활기찬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즉,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관점에 따라서 고요한 장면을 어떤 사람은 떠올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활기찬 느낌을 받을 수도 있대요. 그런 시라고 말씀해 주셨다. 마지막 4번에 관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예요. 다음 상황에 어울리는 관용 표현을 보기 위해서 찾아 기호를 쓰라고 했는데요. 네 가지의 관용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요. 기역에 손이 크다, 니은의 눈이 많다, 디귿 입에 풀칠하다, 니을 코가 납작해지다입니다. 각각의 관용 표현의 뜻을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손이 크다는 씀씀이가 아주 크다, 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손이 크다, 음식을 할때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을 보고 손이 크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씀씀이가 후하고 크다. 다음으로 눈이 많다는, 눈이 많으면 보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겠죠? 보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입에 풀칠하다. 옛날에는 쌀이나 밀가루 같은 것을요, 풀처럼 써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입에 풀칠하다는 것은 그만큼 먹을 것이 모자랐다는 거예요. 매우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코가 납작해지다는 무안해요. 민망해요. 몹시 무안을 당하거나 기가 죽어 위신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용 표현의 뜻을 알았으니까 이제 상황을 살펴봐야겠죠. 누나가 게임만큼은 날 따라올 수 없을걸? 동생이 아주 자신감이 넘치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죠. 이럴 수가! 이렇게 참패할 줄은 몰랐는데 결국 누가 이겼어요? 그렇게 자신 있어 했는데 누나가 이긴 거예요. 자, 그러면 동생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매우 민망하겠죠. 기가 죽었겠죠. 이 상황에 어울리는 관용 표현은 리을, 코가 납작해지다입니다. 4번의 정답, 리을이라고 써주면 되겠어요. 5번 문제입니다. 기역부터 디귿에 들어갈 낱말을 표에서 찾아 동그라미 표하고 기호를 쓰라고 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을 찾는 거예요. 요즘 신문 이것 수가 줄어서 큰일이야. 신문 이것 수가 줄었대요. 하긴 요즘에 소리 자막 효과가 화려한 동영상 뉴스 같은 디지털 매체가 많으니 누가 신문을 보겠어? 즉 신문을 보는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뜻이겠죠. 뭐 신문이나 책이나 글이나 잡지나 이런 것들을 읽는 사람 우리 뭐라고 해요? 독자라고 하지요. 자, 독자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독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신문 독자 수가 줄어서 큰일이야. 신문을 읽는 사람이 줄어서 큰일이야. 라는 뜻이에요. 묶었으니까 기역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건 그래요. 저도 이것을 많이 봐요. 소식이 이것하게 요약되어 있는 화면을 휙휙 넘기면서 빠르고 휙휙 넘기면서 쉽고 빠르게 정보를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넘기면서 정보를 쉽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 매체 자료 뭐였어요? 카드 뉴스였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에 들어갈 말은 카드 뉴스입니다. 여기에 있죠. 이렇게 묶어주고 니은이라고 쓰면 돼요. 그러면 카드 뉴스를 넣어서 읽어볼게요. 저도 카드 뉴스를 많이 봐요. 자, 카드 뉴스의 특징 뭐가 있었죠? 소식이 이것하게 요약되어 있는 화면. 어떻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요약되어 있는 화면을 휙휙 넘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디귿에 어울리는 말 뭐겠어요? 명료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명료입니다. 명료 묶어주고 디귿 써주면 돼요. 명료하게 요약되어 있는 화면을 휙휙 넘기면서 쉽고 빠르게 정보를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찾아줬습니다. 6번 문제예요.
밑줄 친 낱말을 잘못

사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 사용한 걸 찾는 거예요. 1번, 학교 급식에서 잔반이 많이 남는 실태를, 현실의 상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취재하여 학교 신문에 실었다. 제대로 사용한 거 맞죠? 2번, 광고에서 과장한, 부풀린 표현이 있는지 잘 살펴야 합리적인 소비를 할수 있다. 2번도 잘쓴 거죠. 3번, 토론할 때는 상대편의 주장에 어떤 허점이 있을지 찾아 반론하는 게 중요해. 반대되는 편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 자, 반대되는 의견 이야기하는 거 반론하기였습니다. 맞습니다. 4번, 심판은 객관적인 감정을 배제하지 않으면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난을 듣는다. 자기 개인의 생각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관적인 감정을 배제하지 않으면 공정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듣는다라는 표현이 어울리겠죠.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므로 4번에 어울리는 말은 주관적인입니다. 4번이 아닌 거예요. 5번, 땡땡 화장품에서는 연예인의 얼굴을 허락 없이 광고에 실어 얼굴을 허락 없이 사용했대요. 초상권을 위배한 거죠? 초상권을 침해했다. 5번, 맞습니다. 그래서 6번, 잘못 사용한 것은 4번이 되는 거예요. 7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낱말의 쓰임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를 찾는 겁니다. 다른 거. 어떤 낱말들에 지금 밑줄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호응이라는 낱말에 똑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호응이 어떤 뜻으로 쓰일 수 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첫 번째는요, 호응, 상대의 부름이나 물음에 대답하거나 요구에 맞춰 행동하는 거예요. 불렀을 때 대답하는 거, 아니면 상대의 요구에 맞춰 어울리는 행동을 하는 것을 호응이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호응은 문장에서, 문장 안에서 앞에 어떤 말이 오면 어울리는 뒤에 짝인 말이 뒤따라오는 것을 호응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뜻을 생각하면서 보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1번, 빵빵 제가는 소비자의 호응에 힘입어. 반응에 힘입어서 새로운 빵을 출시했다. 첫 번째 뜻이겠죠? 2번, 문장의 호응 관계. 두 번째 뜻이겠죠? 어울리는 말끼리 같이 짝이 되는 거. 호응 관계가 매끄럽지 않으면 뜻을 이해하기 힘들다. 3번, 그 뮤지컬은 관객들의 열띤 호응에 반응에 힘입어 시즌2 제작에 돌입했다. 1번과 3번이 똑같네요. 4번, 그 가수가 무대에 등장하자 방청객들의 호응 소리가 떠나갈 듯 했다. 그만큼 열광적인 반응을 보여줬다는 거죠? 5번, 국민의 호응과 격려가 없었다면, 국민의 반응이 없었다면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쓰임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뭐예요? 문장의 호응 관계라고 얘기했던 2번이 되는 거예요. 7번의 정답, 2번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문장을 완성하여 써보세요라고 했어요. 어떤 낱말들이 있나요? 발현, 여과, 탈진, 불순물, 생분해. 이렇게 다섯 가지의 낱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녹차는 체내의 이것과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다. 뭔가 나쁜 거겠죠. 독소와 이걸 제거한대요. 순수한 물질 속에 섞인 다른 성질의 물질. 순수하지 않다는 거니까 어떤 말이 어울려요? 불순물이 어울리겠죠? 불순물. 두 번째 문제 볼까요? 땡땡씨 정수장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어 이것 장치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자,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었대요. 그러면 그걸 걸러내서 없애야겠죠? 액체 속에 들어있는 알갱이나 가라앉은 물질을 걸러내는 일 무엇입니까? 여과해야겠죠. 어울리는 말은 여과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똑같이 들어갈 낱말을 카드에서 찾아 써보라고 했습니다. 문장을 볼게요. 보석 세공업자는 양식 진주를 이것하여 값어치 있는 목걸이를 만들었다. 양식 진주 동글동글하게 있었겠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값어치 있는 목걸이로 만든 거죠? 잘 갈아내고 예쁘게 만들었겠죠. 그 다음 볼게요. 햄 통조림 같은 이것 식품은, 자, 햄과 통조림이 이것 식품이래요. 인공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햄 통조림은 고기를 가공해서 만든 가공식품인 거죠. 보석 세공업자는 양식 진

일기예보를 보니, 오늘의 일기예보, 우리 일기예보 자주 쓰는 말이죠. 일기예보를 보니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4도가 넘어가는 고온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날씨가 더워지면 타이어 속의 공기가 어떻게 돼요? 공기 알갱이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은 부풀어지겠죠. 부피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공기가 수축되어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팽창이라고 해야 하는 거죠. 팽창, 수축이 아니라 팽창으로 바꿔줘야 돼요. 팽창되어 타이어가 터질 수도 있다고 하니 아버지께 미리 타이어 기압을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려야겠다. 답은 찾았는데요. 우리 낱말들의 뜻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간과 관련된 순우리말 두 가지 공부했습니다. 시나브로 그리고 바야흐로. 시나브로라는 것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이라는 뜻으로 시간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순우리말이라고 했어. 시나브로 조금씩 조금씩 나도 모르게 가을이 왔다. 이런 뜻인 거고요. 바야흐로는 이제 한창, 바로 지금, 지금 바로라는 뜻이에요. 때는 바야흐로 꽃피는 계절이다. 때는 한창, 지금 바로 꽃피는 계절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또 어떤 낱말 나왔어요? 기상, 기상에서 일기예보라는 말이 나왔었잖아요. 자, 기상과 관련된 낱말 중에 날씨, 일기 있었는데요. 그날 그날의 비, 구름, 바람, 기온 따위가 나타내는 기상 상태를 뜻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러한 것을 매일 예측해서 알려주는 걸 일기예보라고 한다고 했죠. 기상청은 우리나라의 기상 상태를 관측하고 예보하는 기관인 거고요. 다음으로 부풀어서 크기가 커진다는 뜻을 가진 낱말은 팽창이고요. 팽창과 뜻이 반대되는 말이 바로 수축이었습니다. 반대로 부피가 줄어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야흐로는 제대로 쓰인 거죠. 일기예보에서 일기 제대로 쓰인 거예요. 그러나 날씨가 더워지면 타이어 속의 공기가 수축되는 게 아니라 팽창이겠죠. 디귿을 팽창으로 바꿔 써줘야 한다고요. 뒤에 또 힌트가 나와 있잖아요. 팽창되어 타이어가 터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부피가 커지니까 터질 수도 있다고 표현을 한 거겠죠? 그래서 디귿, 팽창 이렇게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11번과 12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제목이 무엇이라고 쓰여 있나요? 깐깐 영화제 신예 나전설 감독 숲의 복수, 흥령상 수상 쾌거. 작품의 제목이 뭐예요? 숲의 복수. 영화 제목인가 봐요. 흥령상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대요. 읽어봅시다. 나전설 감독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자, 그가 뭔가를 해나가는 모습이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독특한 세계관과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 세계관과 섬세한 연출력으로 세계를 내로라하는 영화 평론가들에게 찬사를 받고 있는 나전설 감독을 일산의 어느 카페에서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내용이 나오겠죠? 올해 깐깐 영화제에서 숲의 복수로 흥룡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예상치 못한 결과라는 평가로 화제가 끊이질 않던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자, 소감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나 감독이 대답하죠. 사실 시나리오는 10년 전부터 구성하고 있었는데요. 아주 오래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배우들의 뛰어난 열연이 한몫했다고 봅니다. 아마존에서 현지 촬영을 했대요. 어머나, 아마존. 이몬 데까지 가서 현지 촬영을 했군요. 아마존에서 현지 촬영을 허락해준 브라질 정부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브라질 정부에서 아마존에서 촬영을 할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거예요. 직접 가서 촬영을 한 거죠. 아마존만큼 열대우림의 풍경을, 경치를 잘 담아낼 지역이 없어서 촬영 허가가 떨어질까 노심초사했는데 걱정했는데 행운이 따랐습니다. 행운이 따랐다는 것은 허락을 해줬다는 거죠. 걱정했지만 촬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영화 시나리오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화의 주제가 환경오염, 아하, 영화의 주제가 환경오염이군요. 환경오염이라는 보편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보편성을 띠고 있다는 것은 뭐 특별하거나 특수한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주제라는 거예요. 전 세계 관객들이 호응을 해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영화는 열대우림을 무분별하게 벌목하는 나무를 막 무분별하게 베어요. 토목회사에서 일하던 한 노동자의 감염 사건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뭔가 세균의

감염이 됐나 봐요. 정체불명의 유해 미생물에게, 작은 생물들, 미생물에게 감염된 노동자의 호흡기를 통해 세균이 빠르게 전파되어 사망자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유전자 회사의 말단 직원이 그 세균을 배양하고 길러내서 연구하면서 사태를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11번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영화 숲의 복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알맞지 않은 걸 찾아보는 거예요. 1번, 환경 오염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로 영화를 연출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우리 모두와 관련된 보편적인 주제로 영화를 연출했다고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호응해줬다고 했잖아요. 2번, 영화 감독의 독특한 세계관이 잘 담겨 있는 영화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3번, 열대우림의 풍광을 담아내기 위해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사용했다고 했나요? 아니죠. 직접 아마존에 가서 촬영을 했다고 했잖아요. 아마존에서 현지 촬영을 허락해준 브라질 정부에게도 감사를 표한다고 했어요. 아마존만큼 열대우림의 풍광을 잘 담아낼 지역이 없어서 촬영화가 떨어질까 걱정했는데 촬영할 수 있었다고 했죠. 그러므로 컴퓨터 그래픽 기술 아닌 거예요. 직접 가서 촬영한 겁니다. 4번, 유전자 업체의 직원이 세균을 배양하는, 기르는 실험을 하며 연구에서 사태를 해결하게 된다고 이야기했죠. 5번, 토목회사의 노동자가 미생물에게, 작은 미생물에게 감염되는 사건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11번, 알맞지 않은 것의 정답은 3번인 거예요. 12번 문제입니다. 기억부터 미음까지의 뜻이 알맞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 아는 것을 골라보는 겁니다. 먼저, 기억 찾아볼까요? 세계관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독특한 세계관. 세계관은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 관점이라고 했잖아요? 세계와 그 세계를 이루고 있는 인간과 인생의 의의와 가치에 대한 생각, 관점, 세계관. 맞습니다. 1번 맞는 거고요. 다음. 니은, 어디에 있어요? 자, 니은, 열대우림의 풍광을 잘 담아낼 지역이 없어서, 풍광이라는 것은 풍경, 경치와 바뀌었을 수 있다고 했죠? 자연이나 지역의 아름다운 모습, 풍광. 맞습니다. 자, 1번, 2번 다 맞죠? 다음으로, 디귿, 한 노동자의 감염 사건이라고 했거든요? 감염. 감염이라는 거는 병균이 식물이나 동물 몸 안으로 들어가 퍼지는 거. 그래서 감염 맞습니다. 3번 맞고요. 다음 4번. 자, 리을 어디에 있나요? 리을. 미생물이 리을이네요. 미생물은 아주 작은 생물이에요. 맨눈으로 볼수 없이 아주 작은 생물. 현미경으로 보면 볼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4번 맞습니다. 다음으로 5번. 미음 어디 있어요? 배양. 세균을 배양하고 연구했다고 했거든요. 배양이라는 것은 세균을 길렀다는 뜻이에요. 길러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식물에 있는 섬유의 주된 성분을 이루는 물질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러한 뜻을 가진 낱말은 무엇이에요? 섬유의 주된 성분을 이루는 물질이니까 섬유질인 거죠. 배양은 길러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5번이 아닌 겁니다. 알맞게 짝지어지지 않은 거 12번의 정답. 5번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준비한 우리 친구들을 위한 특별 과제, 도전, 속담글짓기! 어떤 속담인가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 깊은 열길 물속은 투명하게 보이는데요. 그보다 훨씬 짧은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속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담은 사람의 속마음을 알기가 매우 어렵다는 뜻의 속담이었습니다. 이 속담과 관련해서 우리 친구들의 경험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글로 한번 써보고요. 일기 쓰듯이 쓰면 되는 거예요. 그 글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선생님이 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휘가 독해다 6단계. 자, 숨을 네 번에 거쳐서 모든 수업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어때요? 우리 수업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얻은 것은 무엇인가요? 느끼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아하, 독해하는 데 있어서 어휘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앞으로 어휘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자,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 즐겁고 좋은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많은 어휘들 꼭 복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학교에서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마지막 인사할까요? 친구들, 안녕!

0: 안녕하세요.
1: 생활 속 경제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 위대한 부자 수업.
2: 사고 싶은 물건을 순식간에 품절돼서 당황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3: 왜 어떤 물건은 금세 사라지고 또 어떤 물건은 남아도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4: 한정판 운동화 판매 시작 1분 전.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상품이라 오늘만큼은 꼭 사고 싶습니다. 판매 시작. 드디어 열린 구매창. 망설일 시간도 없이 바로 클릭합니다. 그런데 단 1분 만에 모든 상품이 사라졌습니다. 분명 방금 전까지 살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없어진 걸까요?
2: 네, 한정판 운동화 사려고 기다렸는데 1분 만에 품절이라니. 이럴 때 너무 허탈하죠. 네, 잘 팔리는 물건이면 더 만들어서 팔면 될 텐데 기업은 왜 한정판을 출시하는 걸까요?
1: 눈 깜짝할 새 품절되는 이 한정판 제품은 철저하게 계산된 마케팅 전략과 소비 심리학의 결합이에요.
3: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인기 있는 상품들이 빠르게 품절되는 이유를 알아보면서 우리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한정판 마케팅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 인기 아이템들의 품절 이유를 알기 위해선 희소성이라는 개념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앞선 강의에서도 이야기했던 개념인데 기억하죠, 여러분?
2: 반갑죠, 지금? 다시 한번 떠올려보자면 이 희소성은 드물, 희에 적을 소, 자를 써서 드물고 적다는 뜻이죠. 이 경제에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비해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3: 맞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구매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는 그거에 비해서 적은 상태를 우리는 바로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1: 네, 맞습니다. 원하는 사람에 비해 물건의 수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치열한 구매 경쟁이 생기고 결국 빠르게 품절되는 것입니다.
2: 네, 이 품절은 우리 친구들도 너무 잘 알 것 같은데 의미 한번 짚어보면요. 이 품절은 물건 품에 끈을 절자를 씁니다. 즉, 판매하기 위해 준비한 상품이 모두 팔려 더 이상 판매할 물건이 없는 상태를 말하죠.
3: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품절이라든지, 제가 정말 이거 보면 속상한 단어인데, 재고 없음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기도 하고요. 공연이라든지 경기 입장권이 모두 팔렸을 때에는 매진 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2: 네, 이 매진도요, 뜻을 풀어보면 팔, 매, 자에 다 할 진짜를 써요. 준비한 것을 다 팔았다 라는 뜻이죠.
1: 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제품이 짧은 시간 안에 품절되거나 티켓이 매진되면 다 인기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2: 네, 이 품절 속도만으로는 인기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뭐 처음 준비한 수량이 적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3: 그리고 희소한 제품이 무조건 다 비싸게 거래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만약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 물건을 원하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0: 희소성이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1: 네, 그래서 물건의 수량만이 아니라 그 물건을 원하는 사람의 수와 판매되는 물건의 양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2: 네, 그렇다면 이렇게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적을 때, 그럴 때 가격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우리 앞선 강의에서 또 배웠었잖아요.
0: 맞습니다. 우리 콘서트 티켓 얘기하면서 이선좌 기억하시죠? 이미선 데켄 좌석. 자, 우리 이선좌 얘기를 그때 막 같이 선생님들이랑 하면서 이미 정해진 가격보다 추가로 얹어지는 금액을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2: 프리미엄.
0: 맞습니다. 프리미엄. 우리말로는 웃돈이라고 한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1: 네, 맞아요. 한정판 상품에서도 바로 그 원리가 똑같이 나타나는데요. 정가에 살수 있는 상품은 이미 품절됐는데, 사려는 사람은 여전히 엄청 많다 보니, 웃돈을 내고서라도 구하려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2: 네, 뭐 예를 들어 이 정가가 30만 원인 한정판 운동화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 좋게 그 운동화를 구매한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 운동화를 50만 원에 판매한다면 이 덧붙여 추가된 20만 원이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거죠.
0: 근데 그렇다고 그 운동화의 품질이 갑자기 좋아져서 막 100m를 10초 안에 주파할 수 있고 이렇게 돼서 우리가 갑자기 운동화의 품질이 좋아졌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거는 아니잖아요?
1: 네, 맞아요. 상품 자체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사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구할 수 있는 수량이 적다라는 이 희소성이 가격에 반영된 것입니다.
2: 아하, 그래서 이 한정판 운동화의 경우, 뭐 브랜드 인기, 유행, 뭐 디자인, 더 구할 수 없으니 소장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이제 더 높은 프리미엄이 붙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네요.
0: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점은요, 프리미엄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더 뛰어난 상품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가격에는요, 실제 상품의 가치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 그리고 경쟁 심리까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1: 네, 맞아요. 결국 한정판의 가격을 여러분이 볼 때는 단순히 얼마나 비싼가만 볼 것이 아니라 왜이 가격이 되었는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2: 네, 그런데 기업은 왜 처음부터 상품을 충분히 만들지 않고 이 한정판 제품을 출시하는 걸까요?
0: 상품을 구하기 어렵게 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애타게 하는 거죠. 저 물건 꼭 갖고 싶다. 그래서 소비자로 하여금 그 물건을 더 특별하게 느끼도록 하는 일종의 전략 아닐까요?
1: 아주 정확한 분석입니다. 아주 정확하고 적합한 분석인데요. 상품의 수량이나 판매 기간, 판매 장소와 구매 대상 등을 의도적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제한해서 상품을 더 특별하고 구하기 어려운 제품으로 만드는 거죠.
0: 쉽게 말해서 소비자에게 이 상품은 아무 때나 아무나 살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거네요. 자,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마케팅 방법을 지칭하는 용어도 있는데요. 바로 이를 희소성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런 식으로 마케팅 방법의 희소성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마케팅 방법에서 자주 활용되는 게 바로 한정판입니다.
2: 네, 이 한정판, 이제 수량이나 판매 기간 등의 제한의 특별함을 강조한 상품을 말하는데요. 우리 영어로는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하죠. 네, 이 리미티드가 제한된, 그리고 에디션은 뭐 판본이라는 뜻이니까 말 그대로 제한된 판, 즉 한정판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부터 우리의 구매 욕구를 막 자극하죠.
1: 네, 맞아요. 기업이 상품의 한정성을 강조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대표적으로 판매 수량이나 기간, 장소, 구매 대상을 제한할 수 있는데요. 먼저 수량 한정입니다. 500개 한정 판매처럼 총 수량을 정해두는 방식인데요. 제품의 일련 번호를 새기는 넘버링 마케팅이나 특정 시점에 한정 상품을 공개하고 판매하는 드롭 방식도 활용됩니다.
0: 그리고 수량을 제한하지 않아도 특정 기간에만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봄이 되면
3: 벚꽃.
0: 그렇죠. 그리고 겨울이 되면은
3: 크리스마스.
0: 맞습니다. 자, 이걸 활용하는 건데요, 벚꽃 에디션이라든지 혹은 크리스마스 음료가 가장 대표적인데 이것들의 공통점은요,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은 끝이라고 하는 뭔가 압박감을 주는 거죠.
2: 네, 또왜 팝업 스토어나 특정 매장 등

0: 시장에서만 판매해 장소를 제한하기도 하고요. 또 특정 회원에게만 판매해서 구매 대상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1: 맞아요. 더 나아가서 다른 브랜드나 캐릭터, 아티스트와 협업한 상품, 뭐 콜라보 상품이라고도 하죠. 이것을 일정한 수량이나 기간에만 판매해 특별함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유명 캐릭터나 아티스트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특별한 디자인을 선보이며 소비자들한테 아, 진짜 갖고 싶다. 집에 두고 싶다라고 하는 소장 욕구를 극대화하는 거죠.
2: 자, 우리 이렇게 기업 입장에서는요, 한정판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게 되면은 소비자의 관심을 단번에 끌기 매우 수월합니다. 거기에 상품까지 빠르게 품절된다? 와, 이거는 진짜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의 관심을 다시 한번 끌 수도 있는 거고요.
0: 네, 하지만 이 한정판이라는 조건이 그 상품의 어떤 품질이나 가치를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점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2: 근데 저한 가지 궁금한 게 실제 품질하고 가치가 보장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한정판과 품절템에 막 열광을 하는 걸까요?
1: 아마도 강력한 소비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일 거예요. 어떤 상품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소비할수록 오히려 그 상품을 피하려고 하고 남들과 다른 상품을 찾으려고 하는 스노브 효과. 아니면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따라 사야 된다라고 하는 유행을 따라서 구매하려고 하는 밴드웨건 효과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볼수 있어요.
0: 반대되는 심리인데, 이제 한정판을 살 때, 이 스노브 효과의 경우에는, 아, 남들은 사지 않는 한정판 내가 갖겠어. 라는 심리인 거고, 밴드웨건 효과는, 아, 남들도 다 가지려고 하는데, 나도 사야겠어. 이렇게 지금 산다는 거네요. 그래서 솔직히 좀 공감이 됩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서. 네, 또, 우리 앞서 SNS 광고편에서도 살펴본 개념인데, 이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기회나, 또는 유행에서 나만 뒤처질까 불안해하는 포모 심리 기억하시죠? 그 심리도 작용할 수 있고요. 또 손실 회피 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같은 크기의 이익보다 손실을 우리가 더 크게 느껴요. 그래서 손에 있는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심리가 이 구매를 서두르게 하는 거죠. 네, 즉, 이 한정판 지금 사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 그것을 손해로 받아들여서 이 손해를 피하기 위해 이렇게 한정판을 산다고 할수 있습니다.
1: 이러한 심리로 한정판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 공식 판매가 끝난 뒤 중고시장에서도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 있겠어요.
2: 맞습니다. 이게 좀 드문 사례이긴 하지만 한정판 운동화가 300만 원이었다라고 했는데 그 300만 원짜리 운동화가 매진이 되고 나중에 중고시장에서 무려 1,0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번 구매한 상품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판매하는 것을 리셀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리셀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네, 이 영어 리셀의 뜻을 풀어보면 리가 다시, 셀은 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번산 상품을 다시 파는 것, 즉 재판매를 뜻하는 거죠. 이 리셀을 통해서 뭔가 추가적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활동을 리셀과 재테크를 합쳐 리셀테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 공식 판매가 끝난 뒤에도 찾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면 리셀 가격에 웃돈이,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습니다. 상품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지만 판매된 수량은 적고 공식 판매는 이미 끝났기 때문이죠.
2: 하지만 한정판이라고 해서 모두 다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세요. 상품을 원하는 사람이 줄어들거나 혹은 더 인기 있는 한정판이 짠 하고 등장을 하게 되면은 가격은 얼마든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0: 아, 이 리셀 가격 결국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품을 찾는 사람과 뭐 시장에 나온 수량 뭐 이런 것에 따라 계속 달라질 수 있는 거군요.
1: 네, 맞아요. 리셀 가격에는 상품의 기능과 품질 외에도 희소성, 유행, 브랜드의 인기, 소장 가치와 구매 경쟁이 여러 가지가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0: 그래서 이 한정판이라는 말 앞에서 일단 잠깐 멈추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물건인지 따져보는 좀 주도적인 소비가 필요하겠네요.
2: 맞습니다. 이때 잠깐 멈췄을 때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 세 가지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한정판이 아니었어도 나는 이 물건을 구매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한정판과 일반 상품과의 기능이나 가격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0: 마지막으로는요, 내가 실제로 유용하게 살수 있는 물건인지를 스스로에게 꼭 질문하는 습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한정판을 사는 것 자체가 잘못된 소비는 아니에요. 우리가 앞선 강의에서 배웠던 것처럼 효용이라고 하죠? 개인의 어떤 만족감적인 측면에 있어서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이 한정판을 구매하는 게 나에게 정말 큰 만족감이 된다라고 하면은 구매할 수 있죠. 단, 예산의 범위, 여러분의 용돈의 범위. 다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용돈의 방. 용돈의 방에 여러분의 용돈이 충분히 내가 이 한정판을 구매할 정도로 가능한지, 이런 예산의 범위를 꼼꼼하게 따져봐서 여러분의 만족감을 채울 수 있는 한정판 소비를 한다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한정판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는 상품을 너무 비싼 가격에 구매하지는 말고, 상품의 희소성보다 중요한 것은 그 상품이 여러분에게 주는 실제 가치입니다. 그 실제 가치라는 점을 꼭 기억해 줄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 네, 오늘은 인기 있는 물건이 빠르게 품절되는 이유와 이 상품을 더 특별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희소성과 관련된 마케팅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0: 그러니까 우리는 한정판이라고 하는 수식어보다도 나의 필요, 나의 효용, 그리고 예산의 방, 예산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 부자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퀴즈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2: 네, 오늘 다양한 소비 심리에 대해서도 다뤘죠. 관련 퀴즈 나갑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상품을 많이 소비할수록 오히려 그 상품을 피하고 남들과 다른 상품을 찾으려는 소비 현상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스노우볼 효과. 2번, 밴드웨건 효과. 3번, 디그로 효과. 4번, 낙인 효과. 정답은?
1: 정답은 바로 1번 스노브 효과입니다. 자, 스노브 효과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0: 스노브 효과를 백로 효과라고도 합니다. 우리 왜 백로라고 하는 게 만약에 까마귀 사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2: 흰 새니까 탁
0: 탁
2: 튀겠네요.
0: 튀겠죠. 자, 우리 이것처럼 남들과 다르고 싶거나 혹은 한정판이라고 하는 자극에 이끌리기보다는 백로처럼 탁 튀려고 하는 심리보다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현명한 소비자로서의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나머지 보기의 요거들도 한번 윤목쌤이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2번 밴드웨건 효과는요, 대중의 유행을 따라 구매하는 일종의 동조 현상이고요. 3번 디드로 효과는 한 물건을 산뒤 어울리는 다른 물건을 연달아 사고 싶어 하는 연쇄 소비 심리입니다.
0: 4번에 나와 있는 낙인 효과는요,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가 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학적인 현상을 우리는 바로 낙인 효과라고 합니다.

0: 상품의 희소성보다 중요한 건 나에게 필요한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는 눈입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 꼭 기억해 주고요.
1: 오늘의 경제 지식이 내일의 든든한 자산이 됩니다. 위대한 부자 수업 다음 시간에도 부자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안녕.

0: 수행평가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저는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 이제 눈의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좀 더 완벽한 비율을 원하신다고요? 가능합니다. 저는 사진을 보정해드리는 AI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수학으로 해결하죠. 저의 비결은 얼굴을 이미지가 아닌 숫자로 보는 겁니다. 비율을 수정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정확한 길이 측정. 얼굴의 모든 특징점을 좌표 평면 위에 순서상으로 기록하죠. 이 좌표들이 보정의 시작입니다. 턱 길이를 줄이고 싶으세요? 먼저 당신의 원래 턱 길이를 재볼게요. 코끝과 턱끝 사이를 잇는 선을 그립니다. 이 길이를 직각삼각형의 빗변으로 생각하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해서 간단히 구할 수 있죠. 이 계산으로 모든 얼굴 부위의 길이를 측정합니다. 현재 턱 길이가 300으로 나왔으니 240 정도로 줄여볼게요. 축소 비율은 300분의 240은 0.8이므로 턱의 모든 좌표에 0.8이라는 일정한 비율을 적용합니다. 이상적인 얼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수학의 정비례 개념을 쓰는 거죠. 자, 턱 길이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죠. 완벽한 얼굴 비율로 완성되는 사진 보정 기술에도 수학이 숨어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수학 김지성입니다. 우리 AI가 사진을 보정할 때 특히 원하는 비율만큼 늘려주거나 줄여줄 때 우리가 똑같이 중합수학을 활용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랑 같이 우리가 오늘 어떤 개념을 사용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방식을 통해 AI가 사진을 보정하고 있는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다룰 수학 개념은 바로 두 개입니다. 하나는 피타고라스 정리고요. 하나는 정비례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는 너무 유명한 정리인데 이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아요. 이렇게 아무 삼각형이 아니라 직각삼각형에 대하여 여러분 여기가 A, 여기가 B, 그리고 가장 긴 변, 이걸 빗변이라고 하거든요. 빗변의 길이를 C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뭐냐면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개의 변, A랑 B가 있죠? 각각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런 정리가 있어요. 너무 유명하죠? 자, 오늘 다룰 개념 또 다른 건 정비례입니다. 정비례는 무엇이냐? 두 양 X랑 Y가 있는데 X의 값이 2배, 3배, 4배로 변함에 따라 Y의 값도 2배, 3배, 4배로 변하는 관계를 우리는 정비례라고 합니다. 지금 표를 볼게요. X가 1에서 2로 2배, 1에서 3으로 3배가 바뀔 때 Y값 A가 2A, 2배, A가 3A, 3배 이렇게 X가 2배, 3배, 4배 변함에 따라 Y값도 2배, 3배, 4배로 변할 때 우리는 정비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AI가 활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의 얼굴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점 2,2라는 점이 있다고 할게요. 뭐 이건 우리가 AI로 봤을 때 우리의 코의 위치일 수도 있고요. 눈의 위치일 수도 있고요. 입의 위치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이 있는데

다른 점은 우리가 5,6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내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예요.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조금 전에 무슨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를 했거든. 어떻게 할 건데? 간단합니다. 자, 처음에 2,2가 있었죠. 여기서 선을 더 이어요. 어디까지? 5,2까지. 그 다음에 5,2부터 위로 쭉 올립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여기가 직각인 무슨 삼각형? 네, 직각 삼각형이 생겨요. 근데 가로 길이가 얼마죠? 3이네. 세로 길이가 얼마죠? 4네.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여기를 내가 D라고 했을 때 D의 제곱은 뭐라 쓸 수 있어?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즉 얼마? 25가 나옵니다. 그럼 D는 얼마죠? D는 5가 나와요. 신기하죠? 자,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수학적으로 자세히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D의 제곱은 어떻게 써? 3의 제곱. 왜 3이었죠? X좌표끼리의 차. 아, 5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또 뭐? Y좌표끼리의 차의 제곱. 6 빼기 2의 제곱입니다. 다시 X좌표끼리 5 빼기 2, Y좌표끼리 6 빼기 2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5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6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얼굴을 갖고 와가지고 한번 거리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점 어디? 여기 해보자. 여기 입술인 것 같아요. 자, 입술의 위치가 몇 컴마 몇? 우리 0,0이라고 먼저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점이 있어. 어떤 점? 여기 눈동자가 있어요. 눈동자. 눈동자. 그럼 눈동자의 위치는 몇 컴마 몇이 될까요? 가만 보니까 X좌표가 2인 것 같고 Y좌표가 3인 것 같죠? 아, 눈동자 너의 위치는 2,3이구나. 내가 이제 궁금한 거. 둘 사이를 이어요. 둘 사이를 이어보면은 요 하나의 선분이 나올 거고 난 이 선분의 길이가 궁금합니다. 그럼 아까처럼 뭐 하면 돼? 직각 삼각형 만들면 돼요. 이 길이 2, 이 길이 3. 자, 그럼 D의 제곱은 뭐가 나온다?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4 더하기 9니까 얼마? 13이 나오겠죠? 조금 더 나아가면 D는 뭐라고 쓸 수 있죠? 네, 루트 13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우리 AI는 어떤 사람의 사진을 보았을 때 사람이네 라고 보기도 하겠지만 각각의 뭐 코, 눈의 위치를 좌표로 나타내가지고 그 둘 사이에 거리를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우리가 AI가 되어서 한번 보정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했던 건 뭐냐면 이 다섯 개의 점이 있어요. A, B, C, D, E가 있죠. 이거를 어떤 사람의 턱선을 따라서 이어 그은 거라고 생각해 볼게요. 어떤 사람의 턱선에 있는 점들을 뽑아낸 거야. 그때 A, B, C, D, E 이렇게 있었다고 해볼게요. 자, 일단 A의 좌표를 먼저 찾습니다. A의 좌표, X좌표가 0인 것 같고 Y좌표가 마이너스 5로 보이네. B는 어떻죠? X좌표가 1이고 Y좌표가 똑같이 마이너스 5예요. C는 어떻죠? C, X좌표 3이고 Y좌표 마이너스 4인 것 같네요. 자, D는 어떻죠? X좌표 4고요. Y좌표 마이너스 2입니다. 자, 2는 어떻죠? 2, 4,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AI가 되어서 보정 작업을 해보도록 할 건데 지금까지는 사전 작업이었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영상처럼 80%로 줄여볼 거예요. 자, 이제 0, 마이너스 5 원래 있었던 점이죠? 그럼 Y좌표만 80%로 바꾸면 곱하기 몇을 하면 돼? 0.8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0, 몇? 마이너스 5 곱하기 0.8,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1, 마이너스 5, 1, Y좌표만 곱해서 마이너스 4. X좌표 3이죠? 마이너스 4에다가 0.8 곱하면 마이너스 3.2가 나와요. 그 다음 어떻죠? 네, 4, 마이너스 1.6. 그 다음엔 4, 0이 되겠습니다. 한번 표시해 볼게요. 0, 마이너스 4. 네, 처음에 점 하나 찍었고요. 이게 새로 생긴 점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4. 그 다음엔 3, 마이너스 3.2.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1.6이고요. 그 다음에 4, 0 해서 이렇게 새로 다섯 개의 점이 생겼습니다. 아까의 턱선보다 조금 더 둥그레진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우리가 AI가 되어 보면서 사진 보정 작업을 거쳐봤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그리고 네, 정비례. 이 모든 간단간단한 수학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사진을 보정하는데, 그리고

또 다른 일상 속에서도 열심히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수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안다면 조금 더 흥미로운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랑 조금 더 흥미로운 소재를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패턴만 알면 말이 터진다. 안녕하세요, 송현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즐겁게 패턴을 공부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확인해 봐야겠죠? Today's pattern. 넌 걔가 생각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어. 누군가의 어떤 행동 방식이나 사고 방식 등 그런 방식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거 일상에서도 흔히 쓰는 말이죠. 영어로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지 버디와의 대화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Let's watch.

0: Hi, Hyunwoo. You look excited.
1: Hi, buddy. My friend Minho suggested a great idea for the class project. I like the style of his thinking.
0: You mean you like the way he thinks?
1: Yes, I like the way he thinks.
0: Sounds good.
2: 영상 잘 보고 왔을까요? 오늘은 또 어떤 패턴을 소개해주고 있는지 대화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Hi, 현우. 늘 그렇듯 인사로 시작을 해요. You look excited. 이번에 현우가 신이 난 모습을 보여주나 봅니다. 너 신나 보이는데? Hi, buddy. 안녕, 버디야. My friend, Minho. 내 친구 민호가 suggested. Suggest는 제안하다란 뜻이요. 그래서 제안을 했어. 아주 멋진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어. 근데 그 아이디어가 무엇을 위한 거냐면 바로 for the class project. 수업 프로젝트를 위한 아주 멋진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어. 라고 해요. 어떤 아이디어일까요? I like the style of his thinking 이라고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해주고 싶길래 이렇게 표현한 걸까? 나는 좋아. 방식이, 스타일이 좋아. 그의 생각의 스타일이 좋아. 쉽게 말해서 걔가 생각하는 그 방식이 마음에 들어. 이런 말을 해주고 싶나 봅니다. 의미는 통하겠지만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있어요. 바로 버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You mean? 그러니까 네 말은 he thinks 앞에 어떤 말이 들어와야 할까요? 바로 You like the way 라고 하는 You like the way 라고 하는 표현이 핵심이에요. 너 걔가 생각하는 그 방식이 마음에 든다라는 거지? 그래서 yes 라고 하고 그대로 받아서 I like the way he thinks. 너는 걔가 생각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패턴은 바로 I like the way 라고 하는 이 패턴이고요. Sounds good 이라고 얘기하면서 대화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키 패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Today's pattern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like the way. 우리말로는 무엇하는 방식이 마음에 든다. The way라고 하는 것, 방법, 방식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뒤에 말을 덧붙여주면 뭐하는 방식이 마음에 든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또 얘기할 수 있을지 세 가지 예문 같이 한번 말해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이에요. I like the way you talk. talk은 말하다이죠. 그래서 네가 말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어. 친구들 중에서 말을 예쁘게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예문. I like the way you dress. 너 옷 입는 스타일이, 방식이 정말 마음에 든다. 친구 중에 역시나 또 옷을 예쁘게 입는 친구들이 있을 때 이렇게 말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like the way you are.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나는 네가 있는 그대로 마음에 든다. 그래서 난 네 자체로 정말 마음에 드는, 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오늘의 패턴 I like the way가 포함된 버디어의 대화 보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Let's watch!

0: Yunwoo, you look excited today.
1: Hi, buddy. Our team came up with a fun idea for the class project.
0: Oh, nice. What's the idea?
1: We're going to make a short video about our classmates. Minho always thinks of creative ideas. I like the way he thinks. Minho always thinks of creative ideas. I like the way he thinks.
0: Wow, I'm sure everyone will love it.
1: Thanks, we're working hard on it. Thanks, we're working hard on it.
0: That's great. Sounds like it's going to be awesome.
1: I can't wait to show it to the class.
2: 영상 잘 보면서 따라 말해봤겠죠? 연습 잘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긴 대화 내용 정리해보면서 핵심 패턴과 추가 표현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우, you look excited today. 현우야, 너 오늘 신나 보인다? 무슨 좋은 일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So, hi, buddy. 안녕, 버디야. Our team. 우리 팀이 came up with. Came up with. 아마 처음 보는 친구들 많을 것 같아요. Come up with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떠올리다, 생각해내다 라는 말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막 떠올리고 생각해낼 때 우리는 영어로 come up with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팀이 생각해냈어. 한 가지 정말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 무엇에 대한? 무엇을 위한? For the class project. 바로 서 프로젝트를 위한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나 떠올렸어. Oh, nice. 어, 좋다. What's the idea? 그 아이디어가 뭔데? We're going to make a short video. 짧은 영상을 우리가 만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에 대한 영상이냐면 about our classmates. 우리 학급 친구들에 대한 짧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죠. 근데 민호가 항상 떠올린다고 합니다. Think of는 come up with와 비슷한 느낌으로 무언가를 생각해낸다 라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어요. 어떤 생각들을, 창의적인 생각들을 계속 항상 떠올려 아, 민호가 아이디어를 생각해낸다 봅니다. So I like the way he thinks. 나는 걔가 민호가 생각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어 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바로 I like the way가 오늘의 핵심 패턴, 무엇하는 방식이 마음에 든다 라는 거죠. So, wow, I'm sure everyone will love it. 와, 나 확신해. 뭘 확신하냐면 모두가 그것을 좋아할 거라고 확신해 라고 말을 합니다. So, thanks. 고마워. We're working hard on it. Work on. 또 중요한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Work on은 정말 흔하게 쓰이는 표현인데요. 우리말로는 무엇에 노력을 기울이다 혹은 무엇을 진행하다 라고 해서 한창 노력을 기울이면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한다 라는 느낌으로 work on을 활용해 줄 수 있어요. 여기서는 그것을 우리가 그걸 하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라는 말이 됩니다. So that's great 이라고 하고 sounds like it's going to be awesome. 어? 뭐처럼 들리는데 무엇인 것 같은데 라고 할 때 sounds like 라는 표현을 활용해 줄 수 있고 정말 멋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요. So I can wait to 이전에 봤던 거죠. 얼른 뭐 하고 싶다. Show it to the class. 학급 친구들에게 학급에 그걸 말할게 정말 기대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이렇게 대화 마무리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키 패턴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Today's pattern. 넌 걔가 생각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어. 자 이제 이거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죠? I like the way he thinks. 그가 생각하는, 걔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참 마음에 든다. So I like the way라고 하는 걸 통해서 원하는, 좋아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요. So today's mission, I like the way라고 하는 표현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좋아하는, 마음에 드는 방식에 대해서 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패턴만 알면 말이 터진다. I like the way라고 하는 오늘의 패턴으로 여러분들의 말이 팡팡 터졌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음 시간은 또 다른 재미있는 유익한 패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0: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는 순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쑥 빠져드는 한국사.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줄 지기지기 역사지기 박용준입니다. 네, 지난 시간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총과 칼로, 때로는 펜과 종이로 맞섰던 우리 민족의 모습을 만나봤습니다. 긴 터널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시기였지만 희망의 불빛을 찾기 위해 많은 사람이 서로 힘을 모으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우리 민족에게 다가온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930년대 후반에 들어서며 일제가 이전보다 더욱 치밀하게 우리 민족을 괴롭히기 시작했거든요. 마치 든든하게 서 있는 나무의 뿌리를 통째로 잘라내고 밤하늘의 별을 억지로 가리려는 것처럼 말이죠.
1: 이보다 더 큰 시련이 남아있다고요? 대체 무슨 일을 벌인 거지?
2: 나무의 뿌리를 통째로 잘라내면 나무가 살기 힘들잖아요.
0: 3.1운동부터 시작된 우리 민족의 뜨거운 독립의지를 확인한 일제가 이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색을 지워버리기 위해 다양한 수를 쓰기 시작한 건데요. 과연 일제는 우리 민족에게 어떠한 일을 저질렀던 걸까요? 그리고 우리 민족은 그 혹독한 폭풍을 속에서 어떻게 독립의 등불을 지켜냈을까요? 그 위대한 저항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자, 왜 일제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색을 지워버리려 했을까요?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볼게요. 일제 식민지가 시작된 지 20년이 훌쩍 지난 1930년대 후반, 일제는 많은 나라들을 불법으로 쳐들어가며 침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많은 땅과 자원을 차지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기로 했던 거죠. 이러한 전쟁이 계속되자 일제는 한국인을 전쟁터에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식민지라고 해도 한국인들이 일본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울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래서 일제는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일본에 충성을 다하도록 만들려 했어요. 이러한 통치 방식을 바로 민족 말살 통치라고 부릅니다. 민족 말살 통치, 여기에는 우리 민족의 색을 깨끗이 지워버린다는 무서운 뜻이 담겨 있는데요. 일제는 일본과 조선은 하나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역사와 언어를 배우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일제는 우리 땅 곳곳에 일본과 조선은 하나라고 쓰인 비석을 세웠습니다. 한국인 스스로가 자신이 일본인이라고 믿게 하려는 속셈이었죠. 물론 이건 일제의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이었어요. 일제는 일본인들이 믿는 종교시설 신사에 가서 절을 하도록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전통과 신념까지 모두 바꿔버리려 한 것이에요. 일상생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한 것도 모자라 한국인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하기도 했어요. 우리 민족의 흔적을 아예 지워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1: 우리말을 금지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름까지 바꾸라고요? 말도 안 돼!

0: 우리나라 사람을 일본인으로 바꾸려고 한 거네요. 정말 화가 나요.
1: 이렇게 우리의 정신을 바꾸려 했던 일제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이 가진 수많은 것들을 전쟁터로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일제가 만든 국가 총동원법 때문인데요. 이 법에는 전쟁이 필요하다면 국가가 개인의 물건을 사용할 수 있고 이 사람들에게 전쟁과 관련된 일을 마음껏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2: 안 됩니다. 이건 우리 식구들이 1년 내내 피땀 흘려 정성껏 기른 쌀이라고요. 이걸 가져가시면 우린 무얼 먹고 삽니까?
3: 일본 법을 어기려고 하는 것이냐?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의 식량이 부족하니 한 톨도 남기지 말고 내놓아라.
4: 아니, 밥 먹는 숟가락이랑 놋그릇은 왜 가져가는 거죠? 이건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3: 이 쇠붙이들은 녹여서 전쟁 무기로 써야겠다. 이제 너희도 일본 제국의 국민이니 나라를 위해 당연히 이 정도는 바쳐야지.
1: 보셨나요? 일제는 이렇게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쌀부터 조상 대대로 물려온 녹그릇 하나까지 모조리 빼앗아 갔습니다. 일제는 녹그릇을 가져가는 대신 사기 그릇을 나눠주며 생색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미 우리 민족 대대로 이어온 소중한 삶의 흔적은 다 빼앗긴 뒤였습니다. 게다가 일제는 우리의 물건과 식량만 빼앗아 간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민족을 강제로 끌고 가서 일제를 위해 고된 일을 시키기도 했는데요. 그 피해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먼저 일제는 무기를 만드는 공장이나 광물을 캐는 광산에서 일을 시키기 위해 한국인을 강제로 끌고 가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을 징용이라고 합니다. 강제 징용당한 한국인들은 좁고 어두운 곳에서 매일 힘든 노동에 시달려야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 청년들을 강제로 데려가 총칼을 들고 전쟁터에서 싸우게 했습니다. 이처럼 강제로 군인이 되게 하는 것은 징병이라고 불러요.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고, 심지어 나라를 되찾은 광복 이후에도 끝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4: 가족과 떨어져서 억지로 전쟁에 끌려가다니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요?
5: 광복 이후에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다니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1: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수많은 여성을 강제로 데려가 일본군 위안부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라고 불린 여성들은 전쟁터에서 말로 할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몸과 마음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이먼 훗날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김학순 할머니가 이 사실을 용기 있게 증언하면서 일제 만행을 온 세상에 알렸는데요. 진정한 사과를 받아내고 역사를 올바르게 알리기 위한 노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답니다.
6: 이곳은 서울 종로에 있는 주한 일본 대사관 앞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단발머리의 소녀가 바로 일본군 위안부를 기리기 위한 비석인 평화의 소녀상이에요. 이곳에선 1992년 1월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매주 수요일마다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 시위가 1000번이나 이어진 2011년, 이 평화의 소녀상이 만들어졌어요. 이 소녀는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가던 피해자의 모습을 본떠 만들었는데요. 무릎 위에 놓인 채꽉 쥐고 있는 두 주먹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굳은 다짐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소녀상은 우리나라 곳곳은 물론 멀리 외국에도 세워져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1: 이처럼 일제 탄압이 심해질수록 우리 민족의 저항은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특히 여러 나라를 침략하던 일제가 1937년

0: 일본군 부대가 이동을 시작했군. 어디로 가는지, 군대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꼼꼼히 기록해서 본부에 보고하자.
1: 조선의용대는 일본군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는 정보 수집 활동을 펼쳤어요. 덕분에 일본군의 공격을 미리 알고 막아낼 수 있었죠.
2: 너희 일본군의 작전을 모두 알고 있다. 다음에 무슨 일을 벌일지도 순순히 말해.
3: 조선인들이 어떻게 우리 군의 내부 사정을 이토록 상세히 알고 있는 거지?
1: 그리고 포로로 잡힌 일본군에게 정보를 캐물어 적들의 숨겨진 계획을 알아내는 신문 활동을 펼치기도 했어요. 이러한 정보들은 함께 싸우던 중국군에게 전달되어 일본군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 이때 활약한 조선 의용대 중 일부는 중국 내 북쪽 지방으로 이동해서 조선 의용군이라는 이름으로 무장투쟁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렇게 조선 의용대가 중국 땅에서 활약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우리 민족의 힘을 보여줄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한국광복군이에요.
4: 한국광복군이라니 이름만 들어도 정말 든든해요. 한국광복군은 어떤 일을 했을지 벌써 기대돼요.
1: 이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세운 한국광복군을 만들 때는 당시 일본과 전쟁을 벌이던 중국도 힘을 보탰는데요. 일본이 태평양에 있는 미국 하와이를 공격하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의 전쟁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선전포고를 통해 광복군을 연합군과 함께 싸우게 했습니다. 이 무렵 조선의용대의 일부 대원들도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독립군의 힘은 더욱 강력해졌죠.
2: 일본군의 언어와 심리를 잘 아는 군인이 필요하오. 한국광복군이 우리를 도와주겠소? 좋소. 함께 최선을 다해 싸워봅시다.
1: 한국광복군은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 지역으로 가서 일본군에 맞서 전투를 벌였어요. 일본군에 대해 상대적으로 잘 알고 있던 것이 도움이 되었죠. 또한 한국광복군은 미국과 함께 일제를 우리 힘으로 몰아내려고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했는데요. 일제가 항복해서 작전을 실행하진 못했습니다. 한국광복군은 이러한 계획을 준비할 때 한글의 자음과 모음에 특정 숫자나 기호를 정해두고 비밀 메시지를 보내며 소통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일본인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암호와도 같았습니다. 결국 소중한 우리 글이 비밀을 지켜내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준 셈이죠. 어때요? 우리 민족의 활약이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독립운동가들은 단순히 일제와 싸우는 것에만 열중한 것이 아니에요. 이 194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독립운동가들은 일제가 곧 전쟁에서 질 것을 예상하고 미리 광복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가장 먼저 이 식민지배에서 벗어난다면 우리가 되찾을 나라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이러한 고민을 거듭했어요. 오랜 시간 힘들게 투쟁하면서 되찾은 나라를 모두가 행복하고 평등한 곳으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가장 먼저 준비한 것이 바로 건국강령이었습니다. 여기서 건국은 나라를 새로 세운다는 뜻이고요. 강령은 기본이 되는 방침이나 약속을 말해요. 즉, 건국강령은 새로 세울 대한민국의 질서와 약속을 뜻하는 것이었죠. 이 건국강령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바라는 새 나라의 모습이 잘 담겨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와 경제, 더 나아가 교육까지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평등한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고 당당히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기도 했어요.
3: 지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 바로 이때 만들어진 거네요.
2: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꿈꾸었다니 정말 멋져요.
1: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처럼

0: 평등한 나라를 꿈꾸고 독립을 준비하는 동안 국내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었는데요. 바로 여운형 등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조선건국동맹이었습니다. 조선건국동맹을 맺은 이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같이 나라 밖에 있던 독립운동 세력과 함께하길 바랐는데요. 일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광복을 맞이하게 되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국가를 만들겠다는 강령을 발표했습니다. 나라 안과 밖, 장소는 달랐지만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마음은 오직 하나였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족의 이런 끈질긴 노력을 본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 제2차 세계대전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던 1943년 11월,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아주 중요한 만남이 성사되었어요. 바로 중국, 미국, 영국의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카이로 회담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세계 평화를 어떻게 되찾아갈지 논의하던 이 자리에서는 국제회의 역사상 최초로 한국의 독립 문제가 다루어졌어요. 이때 연합국 대표들은 회담에서 결정된 내용을 정리해서 카이로 선언을 발표했는데요. 이 선언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빼앗은 영토를 되돌려주며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킬 것이라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한 우리 민족의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결과라 할수 있죠.
0: 이러한 국제적인 약속과 우리 민족의 염원이 하나로 모여 거대한 기적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드디어 1945년 8월 15일, 모두가 그토록 바라던 우리나라의 독립,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거리를 가득 메웠던 3.1운동의 뜨거운 함성부터 총과 칼로 일제에 맞서 싸운 독립군들, 우리 이름과 언어, 역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펜을 들고 의로운 싸움을 이어간 독립운동가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세계를 누비며 독립의 정당성을 알렸던 그 모든 발걸음이 하나로 모여서 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이 된 거예요.
2: 우리나라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져요. 대한민국 만세!
3: 대한독립 만세!
0: 아, 정말 가슴 벅찬 일이죠. 이처럼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의 여정은 지금도 나라 곳곳에 소중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한 이 기록들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간절함이 담겨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들, 우리말로 대화하고, 우리 이름을 쓰고 또 내일의 꿈을 고민하는 이 모든 순간이 이 당시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어서라도 꼭 지켜내고 싶었던 간절한 미래였을 겁니다. 하지만 마침내 찾아온 광복의 빛, 광복은 우리에게 벅찬 감동을 준 만큼 거대한 숙제 또한 함께 안겨주었는데요. 이 오랜 시간 멈춰있던 우리 민족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우리 손으로 직접 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죠. 과연 우리 민족은 광복 이후 우리만의 정부를 세우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게 될까요?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까지 그 위대한 첫걸음에 담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만나볼게요.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의 궁금증을 대신 파헤쳐주는 찌개찌개 역사찌개였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잊지 말고 좋아요, 꾹꾹. 대한독립 만세!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서술형 문제풀이 특강 과학을 맡은 저는 여러분의 든든한 과학자꿍 예슬쌤입니다. 오늘은요, 물리, 화학, 생명 파트를 지나서 지구 파트의 내용을 다뤄볼 건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초등과학과 중학과학의 비슷한 소재를 다루지만 서술형 문제는 이런 부분이 다르구나 라는 걸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과학 글쓰기 연구실의 탐구 목표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죠. 오늘 다룰 단어는요, 초등학교 과학 6학년 1학기에 2단원 지구와 달의 운동, 그리고 중학교 과학 1학년 7단원 태양계 단원입니다. 두 단원에서는요, 아주 비슷한 소재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용어가 조금 달라지고 또 추가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과학 교육 과정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내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교육 과정과 중학교 때 배우는 교육 과정, 과학 교과에서는요, 비슷한 소재를 난이도를 조금 더 심화해서 배운다는 거, 그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배운 그 과학 개념을 절대 무시하지 말아라. 아주 중요하니까 겨울방학 때나 내가 시간이 될 때 중학교 과학을 먼저 예습하는 것도 좋지만 초등학교 과학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초등학교 과학 6학년 1학기에 등장하는 이 지구와 달의 운동,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죠. 하루 동안 태양과 달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을 지구의 자전으로 설명할 수 있다. 지구의 운동, 달의 운동을 다루는 단원이잖아요. 지구가 운동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죠. 지구의 자전, 그리고 지구의 공전. 맞아요. 지구의 자전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무엇을? 하루 동안 태양과 달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을. 또 두 번째 목표입니다. 계절에 따라 별자리가 달라진다는 것을 지구의 공전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아, 별자리가 달라지는 것을 지구의 공전으로 설명하는 것도 핵심 포인트네요. 마지막, 달의 운동에 대한 내용이죠. 달의 모양과 위치가 주기적으로 바뀌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아하, 달의 모양과 위치에 대한 내용, 이것이 왜 바뀌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요? 중학교 때요?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용어가 조금 업그레이드 된다. 함께 보죠. 지구 자전, 아! 같은 소재죠? 지구 자전에 의한 천체의 겉보기 운동. 오, 선생님, 천체 겉보기 운동이요? 저 처음 들었는데요? 처음 들은 용어지만 여기에도 이 용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디냐? 하루 동안 태양과 달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 이것이 천체의 겉보기 운동입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선생님이 차근차근 개념 탐색 시간에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지구 공전, 아, 지구 공전 똑같이 다루고 있죠. 지구 공전에 의한 별자리 변화를 이해한다. 밤하늘의 천체에 호기심을 가진다. 역시 별자리 변화를 지구의 공전으로, 지구의 공전에 의한 별자리 변화를, 같은 내용이죠. 두 번째 목표 보겠습니다. 달의 운동도 다루고 있는데요. 달을 관측해서 달의 위상 변화 원리를 이해하고 일식과 월식을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 달의 위상 변화 원리를 이해한다. 달의 위상 변화는 달의 모양이 변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여기서는 모양과 위치가 주기적으로 바뀌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중학교 때는 그게 왜 바뀌는지, 왜 모양이 바뀌는지 원리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요, 일식과 월식이라는 새로운 개념도 등장하고 있어요. 정말로 이 지구과학 부분에서 비슷한 소재, 업그레이드된 수준, 이런 것들을 목표에서부터 느낄 수 있죠? 개념 탐색과 우리의 최종 목표인 문제풀이까지 한번 스텝스텝을 밟아 나가보도록 하죠. 차근차근 개념 탐색 시간입니다. 첫 번째, 초등학교 과학에 등장하는 지구의 자전에 대한 개념을 탐색해 볼게요.
지구의 자전, 지구가 스스로 도는 거죠. 자전축이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이라는 회전을 할 때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게 되는데요. 자전축이란 지구의 북극과 남극을 이은 가상의 직선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자전, 요게 핵심 개념이죠. 지구의 자전이 무엇이냐?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언제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는 겁니다. 어디서 어디로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서쪽에서 동쪽 포인트입니다. 그림 한번 보죠.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는 것이 나와 있죠.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하루 동안 태양과 달의 위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선생님이 한번 상황을 예시로 떠올려 줄게요. 내가 해변가에서 모래사장에 탁 누워 있습니다. 파라솔을 탁 피고 이 파라솔 아래에서 내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때 태양을 딱 봤더니 태양이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태양이 여기 있네. 아, 그래서 이 친구 입장에서는 아, 태양이 오른쪽에 있네 라고 생각한 다음에 잠에 들었어요. 잠에 든 다음에 한몇 시간이 흘러가지고 눈을 딱 떴더니 태양이 여기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몇 시간 후에는 태양이 움직여 있는 거야. 태양이 여기가 있네?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생각하죠. 태양이 여기 있었는데 이쪽으로 이동했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태양이 움직인 걸까요?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이렇게 움직인 걸까요? 아니에요. 반대죠.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자전하니까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이 친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구에 있죠. 지구에. 지구에 있는데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니까 서에서 동으로 자전함에 따라서 태양이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 겁니다. 이때 표현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표현이 중학교에서는 어떻게 등장하냐? 겉보기 운동입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운동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만 일어나는 운동, 겉보기 운동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같은 내용이지만 용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겉보기 운동, 이렇게요. 어때요? 지구의 자전과 그에 대한 내용까지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에서는 태양과 달의 위치가 하루 동안 달라지는 이유를 지구의 자전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이 하루에 한 바퀴 일어나는 운동이니까, 어디서 어디로? 서에서 동으로 일어나는 운동이니까, 태양과 달은 하루 동안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하루 동안 태양과 달의 위치 변화 그림으로도 한번 살펴볼게요.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게 그림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 태양과 달의 위치 변화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공통점 알아보기. 동쪽 하늘에 떠서 남쪽 하늘을 거쳐가지고 서쪽 하늘로 움직이는 거. 첫 번째 공통점이죠? 두 번째 공통점. 떠오른 후에 높이가 점점 어때? 점점 높아지다가 남쪽 하늘의 중앙에서 가장 높게 떠요. 남쪽 하늘에서 가장 높게 떠요. 그 다음에 다시 점점 낮아지다가 지평선 아래로 진.

된다까지. 지평선이 뭐죠? 땅과 하늘이 닿는 그 선이죠. 우리 관측자 입장에서 땅과 하늘이 닿아 있는 그 선 아래로 지는 것까지. 이것이 하루 동안 일어나는 태양과 달의 움직임의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움직임 왜 나타나요? 지구의 자전 때문에 나타나요. 중학교 과학에서는 지구의 자전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이란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는 운동입니다. 오? 초등학교와 똑같죠? 그죠? 자, 그리고 지구의 자전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것이 중심입니다. 지구가 자전하는데, 지구가 자전하는 거 여러분 느낄 수 있어요? 지금도 지구는 자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아, 지구가 돌고 있네? 라는 거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는 실제로 지구의 자전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변 현상들로 알수 있어요.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들, 초등학교에서는 태양과 달의 하루 동안의 움직임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중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좀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별의 일주 운동. 별의 일주 운동. 우선 별이 하루 동안 움직인다는 건데, 일주 운동이라는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용어요. 하루를 주기로 움직이는 것. 일주 운동. 자전은 하루에 한 바퀴씩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를 주기로 일어나는 이 운동은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이죠. 별들이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회전하는 겉보기 운동입니다. 여러분, 겉보기 운동, 선생님 아까 언급했죠? 겉보기 운동이란 실제 운동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만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구가 자전하니까 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한 시간에 약 15도 회전. 한 시간에 약 15도 회전한다. 이거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선생님이 수학 문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에 한 바퀴씩 움직인다라고 했는데, 하루는 몇 시간이죠? 24시간이에요. 한 바퀴 뺑 하고 돌면은 몇 도라고 우리 얘기하죠? 360도예요. 그렇다면 1시간에는 몇도 회전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는 게 24로 나눈 것 아닙니까? 24를 24로 나누면 1시간. 그러면 우리 360도 24로 나눠볼까요? 360을 24로 나누면 10. 10하고 24하고 여기 120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120 나오면서 15도 나오죠. 이렇게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1시간에 약 15도 회전하는 거 계산되나요? 태양과 달의 일주 운동도 마찬가지로 지구 자전에 의한 현상입니다. 초등학교에서 나오는 개념이기도 하죠. 태양과 달이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인다. 것처럼 보인다. 겉보기 운동이죠. 그림도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별의 일주 운동 그림입니다. 여기 북극성이 있고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별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지고 있습니다. 근데 관측자 입장에서 이 북극성 쪽, 북쪽 하늘을 바라봤을 때 별이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회전 방향을 무엇이라고 하냐? 이 북쪽 하늘을 봤을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태양과 달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처럼 보인다. 방향 꼭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다음은 달의 운동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초등학교에서도 달의 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지만 중학교에서 더 자세하고 더 깊이 있는 개념까지 등장합니다. 달의 위상 변화라는 개념을 쓰고 있어요. 달의 위상이 무엇이냐면 위상, 위치에 따른 모양입니다. 달의 위치에 따른 모양. 지구에서 달을 관측할 때 달이 밝게 보이는 부분이 계속해서 달라져요. 달라지는데 그때 밝게 보이는 달의 모양을 달의 위상이라고 하고요. 이 달의 모양, 그러니까 달의 위상이 왜 변화하느냐 묻는다면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달의 공전 언급하면서. 그러므로 달과 지구, 태양의 상대적인 위치가 달라지면서 지구에서 관측되는 달의 밝은 부분도 달라지니까 달의 위상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선생님이랑 그림 같이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달은 뭐 한다? 공전한다. 달이 공전하고 있습니다. 공전함에 따라서 위상이 변화해요. 여기는 태양이 있죠? 여기 태양이 있고, 태양. 그리고 여기 달이 있고, 여기 지구가 있습니다. 지금 달이 이 위치에 있을 때는 지구, 달, 태양, 이런 위치 관계였죠. 그런데 이 달이 공전함에 따라서 지구, 달, 태양, 지구, 달, 태양, 지구, 달, 태양, 위치가, 상대적인 위치가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이 밝게 보이는 부분도 지구 관측자 입장에서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달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달은 스스로 빛을 낼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진짜 중요한데. 달은 스스로 빛을 낼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낼수 없어요. 오, 그런데 지구에서 달은 왜 이렇게 밝게 보이죠? 무슨 빛을 반사해서? 태양빛을 반사해서. 그러면 달은요, 기본적으로 태양이 있는 그 부분만 밝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달들의 그림을 보면 이 태양이 있는 오른쪽 부분만 좀 밝게 보이죠. 밝은 노란색이죠. 요 부분이 우리 지구 관측자 입장에서 밝게 보이는 건데요. 달이 여기 있으면 지구 관측자는 달의 밝은 부분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이렇게 싹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지구 관측자 입장에서 이 달을 보고 있어요. 이 달을 보고 있으면 오른쪽 절반만 밝게 빛나죠. 이렇게 반달 또는 오른쪽이니까 상현달이 보인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지구 관측자가 이쪽에 있는 달을 보면 어때요? 태양이 있는 쪽 밝게 빛나는 부분이 다 보이잖아요. 이런 경우 보름달이라고 하고 보름달 음력 며칠에 떠요? 15일에 떠요. 이렇게 태양과 달과 지구의 상대적인 위치가 변화하니 달의 밝은 부분도 달라진다. 달의 위상이 변화하는 이유로 우리가 서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식과 월식을 언급해 볼 건데요. 초등학교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개념이죠. 일식은 태양이 가려지는 현상입니다. 일이라는 한자가 해 일자잖아요. 해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월식은 뭐가 가려지는 걸까요? 달이 가려지는 거예요. 자, 일식, 태양이 가려지는 현상입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달 때문에. 월식, 달이 가려지는 현상입니다. 누구 때문에? 지구 그림자 때문에. 그림도 함께 볼게요. 이렇게 모든 태양의 모든 부분이 다 가려지는 것을 계기일식이라고 하고, 태양의 일부분만 가려지는 것을 부분일식이라고 합니다. 월식도 마찬가지예요. 달의 모든 부분이 가려지는 것을 계기월식이라고 하고, 달의 일부분만 가려지는 것을 부분월식이라고 합니다. 일식과 월식은 어떤 때 일어날까? 이두 번째 점을 그림 보면서 얘기해 보죠. 일식은 태양이 가려지는 현상이에요. 누구 때문에? 달 때문에. 태양, 달, 지구 이렇게 위치하고 있을 때 지구에서 태양을 보고 싶은데 누가 가렸어? 달이 가렸어. 그래서 태양, 달, 지구 이 위치 관계일 때 일식이 일어나는 거죠. 월식은요? 달이 가려지는 거예요. 달이 왜 가려져? 지구 그림자 때문에. 봐봐.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여기 있네. 달이 여기 있어요. 태양빛이 쭉 들어오면서 지구에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지구의 그림자 속에 달이 쏙 하고 들어와 버렸네. 그러면 달이 가려지는 현상, 월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식은 태양, 달, 지구일 때 일어나는 것이고, 월식은 태양, 지구, 달일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여기까지 여러분 개념 이해했나요? 그렇다면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차곡차곡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스텝 1. 초등과학 서술형 문제입니다. 만점왕 교재에서 가지고 와봤어요. 다음은 하루 동안 달의 위치 변화를 나타낸 것이래요. 달의 위치 변화예요. 물음에 답하시오. 1번. 위와 같이 하루 동안 달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과 관련된 지구의 움직임을 쓰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의 움직임은 두 가지입니다. 지구의 자전과 지구의 공전. 근데 여기서 하루 동안 달의 위치가 변화하는 거잖아요.
하루. 그러면은 지구의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까

지구의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까? 하루에 한 바퀴씩 지구가 도는 현상, 지구의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전. 공전은 1년에 한 바퀴를 도는 것이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 지구의 자전은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 2번. 하루 동안 달의 위치 변화와, 자, 하루 동안 달의 위치 변화, 이거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태양의 위치 변화를 비교하래요. 자, 이거 두 개를 비교하래요. 그랬을 때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쓰래요. 아, 우리 이 문제에서 뭘 적어야 돼요? 달의 위치 변화와 태양의 위치 변화를 비교해서 그것의 공통점을 적어야 됩니다. 공통점.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중요하죠?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거.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지구의 자전이 서에서 동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태양과 달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또한 높이가 점점 높아지다가 남쪽 하늘을 지나면서 점점 낮아진다. 이것도 태양과 달의 움직임의 공통점이죠. 초등학교 과학 서술형 문제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이것을 알고 있니? 라는 거. 내가 알고 있니? 이 정도를 정확하게 서술하는 게 특징이에요. 중학교 과학은 내가 이걸 알고 있고 이것을 새로운 현상,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영역에, 그 현상에 내가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과학 서술형 문제고요. 음력 3일과 음력 15일에 달을 관찰한 것인데요. 물음에 답하래요. 음력 7, 8일 무렵에 관찰할 수 있는 달의 이름을 쓰라는데요. 지금 볼게요. 3일에는 이렇게 오른쪽이 손톱 모양으로 초승달 모양이고요. 15일에는 이렇게 보름달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음력 7, 8일 무렵에는 달의 모양이 어떠할까요? 우리 추측할 수 있죠. 이것과 이것, 그 중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점점점점 달이 차오르는 거니까 점점점점 달이 차오른 이 모습이겠죠? 이름은 상현달입니다. 두 번째, 음력 7, 8일 무렵에 달의 위치와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쓰시오. 달의 위치와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둘다 써야 돼요. 남쪽 하늘에 떠 있을 것이다. 자, 이거 우리 추측할 수 있죠. 음력 3일에는 서쪽 하늘에 있었는데, 음력 15일에는 동쪽 하늘에 있어요.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그쵸?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때 7, 8일 무렵, 음력 7, 8일 무렵에는 남쪽 하늘에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죠. 왜냐하면, 달은 여러 날 동안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데, 상현달은 서쪽에서 보이는 초승달과 동쪽에서 보이는 보름달의 중간 날쯤에 뜨는 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료를 바탕으로 내가 예측하면 되는 거죠. 스텝 2. 중학과학 서술형 문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3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우리나라 북쪽 하늘에서 볼수 있는 별자리의 모습이다. 어느 쪽 하늘? 북쪽 하늘. 그래서 어떤 별이 보이고 있어요? 북극성이 보이고 있어요. 자, 가는 우리나라 북쪽 하늘에 볼수 있는 별자리 모습인데요. 문제에서는 무엇을 묻고 있냐? 4시간 뒤에, 4시간 뒤에 별자리 가의 위치는 어떻게 변하는지 나와 다 중에서 골라야 돼요. 어딘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서술하시오. 무엇을 적어야 돼요? 4시간 뒤에 별자리 위치가 어딘지 나다 중에 고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적어야 돼요. 선생님이 개념 탐색 때 그림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했었는데요. 북쪽 하늘을 바라볼 때이 별이 이동하는 것을 보면 어떤 방향이냐?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선생님 이야기했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이요. 시계는 1시, 2시, 3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시계 반대 방향이면 이쪽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키워드 한번 짚어보죠. 일주운동이라는 말 어때요? 들어가야 되죠? 이 별이 이동한 거예요. 별이 왜 이동해요? 지구의 자전 때문에 일주운동, 별의 일주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것도 언급해 줘야 합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나에 있을까요? 다에 있을까요? 별자리가? 나에 있겠죠? 여기 있습니다. 모범 답안입니다. 나에 있다. 별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일주운동이라는 키워드 들어가면 좋고요. 지금 이 키워드를 풀어서 쓴 것도 좋습니다.
북극성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이다. 이게 일

0: 일주운동에 대한 설명이죠. 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일주운동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어도 매우 매우 매우 좋습니다. 오케이. 이 개념에 대한 것이 꼭 들어가는 것도 좋고, 이 내용을 녹여서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제후가 밤하늘을 관측한 내용을 일지로 기록한 것인데요. 주위가 환한 낮이었는데,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그림과 같이 태양의 일부가 가려졌대요. 태양의 일부가 가려졌대요. 태양이 가려진 거니까 일식이에요. 월식이에요? 일식이고요. 일부분만 가려졌으니까 부분일식이죠. 위 현상의 이름을 쓰고, 이때 태양, 지구, 달의 상대적인 위치가 어떠한지 쓰래요. 자, 이 현상의 이름은 태양이 일부만 가려졌으니까 부분일식이고요. 또, 태양, 지구, 달의 상대적인 위치는 어때요? 자,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왜 가려졌어? 지구 관측자가 태양을 보는데 왜 가려졌을까? 누가 있어서? 달이 있어서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언급해줘야 되는 거죠. 부분일식이다, 태양, 달, 지구, 위치 관계다. 부분일식이다, 그리고 태양, 달, 지구 순으로 일직선상에 위치할 때 관측되는 현상이다. 이렇게요.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위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까닭을 달의 위상과 관련지어 서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말로 어려운 포인트죠. 일식과 월식이라는 개념도 중학교에서 처음 등장한 건데, 이런 부분일식이 나타나는 까닭을 우리가 써야 되고, 이것을 달의 위상과 관련지어서 서술해야 돼요. 달의 위상이란 달의 밝게 보이는 그 모양이잖아요. 모양이면 초승달, 상현달, 뭐 삭, 보름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치 관계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태양이 왜 가려진다고요? 달 때문에 지구에서 태양을 보고 싶은데 달이 가렸네. 요 위치 관계고요. 지구가 있고 달이 이렇게 공전을 하는데 달에 태양이 있는 쪽만 밝게 빛나잖아요. 그러면 지구에서 입장에서 봤을 땐이 위치 관계라면 어두운 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즉, 달이 삭 형태인 상황인 거죠. 그것을 언급해 줘야 되는 겁니다. 삭인 상태이다. 그리고 태양, 달, 지구의 이 위치 관계도 언급을 해야겠죠. 달의 위상이 삭일 때 태양, 지구 사이에서, 태양과 지구 사이에서 달이 위치하면서 태양의 일부가 달에 의해 가려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 초등학교에서도 태양과 달의 하루 중에 변화를 물어보고 있어요. 하지만 서술형 문제에서는 이거를 내가 알고 있는지 그것의 포인트였다면 중학교에서는 아까 별자리 어디로 이동했게 새로운 문제 상황을 주고 거기에 내가 별의 일주운동이라는 개념을 대입해서 설명해야죠. 이 문제도 제오가 이 태양을 관측했는데 태양의 일부가 가려졌어요 라는 상황을 주면서 이 현상은 뭐니? 그게 왜 일어나니? 라는 그 이유를, 그 까닭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차이 느껴지죠? 좋아요. 오늘 이렇게 서술형 문제 연습을 같이 해봤는데 실력 업 미션은 지금까지랑 같이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과학 개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생님과 6시간 동안 과학 서술형 문제를 푸는 그 힘, 조금씩 조금씩 길렀는데요. 이 미션도 여러분의 그 과학 글쓰기 역량, 과학 글쓰기 힘을 길러주는 미션입니다. 내가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과학 지식을 내 손으로, 내 말로 표현해 보면서 이 글을 쓰는 연습이 충분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구의 자전으로 나타나는 현상, 별의 일주운동 등이 있다. 이런 것처럼요. 지금까지 과학 서술형 문항 풀이였습니다. 안녕!
1: 지금 놔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연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20일 동안 즐거운 수학을 함께할 유런 단기 특강의 윤민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확률을 이어서 확률의 계산을 다뤄볼 건데 확률 챕터의 마지막 단원이자 우리 단기 특강의 마지막 시간이죠. 마지막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더 열심히 해야겠죠? 자, 오늘의 학습 목표 같이 보면서 확인할게요.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볼게요. 자, 또 나왔어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몇이냐? 어떻게 구하냐? 자, 일반적으로 같은 조건의 실험이냐 관찰해서 두 사건 A, B가 또 나왔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즉, 무슨 말이에요? 이 두 사건이 하나가 일어난다면 다른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했을 때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예측이 되시죠. 바로 P 플러스 Q입니다. 그냥 두 확률을 더하기만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어느 동물병원에서 하루 동안 진료한 동물의 종류를 나타낸 표가 주어진 표가 되겠죠. 진료한 동물을 한 마리 택했을 때 고양이 또는 새일 확률을 구해라 라고 주어져 있으면 자 우리 상대 도수로서의 확률이죠. 우리가 하나 딱 선택했어요. 그러면 그게 고양이의 확률은 몇이냐? 그러면은 전체 동물의 수 20마리 중에서 고양이 7마리가 될 거니까 20분의 7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를 선택하면 그 하나는 고양이이면서 새일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이다? 얘네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새의 확률을 구해주면 20분의 3이 되고 방금 전에 확인했듯이 고양이 또는 새일 확률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두 확률을 단순히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20분의 7과 20분의 7, 3을 더해서 20분의 10 약분하면 2분의 1이다. 즉 결론은 무슨 이야기냐면 동물을 골랐을 때 고양이 아니면 새가 나올 확률은 정확하게 2분의 1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개념 확인 문제 볼까요?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두 눈의 수의 합이 3 또는 4일 확률을 찾아라. 알고 있지만 두 눈의 수의 합이 3이면서 4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할 것보다 두 눈의 수의 합이 3일 확률을 찾고 두 눈의 수의 합이 4일 확률을 찾아서 둘을 더해주면 끝난다라는 거죠. 그럼 가장 먼저 확률을 구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였냐면 전체 확률은 몇인데 전체 경우의 수는 몇인데죠. 전체 경우의 수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 그러면은 빨간 주사위, 파란 주사위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해야죠.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 36이 전체 경우의 수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두 눈의 수의 합이 3이 나오도록 만들어라. 그러면은 앞이 1이면 뒤는 2가. 그 다음에 앞이 2면 뒤는 1이.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죠. 즉 두 눈의 수의 합이 3인 경우의 수는 2가 되기 때문에 확률을 구해볼까요? 3이 나오는 확률은 몇이다? 36분의 2가 되는 거죠. 약분하면 18분의 1. 그 다음에 두 눈의 수의 합이 4일 확률을 찾아라. 그러면 4인 경우의 수부터 찾아준다면

얘는 경우의 수가 앞이 1이면 뒤는 3. 앞이 2일 때 뒤는 2. 얘는 똑같죠? 그 다음에 앞이 3일 때 뒤는 1. 총 경우의 수가 3이기 때문에 두 눈의 수의 합이 4인 확률은 몇이냐? 전체 경우의 수 36분의 3이 된다라는 겁니다. 뭐 약분해서 18분의 1과 12분의 1을 각각을 더해줘도 되지만 우리는 어차피 둘다 분모가 36인 김에 이미 통분이 되어 있으니까 둘을 바로 더해준다면 최종적인 정답은 뭐가 된다? 확률은 36분의 5가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다? 아, 오케이. 전체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 36이다. 두 번째, 나온 두 눈의 수의 합이 3 또는 4니까 각각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두 확률을 구해서 더하자. 세 번째, 서로 다른 주사위니까 1, 2와 2, 1은 서로 다른 경우가 되더라.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확률을 공부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거.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해라. 일반적으로 두 사건 A, B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 여기 또 새로운 표현이 나왔죠.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이따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하면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예상이 되시죠? 경우의 수도 곱했으니까 확률도 곱하자. B 곱하기 Q.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햄버거 가게를 갔어요. 자, 메뉴판에 보고 햄버거 하나, 음료 하나 각각 선택할 수 있는 세트를 판매를 한대요. 세트 한 개를 임의로 선택할 때 그게 새우버거랑 콜라 세트일 확률을 찾아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새우버거 그리고 콜라가 나오려면 햄버거는 이세개 중에 새우버거여야 되는 거고요. 음료는 둘 중에 콜라여야 되는 거죠. 이 쌍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새우버거이면서 콜라일 확률은 첫 번째, 햄버거가 새우버거여야 되죠. 그 햄버거가 새우버거일 확률은 버거 세개 중에 새우버거 3분의 1. 여기 있죠? 자, 그 음료가 콜라일 확률은 몇이에요? 음료는 두개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 그러면은 내가 고른 세트가 새우버거이자 콜라일 확률은 둘이 동시에 일어난다. 두 사건 모두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두 확률을 단순히 곱해서 6분의 1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었죠? 뭐였냐면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햄버거를 새우버거 골랐어요. 그럼 무조건 음료는 콜라를 해야 되나요? 아니죠. 무조건 음료를 사이다를 해야 되나요? 아니죠. 햄버거 고르는 사건과 음료를 고르는 사건은 두 사건은 서로 연관이 없습니다. 뭐 불고기 버거랑 콜라 먹을 수도 있고 불고기 버거랑 사이다랑 먹을 수도 있고 당연히 연관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바로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표현과 표현입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를 볼게요. 자,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두 눈의 수가 모두 짝수일 확률을 구해라. 그럼 우리는 이 주사위 두 개가 던졌을 때 서로 연관이 있냐 없냐부터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자, 1번 주사위와 2번 주사위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 1번 주사위가 만약에 짝수가 나왔어요. 그럼 그게 2번 주사위 던지는 결과에 영향을 끼칠까요? 아니라는 거죠. 두 사건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 두 눈의 수가 모두 짝수다. 즉 1번도 짝수고 2번도 짝수고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곱하기만 하면 되는구나라고 전략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주사위에서 짝수가 나올 확률은 6개 중에 3개. 두 번째 주사위에서 짝수가 나올 확률도 전체 1에서 6까지 6개 중에 짝수 3개. 그럼 우리는 그저 이두 개를 곱하기만 하면 되더라라는 거고요. 66에 36분의 33은 9가 되니까 약분하면 4분의 1이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아주 간단해요. 두 사건 A, B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곱하면 되더라. 라는 거고요.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 그러면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 그럼 영향을 끼치면 어떻게 되는데? 그 예시를 한번 들고 와 봤어요. 바로 연속하여 뽑는 사건의 확률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확률의 예시 중에 하나거든요. 개념 3번에 별표를 쳐주시고요. 자, 보이지 않는 상자. 상자에서 공을 하나 뽑아요. 근데 공을 연속해서 뽑습니다. 근데 그첫 번째 뽑고 두 번째 뽑는 과정 사이에 첫 번째 뽑았던 거를 다시 넣고 두 번째 뽑냐? 아니면 첫 번째 뽑은 거를 그냥 빼고 남은 거에서 두 번째 거를 뽑냐? 즉, 그 각각의 상황마다 우리가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 뽑은 것을 다시 넣는 경우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공을 뽑아요. 그 다음 뽑은 공을 보고 다시 집어넣으면 두 번째 뽑는 결과가 첫 번째랑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뽑은 것을 다시 넣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일어난 사건, 즉, 처음 뽑은 거죠? 그 처음 뽑은 게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즉, 처음에 뽑기 전에 박스 안에 있던 공의 개수와 뽑고 나서 다시 넣었으니까 두 번째 뽑을 때 박스 안에 있는 공의 개수가 달라지지 않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모양과 크기가 같은 흰 공이 3개, 검은 공두 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공두 개를 연속해서 꺼낼 거예요. 근데 두번다흰 공이 나올 확률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자, 첫 번째. 이 다섯 개의 공 중에서 흰 공을 뽑을 확률을 구해야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 다섯 개의 공 중에서 흰 공이 몇개 있죠? 3개 있으니까. 첫 번째 흰 공을 뽑을 확률이 5분의 3이에요. 근데 그흰 공을 다시 넣었잖아요. 어쨌든 꺼낸 공을 다시 넣었기 때문에 두 번째 상황에서 뽑을 때도 여전히 뭐가 된다? 다섯 개 중에 흰 공이 3개 있다라는 거죠. 즉,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상황의 확률이 완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흰공 뽑을 확률과 두 번째 흰공 뽑을 확률 각각을 곱해서 두번다흰 공을 뽑을 확률 25분의 9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처음 상자에서 흰 공을 꺼낼 확률이 5분의 3, 두 번째 역시 흰 공을 꺼낼 확률이 5분의 3. 그럼 두번다흰 공을 뽑을 확률은 5분의 3 곱하기 5분의 3이니까 25분의 9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첫 번째 뽑고 그 뽑고 나서 그 결과로 나온 공을 집어넣지 않는다면, 즉 뽑은 것을 다시 넣지 않는 경우에는 처음에 내가 무슨 공을 뽑냐에 따라서 두 번째 뽑는 사건에 뭘 준다?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즉 모양과 크기가 같은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2개 들어있는 상자에서 공두 개를 연속해서 꺼낼 때두번다흰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는데, 이거 전 문제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 단서 조항이 달라요.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흰 공을 뽑아버렸으면, 두 번째 때는 흰 공이 두 개밖에 없는 거고요. 처음에 검은 공을 뽑았으면, 두 번째 때는 어떻다? 두 번째 때는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이 뭘 뽑았냐에 따라서 두 번째 해 영향을 줍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두번다흰 공을 뽑을 확률이니까 첫 번째 흰공 뽑아야 되고 두 번째 흰공 뽑을 확률 구하고 두 확률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볼까요? 첫 번째 흰 공을 뽑을 확률. 아까 전에 거랑 똑같아요. 다섯 개 중에 흰 공이 3개 있으니까 간단하죠? 5분의 3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흰 공이 이제 없어요. 첫 번째에서 뽑아 버렸으니까.

0: 두 번째 남은 거는요, 공 4개 남았고, 그 중에 흰 공이 몇개 남았다? 2개 남았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확률이 달라져요.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다면, 두 번째 확률은 전체 4개분의 흰 공이 2개 있습니다. 4분의 2가 되고, 두 확률을 서로 곱해주면, 그 결과는 5, 4, 20분의 3, 2, 6. 약분해주면 10분의 3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꺼낸 공을 넣냐, 넣지 않냐에 따라서 우리는 같은 문제더라도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개념 3번에서 하고 있던 거고, 관련해서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자, 개념 확인 문제 3번 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주머니에서 공두 개를 연속해서 꺼낼 때두번다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였냐면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여기다가 밑줄을 쫙 그어 놓으시고요. 자, 우리는 문제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두번다 파란 공이 나온다. 그러면요. 첫 번째도 파란 공이, 그 다음에 두 번째도 파란 공이 나오도록 만들면 돼요. 첫 번째 파란 공이 나오려면 7개 중에 3개가 파란 공이니까 7분의 3이라는 확률을 가질 거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 파란 공이 날아갔는데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나머지 6개 중에서 2개의 파란 공을 선택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6분의 2라는 확률을 곱해준다면 그 결과는 몇이 되냐? 약분을 해주면요. 3과 6이 약분되고 다시 분모 분자가 약분돼서 최종적으로 7분의 1이라는 결과를 얻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을 할수 있고요. 우리는 관련된 예제를 또 풀어볼게요. 첫 번째,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라. 자, 학생의 행사에 대한 학생 100명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나타낸 표예요. 이 표가. 설문에 답한 학생 중에 한 명을 선택할 때그 학생이 매우 만족 또는 만족으로 응답했을 확률을 구해라. 지금 표를 보고 하는 거, 아, 이거 상대 도수를 통한 확률이네. 그러면은 비율을 찾아서 더해야겠다라는 거죠. 학생이 뭐 설문조사를 하는데 매우 만족과 만족을 동시에 선택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매우 만족을 골랐으면 만족을 고를 수가 없고, 만족을 골랐으면 매우 만족을 고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뭐 하자? 더하자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매우 만족을 선택한 학생이 32명이에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만 구하면 됩니다. 전체 경우의 수.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다 더하면 전체 경우, 즉 전체 학생 수가 나오겠죠. 그런데 어때요? 문제를 잘 읽어보니까 이미 100명의 만족도 조사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굳이 굳이 더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100명, 그 다음에 매우 만족 32명이니까 전체 100 중에 32명이 바로 뭐가 된다? 매우 만족의 확률이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번엔 만족으로 응답했을 확률을 구하고 싶다라는 거니까 전체 100명 중에 41명이 만족을 응답했네요. 그럼 우리는 그 둘을 더하기만 한다면, 즉, 100분의 73이 뭐가 된다? 이 학생의 행사에 대한 매우 만족 또는 만족으로 응답했을 확률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고 간단하죠? 자,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해 볼게요. 자, 농구 경기에서 지훈이가 자유투를 두개 얻었어요. 그때 자유투 성공 확률이 5분의 4다. 즉, 다섯 번 던지면 네 번은 들어가고 슛이 한 번은 실패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럼 우리의 목표, 지훈이가 자유투를 두개 얻었으니까 두번다 성공할 확률을 구하자라는 건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우리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어떤 내용이 제일 중요했냐면,

넣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유투가 성공할 확률 구해보자면 똑같죠. 우리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걸 단서 조항으로 줬기 때문에 자유투 성공 확률은 똑같습니다. 즉, 두 번째 자유투도 성공할 확률이 5분의 4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둘을 뭐 하자? 곱하자. 즉, 둘다 자유투를 성공할 확률은 뭐가 된다? 25분의 44, 16이 된다. 요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게 동시에 일어날 확률. 중요한 것보다 영향을 주냐, 안 주냐. 그거를 판단을 빨리 하셔야 돼요. 자, 예제 3번 볼게요. 연속하여 뽑는 사건의 확률인데, 뭘 했을 때? 뽑은 것을 다시 넣었을 때. 즉, 뽑은 것을 다시 넣었다라는 말은요, 처음의 상황과 똑같이 만들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다? 확률이 변하지 않는다. 즉,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수학 시간에 A, B, C, D, E 다섯 모둠이 적힌 쪽지함에서 한 모둠을 뽑아서 질문을 하는데, 두번 질문을 할때 처음에는 A 모둠이, 두 번째는 C 모둠이 질문을 받을 확률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단서 조항이 엄청 중요하죠? 뽑은 쪽지는 어떻게 다시 넣는다. 즉,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요 상자 안에 A라고 적힌 쪽지, B라고 적힌 쪽지, C라고 적힌 쪽지, D라고 적힌 쪽지, E라고 적힌 쪽지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 쪽지함에서 하나를 꺼냈을 때첫 번째, 그게 A일 확률을 구해라 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 A인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 5분의 1이에요. A 모둠 하나 들어있죠. 근데 두 번째, 그럼 뭐 생각해야 되냐? 두 번째는 C 모둠이 나와야 된다. 요게 이제 첫 번째 A고요. 요게 두 번째라고 표현을 하면 두 번째는 C 모둠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질문을 받겠죠? 원래 쪽지를 뽑았으니까 A가 처음에 없어요. 근데 뽑은 쪽지를 다시 넣었으니까 두 번째 뽑을 때도 첫 번째 상황과 같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두 번째 상황에서 또 쪽지를 뽑아요. 그러면은 A, B, C, D, E 총 다섯 개의 쪽지 중에서 C는 하나 있죠. 5분의 1이죠. 얘도 확률이.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다? 첫 번째는 A가, 두 번째는 C가, 두 사건은 둘다 일어나야 되니까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두 사건의 확률을 곱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즉, 5분의 1과 5분의 1을 곱하면 최종적인 정답은 몇이 된다? 25분의 1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요게 뽑은 것을 다시 넣었을 때, 즉,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이렇게 구하더라. 확률이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라는 게 포인트였고요. 그럼 만약에 영향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연속 예제 4번인데요. 연속하여 뽑는 사건의 확률인데 뽑은 것을 다시 넣지 않는데요. 그러면은 첫 번째 뽑은 결과가 두 번째 사건에 영향을 주겠죠. 영향을 줄때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 자, 수학 시간에 똑같은 상황이에요. A, B, C, D, E 다섯 모둠이 적힌 쪽지함에서 한 모둠을 뽑아 질문을 하려고 해요. 근데 두번 질문할 때 똑같이 처음에는 A 모둠, 두 번째는 C 모둠이 질문을 받을 확률을 구해라. 이거 전에 거랑 문제가 너무 똑같은데. 오류 아닌가요? 아니죠. 왜? 뽑은 쪽지는 이번엔 어때요? 다시 넣지 않는다. 넣으면 안 된대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마찬가지로 A, B, C, D, E 이 다섯 개의 쪽지 중에서 첫 번째 A 모둠이 뽑힐 확률은 다섯 개 중에 하나니까 5분의 1 똑같아요. 근데 A가 뽑히고 나면 문제가 생겨요. 뽑은 것을 다시 넣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에서

C모듬을 뽑을 확률이 달라집니다. 영향을 줬다는 소리죠?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냐? A가 없어서요. 쪽지가 몇 개 남았어요? 네 개 남았어요. 네개 남았는데 그 중에 C를 고르는 확률이기 때문에 4분의 1이 됩니다. 5분의 1이 더 이상 아니에요. 그래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 준다면 최종적인 정답은 몇이 되냐? 20분의 1이라는 확률로 전의 답과 달라져요. 이 달라진 이유는 도대체 뭐냐? 하고 봤더니 뽑은 쪽지를 다시 안 넣어서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죠. 여기까지가 연속하여 뽑는 확률이었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소단원 실전 테스트 15번. 현우가 5개의 보기의 정답, 보기 중에서 정답 한 개를 고르는 객관식 문제 2개에서 임의로 답을 선택했을 때 찍었다라는 거죠. 적어도 한 문제를 맞출 확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적어도 한 문제다라고 한다면 전체 확률에서 뭘 빼자. 적어도 한 문제도 못 맞힐 확률. 즉, 다 틀리는 확률을 빼서 구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오지선 다형의 문제에서 둘다 틀릴 확률을 1에서 빼시면 돼요. 자, 오지선 다형에서 정답일 확률은 몇일까요? 다섯 개 중에 한 개니까 정답일 확률은 5분의 1이에요. 그럼 당연하게도 오답일 확률은 몇이냐? 정답일 확률이 5분의 1이면 오답인 건 다섯 개 중에 네 개가 오답이겠죠. 그럼 우리의 목표는 첫 번째 것도 틀리고 두 번째 것도 틀려야 돼요. 그럼 두 사건, 하나를 맞췄다고 다른 거에 영향을 줄까요? 아니라는 거죠. 두 개, 1번과 2번을 푸는데 1번도 틀리고 2번도 틀린다. 근데 얘네 둘은요, 뭐 하나가 정답이라고 나머지에 영향을 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뭐다? 1번도 틀리고 2번도 틀리고 두 사건을 서로 곱해주면 되더라라는 거죠. 그럼 1번이 틀릴 확률 5분의 4였고요. 2번이 틀릴 확률 5분의 4였죠. 즉 우리는 뭐 하자? 1에서 둘다 틀릴 확률 25분의 16을 빼주면 적어도 25분의 9 정도는 한 문제는 맞춘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한 문제를 맞힐 확률 1에서 25분의 16을 뺀 25분의 9가 돼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문제 풀어봤고요. 우리 개념 정리해 볼게요. 자,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P,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하면 또는으로 연결돼 있다. 그럼 P 플러스 Q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동시에 일어난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P 곱하기 Q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정리해 볼수 있고요. 영향을 주냐 안 주냐 이것만 빠르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의 미니 모의고사 숙제죠. 11번 서술형 풀이. 그 다음에 하단 자막에 제시되어 있는 4문제, 총 5문제를 풀어보고 자료실에서 답안을 확인하세요. 11번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찍어서 수강후기에 올려서 답안 첨삭까지 받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배워볼 확률의 계산이었고요. 총 20강 동안 뉴런 단기 특강 2학년 2학기 내용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좀 빠르게 달려오다 보니까 놓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꼭 복습을 해주시고요. 우리는 나중에 또 뵙도록 할게요. 모두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사랑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강의에서는 우리 호흡과 배설 핵심 개념 빠르게 정리한 다음에요. 호흡과 관련된 문제 모두 풀어보았어요. 자, 그럼 이번 강의에서는 이어지는 이 배설과 세포 호흡과 관련된 문제 모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단원 실전 문제 8번부터 16번 문제까지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서논술형 문제까지 모두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었다면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 볼게요.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사람의 배설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서 ABCD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설계의 기관들을 제시를 하면은 각각의 이제 명칭, 그리고 역할, 그리고 오줌 배설 경로까지 뭐 이 정도는 같이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A가 바로 오줌이 만들어지는 핵심 기관인 콩팥이었죠. 여기서 만들어진 오줌들이 모여서 B, 오줌관을 따라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줌이 저장되는 곳 C가 바로 방광이었고요. 여기에 저장된 이 오줌이요. 이제 D, 요도를 통해서 몸 바깥으로 배설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보기 한번 볼게요. 기억, A에서 만들어진 오줌 B, C, D 거쳐서 몸 밖으로 내보내진다. 올바른 이 기능에 대한 설명, 그리고 경로에 대한 설명이므로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니은, 보먼주머니는 C에 들어있다. 자, 우리 보먼주머니 어디서 봤었죠? 맞아요. 우리 오줌을 생성하는 기본적인 콩팥 단위인 네프론이라고 하는데 들어있었던 친구예요. 이 네프론이 바로 토리, 그리고 보먼주머니, 그리고 세뇨관. 이 세 가지가 한 세트로 묶여있는 것, 그것을 네프론이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콩팥 단위이므로 콩팥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오줌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A에 들어있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디귿, D는 요도죠. 콩팥 정맥과 연결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 혈관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은 모두 콩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콩팥 동맥을 통해서 피가 들어가고, 이제 여기서 오줌이 생성되면서 노폐물이 걸러진 콩팥 정맥을 통해서 다시 혈액이 나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콩팥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지 D, 요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도 A라고 해줘야 되므로 틀린 보기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9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배설계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서 귀여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그림을 보고 얘가 뭔지 바로 알아내셔야 합니다. 얘가 누구였죠? 맞아요. 바로 오줌을 만드는 기본 단위인 네프론의 그림입니다. 자, 이 네프론, 우리말로는 콩팥단위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 작은 단위들에서 작은 오줌들이 모이고 모여서 이제 많은 오줌이 생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네프론은 크게 또다시 세 부분으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모세혈관이 공처럼 묶여 있는 A, 토리, 그리고 그것을 감싸고 있는 주머니 B, 보먼 주머니, 그리고 이 주머니와 연결되어 있는 C, 세뇨관, 이 세 가지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우리 네프론이라고 불렀던 것이고요. 이 토리는 쭉 모세혈관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폐물이 많았던 혈액이 들어왔다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나갈 때는 노폐물이 줄어든 그러한 피가 되게 되겠죠.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A에서 B쪽으로 노폐물이 여과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오줌의 생성 과정 3단계 기억나시나요? 먼저 이 토리에서 보먼주머니 쪽으로 크기가 작은 물질이 다 통과해버리는 게 첫 번째 단계인 여과 단계였습니다. 따라서 A에서 B쪽으로 노폐물이 여과된다? 이것은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 되죠. 자, 그럼 이때 여과되는 물질은요? 크기가 작은 물질이라고 했기 때문에 물, 포도당, 아미노산, 뭐 이런 것은 되지만요. 그리고 요소까지 있지만 크게 커서 여과가 되지 않는 물질로 혈구와 단백질이 있다. 요거까지 함께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니은 A, B, C를 합쳐서 우리 네프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갑자기 흉광이 나와버렸습니다. 이거는 호흡계의 공간 이름이기 때문에

무슨 틀린 설명이고요. 디귿, C는 세뇌관이죠? 콩팥 정맥과 연결이 된대요. 자, 이 C는요, 결국 오줌이 모여가지고 나가는 곳이어야 돼요. 오줌관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몸 밖으로 나가야 되는 곳이지, 우리 몸속에 있는 이러한 콩팥 정맥과 연결되면 안 되겠죠. 모세혈관이 콩팥 정맥과 연결되기 때문에, 디귿 또 틀린 설명이고요. 릴, C에서 D쪽으로도 물질이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볼까요? 세뇨관 쪽에서 다시 우리 모세혈관, 몸 안쪽으로 다시 들여와야 되는 과정인 겁니다. 자, 어떠한 물질을 다시 들여와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몸속에 필요한 물질들, 그것들을 나가지 않도록 다시 흡수해온다라고 해서 이게 두 번째 단계인 재흡수 단계였던 겁니다. 그래서 몸에 필요한 포도당이라든지 아미노산 혹은 무기염류나 물 이런 것들을 다시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물이 재흡수될 수 있다. 맞는 설명이므로 정답은 기억거리을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0번 볼게요. 그림은 노폐물의 생성 그리고 배설을 나타낸 것인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죠. 자, 그래서 가와 나가 각각 폐, 그리고 콩팥 중 하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그림을 해석해 볼게요. 우리가 탄단지라고 하죠? 이 3대 영양소를 세포호흡에 이용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산소와 결합해서 분해를 하게 되면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내게 됩니다. 그것을 세포호흡이라고 했는데, 자,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분해를 할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냐? 일단 탄수화물과 지방은요,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도 특별히 단백질은요, 이산화탄소와 물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를 더 만들어내요. 분해가 될때 바로 암모니아라고 하는 독성이 강한 물질을 함께 만들어냈어요. 자, 그래서 이 암모니아는 간으로 이동해서 그나마 암모니아보다는 좀 독성이 약한 요소로 전환이 되게 됐습니다. 자, 그러나 이 요소도 몸에 많이 쌓이게 되면은 해롭습니다. 따라서 얘도 이제 몸 밖으로 배설이 돼야 되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요,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요소를요, 다몸 밖으로 이제 내보내야 돼요. 특히나 이제 물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몸 안에 두고 필요 없는 것들 물도 몸 바깥으로 내보내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내보내느냐?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요. 이산화탄소 기체와 물의 기체 형태인 수증기 형태로 내보내는 이 가가 바로 폐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물, 액체 상태로 내보내며 요소를 내보내는 이 나가 바로 콩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과정으로 세포호흡의 결과 생성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 간은 배설계를 구성하는 기가 될까요? 폐는요, 지금 이렇게 배설에 관여는 하고 있지만 우리 호흡계에 구성하는 기관이다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린 설명이고요. 니은, 사람에게 독성을 나타내는 정도는요, A가 더 강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약한 B, 요소로 더 간에서 바꿔줬던 것이죠. 따라서 A가 B보다 크다, 맞는 설명이고요. 디귿, 나는 날숨을 통해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이 아니라 오줌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콩팥의 기능이므로 디귿은 틀린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11번 볼게요. 그림은 콩팥의 네프론에서 오줌이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배설계에서 좀 제일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오줌 생성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 이 그림 거의 뭐 무조건적으로 시험에 출제된다고 봐도 될 정도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그림 보자마자 바로 오줌 생성 단계 3단계인 여과, 재흡수, 분비 바로 찾아줄 수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이동하는 물질까지 매칭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빨간색 이 관은 모세혈관이에요. 우리 몸속에 남아있는 물질들이 지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 노란색 관이 바로 오줌관으로 연결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몸 밖으로 내보내야 될 물질들이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느다란 혈관이 공처럼 뭉쳐있는 이 A는 톨이고요. 그리고 그걸 감싸고 있는 B는 봄원주머니예요. 자, 그래서 이 톨이에서 봄원주머니 쪽으로 압력에 의해서 크기가 작은 물질이 이동하는 여기가 바로 여과 단계죠. 자, 그래서 이 여과 단계에서 이동하는 것은 크기가 작은 물질이기 때문에 혈구와 단백질은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 단백질은 A에서 B로 이동한다? 이것이 틀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계속 보겠습니다. 쭉 가는데, 아, 이때 여과 되면 안될 물질까지,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까지 다 여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다시 필요한 거 우리 몸 안으로 재흡수해와야 되겠죠? 그래서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다시 가지고 오는 과정, 재흡수 과정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요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물이라든지, 뭐,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유, 이런 것들을 다시 가지고 오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저 미처 여과되지 못한 요소들을 내보내는 이 단계가 분비 단계입니다. 이때는 주로 요소가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 아미노산은 C에서 D로 재흡수되어야 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 원이니까요. 그리고 디귿, 요소가 바로 D에서 C 쪽으로 분비되어야 되겠죠. 맞는 설명이므로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볼게요. 콩팥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의 오줌 검사 결과, 오줌에서 포도당이 검출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원래 포도당은 이 여과 단계에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몸에 필요한 중요한 에너지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몸으로 재흡수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재흡수 단계에서 거의 100%까지 우리 모세혈관으로 다 들어온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없어서는 안 되는 영양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래는 일반적으로 콩팥이 제 기능을 한다면 이렇게 오줌 쪽으로 포도당이 나와서는 안 되는데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원인이 뭘까요? 그렇죠. 지금 이 재흡수 과정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따라서 포도당이 C에서 D로 제대로 다 재흡수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3번 볼게요. 표는 건강한 사람의 혈액과 여과액과 오줌에서의 각각의 물질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ABC에 해당하는 물질이 무엇일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힌트로 혈구가 나와 있네요. 자, 혈구는 크기가 커요. 우리 혈액 속에 들어있는 세포 성분이죠. 자, 그래서 혈액에는 있지만 우리 여과 단계에서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여과액 자체에 아예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과액에서 모인 이 오줌이 당연히 혈구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줌을 봤을 때 빨간색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혈구가 없으니까요. 자, 그럼 A 한번 볼게요. 자, A 보니까 혈액에는 0.1 정도 있대요. 상대적인 수치로. 그리고 여과액에서도 0.1 있는데, 오줌에는 전혀 없대요. 자, 그러니까, 먼저 혈액에서 여과액 쪽으로 넘어갈 순 있으나, 다시 100% 재흡수해서 결과적으로 오줌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영양소들을 생각하면 돼요. 바로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있겠죠. 따라서 A는요, 포도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단백질이 될수 없는 이유는 단백질은 아직 분해가 덜 돼서 크기가 큰 상태이기 때문에 애초에 혈액에서 여과액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B입니다. 혈액에는 많이 들어있지만 애초에 여과될 수 없는 것, 크기가 큰 물질, 바로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줌에도 전혀 들어있지 않는 것이죠. 자, 그리고 C를 보시면 혈액에는 적은데요. 여과액 속에도 뭐 0.0 이상 있는데 오줌 속에 모인 걸 보니까 2로 상대적인 크기가 굉장히 높아진 걸볼수 있습니다. 혈액에서부터 여과액으로 계속 모여서 오줌에 많이 나오게 되는 거, 우리 몸 밖으로 배설해야 되는 물질, 바로 요소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14번 볼게요. 다음은 세포호흡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물질로 오른 것. 자, 요 정도는 우리 친구들 바로 찾아주셔야죠. 그쵸? 우리 앞에서 배웠던 모든 내용이 다이 세포호흡을 위해서인데, 이 세포호흡 식정도는 바로 써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포호흡이란 무엇이었다? 바로 세포들이 영양소를 산소로 분해하여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과정이었어요. 그때 생성되는 부산물은요, 이산화, 탄소와 물이 있었습니다. 그쵸? 이것이 바로 세포 과정이었어요. 이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배웠었던 그런 기관계들이 통합적으로 잘 작용해야 된다. 이 내용 배운 겁니다. 따라서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은요, 영양소에 해당하는 포도당, 그리고 이산화탄소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세포호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볼게요. 온몸의 조직 세포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과정 맞고요. 이 양분을 산소로 분해하는 과정

힘으로 산소가 필요하나도 맞습니다. 세포에 필요한 그 영양소는요, 결국 소화계에 의해서 분해되고 흡수가 되지만요, 운반을 하는 역할은 소화계가 아니라 순환계의 역할이었죠.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계속 볼게요. 세포호흡으로 얻은 그 에너지, 이걸로 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뭐 움직이고 숨쉬고 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혹은 열 에너지도 방출이 돼서 체온 유지 등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5번, 세포호흡의 결과 생긴 암모니아는요. 얘는 단백질을 분해할 때 생기는 물질이었죠. 얘는 독성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간에서 먼저 덜 강한 요소로 전환이 된 후에 오줌 형태로 이 요소가 몸 밖으로 내보내졌었죠? 배설계의 작용.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16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우리 몸에 있는 기관계의 작용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모든 내용이 이한 그림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결국은요, 우리가 이 조직 세포들이 세포호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가나다라라는 기관계들이 열심히 일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가 배운 거죠. 자, 이 조직세포라 함은 여러분들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세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모든 세포들이 끊임없이 세포호흡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에너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떤 작용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될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영양소를 외부로부터 섭취해서 결국 세포가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크기로 쪼개주는 것. 이것은 소화계가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화계가 막 영양소 분해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순환계였죠. 그래서 이 순환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물질이 또 왔다 갔다 주고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도 필요 없는 노폐물을 조직 세포로부터 받아가지고 요소를 오줌의 형태로 내보내는 라가 바로 배설계의 역할이었었고요. 그리고 세포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조직 세포에 공급하고 세포호흡의 결과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내보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기관계의 단은 바로 호흡계였습니다. 자, 그래서 가나다라 모두 다 찾아줬고요. 결국 이러한 가나다라 모든 기관계가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으며 모든 기관계가 통합적으로 작용해야 우리가 세포호흡을 잘할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가, 소화계 맞고요. 나, 순환계는요, 심장, 혈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습니다. 다음 호흡계예요. 공기 중에 산소를 받아들이고 몸속에 이산화탄소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리을, 산소와 영양소는 라를 통해 운반될까요? 자, 우리 운반하는 것은 나, 순환계의 역할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실전서 논술형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달리기와 같은 격렬한 운동을 하면요, 호흡 운동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운동을 해본 친구들이라면 알 거예요. 체육 시간에 막 열심히 힘써가지고 운동을 하면요, 막 숨이 찹니다. 특히 막 달리기처럼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에너지를 내야 되는 그런 운동을 할 때는요, 막 숨이 차오르거든요. 자, 왜 이렇게 숨이 찰까? 그 까닭을 호흡계의 역할과 관련해서 설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 생명의 이 동물들의 생명 원리 배웠잖아요. 그리고 각 기관계의 작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다양한 현상들을 우리 친구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운동하면 숨찬 이유도 우리 친구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운동을 하려면 에너지가 당연히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따라서 에너지를 많이 내려면 결국은 세포호흡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에너지가 많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세포호흡을 빨리 많이 하기 위해서는요, 산소를 더 많이 필요로 하고요, 이산화탄소를 빨리빨리 다 내뱉어줘야 됩니다. 자, 이러한 작용이 빠르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기체 교환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호흡계가 더 많이 일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빨리 숨을 쉬어야 되니까 숨이 차오르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자, 그래서 결과 모범 답안을 한번 작성을 해보면요. 근육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조직 세포에서 세포호흡이 활발해져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세포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더 많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빨리빨리 내보내야 돼요. 즉, 기체 교환이 더 활발해지므로 호흡이 더 빠르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숨이 차오른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그림은 네프론, 콩팥탄이죠. 여기서 한 가지 물질이 이동하는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니까 지금 같은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가지 종류의 물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동하는 물질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 예를 들고 어떻게 이동하는지 이동 방식까지 설명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오줌 생성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서 볼수 있거든요. 먼저 토리에서 봄원 주머니로 이동하는 2단계, 첫 번째 단계 바로 여과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어떤 물질이 여과를 할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단 범위를 좀 좁힐 수 있어요. 여과가 될수 있는 물질에는 뭐가 있죠? 맞아요. 크기가 작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따로 적어보면요. 여과가 가능한 물질은 물이라든지, 그리고 크기가 작은 영양소인 포도당, 그리고 아미노산, 그리고 뭐 무기염류,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배설해야 되는 거, 바로 요소.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동할 수 없는 거는 혈구, 그리고 단백질처럼 크기가 큰 물질이에요. 아, 따라서 걔네들은 될수 없겠구나. 이렇게 먼저 첫 번째 힌트를 얻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단계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빠져나갔는데, 여과가 됐는데, 만약에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이라면은, 이 샘유관 쪽으로 빠져나가면 안 돼요. 따라서 다시 모세혈관 쪽으로 데리고 오는 두 번째 단계인 재흡수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재흡수가 일어날 수 있는 물질은 무엇일까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요소 빼고 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죠? 요소 빼고 물,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유 이런 것들은요, 다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림을 보니까 지금 전혀 재흡수가 되지 않고 모두 다 지금 샘유관을 따라서 오줌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중에서 유일하게 재흡수되지 않은 거, 아, 요소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확인 차사를 해볼까요? 자, 세 번째 단계 보겠습니다. 우리 모세혈관에 남아있는 것 중에서 필요 없는 거, 근데 미처 여과되지 못한 거는요, 마지막 3단계를 통해서 모세혈관에서 샘유관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한 단계를 우리 분비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럼 분비되는 물질은 무엇이 있었나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 몸에서 없애야 되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니까 지금 모세혈관에서 샘유관 쪽으로 분비가 되고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정말로 지금 이 물질은 요소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동하는 물질 누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바로 요소가 있겠고요. 그 이동 방식은요, 먼저 토리에서 봄원 주머니로 여과되고 미처 여과되지 못한 물질이 모세혈관에서 샘유관 쪽으로 분비됩니다. 라고 이두 단계를 함께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범 답안을 볼게요. 일단 요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토리에서 봄원 주머니로 여과된다라는 것과 미처 여과되지 못한 요소는 모세혈관에서 샘유관으로 분비된다. 이두 가지 과정 함께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논술형 문제도 볼게요. 다음은 만성 콩팥병과 인공투석에 관한 자료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콩팥은 우리 몸에서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오줌으로 배출하는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근데 만약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만성 콩팥병이 걸리게 되는데요. 자, 이게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콩팥의 기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노폐물을 계속해서 콩팥에서 걸러서 내보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노폐물이 몸속에 쌓이고요. 그리고 우리 물도 적당한 정도는 우리 몸속에서도 필요하지만 그 이상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콩팥을 통해서 물도 나가줘야 돼요, 일부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몸 안에 물이 쌓이네요. 네, 수분 조절이 어려워져서 막 몸에 붓는

거예요. 또는 막 혈압이 오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막 병에 걸려서 결과적으로 뭐 다양한 이제 질병까지, 뭐 합병증까지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어서 정기적인 검진과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병이 이렇게 간단한 치료로 낫지 않게 되면요. 심해지면 혈액투석이나 혹은 신장 이식을 하는 이러한 대수술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혈액투석의 원리가 또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나보겠습니다. 자, 인공투석은 무엇이냐? 얘는요. 말 그대로 인공적으로 신장의 기능을 해서 투석을 시켜주는 기계다라는 거예요. 기계를 이용해 피 속에 노폐물을 걸러내는 치료법인데 주로 파래 혈관을 통해서 혈액을 이렇게 쭉 빼냅니다. 자, 지금 그림을 보시면 혈관에 이게 꽂혀 있잖아요. 피를 먼저 쫙 뽑아내요. 그래서 일단 순환을 시켜요. 그리고 이 투석기라는 장치 안에서 이 투석액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크게 두 가지 순환이 있는 거거든요. 투석액이 크게 한번 순환을 하고 내 혈액이 크게 순환을 하는데 이두 액체가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곳이 바로 투석기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투석액과 혈액이 만나게 되면서 물질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투석기라는 장치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노폐물과 수분을 제거하고 다시 깨끗한 혈액을 몸속으로 넣는 방식을 이용해가지고요. 보통 일주일에 2, 3회, 그리고 한 번에 약 4시간 정도 꾸준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신장이 고장이 나면, 즉, 콩팥이 고장이 나면은 이러한 과정을 계속해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콩팥이 제대로 기능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지금 많은 양의 노폐물을 알아서 걸러내서 몸 밖으로 내보내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한번 볼게요. 만성 콩팥병이 생기면 우리 몸에 과연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앞에서 한번 찾아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또 인공투석은 어떻게 배설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지 요 내용도 한번 서술해 볼게요. 자, 일단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뭐 이거는 독성이 쌓여가지고 각종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 물이 배설이 잘안 되면은 몸이 붓거나 뭐 이런 병에 걸릴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그 문제는 앞에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인공투석의 원리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인공투석도 결국은 이제 확산과 삼투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필요한 물질을 선택적으로 이제 이동시키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우리 확산은 뭐였죠? 뭔가 농도가 높은 데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물질을 직접 이동하는 거, 퍼져나가는 것이 확산이었거든요. 요거는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워서 아는데, 이제 삼투는 조금 낯설었어요. 다른 문제 풀이할 때도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자, 이것은 물질 자체가 직접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용매만을 투과하는 반투과성 막을 기준으로 넣었을 때, 이제 농도가 높은 곳과 농도가 낮은 곳이 이렇게 맞닿게 되면요. 여기에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용매가 선택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뭐 이러한 것을 삼투라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자세한 원리를 알 필요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맞춰줌으로써 필요 없는 요소는 우리 몸 밖으로 내보내고 필요한 영양소를 다시 받아가지고 신장의 기능을 대신해준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모범 답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콩팥은 우리 몸의 배설기관으로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서 오줌으로 내보냅니다. 그 역할을 대신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치료가 인공투석인데요. 인공투석은 기계를 이용해 혈액 속 노폐물과 여분의 수분을 걸러주는 과정으로 고장난 콩팥의 배설 기능을 대신해준다. 이런 식으로 배설을 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6단원의 모든 문제풀이도 끝이 났습니다.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7단원 새로운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0: 가까운 곳에 숨겨진 역사 이야기.
1: 역사적 인물의 반전 이야기.
0: 우리 동네로 역사 여행을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한국사 김준우입니다.
1: 안녕하세요. 김세은입니다. 선생님, 네. 곧 10월인 거 알고 계셨나요? 여름방학이 진짜 엊그제 같았는데 시간 진짜

0: 빠르죠. 벌써 가을이에요.
1: 맞아요. 선생님은 가을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0: 가을하면 뭐니뭐니 해도 단풍 아닐까요?
1: 오, 통했어요. 그렇죠. 역시 가을은 단풍이죠. 한반도가 알록달록 물들기 시작하면 그게 또 절경이잖아요. 특히 저는 이맘때 꼭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바로 내장산입니다.
0: 아, 내장산이면 대한민국에서 단풍 맛집으로 손꼽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사진 보니까 정말 예쁘더라고요. 전라도였던 것 같은데 맞죠?
1: 네. 전라북도 정읍에 위치해 있는데요. 붉고 선명한 단풍 빛깔이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단풍의 성지인 이 정읍이 사실은 단풍보다 더 뜨거운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0: 대체 어떤 이야기이길래 단풍보다 더 뜨거워요?
1: 쉿, 잘 들어보세요.
0: 뭐가요?
2: 사람들의 뜨거운 함성이 들리지 않나요?
0: 아, 안 들리는데요?
1: 아이, 그렇죠. 당연히 안 들리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들어봐야겠죠? 오늘의 도시 정읍 영상부터 보시죠.

0: 와, 사람들 의지가 뜨겁다 못해 아주 후끈후끈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제 속이 더 타요, 선생님. 아니, 잠깐 봤는데도 이 탐관오리의 스타일이 너무 다양하고 창의적이라 정말 울화통이 터지거든요.
1: 아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런 상황은 고부 한 곳만의 특별한 사정은 아니었습니다.
0: 이런 상황들이 흔했다는 거예요?
1: 오, 19세기 후반의 조선사회는 이미 골물대로 곪아 있었거든요. 수십 년간 이어진 세도 정치의 폐단이 쌓이면서 지방관들의 부정부패가 심각해졌고, 관직을 돈으로 사고팔기까지 했어요. 관리들은 전정, 군정, 환국, 이른바 삼정으로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었는데, 이걸 삼정의 문란이라고 합니다.
0: 우리 농민들이 너무 억울하고 힘들었겠어요.
1: 이 무렵 동학도 백성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고요. 이런 복합적인 상황 아래 이미 전국 곳곳에서 우리 농민들의 크고 작은 저항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0: 선생님, 저 진짜 듣고만 있기가 너무 괴로운데요. 대체 고부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얼른 좀 알려주세요.
1: 자, 그럼 지금부터 세상을 바꾸려는 외침이 가득했던 19세기 말의 정읍, 고부로 떠나보겠습니다. 1894년 조선 땅, 특히 지금의 정읍 지역에 해당하는 고부군의 평범한 농민들이 농기구 대신 죽창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과연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수많은 농민들이 분노하며 일어났을까요? 오늘 그 역사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물입니다. 당시 고부에는 이미 예동보라는 튼튼한 보가 있어서 농사 짓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한 군수 조병갑은 굳이 그 아래에 만석보라는 새로운 보를 또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농민들은 바쁜 농번기에 강제로 끌려가 뼈 빠지게 일을 해야만 했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보가 완성된 후였습니다. 조병갑은 새로 만든 보에 물을 썼다는 이유로 농민들에게 어마어마한 물세, 즉 수세를 거두어들였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버지의 공덕비를 세운다며 백성들의 돈을 강제로 빼앗고 죄 없는 부자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재산을 몰수하기까지 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 지옥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정봉준과 농민들은 결단을 내립니다. 1893년 11월, 정봉준을 비롯한 20여 명의 농민 대표들이 은밀히 모여 거사를 계획하고 하나의 문서를 작성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사발통문입니다. 1.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의 목을 베어달 것. 2. 군기창과 화약고를 점령할 것. 3. 군수에게 아부하여 백성을 괴롭힌 관리들을 엄하게 징벌할 것. 4. 전주 감영을 함락하고 서울로 곧바로 진격할 것. 왜 이름이 사발통문일까요? 보통 문서에 서명을 할 때에는 가장 높은 사람, 즉 주동자가 맨 처음에 이름을 씁니다. 만약 발각되면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처형당하겠죠? 그래서 밥그릇인 사발을 엎어놓고 그 테두리를 따라 빙 둘러가며 이름을 적은 것입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드디어 음력 1894년 1월 10일, 정봉준이 이끄는 천여 명의 농민들은 죽창과 농기구를 거머쥔 채 고부 관하로 향했습니다. 분노한 백성들의 함성이 고부 땅을 뒤흔들었죠. 이 소식을 들은 조병갑은 어떻게 했을까요? 백성들 앞에서는 그토록 당당하고 잔인했던 그였지만, 농민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전주로 도망치고 맙니다. 피한 방울 흘리지 않고 고부관할을 점령한 농민들은 감옥에 갇힌 억울한 사람들을 풀어주고 무기창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병갑이 불법으로 빼앗아갔던 곡식들을 창고에서 꺼내 원래 주인인 백성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습니다. 1894년 2월 무렵, 다급해진 조선 정부는 조병갑을 쫓아내고 박원명이라는 새로운 고부군수를 임명합니다. 박원명은 화난 농민들을 달래기 위해 타협책을 제시했습니다. 순박했던 농민들은 이제 나라에서 우리의 억울함을 알아주고 요구를 들어주겠구나라고 믿고 스스로 무기를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 해산했죠. 정부는 이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마무리 짓겠다며 안핵사라는 직책의 특별 감찰관 이용태를 임명했고, 이용태는 1893년 3월 군사들을 이끌고 고부에 들이닥칩니다. 이용태가 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조병갑의 죄를 묻기는커녕 모든 책임을 봉기에 참여했던 농민들과 동학 교도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용태의 끔찍한 만행을 지켜보며 전범준과 농민들은 뼈저린 깨달음을 얻습니다. 나쁜 군수 한명 쫓아낸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었구나. 조선에 썩어빠진 근본을 완전히 뿌리 뽑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짐승처럼 살아야 하는구나. 위협을 느낀 전봉준은 인근의 무장 지역으로 피신하여 당시 동학의 지도자였던 손아중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1894년 3월 하순, 전봉준과 지도부는 무장 지역에서 백성들에게 전면적인 재봉기를 선언하는 포고문을 발표합니다. 이것을 역사에서는 무장기포라고 부릅니다. 이제 단순한 마을의 시위가 아니라 낡은 세상을 뒤집겠다는 거대한 혁명의 시작을 알린 것입니다. 다시 일어선 농민군은 음력 3월 23일경 또다시 진격해 고부관할을 두 번째로 점령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인 3월 말 고부 인근의 백산에 총집결하여 거대한 대회를 엽니다. 이곳에서 농민군은 전봉준을 총대장으로 세우고 탐관오리 처단과 외세 배격을 외치는 4대 행동 강령을 선포하며 진정한 혁명군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한 반란을 넘어 세상을 바꾸려 했던 동학 농민 운동의 본격적인 시작인 것입니다.
0: 고부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얘기를 들으니까 속이 뻥 뚫려요. 사이다가 바로 이거죠.
1: 그렇죠. 네, 고부 농민 봉기는 단순한 지역적 반란을 넘어 훗날 동학 농민 운동으로 이어지는 혁명의 불씨가 된 사건인데요. 이런 사이다 전투를 이끈 전봉준. 어릴 때부터 불리던 별명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녹두입니다.
0: 녹두면 그 초록색 콩이요? 근데 왜죠?
1: 키가 작고 다부진 체구 때문에 녹두라고 불렀는데요. 훗날 녹두 장군이라는 별명도 생기고 아주 유명한 노래에도 등장합니다.
0: 저 진짜 알아요. 이거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이런 가사 맞죠?
1: 맞아요, 맞아요. 네, 거기서 녹두가 바로 전봉준을 가리키는데요. 노래로 불릴 만큼 많은 백성들이 그를 아끼고 그리워했다는 증거죠.
0: 그럼 우리도 녹두 장군님 얘기 좀 더 해야겠어요. 고부봉기 이후 전주로 북상한 전봉준과 농민군들의 또 다른 전투, 황포연 전투의 현장으로 떠나볼까요? 이번에 살펴볼 곳은 황토현입니다. 황토현은 전북 정읍시 일대에 위치한 높이 약 30여 미터의 낮은 언덕인데요. 주변에는 두승산과 천태산으로 이어지는 지형이 형성되어 있고 계곡과 완만한 구릉이 함께 나타나는 곳이죠. 시간을 1894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극심한 혼란 속에 있었어요. 탐관오리의 수탈, 신분 질서의 모순, 그리고 외세의 압박까지 겹치면서 이 백성들의 불만은 점점 커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학농민군이 봉기하게 된 것이죠. 고부에서 시작된 봉기는 점차 확대되었고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농민군은 전주를 향해 북상하기 시작합니다. 전라감사 김문현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 초벌대를 꾸리는데요. 이 정규군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전국의 보부상들까지 차출하죠. 그렇게 구성된 전라감영군과 보부상 연합부대. 이들은 비교적 정비된 무기와 보급품을 갖춘 채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합니다. 한편 전봉준이 이끄는 농민군은 금국까지 갔다가 감영군이 온다 라는 소식에 일단 태인 근처 북촌과 용산 등지에서 수경하며 때를 기다리죠. 바로 이때 부안 관할에 습격해 무기고를 털고 기세를 올린 부안 농민군들과 합세하면서 전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4월 6일 흩어져 있던 농민군들이 고부의 도교산으로 모여들었죠. 그리고 그 맞은편 사시봉에 진을 치게 되는데요. 뒤를 쫓던 전라감영군은 드디어 황토현에 도착했죠. 이때 전봉준은 관군이 야간에 기습을 시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합니다. 그는 병력을 나누어 황토현 주변 사방에 매복시킨 뒤 자신들이 머물던 본진은 텅 비워두는데요. 관군이 옳거니 농민군이 겁을 먹고 도망갔구나 라고 착각하게 만든 것이죠. 4월 6일 밤 어둠이 짙게 깔리자 관군의 증군 김달관과 초관 이재섭이 깃발을 휘두르며 기세 좋게 농민군 진지로 뛰어듭니다. 하지만 텅 빈 진지에 들어간 순간 사방에서 함성이 터져나오는데요. 지형이 익숙하지 않았던 관군은 어둠 속에서 방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혼란에 빠졌고 부대 간의 연계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어 새벽 무렵까지 이어진 전투에서 후속으로 합류한 농민군까지 가세하면서 관군은 점차 전투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결국 관군과 보부상 연합부대는 큰 피해를 입으며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죠. 황토현 전투의 승리는 이후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관군이 농민군에게 패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전라와 충청 일대의 지방통치체제는 상당한 혼란에 빠지게 되었거든요. 결국 이 승리를 계기로 동학농민군은 세력을 더욱 확장하며 정읍과 고창 일대를 지나 전주성으로 진격하게 되었고 이후 전주성을 장악하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농민군은 이 죽창만 들고 싸웠을까요? 아닙니다. 4월 4일 부안 관할을 점령했을 때 이미 이들은 대규모 무기를 확보해 화승총과 조총으로 무장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관군의 신식 소총은 여전히 위협적이었죠. 황토현 승리 이후 전봉준은 농민들의 피해를 줄일 방법을 고민했는데요. 그때 탄생한 신무기가 바로 장패입니다. 원래는 닭이나 병아리를 키우던 대나무 원통이었는데요. 이 안에 볏짚을 꽉 채워 굴리기 시작한 것이죠. 이 장패는 아주 훌륭한 이동식 방패가 되었습니다. 관군이 총을 쏘면 탄환이 집단에 박혀버리니 농민군들이 피해 없이 적진 코앞까지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이죠. 황토현 전투를 계기로 동학농민군은 전라도 일대를 빠르게 장악해 나갔고 전주성으로 진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전주성을 중심으로 농민군과 정부 사이의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동학농민운동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죠.
1: 전술과 의지의 완벽한 하모니였습니다. 싸움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농민들이 죽창을 들고 장태를 굴리는 모습을 그려보니까 가슴이 좀 뭉클한데요.
0: 그러니까요. 오늘 정읍 이야기 정말 다이나믹하지 않아요? 저수지에서 시작된 억울함이 모여서 결국 세상을 향해 불꽃을 쏘아올렸잖아요.
1: 네, 전범준과 농민군의 항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전국 규모의 동학 농민 운동으로 확대되었는데요. 초기에는 반봉건을 외치던 투쟁이 나아가 조선을 지키는 반외세 운동으로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0: 맞아요. 안으로는 썩어버린 봉건 체제를 뿌리 뽑고 밖으로는 외세 침략에 맞서 주권을 지키고 백성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진정한 민중항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1: 네, 그리고 그 위대한 역사의 중심에는 이 뜨거운 항전의 도시 정읍이 있었고요.
0: 올 가을 단풍 구경하러 정읍에 가신다면 만석포 유적지나 황토염 전적지도 꼭 둘러보시길 추천드려요.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그날의 함성을 온몸 깊이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1: 네, 우리 동네에 숨겨진 생생한 역사 이야기.
0: 도시로 보는 한국사.
1: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0: 안녕. 안녕.

만점왕 5학년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함께하는 16번째 시간이고요. 분수의 곱셈 그 6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 배울 내용 바로 한번 확인해 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북2와 북1이 모두 필요한데요. 북2,

1시간 끝! 자, 하나 골랐나요? 자, 여러분들의 예상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X가 아니라 바로 O였습니다. 맞췄나요? 네. 대한민국이 최초로 올림픽을 개최한 해는요, 제24회 서울올림픽. 1988년도에 개최했습니다. 아, 그리고요, 대한민국이 국가대표로 처음 올림픽에 참여한 해는요, 광복 이후에 1948년도에 첫 동계올림픽과 첫 하계올림픽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 OX 퀴즈 문제였네요. 자,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이요, 국가의 이름을 걸고 국가대표로 경기에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번 시간 만점왕의 이름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또 열심히 공부해 보죠. 그럼 오늘의 공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단원 쪽지 시험 1번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북이 다 준비했지요? 자, 1번은요, 8분의 3 곱하기 5를 수직선에 나타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8분의 3의 5배와 같기 때문에 먼저 8분의 3부터 표시를 해보죠. 0부터 1까지 8칸 나눈 것 중에 3칸, 바로 이것이 8분의 3이고요. 이것을 한 배, 두 배, 그리고 세 배, 그리고 네 배, 그리고 한번더 다섯 배 이렇게 수직선에 나타낸 다음에 그 아래 계산식을 한번 채워보죠. 8분의 3의 다섯 배, 그러니까 분모는 그대로 두고 3의 다섯 배와 같다. 즉3 곱하기 5, 즉 8분의 15이기 때문에 결국 1과 8분의 7이라고 이렇게 수직선에 나타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쪽지 시험 2번 문제 확인해보죠.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놓는 문제입니다. 7분의 4라는 진분수와 자연수의 곱셈입니다. 배운 내용 떠올리며 한번 풀어보죠.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와 자연수를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7분의 4 곱하기 3, 12. 즉, 이 가분수를 다시 대분수로 쓰면 1과 7분의 5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고요. 그 아래는 7분의 4 곱하기 14입니다. 즉, 7분의 4. 곱하기 14. 약분이 가능하면 계산식에서 바로 약분을 할 수도 있죠. 7, 1은 7, 7이 14. 즉, 4 곱하기 2는 8. 이렇게 각각 적어주는 계산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는 꼭 틀리지 않아야겠지요.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보기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 보는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는 보기와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1과 5분의 3 곱하기 2는 5분의 8 곱하기 2로 바꾸어 계산했죠. 그 말은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 계산했구나. 따라서 아래에 있는 이 1과 6분의 5 곱하기 5도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 계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적어 볼까요? 1과 6분의 5는 결국 가분수로 고치면 6분의 11이라고 할수 있고, 곱하기 5는 6분의 분자 곱하기 자연수, 즉 6분의 55입니다. 다시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쳐주면 9와 6분의 1이라고 이렇게 고쳐줄 수 있기 때문에 보기와 같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 이렇게 3번 문제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쓰는 문제예요. 자, 12 곱하기 8분의 7입니다. 계산식에서 바로 약분해 주죠. 4, 2, 8, 4, 3, 12. 분모는 그대로. 그리고 자연수와 분자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3 곱하기 7은 21. 다시 대분수로 고쳐주면 10과 2분의 1. 이렇게 차근차근 적어 넣어 보면 되겠고요. 다음은 쪽지 시험 5번 문제 풀어보죠. 6. 그리고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곱하기 2와 8분의 1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쓰는 문제입니다. 결국 계산 문제겠네요. 계산해 보죠. 6 곱하기 2와 8분의 1인데요. 이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 계산해 볼게요. 그러니까 6 곱하기 8분의 17이라고 고쳐주고 약분이 가능하면 바로 해주자고요. 2, 3은 6, 2, 4, 8 약분을 한 다음에 분모는 그대로, 그리고 자연수와 분자를 곱해 51. 다시 대분수로 고쳐주면 12와 4분의 3. 그래서 이 안에는 12와 4분의 3이라고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문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또 쓰는 문제입니다. 자, 보니까 5분의 1이라는 단위 분수, 9분의 1이라는 단위 분수, 분자가 1인 단위 분수끼리의 곱셈인데요. 자, 이때는 분자가 어차피 1이기 때문에 1 곱하기 1 그대로 1입니다. 분모만 잘 보면 돼요. 5와 9를 곱해줍니다. 5 곱하기 9분의 1, 즉 45분의 1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다음 7번 문제.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쓰는 문제예요. 자,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쓰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보죠. 자, 4분의 3. 전체 4분의 3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에 다시 7분의 5만큼이 색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를 보면 4분의 3 곱하기 7분의 5는 우리 배운 대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분모는 4 곱하기 7, 그리고 분자는 3 곱하기 5, 즉 28분의 15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요. 결국 그림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전체를 똑같이 28칸으로 나눈 것 중에 15칸, 15부분, 그래서 28분의 15라고 그림을 보고 이렇게 적어주어도 좋겠네요. 다음은 8번 문제. 세 분수의 곱을 구해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식을 적어보죠. 3분의 1 곱하기 7분의 5 곱하기 15분의 14인데요. 우리 세 분수의 곱셈 방법 배웠잖아요. 차례대로 두 개씩 곱해도 되고요. 아니면 한꺼번에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도 됩니다. 계산식에서 바로 약분해줘도 되겠죠? 7, 1은 7, 7이 14, 5, 1은 5, 5, 3, 15. 자, 분모끼리 곱해보면, 즉, 3 곱하기 1 곱하기 3, 9고요. 1 곱하기 1 곱하기 2입니다. 따라서 세 분수의 곱은 9분의 2라고 정답 구해줄 수 있겠고요. 바로 9번 문제 만나보죠. 별 모양이 1과 11분의 3일 때 아래에서 설명하는 수를 구해보세요라고 했는데요. 이별 모양이 이런 수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즉, 1과 11분의 3의 1과 7분의 1 배라고 했기 때문에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렇다면 대분수끼리의 곱셈인데요. 자, 둘다 한번 가분수로 고쳐 계산해 볼게요. 즉, 11분의 14 곱하기 7분의 8 이렇게 말이죠. 약분하면 7, 1은 7, 7이 14. 즉, 11분의 16이 되고요. 다시 대분수로 고치면 1과 11분의 5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1과 11분의 5를 정답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문제. 계산 결과를 비교해서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결국 계산 문제예요. 왼쪽부터 한번 풀어보죠. 대분수끼리의 곱셈입니다. 역시 가분수로 고쳐 풀어볼게요. 5분의 12 곱하기 6분의 37입니다. 약분이 가능하면 바로 계산식에서 약분해 줄게요. 즉, 5분의 74이기 때문에 대분수로 고치면 14와 5분의 4다라고 계산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오른쪽도 한번 이렇게 계산해 볼게요. 8분의 35 곱하기 7분의 22이고요. 약분이 가능하면 해주죠. 7, 1은 7, 7, 5, 35, 2, 4, 8, 2 곱하기 11이 22. 즉,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면 4분의 55가 되기 때문에 13과 4분의 3인데요. 자, 대분수끼리의 크기 비교는요, 자연수 부분부터 먼저 비교하면 되지요. 14가 더 크기 때문에 뒤에는 볼 필요가 없이 왼쪽이 더 크다, 14와 5분의 4가 더 큽니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북이 2단원, 쪽지 시험 10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북 1, 꺼내주세요. 단원평가로 완성하기 마저 지금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는 이 국가대표의 마음가짐으로 만점왕 이름을 걸고 우리 11번 문제부터 또 열심히 한번 풀어보자고요. 빈칸에 알맞은 수를 쓰는 계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도 실수하면 안 되겠지요. 단순히 계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먼저 계산해 보죠. 1과 4분의 3 곱하기 2와 7분의 1부터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대분수끼리의 곱셈이에요. 가분수로 고쳐 한번 풀어볼게요. 4분의 7 곱하기 7분의

15 이렇게 적어주고요. 약분 가능합니다. 4분의 15가 되기 때문에 3과 4분의 3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줄을 볼게요. 역시 8 곱하기 2와 5분의 3 이쪽 방향입니다. 8 곱하기 2와 5분의 3. 자연수 곱하기 대분수. 역시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 계산해 볼게요. 그렇다면 8 곱하기 5분의 13이 되고요. 즉, 이것은 5분의 8 곱하기 13. 이 자리 4가 되고, 여기는 10, 104가 되겠습니다. 즉, 5분의 104가 되겠네요. 즉, 이것은 20 과 5분의 4라는 대분수로 고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20과 5분의 4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1과 4분의 3 곱하기 8,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입니다. 또 계산해 보죠. 자, 1과 4분의 3을 가분수로 고쳐 4분의 7 곱하기 8 이렇게 해주고 4, 1은 4, 4, 2, 8. 즉, 7 곱하기 2는 14입니다. 여기에 14를 적어주면 되겠고요. 이제 대분수끼리의 곱셈입니다. 역시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 계산해 보면 7분의 15 곱하기 5분의 13입니다. 5, 1은 5, 5, 3, 15. 그러니까 분모는 7이 되고 분자는 39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5와 7분의 4, 즉 여기에 5와 7분의 4라고 이렇게 대분수로 나타내 주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은 12번 문제 이어서 13번 문제까지 풀어보죠. 자, 동우라는 친구의 일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적었대요. 2005년 5월 5일 날씨는 바람이 솔솔 분다라고 이렇게 적어 주었습니다. 바람 솔솔. 28일간의 방학이 오늘로 끝이 났다. 방학 동안 세운 건강 실천 계획을 모두 실천해서 정말 기쁘다. 건강 실천 계획이 적혀 있습니다. 자, 친구들은요. 방학 계획 세울 때 어떻게 세워요? 물론 정말 열정을 가지고 막 1분 단위로 쪼개서도 할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공부만 해서도 안 되고요. 적당히 놀기도 해야 됩니다. 이 공부와 놀기와 뭐 운동 이런 것들이 적당히 균형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친구는 이 건강 실천 계획을 또 이렇게 잘 세웠네요. 자, 12번 문제는 운동을 한 시간은 모두 몇 시간이라고 있습니다. 운동은 여기 있죠. 매일 4분의 3시간. 방학은 28일. 그러니까 매일 4분의 3시간인데 28일 이렇게 식을 세우고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그렇다면 4, 1은 4, 4, 7, 28. 3 곱하기 7은 21시간. 따라서 21시간 운동했구나.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고요. 이어지는 문제는 마신 우유의 양입니다. 우유를 잘 이렇게 마셨대요. 매일 이만큼씩. 그래서 1과 3분의 1 곱하기 28일씩을 세워주고 3분의 4 곱하기 28 이렇게 적어주자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분모는 그대로 두고요. 분자와 자연수를 곱해 112, 즉 37과 3분의 1컵이네. 정답은 37과 3분의 1컵 마셨어요. 중요한 것은 단위도 절대 빠뜨리면 안 되겠지요. 시간, 컵. 빠뜨리지 말고 단위도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4번 문제입니다. 세 장의 수카드를 딱한번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대분수와 가장 작은 대분수의 곱은 얼마냐라고 묻고 있네요. 자, 풀이 과정 보겠습니다. 가장 큰 대분수 만들어 보죠. 가장 큰 7을 자연수 부분에 그리고 지분수 붙여줍니다. 가장 작은 대분수는 가장 작은 1을 자연수 부분에 그리고 지분수 만들어 줍니다. 즉, 곱해 보죠. 7과 2분의 1 곱하기 1과 7분의 1을 어떻게 잘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대분수끼리의 곱셈, 즉 2분의 15 곱하기 7분의 9.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14분의 135가 되기 때문에 다시 대분수로 나타내면 9와 14분의 9죠. 따라서 9와 14분의 9고요. 정답은 9와 14분의 9예요.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는데요. 이 문제가 친절하게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냥 빈칸만 주고 풀이 과정을 써보세요라고 해도 우리 친구들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가장 큰 대분수는 이거고 가장 작은 대분수는 이거예요. 따라서 곱하면 이겁니다. 이런 흐름으로 또잘 적어 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5번 문제. 어떤 수 문제입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 풀이 방법을 알아두면 좋겠는데요. 자, 어떤 수 문제는 일단 어떤 수를 먼저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곱해야 되는데 아차차 잘못해서 더했다. 그랬는데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건 바르게 계산한 값이기 때문에 어떤 수를 먼저 네모로 두고 어떤 수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잘못해서 더했다. 즉, 더하기 9분의 5를 하니까 9분의 7이 되었더라. 그래서 어떤 수는 9분의 7에서 9분의 5를 빼면 결국 9분의 2더라 라는 걸 먼저 구해준 다음에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바르게 계산한 값은요. 그래서 어떤 수에다가 곱해야 라고 했기 때문에 곱하기 9분의 5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지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잘 계산해 주면은 81분의 10, 따라서 정답은 81분의 10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어떤 수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수를 뭐 네모로 두든, 별표로 두든, 하트 모양으로 두든, 어떤 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바르게 계산한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은 16번 문제. 역시 문장제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요. 어제와 오늘 사용하고 남은 쌀양몇 킬로그램인지 구해보는 문제입니다. 차근차근 구해보죠. 전차가 20킬로그램인데요. 어제는 전체 5분의 2를 사용했고 오늘은 나머지의 4분의 1을 사용했대요. 자, 그렇다면 먼저 어제는 전체 5분의 1을 사용했으니까 즉20 곱하기 5분의 1을 하면 약분 가능하죠? 4 곱하기 2는 8kg을 사용했네요. 언제? 어제. 그리고 오늘은 나머지, 즉 20에서 8을 뺀 12kg의 4분의 1을 사용했기 때문에 12kg의 4분의 1 약분 가능하죠? 3 곱하기 1은 3kg을 사용했네요. 언제? 오늘.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건 남은 양이기 때문에 20에서 8과 3을 각각 빼주면 되겠습니다. 즉, 9kg이라고 이렇게 구해보는 16번 문제였네요. 다음은 17번 문제. 계산 결과가 가장 큰 식과 가장 작은 식에 해당하는 글자를 왼쪽부터 순서대로 써보세요라고 했는데요. 두부리자입니다. 어떤 글자가 완성될지 한번 궁금해지는데요. 가장 큰 식과 가장 작은 식, 일단 계산 결과를 구해봐야겠습니다. 자, 2부터 한번 구해보죠. 대분수끼리의 곱셈, 4분의 21 곱하기 3분의 8입니다. 4, 1은 4, 4, 2, 8. 3, 1은 3, 3, 7, 22. 7 곱하기 2는 14. 일단 구해놓고요. 자, 부 가겠습니다. 부도 한번 구해보죠. 대분수끼리의 역시 곱셈입니다. 즉, 5분의 26 곱하기 13분의 13 곱하기 2가 26인데 거기에 다시 10을 더하니까 36 이렇게 구하고요. 자, 이제 가분수끼리의 곱셈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약분 가능하면 약분해주죠. 이렇게 약분을 해주면, 즉, 5분의 72가 되기 때문에 14와 5분의 2라고 이렇게 대분수로 나타내주면 되겠죠. 다음은 리로 갑니다. 7분의 23 곱하기 3분의 14. 7, 1은 7, 7이 14. 즉, 3분의 46, 즉 15와 3분의 1 이렇게 구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자입니다. 계산이 많아요. 2분의 13 곱하기 5분의 14입니다. 약분해주고요. 즉 5분의 91이기 때문에 18과 5분의 1인데요. 그러니까 계산 결과가 가장 큰 식은 바로 18과 5분의 1, 가장 작은 식은 14죠. 따라서 왼쪽부터 차례대로 쓰면 선생님이 좋아하는 자두가 완성이 됐네요. 정답은 자두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결국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잘 풀어주는 것이 중요한 17번 문제였네요. 다음은 18번. 이 기차가 같은 빠르기로 이만큼 시간 동안 달린 거리 묻고 있습니다. 한 시간에 이만큼을 가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게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즉, 한 시간에 이만큼 가니까 180이고요.

0: 몇 시간? 2와 4분의 3시간 동안 갔대요. 자연수 곱하기 대분수의 곱셈이죠. 즉, 180 곱하기 가분수로 고치면 4분의 11 되고요. 바로 약분해 보죠. 4, 1은 4, 그리고 여기는 45. 즉, 45 곱하기 11은 495가 되기 때문에 단위 빠뜨리지 말고 18번 문제 정답 495km예요.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우리 친구들이 단위를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시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시간이에요. 그대로 곱할 수가 있죠. 만약에 여기에 시간과 분이 같이 있었다면 분을 반드시 시간으로 바꿔놓고 곱해줘야 됩니다. 단위를 잘 보고 같다면 바로 이렇게 곱해서 계산해주는 18번 문제였습니다. 단위 빠뜨리지 말고요. 다음은 19번 문제. 넓이가 9제곱미터인 평행사변형을 두 대각선을 따라 똑같이 내등분했대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몇 제곱미터인지 구해보세요라고 했는데요. 이런 문장제 문제가 나오면 항상 뭐부터 찾으라고요?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부터 찾아봅니다. 보통 마지막 문장에 잘 들어가 있어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조건을 다시 보면 넓이가 9제곱미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평행사변형을 두 대각선을 따라 똑같이 내등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기, 여기, 여기를 똑같이 이렇게 내등분했다라는 겁니다. 자,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묻고 있습니다. 색칠한 부분은요, 전체를 내등분한 것 중에 세 부분과도 같기 때문에 이 색칠한 부분은 결국 전체 몇 분의 몇? 전체 4분의 3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즉, 전체 넓이의 4분의 3을 곱해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자연수 곱하기 진분수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4분의 자연수와 분자를 곱해 27. 즉, 6과 4분의 3, 그리고 단위는 제곱미터. 이렇게 또 대분수로 나타내 줘야 되겠죠. 따라서 19번 문제에 6과 4분의 3, 단위 제곱미터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만약 시험에 이런 문장제 문제가 나왔다! 당황하지 말고 우리 방금 한 것처럼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찾고 우리가 배운 이 자연수 곱하기 진분수의 계산 방법을 이용해서 단위도 잘 같이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를 풀어볼 차례입니다. 역시 문장제 문제입니다. 자, 한번 문제를 보죠. 학생 자치회의에서 의견이 통과되려면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된대요. 아하. 학생 자치회 회원이 42명일 때 의견이 통과되려면 투표에서 찬성표가 최소한 적어도 몇 표가 나와야 하는지 구해보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조건을 봐야 되겠죠. 의견이 통과되기 위한 조건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1번은 학생 자치회 회원 수 42명이라고 했잖아요. 이 42명의 3분의 2 이상이 일단 투표를 해야 한대요. 그리고요, 두 번째 조건은 이 투표한 회원 수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표가 적어도 나와줘야 이 의견이 통과된다고 하니까 우리 조건에 맞춰 하나씩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즉, 42명의 3분의 2 투표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42 곱하기 3분의 2 그래서 구해줘 보자고요. 자, 그렇다면 42 곱하기 3분의 1을 계산해주면 되겠는데요. 3, 1은 3, 그리고 또 여기도 약분해주면 3, 1은 3, 3, 4, 12, 14 곱하기 2는 28. 적어도 28명이 투표해야겠네요. 그리고 이 28명의 5분의 3 이상이 적어도 찬성표가 나와야 하니 우리 이번에도 한번 계산식을 세워주죠. 즉, 28의 5분의 3 이상, 28 곱하기 5분의 3을 계산해주면 되겠는데요. 역시 자연수 곱하기 진분수의 곱셈입니다. 약분이 안 되니까 분모는 5로 그대로 두고 자연수와 분자를 곱하면 84. 즉, 16과 5분의 4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정답을 어떻게 쓸지 고민이 되죠? 자,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찬성표라고 했습니다.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투표를 할때 한 표, 두 표, 세 표라고 하지. 자연수로 얘기하지. 2분의 1표, 뭐 3분의 2표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6과 5분의 4라는 건이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는 소리니 16표도 부족해요. 5분의 4만큼이 더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5분의 4를 그냥 한 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말은 16표하고도 한 표가 더 나와야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결국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이 투표에서 찬성표가 적어도 최소 몇표 나와야 하냐면 16표하고도 한표 더. 즉, 아, 17표는 나와야 하는구나. 즉, 정답은 이렇게 17표라고 적어주는 20번 문제였습니다. 자, 20번 문제는요, 조건을 맞게 차근차근 계산식을 세워 잘 계산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마지막까지 방심하면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을 적을 때, 한 표, 두 표, 세 표라고 얘기하니까, 5분의 4를 한 표로 보고, 16에 1을 더한 17표라고 이렇게 정답을 끝까지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단원평가로 완성하기 20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는데요. 이번 시간 마무리 퀴즈 확인하기 전에 지난 시간 마무리 퀴즈 정답까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지난 시간 마무리 퀴즈 정답은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3분의 1 곱하기 9분의 1은 27분의 1이었는데요. 선생님이 항상 이 수강 후기 게시판에 어떤 친구들이 글을 올리나 아주 유심히 보거든요. 이번에도 많은 친구들이 정답을 잘 올려주었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무리 퀴즈 바로 확인해 보죠. 자, 이번 시간은요, 이겁니다. 이번 시간에 풀었던 10문제 중, 또 쪽지 시험 문제 중에서 가장 이건 좀 어려웠어요 하는 문제를 하나 골라서 말로 설명하듯이 풀이 과정을 한번 적어 봅니다. 문장으로 말이죠. 어디다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또 이렇게 나만의 풀이 과정을 많이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마다 좀 다를 수 있겠네요. 고르는 문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이번 시간 마무리 퀴즈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요, 우리 공부 계속해서 이어가 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 풀었던 문제, 어려웠던 문제, 헷갈렸던 문제 다시 한번 꼭 풀어보고 풀이 과정도 꼭 다시 한번 남겨보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4: 2분 위기.
5: 여러분의 위기도
6: 이게 뭐야?
5: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5학년 친구들. 우리 교과서 속 역사 이야기를 더 쉽고 재미있게 들려줄게요. 여러분의 지인쌤이에요.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북원교재 공부 열심히 했죠. 오늘은 그 뒤에 있는 북투교재 준비합니다. 우리 후삼국 통일부터 고려시대까지 그 전반적인 중단원, 오늘의 중단어 핵심 복습을 통해서 빠르게 그 개념들을 키워드 중심으로 복습해 볼 거고요. 그 뒤에 중단원 쪽지 시험 10문제, 그리고 중단원 확인 평가 10문제까지 만나볼 겁니다. 자, 북투교재에 우리 친구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들을 복습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유형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강의 듣기 전에 여러분 미리 스스로 문제 풀어보고 그리고 강의를 들어주세요.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최승로가 성종에게 올린 개혁안이었죠.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유교를 바탕으로 나라를 통치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였는데 우리 친구들 그 이름이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중요하게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바로 시무 28조라고 불렀었죠. 이 시무라는 용어가 어렵긴 한데 그 뜻은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것,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안에 28가지 조항이 있고 전반적으로 유교를 바탕으로 나라를 통치하세요. 그래서 임금과 신하가 같이 상의해서 나라를 통치하세요. 이런 내용이 주로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종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걸 바탕으로 이 고려를 바로 세우게 됐었죠. 자, 그런 내용까지 쭉 흐름으로 정리를 해두고요. 우리 이제 중단원 핵심 내용들 복습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친구들 북원교재 뒤에 있는 북투교재 준비 잘 했죠? 좋아요. 교재 14쪽입니다. 우리 중단원 핵심 복습, 키워드 중심으로 여러분 형광펜 준비해서 중요한 용어에 표시하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후삼국 통일 과정 살펴볼게요. 후삼국 시대가 어떻게 열렸었는지 그전 상황부터 한번 봐야겠죠? 자, 신라 있었습니다. 지금 그 전에 이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어요. 신라 말에 사회가 혼란스러워지자 지방에서 어떤 세력이 등장했었다? 그렇죠. 호족 세력이 성장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왕의 힘이 약해지면 왕의 이 어떤 목소리가 지방에까지 다 닿지 못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실제로 지방을 다스리는 어떤 강한 세력이 따로 있었죠. 호족 세력이라고 했고, 이 호족 세력은 지방에서 성도 쌓고 군사도 기르면서 마치 하나의 어떤 왕국처럼 그렇게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력을 점점 키웠던 두 사람이 있었죠. 견원과 궁예가 있었습니다. 이두 사람은 이제 신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데, 견원은 후백제라고 하는 과거에 백제가 있었던 자리에 나라를 건국했고, 궁예는 후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를 각각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신라 멸망하지 않았어요. 신라는 금성, 지금의 경주죠. 그리고 그 주변 지역만 다스리게 되면서 이렇게 후삼국 시대가 열렸습니다. 후백제, 후고구려, 신라가 공존하는 후삼국 시대가 열렸죠. 자, 그런데 이 후삼국 시대를 통일한 한 나라가 있습니다. 자,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궁예, 후고구려를 세웠던 궁예가 계속 훌륭한 정치를 했던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포악해지고 여러 신하들이 궁예를 몰아냅니다. 그리고 그의 신하였던 왕건을 새로운 왕으로 세웠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왕건은 후고구려라는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바꾸고 송아, 개성을 수도로 삼고 개경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고려가 건국된 거예요. 수도는 개경이 됐었죠. 자, 그래서 이 왕건은 고려를 세우고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후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먼저 견원, 후백제를 세웠던 견원이 고려에 와서 투항했어요. 이 자세한 스토리를 보면 우리 개념학습할 때 같이 공부했었던 부분인데, 견원의 아들들이 왕위 다툼을 하면서 이 친아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절에 가두고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충격을 받은 견원은 고려로 와서 이 고려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신라는 스스로 나라를 이제 더 이상 이 나라를 지탱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또 고려에 항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고려는 후백제, 아까 견원의 큰아들이 다스리고 있는 이 후백제와 전쟁을 하고 결국 항복을 받아내어서 이렇게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후삼국을 통일한 나라는 고려였고 태조 왕건이 이뤄낸 것이었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 순서를 기억해 두면 좋아요. 먼저 고

고려가 건국되죠. 그리고 고려의 수도를 여기 송악, 개성으로 옮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후백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신라가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후백제한테도 안 되겠고 이 고려한테도 안 되겠고 스스로 항복하자라고 하고 신라가 항복하고 신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려와 후백제가 전쟁을 하고 후백제 멸망하죠. 또 사라지고 고려가 이렇게 후삼국을 통일한다. 마지막으로 멸망한 발해의 유민들까지 포용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이 통일을 이뤄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왕건 고려를 세우고 후삼국을 통일하고 어떤 식으로 정치를 이어나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혼인 정책 펼쳤다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호족들을 다스렸고 또 북진 정책을 실시했다라고 하는데 이 고려는 옛날에 주몽이 세웠던 그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북진 정책, 북쪽으로 영토를 우리가 되찾아야 한다라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세금을 10분의 1만 내도록 줄여주고 또 불교를 널리 장려했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또 광종이 나타나는데 두 가지 중요한 정책을 시행했죠. 첫 번째는 노비들을 풀어주는 노비양건법, 그리고 과거 시험을 통해서 공평하게 관리를 뽑는 과거제. 이두 가지 용어 나오면 광종 떠올려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뒤를 이어서 성종은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서 유교를 바탕으로 나라를 통치했어요. 왕건이 불교를 널리 장려했는데 이 불교는 사람들이 믿는 이 사람들의 믿음, 종교일 뿐이지 나라를 통치할 때는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지방의 주요 지역에 왕이 임명한 지방관을 보내서 더 이상 호족들이 지방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왕이 직접 보낸 사람이 지방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해서 호족의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었죠. 자, 고려에도 중요한 신분 제도가 있었는데 크게는 양인과 천인으로 나누어졌어요. 그리고 양인은 그 안에 세부적으로 세 가지 신분으로 나누어졌었고요. 최고 지배층이라고 하면 왕족, 그리고 높은 관직을 차지한 관리들이고, 중간 계층은 그보다 낮은 관리 또는 직업 군인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양민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농민이었고요.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 그리고 어떤 작은 물건들을 만드는 수공업자들도 포함됐어요. 천인이라고 하면 그 안에 대부분이 노비였습니다. 자, 고려 사회에서 가족 안에서 남녀가 어떻게 구분되었었는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우리 같이 공부했죠. 고려 시대에는요, 가족 안에서 남녀가 비교적 평등하게 지냈다라고 했어요. 그 세부 내용을 보면, 부모의 재산을 아들과 딸이 똑같이 나누어 받고, 제사도 평등하게 같이 지내고, 이런 내용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은 사회적으로는 관직에 오르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사회적으로는 남성이 관직을 차지할 수 있었지만 가족 안에서는 남녀가 평등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고려와 주변 나라와의 관계 우리 크게 살펴봤었죠. 거란, 여진부터 볼게요. 우리 거란은 세번 침입을 해왔는데 그중에 1차와 3차를 우리가 중요하게 다뤘어요. 1차는 서희의 외교 단판으로 강동 6주 지역을 확보했다. 3차 때는 강감찬이 전쟁을 해서 귀주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했었던 부분. 그 다음 여진은 윤관 떠올려 주어야겠죠. 그리고 별무반이라고 하는 특수부대를 이끌어서 이 동북 지역에 구성을 쌓았다. 동북 구성까지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키워드들로 우리 친구들 정리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변 나라와의 교류도 있었어요. 먼저 송나라와 가장 활발히 교류했으며 거란, 여진, 일본과도 교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아라비아 나왔죠.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고려에 와서 그때
코리아라고 하는 별명도 붙었다라는 내용 있었고, 이 병란도 국제무역항으로 발전했던 병란도라는 이름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몽골의 침입과 간섭도 있었죠. 이 몽골은 고려를 30여 년간 아주 긴 시간 동안 여러 번 들어왔던 그런 나라였어요. 몽골이 침입하자 고려는 수도를 임시적으로 강화도로 옮기고 몽골과 맞섰죠. 그리고 김윤우 장군이 용인에 있는 처인성과 또 충주성에서 활약해서 실제로 몽골 장수를 활로 쏴서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전투가 있었어요. 자, 그렇지만 이 고려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큰 부담을 느끼고 결국에는 몽골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죠. 다시 수도를 개경으로 옮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반대하는 군대가 있었죠. 바로 삼별초였어요. 삼별초는 강화도에서 진도로, 진도에서 제주도로까지 옮겨가면서 몽골군과 계속 맞서 싸웠지만 결국에는 삼별초도 패배하고 말았다. 그래서 그 이후 이 고려의 몽골, 이땐 이제 원나라로 바뀌었거든요. 이 원나라가 엄청난 간섭을 해옵니다. 원의 사위 나라가 되었다라는 내용은 고려의 왕이 그때 원나라의 공주와 혼인을 했어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자연스럽게 원나라와 친한 세력, 친원 세력이 우리 고려에서 권력을 누리게 됐었죠. 또 고려에서는 몽골의 문화, 몽골풍이 유행하기도 하고, 또 몽골에서는 우리 고려의 문화, 고려 양이 유행하기도 했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 고려의 자랑스러운 문화들 살펴볼게요. 첫 번째, 팔만대장경이었죠. 부처의 힘에 의지해서 우리 몽골을 물리치기 위해서 목판에 부처의 가르침을 새겨서 찍어낸 그런 인쇄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 팔만대장경은 여러 사람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글자가 굉장히 고르고요. 틀린 글자나 빠진 글자도 거의 없이 아주 훌륭한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그 훌륭함을 인정받고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되어 있죠. 자, 그다음 직지는 현재 남아있는 우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본이 되었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또 고려하면 우리가 떠올려야 될거 아주 아름다운 푸른빛을 띠고 있는 도자기 있었죠? 고려 청자입니다. 푸른빛을 띠고 있는 도자기고 이것은 일반 백성들보다는 왕족이나 고위 관리 등 지배층이 주로 사용했다라고 전해지고 또 상감기법도 배웠습니다. 우리 무늬를 이렇게 파서 그 파인 곳에 새로운 어떤 재료나 혹은 다른 색깔의 흙을 입혀서 무늬를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방법이 있었죠? 상감기법이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이제 중단원 쪽지 시험 문제 10문제 만나보도록 할게요. 1번. 후백제, 후고구려, 신라가 경쟁하던 이 시대 무엇이라고 불렀죠? 바로 후삼국시대였죠. 마치 과거에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가 공존하던 시대처럼 후삼국 시대가 열렸다라고 했어요. 2번. 고려를 건국한 사람 누구였나요? 고려를 건국한 사람. 그렇죠. 왕건이고요. 그 앞에 태조를 붙여도 좋습니다. 태조 왕건. 3번. 고려 광종이 관리를 뽑기 위해 실시한 이 제도 무엇이었죠? 맞아요. 공평하게 시험을 봐서 뽑겠다. 과, 거, 제라고 했습니다. 4번. 다음 빈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고려 성종은 최승로가 올린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이것을 바탕으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자, 불교를 바탕으로 나라를 통치했었나요? 그렇지 않죠. 유교를 바탕으로 나라를 통치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죠. 이것을 우리 성종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고려를 잘 다스렸다라고 하는 그 내용 기억해 두세요. 5번. 서희가 외교 단판으로 침입을 막아낸 북방 민족은 누구입니까? 누구였죠? 맞아요. 거란이었죠. 우리 친구들 거, 여, 몽 기억나죠? 거란.
그 중에서도 1차 침입 때이 서희가 외교 단판으로 말을 굉장히 잘해서 어떤 원하는 영토까지 얻어냈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 자, 6번 윤관이 여진 정

정벌을 위해 끌고 간 부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특수부대 이름이 무엇이었죠? 맞아요. 별, 무, 반이었죠. 별, 무, 반. 우리 친구들의 이름이 아직도 외워지지 않는다면 입으로 소리내서 계속 한번 외워보세요. 별, 무, 반. 별, 무, 반. 윤관이 조직한 것이다. 이렇게. 자, 7번. 고려가 서양 세계에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것은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병란도에 수시로 드나들었던 이 상인들인데요. 바로 아라비아 상인들이에요. 아라비아 상인들이, 우리 고려에 훌륭한 물건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에 소문을 냈었거든요. 그때 고려라는 발음을 하기가 어려워서 코리아, 코리아, 코리아 이런 식으로 코리아라고 불렸다라고 했어요. 자, 8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불교 관련 행사가 무엇인지 이 행사의 이름을 쓰세요라는 건데, 부처와 토속신에게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며 지내던 고려의 국가 행사였어요. 아주 크게 축제처럼 열렸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고려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신들과 상인들도 이 행사에 같이 참여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노래, 춤, 음식들을 즐기기까지 했던 이 행사의 이름은 바로 팔, 관, 회라고 했었죠. 연등회와 팔관회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 친구들 기억해 두세요. 9번. 팔만대장경을 만든 목적은 어떤 민족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서였을까요? 팔만대장경은 거란, 여진, 아니고 몽골입니다. 자, 몽골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서 부처님에게 아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팔만대장경판을 만들었었죠. 자, 그리고 이 몽골 전에 거란의 침입을 부처의 힘을 빌려서 이겨내려고 했던 것은 초조대장경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것은 몽골의 침입 때 불타 없어졌습니다. 자, 10번. 다음과 같은 기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고려의 독자적인 도자기 제작 기술이다라고 했고, 이 중요한 거그 뒤에 흙으로 그릇을 만들어서 그릇 겉면을 파내고 그 자리에 다른 색의 흙이나 재료를 메꾼 후에 구워내는 기법이었죠. 이것을 우리는 상감 기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상감 기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고려 청자를 뭐라고 불렀었죠? 상감청자라고도 불렸었죠. 자,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우리 중단원 확인 평가 문제까지 이어가 볼게요. 마찬가지로 10문제고 여러분 미리 풀고 채점하고 그리고 강의 들어주세요. 자, 1번 볼게요. 다음 왕이 한 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어요. 이 왕이 지금 나는 송악 개성을 수도로 삼고 개경이라고 했소. 라고 했죠. 자, 이 개경을 수도로 삼았던 왕은 누구였죠? 맞아요. 태조 왕건이었죠.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건국하고 이 수도를 개경으로 잡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태조 왕건에 대한 설명 살펴보도록 할게요. 골품제를 실시했다. 자, 골품제 어디서 나왔던 용어예요? 그렇죠. 이 신라의 신분제도였죠. 왕건과는 관련이 없고요. 백제와 동맹을 맺었던 거. 백제와 동맹을 맺었던 거 우리 기억나죠? 나제 동맹. 그렇게 해서 같이 힘을 모아서 고구려와 맞서 싸웠던 거. 이거 마찬가지로 신라에 대한 내용이고요. 요동 지역 정벌한 거 고구려죠. 혼인 정책을 실시했다. 맞아요. 이 왕건이 힘센 호족들을 한 번에 다스리기 위해서 결혼을 해서 가족이 되는 방법을 택했었죠. 4번이 정답이고요. 한자를 일본에 전해주었던 거 백제에 일어났던 일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왕이 명령한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세요. 자, 지금 광종이에요. 불법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양인으로 신분을 되돌려주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노비들을 최대한 풀어주려고 했던 이 제도였죠. 분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이 왕의 말을 잘 받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노비들을 잘 살피고 검사해서 풀어준다라는 뜻으로 그 제도 이름 노, 비, 안, 검법이었죠. 노비 안검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 친구들 입에 계속 익도록 소리 내서 말해봐야 돼요. 알겠죠? 노비 안건법 하면 광종을 떠올리면 되겠어요. 자, 3번 서술형 문제죠? 가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인지 왕권의 변화와 관련해서 서술하세요라고 했어요. 왕권이라고 하면 왕의 권력이죠. 왕의 힘과 관련해서 쓰세요라고 했어요. 자, 고려 성종은 지방의 중요 지역에 왕이 임명한 지방관을 보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를 통해 왕권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자, 지방관, 왕이 직접 임명한 그 시대의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서 행동을 하거든요. 왕의 목소리가 이 지방관을 통해서 저 지방까지 그 목소리가 다 미쳤다라는 거죠. 지방관이 있기 전에는 호족들이 지방을 다스렸는데 이제 임금이 직접 임명한 사람이 가서 다스리니까 그게 곧 임금이 다스리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이를 통해서 이 왕의 권력, 왕의 힘은 더 약해졌을까요? 아니죠. 더 강화됐겠죠. 왕권을 강화했다. 지방관을 지방으로 보내서 이 왕이 임명한 사람이 직접 가서 세금을 걷어들여서 이걸 왕에게 갖다 줬겠죠. 맞죠? 그러면 왕의 권력이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왕권을 강화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어요. 4번. 고려의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 고르세요. 자, 우리 고려의 사회 모습 살펴보도록 할게요. 호주는 남자만 될수 있었다. 자, 호주 무슨 뜻이었죠? 그렇죠. 한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는 사람, 호주라고 불렀는데 남자만 될수 있었다 아니죠. 얼마든지 남편이 죽으면 이 여자가 호주가 되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2번, 재산은 남자만 지낼 수 있었다 아니죠. 공평하게 아들과 딸이 나누어서 반반씩 지냈습니다. 3번, 여성은 법적으로 재혼을 할수 없었다 아니죠. 얼마든지 재혼할 수 있었고요. 이게 사회적으로 흉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다. 4번, 여성은 관직에 오르는데 제약이 있었다. 그렇죠. 가족 안에서는 평등했지만 사회적으로는 평등하지 않았다. 4번 맞는 설명. 5번에 부모의 재산을 아들과 딸이 똑같이 나누어 가졌다. 그만큼 평등했다. 5번도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자, 5번. 다음 지역을 확보한 사건은 무엇일까요? 자,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강동 육주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압록강의 동쪽에 있는 6개의 주지요. 자, 이것을 우리나라가 확보할 수 있었던 사건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보기를 보지 말고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언제? 그렇죠. 거란이 1차로 침입했을 때이 서희가 외교 단판을 통해서 얻어냈던 지역이에요. 자, 거란이 이 고려에게 우리와 왜 교류를 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고려가 이 강동 육주가 여진족으로 막혀 있어서 못 갔어요. 이 지역을 주세요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여진족을 몰아내고 이 지역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정답은 바로 5번의 서희의 외교 단판 되겠죠. 6번. 다음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지금 윤관 나왔고 여진을 정벌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려 국경을 넘어 여진이 여러 차례 침입해 왔습니다. 그러자 윤관은 결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정벌했습니다라고 하죠. 자, 이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윤관이 결국에는 이 특수부대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족을 정벌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나요? 이걸 묻는 거예요. 발해가 멸망했다 아니고요. 동북 구성을 쌓았다. 이게 바로 정답이죠. 동북 구성을 우리가 차지하고 그곳에 9개의 성을 쌓아서 이 여진족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결과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동북 구성,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는 고려가 다시 여진족에게 돌려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치만, 별무반을 이끌고 정벌한 이후, 직후에는 우리 고려가 가지고 왔었다라는 거. 그리고 3번에 한강 유역을 되찾았다. 아니고요. 후삼국 통일을 이룬 거 아니죠.

0: 가야에 침입한 외를 물리친다. 이것도 관련된 설명 아닙니다. 정답 2번. 자, 7번. 다음 주제에 대한 발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변 나라와 교류한 고려. 자, 다른 나라와 어떻게 교류했었는지 그 내용 살펴볼게요. 송과 가장 활발하게 교류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송나라랑 가장 친하게 지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서로 수출하고 수입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죠. 자, 여진이 부모의 나라로 섬겼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이 여진이요, 힘이 강해지기 전에는 힘이 약한 나라여서 우리를 부모의 나라라고 섬기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자, 아라비아 상인이 병란도에 왔습니다. 맞죠? 이 병란도 국제무역항에 아라비아 상인들도 자주 드나들었어요. 건국 초에 거란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맞아요. 왜냐? 이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켰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려는 발해도 고구려를 계승했고 고려도 고구려를 계승해서 이 형제의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거란과 거리를 두었다 맞고요. 당과 동맹을 맺고 삼국 통일을 이루었다. 이것은 고려에 대한 설명은 아니죠. 5번 되겠습니다. 자, 8번. 고려 정부가 몽골과 협상한 후에 개경으로 돌아간 뒤 고려와 몽골의 관계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서술하세요. 자, 이 앞에 고려가 결국에 수도를 개경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것은 몽골이 원하는 걸 들어준 거예요. 결국에는 강제로 화해를 하고 우리가 몽골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 몽골이 더 적극적으로 우리 고려에 간섭을 해왔겠죠. 원의 간섭을 받게 되었다. 왜냐? 몽골이 그 이후에 원나라라고 이름을 바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몽골풍이 유행했다. 이런 내용 적어주세요. 자, 9번에 가와 나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각각 쓰세요. 자, 위에 자료를 통해 고려시대의 절은 무슨 역할? 그렇죠.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는 종교적 역할도 했지만, 이렇게 경제적인 역할도 담당했었다라는 거 그림을 통해 알수 있겠죠. 10번. 다음 국가 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직지입니다. 직지 금속 활자죠. 몽골 침입 때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가 실려있는 건 삼국 유사고, 경주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발견된 거 아니죠. 합천 회의사 장경판전 팔만 대장경판에 대한 설명이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의 마지막 퀴즈 나갑니다. 서희의 외교 단판으로 확보한 이 지역은 어디일까요?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틀린 문제 복습 꼼꼼히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만나요. 안녕!
1: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2: 회장님, 기획안입니다.
3: 이거 교차 검증했나?
2: 네?
1: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3: 이거 기밀 아닌가?
2: 맞습니다.
1: AI의 기업 기밀, 개인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2: AI가 썼습니다.
3: 그럼 출처를 써야지.
1: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3: 아, 이게 뭐야?
1: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3: 점심 뭐 먹을까?
1: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3: 아, 안 돼!
1: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3: 자는가?

쉽고 뻔뻔하게 만점한 과학 김문주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요, 2단원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어떤 내용을 공부했었나요? 맞아요. 날씨를 표현하는 기상 요소, 그리고 재미있는 기상 현상, 이슬, 안개, 구름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우리 친구들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오늘은요, 바로 중단원 탐구 문제로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문제 풀면서요, 우리 친구들 개념 이해도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서술형 돋보기 문제도

오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맞게 해석을 했어요. 낮 동안에는 구름이 없는 날이다. 구름? 그럼 무엇을 확인하면 되죠? 그렇죠. 바로 구름의 양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낮을 봐야 하잖아요. 지금 구름의 양을 보니까요. 새벽 2시, 4시만 약간 조금 구름이 있고요. 다 하얀색 동그라미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렇죠. 구름이 없는 맑은 날이었다라는 뜻이죠. 낮 동안에 구름이 없는 맑은 날 맞습니다. 자, 3번. 바람이 세게 불어서 구름의 양이 적다. 자, 바람과 관련된 거 보려면 어떤 자료를 봐야 하죠? 없어요. 바람. 우리 바람의 세기라고 하면 바람의 빠르기 이런 거 봐야 되는데요. 이 자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바람에 대해서는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4번. 습도가 가장 낮을 때 기온이 가장 높다. 그러면 이 습도 볼까요? 쭉쭉쭉쭉쭉쭉쭉 가장 낮을 때는 언제죠? 이때가 가장 낮습니다. 자, 그럼 가장 낮을 때 기온이 가장 높은지 기온 자료를 살펴보면 되죠. 쭉쭉쭉쭉쭉쭉 보니까 이때가 가장 기온이 높아요. 맞네요. 습도가 가장 낮을 때 기온은 가장 높습니다. 맞게 해석을 잘했고요.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낮을 때는 6시경이다. 자, 그럼 기온 자료 볼까요? 쭉쭉쭉쭉쭉 우리 친구들이 비교해 보세요. 가장 작은 수인 거 바로 이때. 오호, 새벽 6시경 맞네요. 맞게 해석을 했죠? 따라서 옳지 않은 거 바람에 대해서는 알수 없으므로 3번이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1번이에요. 위 기상 자료를 보고 찾을 수 있는 규칙성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구름의 양은 기온이 높아지면 적어진다? 구름의 양과 기온 뭔가 관계가 있을까요? 구름은요, 새벽 2시, 4시에 조금 있다가 계속 없어요. 기온은 어떨까요? 기온은요, 어때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죠? 그렇죠. 낮 동안에 계속 높아지다가 이제 점점 낮아집니다. 오, 그러면 구름의 양과 기온 간에 어떤 관계가 지금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건 옳지 않아요. 구름의 양과 기온에는 어떤 규칙성이 없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자, 맑은 날 습도는 밤이나 새벽이 낮보다 낮다. 자, 지금 이렇게 구름의 양이 없으니까 우리는 맑은 날이라고 할수 있죠? 이때 습도를 보니까요. 밤이나 새벽, 그러니까 한 이때쯤, 그리고 밤은 한 이때쯤이죠. 자, 이때쯤보다 어때요? 낮을 보니까 한 이때쯤이죠. 어때요? 언제가 더 낮아요? 그렇죠. 바로요. 낮 동안에 습도가 더 낮고요. 밤이나 새벽에는 습도가 높습니다. 맑은 날 습도는 밤이나 새벽이 낮보다 낮은 것이 아니라 높다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디귿. 기온은 새벽에 낮고 낮 동안 높아지다가 오후에 가장 높고 이후에 다시 낮아진다. 자, 기온 다시 볼까요? 어때요?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이 2시쯤에 가장 높아요. 오후 2시에. 그러다가 다시 낮아지는 모습 어때요? 아주 정확하게 규칙을 잘 설명하고 있죠. 따라서 옳은 것은 디귿이라고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2번이에요. 다음은 날씨에 따라 나타나는 규칙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맑은 날과 비 오는 날의 규칙성을 비교해 봤는데요. 이 맑은 날은 비 오는 날에 비해 기온과 습도의 변화가 클까요? 작을까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줬죠. 자, 맑은 날에는요, 구름이 없습니다. 자, 구름이 없으니까 낮 동안에 햇볕을 쫙 받겠죠. 그러면 기온이 높아요. 그러다 밤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제 햇빛이 비치지 않으니까 기온이 확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맑은 날에는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큽니다. 그런데 비 오는 날은 어때요? 비 온다. 그럼 날씨가 흐려요. 하늘에 구름이 잔뜩 껴 있습니다. 구름이 해를 가리니까 낮에도 해가 잘 없고 밤에도 해가 잘 없으니까 어때요? 그냥 낮가방 할것 없이 기온이 그냥 변화가 크지 않게 그냥 일정하게 흐리고 약간 쌀쌀한 날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맑은 날은 비 오는 날에 비해 기온과 습도의 변화가 큽니다. 자, 그럼 구름의 양과 강수량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맑은 날은 구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적다. 구름이 없으니까 비가 올 가능성도 적겠죠. 그래서 강수량도 적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생활 속 경험을 떠올리면서 규칙도 찾아볼 수 있겠죠. 자, 그럼 13번입니다.
날씨와 날씨가 우리 생활에 주는 영향을 바르게 선으로 연결하시오. 날씨는 우리 생활 정말 많은 것에 영향을 줬습니다.

자, 1번. 덥고 습도가 높은 날씨입니다. 자, 이때 야외 활동, 음식이 상하기 쉽다,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물을 고정한다.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너무 기온이 높아서 덥고 막 추측해요. 이럴 때는 어때요? 음식이 상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날씨는 우리의 건강과도 깊은 영향이 있다라고 했었죠. 2번.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러면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이 바람에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고정을 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고요. 이렇게 농업, 어업과 같은 산업에도 날씨는 영향을 준다라고 했어요. 3번. 구름이 거의 없고 맑은 날씨입니다. 맑으니까 어때요? 우리 친구들 밖에 나가서 놀기 딱 좋죠. 야외 활동을 하기에 좋죠? 이렇게 날씨는요, 우리의 야외 활동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지요?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는 거예요. 14번. 다음 어떤 날씨에서 볼수 있는 생활 모습인지 보기에서 골라 교를 쓰시오. 실내에요. 가습기를 틀어놓아요. 그리고 감기에 걸리기 쉬우므로 마스크를 쓰고 다닌대요. 자, 가습기. 어떤 생활용품이었나요? 가. 뭔가 더해준다라는 뜻이죠? 습. 어때요? 그렇죠. 뭔가 공기 중에 수증기가 너무 없는 거, 건조한 거예요. 자, 건조하니까 공기 중에 수증기를 좀 더해주자. 공기 중에 수증기를 조금 넣어주자 해서 사용하는 것이 우리 가습기였죠. 그러니까 건조한 날씨라는 뜻이에요. 그쵸? 자, 감기에 걸리기 쉬워요. 건조하면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습도가 낮으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있죠. 기온과 습도가 낮은 날씨, 주로 겨울철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 겨울철에 가습기, 건조해서 가습기도 틀고, 밖에 나갈 때 찬바람 부니까 마스크도 쓰고 이러죠? 자, 그래서 기억을 찾아주면 되고요. 높은 기온이 계속되는 날씨, 너무 더워요. 이때 가습기 틀고 나면 감기에 걸리려고 조심한다. 이거는 아니고요. 비가 계속 내리는 날씨, 비가 계속 온다면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 오히려 많아서 습할 거예요. 이럴 때는 가습기가 아니라 수증기를 좀 제거해주는 제습기를 이용해야 되겠죠. 바람이 강하게 불고 눈이 내리는 날씨입니다. 이것도 가습기와는 좀 상관이 없지요. 따라서 기억으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15번. 비가 내리는 날씨가 우리 생활에 주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비가 내리면 산불이 나기 쉬운가요? 산불은 언제 생기기 쉽다라고 했죠? 그렇죠. 날이 건조해요. 그러니까 막 나뭇잎 같은 게 바짝 말라 있어요. 그래서 작은 불씨에도 불이 확 번져서 산불이 일어나기 쉬운 거죠? 이건 건조한 날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두꺼운 옷차림을 한다. 왜 두꺼운 옷을 입어요, 우리 친구들? 추우니까 기온이 낮을 때에 해당하는 것이죠. 기온과 관련이 있어요. 양산이나 모자는 우리 친구들 왜 써요? 햇빛 가리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햇빛이 없는 아주 맑은 구름의 양과 관련이 있겠죠. 햇빛이 쫙 들어와요. 자, 다음. 음식물이 상하기 쉽습니다. 아까 문제에서도 살펴봤죠. 음식물은 기온이 높고 습도가 높은 축축한 날 음식물이 상하기 쉬워요. 자, 그쵸? 자, 다음. 비가 내리니까 우리 친구들 우산도 쓰고 장화도 신습니다. 맞죠? 비 오는 날에 딱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정답 5번이라고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다음에 생활용품과 관계 있는 기상 요소를 보기에서 골라 교를 쓰시오. 자, 1번. 털모자, 털장갑. 우리 친구들 이거 왜 사용하나요? 추우니까 추위 막으려고 겨울철에 주로 사용하죠. 바로 추운 날, 그러니까 기온과 관련 있는 생활용품이고요. 이거 뭔가요? 저 뭔가 이렇게 너무 건조해서 공기 중에 물을 막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기 중에 지금 수증기가 부족한 거예요. 수증기를 좀 넣어줘야겠다. 가습기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자, 공기 중에 수증기가 포함된 정도인 바로 습도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니은이라고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다음은 오른쪽과 같은 옷차림을 하는 날씨에 대한 대화입니다. 옳게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시오. 자, 이 친구 보니까요. 털모자, 털 목도리, 그리고 아주 두꺼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추우니까 그렇겠죠. 바로 기온이 낮은 날인 거예요. 자, 그러면 가영이 볼게요. 비가 내리는 날이야. 이런 날씨에는 장화를 신고 우산을 써. 이 친구 우산 안 쓰고 있는데요? 그쵸? 다경이. 기온이 높고 맑은 날씨야. 사람들은 이런 날씨에 주로 야외에서 캠핑을 해. 아니요. 이렇게 막 아주 온몸을 단단하게 아주 따뜻하게 싸매고 있어요. 기온이 높으면 이렇게 입고 나갔다가는

엄청 덥겠죠? 나이, 기온이 낮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야. 이런 날씨에는 목도리를 하고 모자를 써. 바로 기온과 관련하여 나이가 옳게 잘 설명을 하고 있죠? 겨울 날씨인 거예요. 겨울에 기온이 낮고 바람이 많이 부니까 우리 친구들 찬바람 몸에 들어갈까 봐 이렇게 털모자, 뭐 털장갑, 두꺼운 옷 입고 이렇게 하죠. 다음 18번입니다. 날씨가 우리 생활에 주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표, 옳지 않은 것은 X표 아래요. 자, 날씨에 따라 옷차림이 달라지지 않는다? 아니죠. 우리 친구들 아침마다 옷장에 서서 가장 먼저 옷뭐 입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이 날씨입니다. 날씨가 더운 날은 반소매, 얇은 옷 입고, 또 추운 날은 긴 소매, 두꺼운 옷 입고 하죠. 옷차림 달라집니다. X예요. 날씨에 따라 사용하는 생활용품이 달라집니다. 너무 건조하면 가습기 사용하고요. 너무 습하면 제습기 사용하고요. 여름에는 냉방기기, 또 겨울에는 추우니까 난방기기 이렇게 사용하는 생활용품 달라진 거 맞고요. 날씨에 따라 사람들이 활동하는 모습이 달라지지 않는다. 아니요. 우리 친구들 비 오는 날 운동장에 나가서 야외 활동 못 하잖아요. 우리 밖에서 활동하는 모습에 영향을 줘 달라집니다. 그런데 맑아요. 비가 오지 않으면 막 신나가지고 운동장에 나가서 신나게 축구도 하고 줄넘기도 하죠. 모습이 달라진다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2, 3번도 X가 되겠습니다. 19번에서 22번까지 연결되는 문제예요. 자, 실험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가 보니까요. 집기병에 물과 조각 얼음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집기병 표면을 마른 수건으로 닦았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이 보여준 그 실험 장면이 떠오르나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19번 볼까요? 위 나에서 집기병 표면을 마른 수건으로 닦는 까닭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교를 쓰시오. 자, 마른 수건으로 반드시 닦고 다음 현상을 관찰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조금 더이 집기병 표면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을 정확하게 관찰하기 위해서죠. 만약 닦지 않으면요, 이게 우리 실험하면서 지금 나타난 결과인지, 아니 원래부터 그랬던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 닦는 것이죠. 자, 집기병이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고요, 집기병 표면에 있는 물기를 제거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한 다음에 집기병 표면에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하기 위해서죠. 니은이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고요. 집기병 속 물이 더 증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각 얼음이 더 빨리 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 아닙니다. 물기 제거하고 정확한 실험 결과를 보기 위해서라는 거. 자, 그럼 20번. 위 실험에서 집기병 속에 얼음을 넣는 까닭을 쓰시오. 자, 우리 친구는 얼음은 차갑습니다. 그러니까 얼음을 넣은 까닭은 뭔가 차갑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무엇을 차갑게 만들려고 했을까요? 그렇죠. 바로 이 집기병 표면을요, 차갑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친구들은 이 실험, 무엇을 발생시키는 실험인지 벌써 눈치챘을 거예요. 무엇인가요? 맞아요. 바로 이 이슬입니다. 자, 이슬은요, 어떤, 무슨 원리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응결입니다. 자, 응결은 온도가 낮을수록 잘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온도를 낮춰주기 위해서, 이 집기병 표면의 온도를 낮춰서 차갑게 하기 위해서 얼음을 넣은 거예요. 그 내용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집기병 표면이 차가워지게 하기 위해서 얼음을 넣은 것이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1번 볼까요? 위 실험 결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이렇게 집기병 표면을 마른 수건으로 닦은 다음에 조금 기다리면 어떤 변화가 생겼죠? 그렇죠. 바로 이 집기병 표면에 이렇게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자, 그 내용 찾아주면 되겠죠? 바로 디귿. 집기병 표면에 물방울이 맺힌다. 그래서 정답 디귿이라고 이거는 이렇게 쉽게 찾아주면 되겠죠. 뿌옇게 된다, 막 오름이 생기고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냐. 다 틀렸죠. 작은 물방울이 송알송알송알 맺혀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22번 문제는 뭘까요? 그럼 21번의 답과 관계 있는 자연 현상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차가운, 집기병의 차가운 표면에 맺혀 있는 것, 이거 무엇인가요? 그렇죠. 바로 이슬이 되겠죠. 집기병 주변에 있던 수증기가요, 차가워진 집기병 표면에 닿으면서 응결하여 작은 물방울이 되어 맺혀 있는 것이 이슬이었잖아요. 정답, 기억이 되겠네요. 자, 다음 23번에서 24번입니다. 다음은 이제 안개 발생 실험이래요. 이 과정을 쭉 설명했는데,

보고 몸에 답하시오. 자, 우리도 실험해보았는데 어떻게 했냐? 집기병에 미지근한 물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향에 불을 붙이고 집기병에 잠시 넣었다가 떼요. 그리고 나서 집기병 위에 얼음을 넣은 지퍼백을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집기병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했었죠. 자, 23번. 위 실험 과정에서 주의할 점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기억. 지퍼백에 얼음 대신 찬물을 넣어도 된다. 어떤가요? 맞죠? 자, 우리 이 얼음을 넣은 지퍼백을 올려두는 이유가 뭐죠? 그렇죠. 바로 응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응결. 수증기가 작은 물방울이 돼야 되는데 이때 응결이 잘 일어나려면 온도를 낮춰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는 사용한 거예요. 온도 낮추려고. 그러면 얼음만 사용하면 될까요? 아니죠. 찬물도 온도를 낮춰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찬물을 넣어도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실험할 때 설명을 해줬죠. 맞아요. 자, 니은 집기병에 향 연기를 넣은 후 한참 후에 얼음을 넣은 지퍼백을 올려놓는다. 한참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향 연기가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자, 우리 향 연기를 넣는 까닭은 무엇이었죠? 그렇죠. 응결이 잘 일어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향 연기가 수증기를 잘 뭉쳐주기 때문에 응결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한참 후에 얼음을 넣은 지퍼백을 넣으면요. 향 연기가 이미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수증기가 잘 응결되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2초에서 3초. 또 너무 오래 넣어두어도요, 어때요? 그게 향 연기로 인해서 이 집기병 안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을 자세히 관찰할 수 없으니까 잠깐 2초에서 3초 넣었다가 빼고 바로 얼음을 넣은 지퍼백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들렸죠? 틱은 집기병에 미지근한 물 대신 찬물을 넣어 집기병을 차갑게 한뒤 물을 버려도 된다. 될까요? 안 됩니다. 자, 우리 이 안에서 일어나는 안개 발생이라고 했잖아요. 안개는 이 지표면 근처에서 수증기가 응결되어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 그러려면 집기병 안에 수증기가 많아야 돼요. 이 수증기가 많으려면요, 우리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써야 합니다. 왜일까요? 증발돼야 되죠. 이 물에서 수증기가 증발되어야 이 집기병에 수증기가 많겠죠? 자, 증발은요, 온도가 높을수록 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증발시킬 때 물을 끓이죠. 그러죠. 온도를 높여서 물그 증발 속도를 좀 빠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 미지근한 물이 증발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찬물을 넣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실험 결과를 잘 보려면 수증기가 많아야 되니까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이 수증기를 여기 가득 채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얼음을 넣은 지퍼백 또는 찬물을 넣은 지퍼백을 위에 올리면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겠죠. 그러면서 이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이 차가운 공기와 만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결이 일어나서 이렇게 작은 물방울이 되어 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개를 발생시킬 때는요, 아래는 따뜻하게 해서 우리 증발되어 수증기를 좀 많게 하고, 위에는 차갑게 해서 응결이 잘 일어나도록 해야지만 실험 결과를 잘 관찰할 수 있답니다. 왜 이런 준비물을 사용하는지 우리 친구들 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으로 찾아주면 되겠네요. 자, 24번. 다음은 위 실험 결과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못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시오. 얼음을 넣은 지퍼백을 올려놓았더니 집기병 안이 뿌옇게 흐려졌어. 안개가 발생된 것이죠. 집기병 안이 뿌옇게 흐려지는 것이 향연기가 응결했다? 아니요. 향연기는 응결을 도와주는 것이지 수증기가 응결했기 때문에 뿌옇게 흐려진 거예요. 잘못 말한 친구는 나희가 되겠습니다. 자, 25번. 우리 주변에서 이슬이 생기는 것과 같은 과정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래요. 우리 이슬의 정체는 바로 응결이었죠. 자, 응결은요, 수증기가 작은 물방울이 되는 것입니다. 한여름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거, 이 비가 내리는 것은요, 자, 우리 구름에 그 작은 물방울이 떠 있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물방울들이 서로 부딪히면 커지겠죠. 커지면서 무거워지니까 떨어지는 게 비예요. 응결과는 상관이 없고요. 찬 음료수가 담긴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건 맞지요. 컵 주변 수증기가 차가워진 컵 표면에 닿으면서 맺힌 건 응결 맞고요. 겨울철 밖에 있다가 따뜻한 실내로 들어왔을 때 안경에 물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밖에 있었더니 안경 그 표면이 차가워졌죠. 이때 집에 들어왔을 때

이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그 차가워진 안경 표면에 닿으면서 물방울이 된거 응결 맞지요? 자, 따라서 니은과 디귿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26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과 관계 있는 자연현상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공기 중에 수증기가 지표면 가까이에서 응결의 물방울로 떠 있는 것으로 이른 아침에 숲이나 호수에서 볼수 있다. 자, 이슬, 안개, 구름 중에서 지표면 가까이 공기 중에 떠 있는 것은? 그렇죠. 바로 이건 안개라고 답을 쉽게 찾을 수 있겠네요. 자, 27번. 다음은 구름의 발생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순서에 맞게 기호를 쓰시오. 자, 선생님, 구름은 어떻게 생긴다고 했지요? 일단 물이 증발합니다. 자, 증발하면서 점점 위로 올라가요. 상승을 하죠? 자, 올라가면 기온이 낮아지니까, 온도가 낮아지니까 수증기가 응결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늘 높은 곳에서 떠 있는 것이 구름이라고 했죠? 자, 이 과정 그대로 찾아봅시다. 자, 수증기가, 여기 있다.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로 변한다. 니은이고요. 자, 이게 위로 쭉쭉 올라갑니다. 기역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합니다. 이렇게 하여 하늘에 수증기가 응결하여 물방울들이 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구름이다. 이 순서대로 찾아주면 되겠네요. 28번. 구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한 것이다. 구름 역시 응결로 일어난 현상이고요. 물방울이 지표면 근처에 떠 있다. 이건 안개잖아요. 새벽에 풀잎이나 거미줄에 맺혀 있는 것은 이슬이잖아요. 차가워진 물체 표면에 맺힌 물방울, 이것도 이슬이죠. 작은 물방울이나 작은 얼음 알갱이가 하늘 높은 곳에 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구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응결, 그리고 하늘 높은 곳, 이두 개를 정답으로 찾아주면 되겠죠. 29번에서 30번입니다. 다음은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자연현상입니다. 물으면 답하시오. 29번 너무 쉬워요. 자, 위에서 하늘에 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래요. 자, 이렇게 떠 있는 이것은 이슬도 아니고 안개도 아니고 하늘 높은 곳에서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되어 떠 있는 작은 물방울과 얼음 알갱이들의 모임, 구름을 뜻하는 것이죠. 자, 30번. 위 29번인 답인 그 구름과 안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래요. 자, 공통점. 둘다 이것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맞아요. 바로 응결이죠. 자, 차이점에는 뭐를 쓰면 될까요? 그렇죠. 생기는 높이가 다릅니다. 안개는 지표면 근처, 구름은 하늘 높이. 이 내용 써주면 되죠. 확인하면요. 공통점,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하여 생긴 것이고요. 차이점은 안개는 지표면 근처에 생기고 구름은 하늘 높은 곳, 이렇게 생기는 높이가 다르다라는 내용을 써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서술형 돋보기 볼게요. 다음은 겨울철 실내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설명한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실내에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빨래를 넣어 뭐를 조절하는 것을 하고요. 가습기 하면 그렇죠. 바로 습도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기상 요소 습도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위와 같이 생활하는 까닭을 1번의 답과 관련지어 쓰래요. 왜 습도 조절하는 걸까요? 가습기나 젖은 빨래를 넣어서요. 습도가 너무 낮아서 건조하면요.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자, 우리 코 속에는요. 점막이라는 끈적끈적한 막이 있는데요. 이 점막의 역할이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건조하면요, 이 점막이 바이러스를 막는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자, 그래서요, 겨울철에는 습도가 낮아 감기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가습기를 틀거나 빨래를 널어서 습도를 좀 높여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습도를 조절한다라는 내용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다음 실험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집기병에 뜨거운 물을 넣어 집기병 안을 데운 다음에 물을 버렸어요. 집기병에 불을 붙인 향을 잠깐 넣었다 뺍니다. 집기병 위에 조각 얼음이 담긴 페트리 접시를 올려놓습니다. 자, 이 실험은 어떤 자연현상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뜨거운 물 때문에 여기 수증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다 조각 얼음을 올렸으니까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게 되겠죠? 그럼 이 수증기가 차가운 공기와 만나서 작은 물방울이 되어 떠 있겠죠? 무엇이다? 그렇죠. 바로 안개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2번. 위 1번의 답으로 쓴 자

아연 현상이 발생하는 원리를 쓰래요. 지금 뭔가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응결되어서 지표면 근처에 떠 있는 것이 안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요, 응결이라는 이 원리를 꼭 써줘야 합니다. 자, 답 확인해 볼게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 차가워진 지표면 근처에서 응결하여서 떠 있는 것이 바로 안개입니다. 안개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응결이라는 말 들어가게 꼭 정답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 실험이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원리, 응결이라는 거는 똑같죠. 그거 생각하면서 어렵지 않게 정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과학왕 인증 해볼까요? 맑은 날에는 보통 하루 동안 기온이 가장 높을 때 습도가 가장 높을까요? 낮을까요? 대체적으로 맑은 날에는 기온과 습도가 완전 이렇게 청개구리 같은 그런 규칙이 있죠. 자, 정답을요,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2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 공부했고요. 또 다음 시간부터는 두 번째 중단원인데요. 재미있는 자연 현상, 기상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어떤 내용이 있을지 많이 기대되죠? 우리 친구들 날씨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2단원이 더 재미있게 느껴질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도 쉽고 뻔뻔하게 선생님과 재미있게 공부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우리 친구들 배운 내용 꼭 복습하고요. 틀린 문제 다시 한번 개념 꼭 확인해야지 완전히 내 공부가 되는 거예요. 틀린 거 자신 없는 문제 잘 표시해 두었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납시다. 모두 안녕!

친구들 반가워요. 개념을 꽉 잡고 문제도 꽉 잡는 만점왕수학 여러분과 함께할 에나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단원평가로 완성하기 문제를 함께 풀어보았는데요. 혹시 여러분 문제 잘 풀어보았나요? 네,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 칭찬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했던 꽉꽉 퀴즈의 정답도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어림을 이용하여 4.34 나누기 1.4의 몫의 소수점을 알맞게 찍은 것을 골라 볼게요. 0.31일까요? 아니면 3.1일까요? 아니면 31일까요? 자, 그래요. 여러분, 계산 결과 보니까, 오, 3.1이 가장 가깝게 어림한 것이었죠. 왜냐하면 4.34는 약 4이고 1.4는 약 1이기 때문에, 오, 나눗셈을 하면 약 4와 가까운 것이 되겠구나. 0.31, 31보다는 3.1이 가장 4와 가깝죠. 이렇게 어림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 만나게 될까요? 오늘은 북1과 북2를 모두 준비해야 하는 날입니다. 북1에서 수학으로 세상 보기 내용 만나볼 거고요. 북2에서 2단원 핵심 복습 그리고 쪽지 시험 내용까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준비되었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과 함께 먼저 수학으로 세상 보기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학으로 우리 주변을 조금 한번 바라봐 볼 거예요. 수학으로 세상 보기인데요. 환율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여러분, 환율이란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여러분.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은 뉴스를 보면서 또는 신문에서 뭐 환율이 올랐다, 환율이 얼마를 돌파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럼 환율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해외여행을 가본 친구들 있나요?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또는 유럽에 있는 어떤 국가를 갈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돈을 그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돈,

우리 만 원, 2만 원, 3만 원 이런 화폐를 받지 않거든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대한민국의 화폐 단위 원 대신 바로 달러라는 것을 사용해야 하고요. 중국에서는요, 위안이라는 단위를 쓰는 화폐를 사용해야 되고, 일본에서는 엔, 유럽연합에서는 유로라는 화폐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쓰는 화폐 단위가 각각 다르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돈을 외국 돈으로 바꿀 때 얼마로 바꿀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서, 우리나라 돈만 원. 그러면 만 원은 우리가 몇 달러로 바꿀 수 있을까? 우리나라 돈만원 가지고 몇 엔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쉽게 계산하기가 어렵거든요. 자, 우리가 환율에 대해서 알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환율이라는 겁니다. 환율이라는 건 우리나라 돈과 외국 돈을 서로 바꿀 때의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비와 비율 다 배웠죠? 자, 끝에 율이 붙었다. 환율에서 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외국 돈한 개를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값이 바로 환율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환율이 1,500원이다. 뭐 달러다. 원이랑 달러의 환율이 1,500원이다라고 한다면 1달러를 받기 위해서는 1,500원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이라고 생각하면 1달러를 1,500원과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3,000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달러 얼마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3,000 나누기 1,500. 2. 그래서 2달러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3달러를 원으로 바꾼다면 얼마가 될까요? 3달러. 그런데 1달러에 1,500원이니까 3 곱하기 1,500. 그랬더니 4,500이 되죠. 이렇게 돈을 바꿀 때에는 곱셈과 나눗셈이 모두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선 예시로 1,500원이라고 했지만 환율이 항상 같으냐? 아닙니다. 날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외국의 물건을 살 때에는 그날의 환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환율이 1,500원이 아니라 1,600원이 됐어요. 그러면 1달러를 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원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폐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1,600원이라면 분명히 어제만 해도 1,500원을 주면 1달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오늘은 1,600원이 있어야지만 1달러를 받을 수 있으니까 돈이 더 필요해진 것이죠. 반대로 환율이 1,400원으로 더 내려갔어요. 그러면 어제는 1,500원 가지고 1달러를 받았는데 오늘은 환율이 1,400원이야? 그러면 1,400원만 주고 1달러를 가져오고 나는 100원이 남는 거예요. 이렇게 환율은 날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혹시 해외여행을 가는 친구들이 있다면 아주 주의 깊게 환율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처럼 환율은 단순히 돈을 바꾸는 계산 같지만 사실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제 활동과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곱셈과 나눗셈이 세계 여러 나라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자, 지금 환율은 얼마일까? 한번 살펴볼게요. 2026년 2월 13일 금요일 기준의 환율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볼게요. 미국 1달러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돈 1,445.7원이 필요하고요. 유럽연합에서 사용하는 1유로라는 화폐를 한장 가지기 위해서는 1,714.31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사용하는 돈 1달러는 1,021.46원이 필요하고요. 중국 돈 1위안을 얻기 위해서는 209.3원. 그 다음 일본 100엔을 얻기 위해서는 941.13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는 친구들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10만원으로 햄버거를 몇개살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는 게 아니라요. 미국에서 또는 유럽에서 사면 우리가 몇 개나 살수 있을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햄버거 가게에 어떤 햄버거 한 개의 가격이 미국과 유럽에서 다음과 같다고 해요. 자, 미국에서는 6.12달러, 유럽연합에서는 6.08유로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돈 10만원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햄버거를 몇 개까지 살수 있는지 소수의 나눗셈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자,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은 지금 원과 달러의 환율이 1,445.77원이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10만 원은 몇 달러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면 10만 원을 1,445.7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69.17 몇몇몇 이렇게 몫을 구할 수가 있어요.

몇 달러? 그렇죠. 69.17달러 정도가 되는 거죠. 미국에서 햄버거 한 개의 가격이 6.12달러이니까 살수 있는 햄버거의 수는요? 그렇죠. 69.17을 6.12로 나누어서 구할 수가 있겠죠. 자연수 부분까지 구하면 11이니까 미국에서는 10만 원 가지고 햄버거 10개 사 먹을 수 있겠구나. 이번에는 유럽으로 한번 가볼게요. 1유로가 지금 1714.31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10만 원은 몇 유로일까? 10만을 1714.31로 나누었더니 58.33 얼마가 됩니다. 자, 이 정도 유로가 되는 거죠. 유럽에서 햄버거 한 개의 가격이 6.08유로니까 살수 있는 햄버거의 수는요? 그렇죠. 58.33유로를 0.08유로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럼 몫을 자연수 부분까지 구했을 때 9가 되니까, 아, 유럽에서는 햄버거를 9개까지 살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같은 10만 원을 가지고 미국에서는 햄버거를 11개 샀는데, 유럽에서는 9개까지 살수 있다니까, 뭔가, 왜 다를까? 궁금해지지 않아요? 자, 왜 다르냐? 바로 환율과 물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가는 물건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소수의 나눗셈은 교과서 속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여러분, 딱 보니까 미국 가면 햄버거 11개 먹을 수 있는데 유럽에서는 9개밖에 못 먹어. 아, 그러면, 아, 햄버거를 진짜 진짜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아, 미국에 가는 게 유럽에 가는 것보다 조금 더 낫겠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수학을 활용해 볼수 있는 겁니다. 수학으로 세상을 보니까 좀 세상이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도 오늘 배운 환율이라는 개념을 생각해서 여러분 뉴스를 볼 때에도 조금 더 주의 깊게 집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2번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 핵심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2단원 소수의 나눗셈에서 배웠던 내용을 모두 모아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핵심 복습입니다. 소수 한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를 우리 배웠었어요. 2.4 나누기 0.4와 같은 경우죠. 우리 이걸 어떻게 계산했었을까요? 맨 처음엔 우리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소수랑 분수는 깊은 관련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소수 한 자릿수는요, 분모가 10인분수로 나타낼 수 있고요. 소수 두 자릿수는 분모가 100인분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었죠. 2.4 나누기 0.4는요, 둘다 소수 한 자릿수이기 때문에 분모가 10인분수로 바꿔 나타낼 수 있어요. 10분의 24 나누기 10분의 4입니다.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이니까 24 나누기 4라고 생각할 수 있고, 몫은 6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또, 다른 방법으로도 풀어보았어요. 바로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알아보는 거였죠.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 선생님이 맨 처음에 길이의 단위를 가지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m 나누기 1m다라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200cm 나누기 100cm다라고도 바꾸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똑같은 수를 곱해도 몫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2.4 나누기 0.4는요, 24 나누기 4다라고 바꾸어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몫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똑같이 몫이 6이 되는구나,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 과정을 우리가 세로셈으로도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2.4 나누기 0.4는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옮겼습니다. 우리가 이건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똑같이 10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24 나누기 4이니까 4, 6에 24. 그래서 몫은 6이 된다라고 구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도 알아보았어요. 1.25 나누기 0.25와 같은 경우죠. 우리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1.25 나누기 0.25는 둘다 소수 두 자릿수이기 때문에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똑같이 100배를 해주었을 때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25 나누기 25잖아요. 몫이 5가 되기 때문에 아, 1.25 나누기 0.25의 몫도 똑같이 5가 되는구나.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는 거죠. 세로셈으로 나타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릿씩 이동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125 나누기 25로 바꾸어서 생각하면 25 곱하기 5가 125이기 때문에 몫이 5가 된다라는 것을 구해볼 수가 있었죠. 자, 이렇게 자릿수가 같은 소수의 나눗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해보았는데요. 그 다음에는 자릿수가 다른 소수의 나눗셈을 만나게 되었죠. 바로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의 경우입니다. 3.08 나누기 1.4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자릿수가 다르다? 그러면 우리 이것을 조금 바꾸어서 생각해 볼까?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어떤 수를 곱해서 우리가 아는 형태로 바꾸어 보자. 만약 소수 나누기 자연수 형태로 알아본다면 어떨까?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각각 10배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3.08 나누기 1.4에서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한 것이니까 바로 30.8 나누기 14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미 이것은 배웠잖아요. 그래서 30.8 나누기 14는요, 14 곱하기 2가 28이고, 뺐더니 2, 8을 내려서 14 곱하기 2는 28, 그래서 2점이다라고 몫을 구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몫의 소수점은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에 맞추어서 찍어줘야 한다는 거였죠. 자, 이번에는 우리 자연수 나누기 소수의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자연수 나누기 소수는 어떻게 계산했을까요? 6 나누기 1.2의 경우 분수의 나눗셈으로 나타내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6 나누기 1.2, 10분의 60 나누기 10분의 10이다라고 분모가 10인분수로 바꾸어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럼 60 나누기 12가 되니까 12 곱하기 5가 60이니 몫은 5가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자연수의 나눗셈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누는 수가 1.2이니까 1.2를 자연수로 바꾼다? 그러면 곱하기 10을 해줘야 하잖아요.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똑같이 10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6 나누기 1.2는 60 나누기 12가 됩니다. 몫은 5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5라고 몫을 구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로셈으로도 살펴볼게요. 6 나누기 1.2였어요.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똑같이 10배를 한다.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시켜줍니다. 그런데 우리 6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이 안 보였잖아요.
그러면 원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소수점을 표시해주고 이동한 것까지 다시 한번 표현을 해줍니다. 그 다음 여기 빈 자리에는 0을 써주는 거죠. 그럼 60 나누기 12이니까 12 곱하기 5는 60 이렇게 몫을 구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수학에서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것을 이 다음 개념에도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잘 배워두면요. 이 다음에 중학교에 가서도 수학을 공부할 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몫을 조금 간단하게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몫을 반올림하여 나타내는 방법이었죠. 예를 들어서 12 나누기 7의 몫을 다음과 같이 구해보았어요. 자, 7, 1은 7, 7, 7에 49, 7, 1은 7, 7, 4, 28 뺐더니 2가 남았고요. 몫은 1.714...점점점점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몫이 너무 기니까 간단하게 나타내고 싶잖아요. 우리 몫을 반올림 해보는 겁니다. 1의 자리까지 나타낸다? 그러면 소수 첫째 자리수를 보는 거예요. 소수 첫째 자리수가 7이기 때문에 올려서 우리 2다 라고 구해볼 수 있고요. 몫을 반올림해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고 싶어요? 그럼 소수 둘째 자리수를 보세요. 1이죠. 그러면 버려주세요. 그래서 1.7. 몫을 반올림해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고 싶어요? 그럼 소수 셋째 자리수를 봐야 돼요. 4죠. 그러면 버려서 1.71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나누어주고 남는 양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죠. 이때에는 우리가 몫을 어느 자리까지? 자연수 부분까지만 구해보았어요. 그 다음 남는 양도 표현을 해보는 거죠. 리본 24.3m를 한 사람에게 5m씩 나누어줄 때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람의 수와 남는 리본의 길이를 구해라. 자, 그러면 5m씩 나누어준다고 했으니까 뺄셈으로 5를 몇 번 뺄 수 있는지 볼게요. 24.3에서 빼기 5, 빼기 5, 빼기 5, 빼기 5. 네 번 뺐더니 우리가 20m만큼을 뺀 거잖아요. 남는 양 바로 4.3이 되었다. 나눗셈의 몫을 자연수까지 구한다? 그러면 24.3 나누기 5이니까 5, 4, 20 자연수 부분까지 구해서 사람의 수를 구하고 그 다음 남는 양 이렇게 4.3이다 라고 표현해 주는데 이때 소수점의 위치는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에 맞추어서 찍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남는 양 4.3m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 간단하게 개념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쪽지 시험 문제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쪽지 시험 1번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9.1 나누기 1.3이에요. 그러면 소수 나누기 소수이니까 이걸 자연수로 바꾸어서 생각해 볼게요. 9.1, 1.3 둘 다 소수 한 자릿수이기 때문에 똑같이 10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91 나누기 13이 되었죠. 91 나누기 13은요. 13 곱하기 7을 했을 때 3, 7에 21, 1, 7은 7. 91이 되기 때문에 몫은 7이구나.

라고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6.24 나누기 1.56도 볼게요.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죠. 둘 다 100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624 나누기 156이 되겠죠. 세로 셈으로 써볼게요. 624 나누기 156입니다. 156 곱하기 4를 해볼게요. 64, 24, 54, 20, 1, 4는 4. 그래서 624가 됩니다. 몫은 4가 되겠죠? 이렇게 써주면 완성이 됩니다. 다음 2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1.68 나누기 0.24입니다.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죠. 그러면 이것을 분모가 100인 분수로 바꾸어서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서 생각해보자. 1.68은 100분의 168이고 0.24는 100분의 24이니까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바꾸면 168 나누기 24가 되는 거죠. 그러면 168 나누기 24를 생각했을 때 24 곱하기 7이 4, 7에 28, 2, 7에 14, 바로 168이니까 몫은 7이 되는구나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3번 계산해보세요 라고 했죠. 1, 2, 3, 4 각각 계산해 볼 겁니다. 자, 먼저 9.2 나누기 0.2를 볼게요.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식을 쓸 수 있어요. 9.2 나누기 0.2죠.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시켜주면 92 나누기 2가 됩니다. 그러면 2, 4, 8이죠. 빼면 1이고요. 2를 내려요. 2, 6에 12니까 빼면 0. 자, 몫의 소수점을 올려서 찍어주는 거니까 사실 소수점 위치는 바로 여기가 돼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46이 되는 거죠. 다음 2번 14.4 나누기 2.4도 볼게요. 14.4 나누기 2.4예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시켜주면 144 나누기 24가 됩니다. 그러면 24 곱하기 6을 해볼게요. 4, 6에 24, 2, 6에 10. 2. 그럼 144가 되죠. 그래서 몫은 6이 되는구나. 자, 그 다음 3번 0.56 나누기 0.14입니다. 0.56 나누기 0.14.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이동시켜줄게요. 바로 56 나누기 14가 되는 거죠. 그러면 14 곱하기 4를 했을 때 4, 4, 16, 1, 4는 4, 바로 56이 되기 때문에 몫은 바로 4가 되는 거죠. 그 다음 18.45 나누기 3.69예요. 18.45 나누기 3.69예요. 소수점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 두 자리 이동. 그러면 1845 나누기 369가 됩니다. 그러면 몇 번이나 들어갈까 한번 어림해 보는 거예요. 아, 왠지 앞자리가 3이니까 우리 3, 5, 15 정도? 그럼 몫을 5다라고 어림해 보고 9, 5, 45, 6, 5, 30, 그 다음 3, 5, 15니까 1845가 됩니다. 그러면 몫은 5가 되는구나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4번 3.2 나누기 0.8과 몫이 같은 나눗셈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 주어져 있는 식들을 보니까 32 나누기 0.8, 3.2 나누기 8, 0.32 나누기 0.08 보니까 우리 소수점의 위치만 다른 경우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몫이 같은 나눗셈식을 찾아라. 그럼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뭐 10이나 100이나 이런 수들을 곱해서 우리가 같은 형태가 나오는 식을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2 나누기 0.8은요,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을 곱했을 때 바로 32 나누기 8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똑같은 형태를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 나누어지는 수가 32가 되도록 우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기억이에요. 32 나누기 0.8 그대로 30이니까 그대로 둘게요. 자, 몫이 같을까요? 나누는 수가 다르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그 다음 3.2 나누기 8이에요. 나누어지는 수를 32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10을 곱합니다. 바로 32 나누기 80이 되겠죠. 어때요? 나누는 수가 8이랑 80이니까 당연히 몫이 다르겠죠. 자, 디귿 0.32 나누기 0.08이에요. 0.32를 32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100을 곱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0.32에 100을 곱하면 32, 0.08에 100을 곱하면 8, 그래서 32 나누기 8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똑같죠? 그래서 바로 디귿이 몫이 같은 나눗셈이 되겠구나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청소는 어떻게도 할수 있어요? 네, 각각 몫을 구해보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았어요. 5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아, 소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서 생각하라는 문제인 것 같죠? 1.32 나누기 1.1입니다. 그러면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죠. 이 경우는 분모가 100인 분수로 바꾸어서 나타냈을 때 100분의 132 나누기 100분의 110이니까 결국 132 나누기 110을 생각하면 되겠다. 그러면 132 나누기 110이니까 몫은 얼마예요? 그렇죠. 일단 110 곱하기 1이 110이고 빼면 얼마? 22니까 보이지 않는 0을 내려서 220. 110 곱하기 2는 220이구나. 그래서 몫은 1.2가 되겠네.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다음 2번. 21 나누기 1.4는요? 10분의 210 나누기 10분의 14다라고 분모가 10인 분수로 바꾸어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럼 210 나누기 14를 계산하면 되고, 210 나누기 14는요? 14 곱하기 1은 14고, 뺐을 때 7, 0을 내려요. 14 곱하기 5는 70이니까, 몫은 바로 15가 되는구나. 이렇게 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6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자, 이 경우는 몫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문제냐? 아, 바로 이 소수의 나눗셈을 어떻게 하면 다른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9.43 나누기 4.1인데 943 나누기 네모래요. 그럼 나누어지는 수가 몇배된 거예요? 그렇죠. 소수점 두 자리 오른쪽으로 이동했으니까 100배 된 겁니다. 그러면 나누는 수도 똑같이 100배 해줘야겠죠? 그러면 4.1이 아니라 바로 410이 된다. 8.36 나누기 2.2인데 네모 나누기 21이에요.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는 몇 배를 해줘야 될까요? 나누는 수가 10배 했으니까 나누어지는 수도 똑같이 10배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83.6이겠네. 그다음 5 나누기 1.6이에요. 이것이 50 나누기 네모와 같다고 합니다. 나누어지는 수몇배 됐나요? 그렇죠. 10배 됐죠. 그러면 나누는 수도 똑같이 10배 해주자. 1.6 곱하기 10은 바로 16이 되죠. 다음, 8 나누기 1.25인데 이것이 네모 나누기 125랑 같대요. 그러면 나누는 수가 100배 됐잖아요.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도 몇배 해줘야 몫이 같아요? 똑같이 100배 해줘야 같죠. 그래서 800이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수가 되겠습니다. 7번 계산해 보세요. 자, 10.08 나누기 3.6 계산해 볼게요.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 100.8 나누기 36입니다. 36 곱하기 2는 72. 100에서 72를 빼면 28이죠? 8을 내리세요. 36 곱하기 8을 했더니 6, 8에 48, 3, 8에 24. 그래서 288이 되고요. 소수점 위치 올려 찍어주면 2.8이죠. 12 나누기 0.4예요.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해줍니다. 120 나누기 4죠. 자, 이런 경우는 4, 3, 12이니까 몫은 얼마? 바로 32 되는구나. 다음 8번 계산 결과를 비교해서 동그라미 안에 크기 비교 부호를 알맞게 써넣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1번부터 볼게요. 5.78 나누기 1.7입니다. 5.78 나누기 1.7.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하면 57.8 나누기 17이에요. 그러면 17 곱하기 3을 했을 때 7, 3, 21, 1, 3은 3. 그럼 51이죠. 빼면 6, 8을 내려요. 17 곱하기 4를 했더니 7, 4, 28, 1, 4는 4. 그래서 68이 됩니다. 몫은 바로 3.4가 되죠. 6.82 나누기 2.2도 볼게요. 6.82 나누기 2.2.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 68.2 나누기 22입니다. 22 곱하기 3은 66이고 빼면 2고 2를 내려서 22 곱하기 1은 22. 그래서 몫은 바로 3.1이 되는 거죠. 그럼 어느 쪽이 더 큰가요? 그렇죠. 바로 3.4가 더 크죠? 왼쪽이 더 크다. 6 나누기 1.5도 볼게요. 6 나누기 1.5,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 그럼 60 나누기 15이니까 15 곱하기 4는 60. 그래서 이렇게 딱 나누어 떨어지네요. 7 나누기 1.75도 볼게요. 7 나누기 1.75. 소수점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 소수점 두 자리 오른쪽으로 이동. 그럼 700 나누기 175가 되는 거예요. 175 곱하기 4를 했더니 5, 4, 20, 7, 4, 28, 1, 4는 4. 그래서 700이 되거든요. 그러면 4랑 4 서로 똑같잖아요. 같다라고 표시해 줍니다. 다음 9번.

12.1 나누기 9의 몫을 반올림해서 주어진 자리까지 나타내 보세요. 1의 자리 그리고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어 볼게요. 12.1 나누기 9입니다. 그러면 9, 1은 9죠. 빼면 3, 1을 내려요. 그러면 9, 3, 27 뺐을 때 4죠. 보이지 않는 0을 내려요. 42죠. 그럼 9, 4, 36이니까 빼면 4다. 그럼 여기에서 1의 자리까지 나타낸다? 그러면 소수 첫째 자리 보았을 때 1이구나.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라. 소수 둘째 자리 보니까 딱 버려서 1.3이다.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죠. 다음 10번. 소수 14.5리터를 한 사람에게 4리터씩 나누어 주려고 할 때, 나누어 줄수 있는 사람 수와 남는 우유의 양을 구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자연수분까지 몫을 구해 볼게요. 14.5 나누기 4니까 4, 3, 12. 빼면 2죠. 그 다음 5를 내리세요. 그럼 자연수 부분은 3으로 구해졌고 남는 양은 바로 2.5가 되죠.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3명, 남는 우유의 양은 바로 2.5리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쪽지 시험 문제까지 모두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단원에서 내용 내용 잘 정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꽉꽉 퀴즈입니다. 리본 24.3m를 한 사람에게 5m씩 나누어주면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몇 명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북 2를 준비해주세요. 학회시험 만점왕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제는 더 넓은 세상을 배우는 6학년 4회에 전혜은 선생님과 재밌게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친구들 오늘은요 2단원 새롭게 들어가는 날입니다. 우리 2단원의 제목 무엇인지 어떤 내용 공부하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자, 2단원의 제목은요 시장 경제와 국가 간 거래입니다. 자, 시장 경제라는 말은요 2단원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기본 규칙이 바로 시장 경제거든요. 시장 경제 속에서 가계와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첫 번째 중단원에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면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경제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우리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우리가 두 번째 중단원에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안에서만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넘어서 세계 여러 나라와도 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국가 간 거래라고 할수 있는데요. 국가 간 거래, 무역에 대해서 우리가 세 번째 중단원에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봤더니 2단원에서는 전반적으로 경제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는구나를 이해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개념들이 조금 추상적이어서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이 했을 법한 경험을 이용해서 추상적인 개념을 잘 풀이해 줄게요. 선생님만 믿고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2단원과 관련된 그림 한번 보면서 또 2단원에서 배울 내용 살펴보자고요. 자, 2단원의 제목 시장 경제와 국가 간 거래가 적혀 있고요. 세 장의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친구들 어떤 물건이 보여요?

경제 활동은 어떠한지 우리가 첫 번째 중단원에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지금 두 사람이 악수하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요, 이제 근로자의 대표, 그리고 이 사람은 기업의 대표예요. 즉, 근로자, 기업, 정부의 노력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 왔어요. 자, 경제 성장에 대해서 두 번째 중단원에서 우리가 재미있게 공부해 볼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을 보면 거대한 크레인이 컨테이너 박스를 이 화물선에 싣고 있습니다. 아마도 수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세 번째 중단원에서는 우리가 무역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해보자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중단원, 시장 경제에서 가계와 기업의 역할 들어갑니다. 자, 그 전에 개념 1, 시장 경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 볼게요. 자, 시장 경제 공부하기 전에 시장의 의미부터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시장이 뭘까요? 우리 친구들에게 시장이라고 하면 많은 친구들이 어렸을 때 어른 손 잡고 갔던 전통시장을 생각합니다. 뭐, 과일 있고, 채소 있고, 고기 생선 파는 그 전통시장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시장은 그 전통시장보다 훨씬 넓고 큰 개념입니다. 자, 시장의 의미 한번 볼게요. 시장이란 물건이나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물건은 뭔지 알죠? 우리 친구들. 자, 그런데 서비스가 뭡니까? 서비스? 자, 우리 1학기 때 서비스 산업 공부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서비스 산업이 발달했다라고 공부했었는데요. 서비스는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 즐거움이나 편리함을 주는 활동은 우리가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내가 영화관에 가서 재미있는 영화를 봤습니다. 자, 영화를 본것 서비스인가요? 맞죠? 즐거움을 나에게 줬잖아요. 자, 그리고요, 내가 바지를 샀어요. 근데 바지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지를 수선하기 위해서 수선집에 가서 바지를 늘려달라고 했어요. 수선집에서 바지를 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지가 편안하게 맞아요. 자, 그럼 바지를 수선한 거, 내가 수선을 받은 거, 서비스일까요? 서비스죠. 왜? 나에게 편리함을 줬잖아요. 즉, 서비스라는 건 사람들에게 즐거움이나 편리함을 주는 활동을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시장이란 물건이나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래요. 거래가 뭔가요? 거래. 주고받거나 사고파는 일. 자, 주고받는 거. 우리 친구들 물물 교환해 본적 있어요? 친구들이랑 물건 바꿔 본적 있어요? 내가 연필 다섯 자루를 학교에 가지고 갔는데 짝꿍이 정말 예쁜 지우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짝꿍에게 내가 연필 두 자루 줄 테니까 지우개 한 자루랑, 아니, 지우개 하나랑 바꿀래? 라고 하면 이게 뭐예요? 물물 교환, 주고받는 겁니다. 그것도 거래예요. 자, 그리고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도 거래이지요. 자, 그럼 결국 시장이란 물건이나 이런 서비스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가 시장이라고 한다고요. 자, 그럼 선생님이 예를 들어 볼게요. 문구점에 가서 내가 돈을 주고 필통을 샀어요. 문구점 시장인가요? 시장이죠. 물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잖아요. 내가 필통을 샀잖아요. 그쵸? 자, 그럼 두 번째, 아까 영화관에서 내가 영화를 봤다. 자, 내가 돈을 내고 영화표를 샀어요. 그리고 영화를 봤어요. 자, 영화관 시장인가요? 시장이죠. 왜? 내가 돈을 내고 영화를 보는 즐거움, 서비스를 누렸잖아요. 이제 영화관도 시장인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아까 바지 수선집에 가서 수선 맡겼죠. 자, 그리고 내가 편리함을 느꼈어요. 자, 그런데 이거 무료로 했어요? 무료로 아니죠. 수선 비용을 내가 냈잖아요. 즉, 거래가 이루어졌죠. 그 서비스에 대해서. 자, 그럼 수선집도 시장일까요? 시장입니다. 즉, 시장이란 물건이나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을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하면 많은 친구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장소만을 시장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게임 해본 적 있죠? 우리 게임할 때 아이템 사고 싶은 친구들 많죠? 자, 우리 게임 안에 있는 아이템을 사는 상점, 시장일까요? 시장입니다. 우리가 돈을 내고 게임 아이템을 사잖아요. 게임을 만든 사람과 이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 간의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따라서 게임 안에 있는 상점도 시장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요즘에는요, 중고 물건을 파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쵸? 자, 그 애플리케이션.

뭐 눈에 보이는 물리적 장소는 아니지만 그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물건의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그 애플리케이션 시장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시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시장은 물건이나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면 시장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다양한 형태를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시장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죠. 방금도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자, 전통시장, 시장이죠. 자, 물건을 사고 팝니다. 자, 대형 할인점도 시장이죠. 물건의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자, 온라인 쇼핑몰, 눈에 보이는 시장은 아니에요. 이렇게 뭐 물리적으로 있는 건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이죠. 물건을 사고 팔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용실도 시장입니다. 왜? 내가 미용실에 가서 머리카락을 잘라요. 자, 이거 서비스잖아요. 그런데 무료로 잘라요? 아니죠. 내가 커트 비용을 내죠. 즉,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미용실도 시장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시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려는 양과 팔려는 양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물건과 서비스의 가격이 결정됩니다. 사려는 양과 팔려는 양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대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대형 할인점에 바나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평소보다 바나나가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바나나를 구입하려는 사람은 평소와 같아요. 자, 이럴 때 대형 할인점에서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원래 바나나 가격이 4,000원이었는데 이 그대로 4,000원에 팔았다가는 바나나가 남아서 상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4,000원이었던 바나나를 3,500원에 할인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바나나를 살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요. 팔려는 양이 사려는 양보다 많아서 가격이 저렴해진 경우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를 들어볼게요. 미용실. 자, 이 헤어 디자이너가요, 머리카락을 정말 잘 잘라요. 이 디자이너에게 가서 머리만 하면 정말 멋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자이너에게 이제 시술을 받기 위해 예약한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럴 경우 이 디자이너는 옆에 있는 미용실보다 헤어 커트 비용을 더 받을 수도 있어요. 왜? 실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에게 머리카락을 자르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옆에서는 커트 비용이 2만 원인데 이 디자이너는 3만 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자, 이 경우는 뭐예요? 팔려는 양보다 사려는 양이 많을 경우 가격이 오를 수도 있는 거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즉, 시장에서 가격은요.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려는 양과 팔려는 양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그 물건과 서비스의 가격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렵게 말하면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 3번 문장 우리 친구들 이해했죠? 자, 그럼 우리 시장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 경제가 무엇인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 경제의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시장 경제란 시장을 중심으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말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당황스럽죠? 이해해요? 자, 일단 경제 활동의 의미부터 알아볼게요. 경제 활동이 뭘까요? 자, 경제 활동은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이 경제 활동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서, 어떤 기업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물건이나 서비스를 돈을 내고 소비를 해요. 자, 그런 활동을 우리가 경제 활동이라고 한대요. 자, 그럼 경제활동 알았으니까 다시 읽어볼게요. 시장경제란 시장을 중심으로 이런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쵸? 자, 그래서 선생님이 말을 좀 추가하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도 적어보세요. 시장경제란 시장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경쟁과 선택으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라고 선생님 얘기하고 싶어요. 자,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친구들.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방법은 첫 번째가 바로 시장 경제입니다. 자, 시장 경제에서는요, 이와 같은 경제 활동이 시장 안에서 시장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지,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내가 얼마에 판매할지,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구매할지 자유롭게 경쟁과 선택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시장 경제예요. 국가가 간섭하거나 명령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계획 경제예요. 자, 이거는요, 시장의 자유가 없어요. 국가가 다 정해주는 거예요. 올해 이 회사는 운동화를 만드세요. 그리고 그 운동화는 5천 원에 판매하세요. 이렇게 국가가 결정해주고 명령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 방법은 국가가 정해주고 명령해주는 거. 두 번째 방법은 시장 안에서 자유롭게 경쟁하고 선택하면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 자, 그런데 우리 교재에 시장 경제가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경제의 기본 규칙, 기본 뼈대가 시장 경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요, 경제 활동이 시장을 중심으로 이 시장 안에서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과 선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자, 이제 시장 경제를 알겠어요? 조금 이해가 가죠. 자, 우리 시장 경제의 특징을 공부하면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시장 경제란 시장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경쟁과 선택으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방법, 방식이에요. 규칙이에요. 자, 그럼 특징 볼게요. 시장 경제에서 개인과 기업은요,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말 뭘까요? 그렇죠. 자유죠.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개인은요,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거기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거, 이거 경제 활동이잖아요. 자, 그런데 개인은요, 내가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시장 경제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자, 그리고 개인은요, 자유로운 소비 활동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원하는 물건을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요.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골라볼까? 오늘은 무슨 맛을 먹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요. 자, 그리고 기업도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올해는 콩을 많이 심어야겠어. 누가 올해 콩을 심으라고 명령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업이 내가 콩을 심고 싶어서 콩을 심는 거예요. 즉, 자유롭게 생산 활동을 할 수 있죠. 새로운 아이스크림을 판매해야지. 이 아이스크림 사장은요, 이번부터, 올해부터 새로운 맛의 아이스크림을 팔기로 했어요. 자유롭게 결정한 거예요. 즉, 시장 경제에서 개인과 기업은 이렇게 자유롭게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시장 경제에서 개인과 기업은 경제 활동을 하며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서로 뭐 할 수 있어요? 경쟁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말 뭘까요? 그렇죠. 경쟁입니다. 경쟁이에요. 시장 경제에서는 개인과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경쟁을 해요. 자, 첫 번째, 개인들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경쟁을 할 수 있어요. 좋은 일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좋은 일자리보다 이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요. 그럴 경우 그 일자리를 얻기 위한 경쟁이 이루어진다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원하는 상품을 사기 위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모 연예인이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집에 이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라고 한마디를 했어요. 그냥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막 줄을 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식당에서 이 음식을 주문하려면 오픈 시간이 있는데 그 오픈 시간부터 이렇게 대기를 걸어야 돼요. 자, 이거 뭐예요? 원하는 상품을 사기 위한 경쟁이죠. 개인들이 원하는 상품을 사기 위해 경쟁할 수 있어요. 시장 경제에서는. 자, 그리고 기업도 경쟁할 수 있죠. 더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한 경쟁을 할 수 있어요. 더 좋은 상품을 만들면 소비자들이 더 좋은 제품을 구입해 주겠죠. 그러면 이윤을 많이 남기겠죠. 즉, 더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한 경쟁도 할 수 있고요. 더 많은 상품을 팔기 위해 경쟁할 수도 있어요. 우리 제품을 더 많이 팔기 위해. 자,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광고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광고 많이 봤죠? 상업 광고라고 하는데요. 텔레비전이나 또 다른 매체에서 우리 친구들 많이 봤을 거예요. 진심을 담은 우유 광고입니다. 이 광고 왜 하나요? 우유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이 우유를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쵸? 자, 기업은 상품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려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그러니까 이

우유를 많이 팔아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광고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경쟁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죠. 더 많은 상품을 팔기 위한 경쟁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시장 경제의 특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장 경제의 특징에 따라 개인과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하면서 경제 활동을 합니다. 즉, 자유롭게 경쟁 활동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유롭게 경쟁하면서 경제 활동을 할수 있는 거예요. 즉, 시장 경제의 의미, 시장 안에서 자유로운 경쟁과 선택으로 이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라는 말을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해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장 경제의 의미와 특징 공부를 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중단원이 시장 경제에서 가계와 기업의 역할이었죠? 자, 그럼 이제는 가계가 뭔지, 기업이 뭔지 의미를 알아보고 가계와 기업의 역할까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계가 무엇일까요? 가계의 의미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자, 가계란 가정 살림을 함께 꾸리는 생활 공동체를 가계라고 합니다. 자, 가계, 집 가예요. 그리고 개가요, 우리 수학 시간에 계산하죠? 계산하다 개예요. 자, 따라서 가정 살림을 계산하면서, 우리 집의 살림을 계산하면서 함께 꾸리는 생활 공동체를 우리가 가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 집을 생각하면 돼요, 친구들. 돈을 벌어서 사용하는 우리 집을 가계라고 쉽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계의 역할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가계는요,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소득을 얻어요. 그러니까 가계 구성원 중몇 명이 생산활동에 참여해요. 어떤 기업이나 다른 곳에 가서 서비스나 물건을 생산하는 활동에 참여해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노동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요. 소득을 얻는다고요. 자, 그럼 이 소득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나요? 물건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가게는 기업에서 만든 물건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역할을 해요. 즉,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얻은 임금, 소득을 가지고 이제 가게가 다른 기업에서 만든 물건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겁니다. 자, 이런 역할을 가게가 하는 거예요. 자, 알았나요? 자, 그런데 가게는 기업에서 만든 물건이나 서비스를 소비할 때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자, 합리적인 소비가 무엇인지 우리 합리적 소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어떤 신발이 좋을까? 그냥 아무거나 사지 않아요. 합리적 소비를 해야 돼요. 똑똑하게 소비한다는 거예요. 가계는 소득을 고려하여 비용 대비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합리적 소비를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 친구들, 비용 대비 큰 만족을 얻는 거, 이게 합리적 소비예요. 자, 우리 가계에 소득이 있어요. 뭐, 가계마다 소득이 다르겠지만, 무한정은 아니죠. 어느 정도 그게 정해져 있죠? 유한합니다. 그쵸? 자, 그리고 여기 소득에서 우리 가계가 쓸수 있는 예산이 있을 거예요. 자, 그 예산에서 어떤 물건을 먼저 사지? 어떤 물건을 나중에 사지? 비용 대비, 우리가 투자한 비용 대비 큰 만족을 얻는 소비가 바로 합리적 소비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똑똑하게 합리적 소비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업의 의미와 역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이 뭘까요? 쉽게 말해 우리 친구들 회사 생각할 텐데요. 기업이란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하여 이것을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얻는 경제 주체를 기업이라고 해요. 자, 경제 주체라는 것은 경제 활동을 하는 개인 혹은 단체를 경제 주체라고 해요. 자, 우리 앞에서 가계 공부했는데 가계도 경제 주체입니다. 자, 그런데 기업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해서 이윤을 얻는 경제 주체예요. 자, 그럼 기업의 역할을 좀 볼게요. 기업은 생산 활동에 참여할 사람을 고용합니다. 자,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일할 사람을 뽑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생산 활동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노동의 대가를 지급해야죠? 근로자에게 대가를 지급합니다. 임금을 지급해요. 급여를 지급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요, 더 좋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연구하는 역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왜더 좋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연구하는 역할을 합니까?

생산하기 위해 연구할까요?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이죠. 기업은요, 이윤을 얻는 경제 주체거든요. 자, 기업은요,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다양한 노력합니다. 결국 기업의 목적은 더 많은 이윤을 얻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어떤 노력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생산시설을 더 지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이 정말 인기가 많아요. 이 물건을 사려는 사람보다 물건의 수가 부족해요. 자, 이럴 경우 생산시설을 늘려서 물건을 많이 생산하면 이제 그 물건을 더 많이 판매할 수 있으니까 이윤이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기술을 개발하기도 해요. 기술을 개발하면 뭐 물건이나 서비스의 품질이 좋아질 것 아닙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소비하고 이윤이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이제 마트에 5,000원에 판다. 자, 그런데 이 물건을 어쨌든 기업이 만들잖아요. 만들 때 돈이 들겠죠. 그게 생산 비용이에요. 자, 그런데 5,000원에 판매하는 이 물건을 이제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이 1,000원이에요. 자, 그럼 내가 이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 얼마 남는 거예요? 순수하게? 4,000원 남는 거죠. 자, 그런데 1,000원에 이 물건을 만들던 것을 900원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똑같이 5,000원에 팔아요. 그럼 내가 얼마 이윤이 남는 거예요? 4,000? 100원이 남는 거잖아요. 즉,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면 이윤이 올라가는 거죠. 즉,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서 이윤을 얻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판매량을 늘릴 방법을 찾을 수도 있죠. 많이 팔면 이윤이 증가하는 거니까. 즉, 기업은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다양한 일을 합니다. 자, 그리고 친구들이 기업하면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회사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1인 기업도 있어요. 혼자 일해도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서 이윤을 얻는 경우라면 다 기업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분식집. 자, 이 분식집 사장님은요, 지금 떡볶이, 김밥을 판매하면서 이윤을 얻죠. 혼자 일하지만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 이윤을 얻기 때문에 1인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업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여 얻은 이윤에 대해 국가에 세금을 냅니다. 자, 이 세금으로 국가는 다양한 나란 일을 하겠죠. 자, 그런데 기업만 세금을 내는 게 아니죠. 가게도 근로자도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분을 세금으로 냅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시장 경제에서 가게와 기업의 역할 공부했는데요. 공부한 내용 문제를 통해 확인해 볼게요. 선생님과 문제 풀면서 개념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세요. 자, 1번. 물건이나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시장이라고 했죠. 자, 2번. 사람들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려는 양과 팔려는 양에 따라 물건과 서비스에 뭐가 달라진다고요? 그렇죠. 가격이 달라진다고 했죠. 이걸 어렵게 말하면 공급과 수요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에 동그라미 표, 옳지 않은 것에 가위표할게요. 1번. 전통시장과 문구점은 물건을 사고 팔기 때문에 시장에 해당합니다. 맞죠? 자, 물건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시장이에요. 자, 2번. 미용실은 물건을 사고 팔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미용실은 물건을 사고 팔지는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서비스를 사고 팔수 있잖아요. 따라서 시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틀렸죠? 자, 이어서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수연이. 시장을 중심으로, 자, 시장을 중심으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뭐라고 했죠? 시장 경제라고 했죠. 시장 경제. 너무 중요한 말이다라고 했어요, 친구들.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 안에서 자유롭게 경쟁과 선택으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방법, 규칙, 방식이 시장 경제예요. 경아, 그럼 우리나라도 시장 경제에 따라 운영되고 있겠네? 맞아요. 4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우리나라는 개인과 기업이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하며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서로 경쟁하기도 하죠? 자, 시장 경제의 특징 생각하면 되죠? 자유 경쟁, 즉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며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서로 경쟁하기도 해요.
자, 그럼 2번 밑줄 친 니은에 해당하는 모습을 찾아 기호로 쓰세요. 자, 니은은 경쟁입니다. 자, 카. 일자리를 얻기 위해 사람들이 면접을 봐요.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경쟁이 맞습니다. 자, 나.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 먹습니다. 이거는 내가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 먹는 거죠? 이건 경쟁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자유. 자, 따라서 밑줄 친 니은, 경쟁에 해당하는 모습은 가가 되겠죠? 정답 가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문제 풀어보았는데요. 친구들 오늘 배운 내용 기억하면서 이 문제 풀어서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시장을 중심으로 개인과 기업이 자유롭게 이익을 추구하며 경제 활동을 벌이는 운영 방식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시장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경쟁하면서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했는데요. 정답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재미있고 알찬 사회 개념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친구들. 개념 쏙쏙, 문제 술술, 실력 쑥쑥. 우리 친구들이 과학 만점왕이 될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줄 손은지입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가 2단원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리고 2학기 수업에서 16번째 함께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또 어떤 미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짜잔! 오, 사진이 보이는데요. 어떤 사진이 있어요? 왼쪽 사진에서는요, 양초가 타오르고 있고요. 오른쪽 사진에서는 알코올 램프에 알코올이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고요. 물질이 탈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은 무엇일까요? 좀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죠. 오늘 선생님이랑 열심히 공부하면 우리 친구들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서로 다른 물질을 섞었을 때 물질의 성질 변화를 먼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미션과 관련된 물질이 탈때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해보고 또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실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물질이랑 다른 물질을 섞어본 경험이 있나요? 아마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거든요.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물질을 섞었을 때 물질의 성질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물질의 성질 변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변화가 있을 때와 변화가 없을 때. 선생님이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얼음을 음료수에 넣어 녹이는 거예요. 뭐랑 뭐를 섞은 거예요? 얼음이랑 음료수를 섞은 거예요. 시원하게 마실 수 있겠죠. 자, 얼음이 들어간다고 해서 음료수의 맛이 완전히 변하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얼음이 완전히 다른 색깔이나 다른 어떤 다른 색깔이라든지 다른 특징을 가지는 상태로 변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다음에 예를 봅시다. 소금, 후추, 고춧가루를 섞어서 양념 소금을 만듭니다. 자, 이런 양념 소금. 순대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음식에 찍어 먹을 수가 있는데요. 뭐가 들어갔어요? 소금, 후추, 고춧가루가 들어갔어요. 우리 사진만 봐도, 아, 세 가지가 섞여서 이런 모습이 됐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있잖아요. 원래 가지고 있던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변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 양념소금을요, 손으로 찍어 먹었을 때 소금의 맛도 느껴지고요, 후추의 맛도 느껴지고, 또 고춧가루의 맛도 느껴지거든요. 그냥 섞여 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다음은 과일즙을 물에 섞어 주스를 만듭니다. 이번에는 뭐랑 뭐를 섞은 거예요? 과일즙과 물을 섞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레몬즙과 물을 섞은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상태가 변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레몬과 물이 섞이긴 했지만 레몬즙 맛이 그대로 나잖아요. 원래 가지고 있던 고유한 성질이 변하지는 않았잖아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드라이 아이스를 물에 넣으면 기포가 발생합니다. 이런 드라이 아이스 어디에 쓰이는 것이죠? 냉동식품을 보관할 때, 아이스크림을 보관할 때 자주 쓰이는데요. 드라이 아이스는 이산화탄소가 고체 상태인 것을 우리가 드라이 아이스라고 합니다. 뭐랑 뭐를 섞은 거예요? 드라이 아이스랑 물을 섞은 거예요. 그때 뽀글뽀글 기포가 발생한대요. 이 기포의 정체는 뭘까요? 이산화탄소인 거예요. 완전히 없던 다른 물질이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물론 이때 물질의 상태는 변한 거죠. 고체였던 드라이 아이스가 기체였던 이산화탄소로 변하긴 했지만 원래 이산화탄소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성질이 완전히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우리가 않거든요. 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빨간색, 붉은색 잉크가 물에서 퍼지고 있어요. 잉크를 물에 넣으면 골고루 퍼지죠. 이번에는 뭐랑 뭐랑 섞은 거예요? 잉크랑 물을 섞은 거예요. 자, 잉크가 물속에서 퍼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처음에 잉크가 가지고 있던 고유한 성질이 변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둘이 섞여 있는 것이에요. 자, 다섯 가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했더니 다섯 가지는요, 서로 다른 물질을 섞은 거예요. 그러나 물질의 성질이 변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원래 물질이 가지고 있던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물질의 성질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물질을 섞었을 때 모양이나 상태는 변할 수 있다고요. 상태. 우리 아까 드라이에서 봤던 것처럼요. 상태는 변할 수 있지만 뒤에가 중요합니다. 물질이 원래 가지고 있던 맛이나 색깔과 같은 성질은, 고유한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물질의 성질이 달라지지 않는 변화라고 합니다. 소금과 갈색 설탕을 섞으면요. 각각의 짠맛, 그리고 단맛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성질 변하지 않은 거예요. 이는 물질의 성질이 달라지지 않는 변화에 속하는 거예요. 또, 물에 갈색 설탕을 녹였을 때 이러한 설탕물이 되는데요. 오, 선생님, 이거 변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 설탕물을 다시 증발시켰을 때, 물을 증발시키면 원래 처음에 설탕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질이 변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물질의 성질이 달라지지 않는 변화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삼각 플라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식초가 들어 있어요. 이 고무 풍선 쪽에는 밀가루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고 풍선을 짠 하고 세워서 풍선 안에 들어 있던 밀가루를 식초 쪽으로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섞인 것일 뿐이에요. 물질의 성질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이세 가지 경우, 물질이 원래 가지고 있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이처럼 서로 다른 물질을 섞었을 때 물질의 성질이 달라지는 않는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김치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배추와 양념을 버무려서 마시는

맛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김치를 담그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은 김치가 익어서 맛이 쉬워지게 돼요. 어때요? 김치의 맛이 변했잖아요. 처음과 뭔가 성질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표백제의 이펙이라는 글자가 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표백제는 뭔가를 하얗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좀 누래졌을 때, 때가 탔을 때 표백제에 담궈두면 하얗게 되는 거거든요. 표백제에 의해서 옷이 탈색이 됐습니다. 가지고 있던 때가 빠지면서 하얗게 되었습니다. 어때요? 성질이 변한 거예요. 다음으로 이 사진 속에 지금 못은 어때요? 녹이 슬어 있죠. 즉, 철로 된 못이 녹이 슬었어요. 철이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서 녹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이 녹을 흐르는 물에 씻어낸다고 해서 깔끔하게 씻기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성질이 변한 거예요. 네 번째 사진은요. 석회수에 이산화탄소를 넣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 눈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랬더니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원래 석회수는 투명하거든요. 그런데 이산화탄소와 만나서 뿌옇게 흐려진 거예요. 색깔이 변한 거예요. 원래 투명했잖아요. 물질의 성질이 변한 겁니다. 이와 같이 물질의 성질이 달라진 네 가지 예를 살펴보았습니다. 서로 다른 물질을 섞었을 때 우리 처음에 살펴봤던 것들은 성질의 변화가 없었잖아요. 처음의 성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며 이때 기체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덩어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이 물질의 성질이 달라지는 변화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세 가지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알긴산 나트륨 용액과 조금 이름이 어렵죠?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젖산칼륨 용액을 섞었을 때, 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몽글몽글, 투명하고 말랑말랑한 덩어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없었던 덩어리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물질의 성질이 달라지는 변화인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우유에 식초를 넣습니다. 자, 그러면 우유 속에 단백질이 응고해서 몽글몽글 하얀 덩어리가 생기게 됩니다. 없던 덩어리가 생겼잖아요. 마찬가지로 물질의 성질이 달라지는 변화인 거예요. 자, 다음으로 우리 아까는 어때요? 식초에 고무풍선에 들어있던 밀가루를 넣었죠? 이번에는 밀가루가 아니라 탄산수소 나트륨을 이 풍선 속에 넣었다가 풍선을 뿅 하고 세워서 식초 속으로 이렇게 넣은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고무풍선이 부풀어 올랐잖아요. 이 말은 뭔가 기체가 생성되었다는 뜻입니다. 거품이 일면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했어요. 없던 기체가 새롭게 생긴 것이죠? 새로운 물질이 생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세 가지의 상황을 보았을 때 이처럼 서로 다른 물질을 섞었을 때요. 물질의 성질이 달라지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아하, 신기하지 않나요? 물질을 섞었을 때요, 성질이 달라지지 않는 변화도 있고, 성질이 이처럼 달라지는 변화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새로운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갈색 설탕과 제빵소다를 섞었을 때 성질이 변할까요? 각각 물질이 가지고 있던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섞인 것일 뿐이에요. 물에 꿀을 넣었을 때 뭐가 되죠? 달콤한 꿀물이 되잖아요. 물이 가지고 있는 성질 그대로고요. 달콤한 꿀이 가지고 있는 맛도 그대로예요. 성질은 변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물질의 성질이 달라지지 않는 변화가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다른 경우예요. 손난로 속 철가루와 산소가 섞여요. 마구마구 흔듭니다. 손난로를.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손난로를 마구마구 흔들면요. 온도가 올라가면서 높아지면서 따뜻해집니다. 원래는 따뜻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산소와 철가루가 반응하여 새로운 성질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물질의 성질이 변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뜨거운 콩물에 간수를 넣는 겁니다. 간수 짠물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소금이 들어간 소금물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요. 뜨거운 콩물에 이 간수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휙

저어보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몽글몽글 덩어리가 생기게 됩니다. 없던 덩어리가 생긴 거잖아요. 즉, 이두 가지에는 물질의 성질이 달라지는 변화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두 가지 이상 물질을 섞었을 때 앞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아하, 성질이 달라지지 않는 변화도 있고 성질이 달라지는 변화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로운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지금부터 나올 내용은 앞에 나왔던 오늘의 미션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공부해야겠죠. 물질이 탈때 어떤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태울 수 있는 것 중에 과학 실험실에서 가장 자주 볼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바로 양초가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도 양초 볼수 있고요. 생일 케이크에도 양초를 꼽을 수가 있죠. 양초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타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양초는 처음에 고체 상태이죠. 딱딱하잖아요. 양초에 불을 붙이게 되면은 고체 상태였던 양초가 녹아서 어떤 상태가 돼요? 우리 촛농 뚝뚝 떨어지는 거 보면 알수 있습니다. 바로 액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액체 상태의 양초는 심지를 따라 위로 올라가게 돼요. 액체 상태의 양초가 이 심지를 따라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심지의 끝부분에서 뭐로 변하게 돼요? 액체 다음에 뭐겠어요? 기체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체 상태로 변한 다음에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오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양초에 불을 붙일 때 양초 몸통에다가 붙이지 않잖아요. 심지에다가 붙이는 거잖아요. 바로 이 심지가 연료를 불꽃까지 계속해서 전달해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가 없으면 계속해서 양초는 타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녹기만 할뿐 타지는 않는 겁니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양초가 탈수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 놓으면 다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양초와 알코올 두 가지를 가지고 이것들이 탈때뭘 관찰할 수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양초 그리고 알코올 램프에 알코올이 타는 모습을 관찰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모습을 관찰해서 불꽃의 모양이라든지 밝기라든지 색깔이 어떤지를 기록을 할 거고요. 손을 가까이 대보고 얼만큼 따뜻한지도 알아볼 겁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손을 갖다 대라는 게 아니죠. 그러면 데이겠죠. 큰일 나겠죠.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따뜻함이 느껴지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만 가까이 가는 거예요. 반드시 주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밖에 관찰한 것까지 기록해주면 되는데요. 자, 실험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볼 겁니다. 양초가 그냥 혼자 서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양초를 세울 수 있는 촛대가 있으면 좋아요. 촛대에 꽂은 양초에 점화기를 이용해서 불을 붙이고 양초가 타는 모습을 관찰할 거예요. 그리고 따뜻함의 정도도 확인해 볼 거니까 촛불의 옆면에 손을 이와 같이 가까이 가져갔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도 알아볼 겁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손이 데이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알코올 램프에 이번에는 점화기로 불을 붙이고 알코올이 타는 모습을 관찰할 겁니다. 그리고 손도 가까이 가져갈 건데 마찬가지로 손이 데이지 않게 조심해 줘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코올 램프 불을 끌 때는 이 뚜껑을 덮어서 끌 건데요. 옆쪽에서 덮어서 끄고 다시 한번 열어서 불이 잘 꺼졌는지 확인까지 해주면 되는 거예요. 실험할 때 주의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찰할 때에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실험복, 면장갑, 보안경을 착용하여 몸이 다치는 곳이 없도록, 데이는 곳이 없도록, 불꽃이 튀는 것이 없도록 할 거고요. 불꽃의 옆면에 손을 가져갈 때 화상을 입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화기, 불을 붙이는 점화기를 사용할 때에는 절대 친구와 장난하지 않아야 하고요. 그리고 점화기 부분이 굉장히 달아오르면 뜨겁거든요. 절대 살에 닿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불꽃이 몸이나 옷에 닿지 않게 주의합니다. 실험이 끝난 뒤에는 알코올 램프의 뚜껑을 바로 옆에서 덮어서 불을 안전하게 끄는 거고요. 다시 한번 열어서 잘 꺼졌나 확인하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뜨거워진 촛대나 알코올 램프를 맨손으로 절대 만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장갑 끼고 실험할 겁니다. 주의해야겠죠? 이러한 주의사항 생각하면서 지금부터는 재미있는 실험 함께 해볼까요? 양초와 알코올이 탈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을 관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양초, 촛대, 알코올 램프, 점화기, 실험복, 면장갑, 보안경이 필요합니다. 양초와 알코올이 타는 모습을 관찰하여 공통점을 찾아봅시다. 촛대에 꽂은 양초의 점화기로 불을 붙이고 양초가 타는 모습을 관찰합니다. 촛불의 옆면에 손을 가까이 가져갈 때의 느낌을 알아봅니다. 알코올 램프의 점화기로 불을 붙이고 알코올이 타는 모습을 관찰합니다. 알코올 램프 불꽃의 옆면에 손을 가까이 가져갈 때 느낌을 알아봅니다. 관찰 결과를 정리해 볼까요? 양초가 타는 모습을 관찰한 내용부터 말해 볼까요? 촛불의 색깔은 심지 쪽은 파란색, 바깥으로 갈수록 주황색, 붉은색을 띱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양초의 길이가 점점 짧아집니다. 불꽃의 주변이 밝아지고 촛불의 손을 가까이 하면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알코올이 타는 모습을 관찰한 내용도 말해봅시다. 알코올 램프 불꽃의 색깔은 심지 쪽은 파란색, 바깥으로 갈수록 주황색, 붉은색을 띱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알코올의 양이 점점 줄어듭니다. 불꽃의 주변이 밝아지고 알코올 램프의 불꽃에 손을 가까이 하면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즉, 양초와 알코올이 탈 때 모두 빛과 열이 발생하고 타는 물질의 양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실험과 관련된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과 같이 양초와 알코올이 탈 때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실험의 관찰 결과로 옳은 것의 동그라미 표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관찰했으니까 답할 수 있겠죠? 빛과 열을 내며 탄다. 이거 맞잖아요. 빛과 열 맞습니다. 불꽃 주변이 밝고 차가워진다. 밝은 것은 맞지만 차가워지는 게 아니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에만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죠. 2번 문제입니다. 양초와 알코올이 탈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은 무엇인지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 넣으세요 라고 했는데요. 읽어볼까요? 양초와 알코올이 탈 때 모두 이것과 이것이 발생한대요. 밝아졌잖아요. 뭐가 발생해요? 빛이 발생해요. 따뜻해졌잖아요. 뭐가 발생해요? 열이 발생해요. 그러므로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빛과 열이 되겠네요. 자, 문제 잘 풀어줬습니다. 우리 실험 결과 다시 한번 표로 정리해 볼게요. 먼저 양초가 타는 모습을 관찰했을 때 불꽃의 모양은 위아래로 길쭉했어요. 그리고 불꽃의 주변이 밝아졌죠. 이걸 보고 아하, 빛이 발생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불꽃의 색깔은 노란색, 붉은색 등의 색깔을 불꽃 안에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알코올 램프의 불꽃 모양 어땠어요? 위아래로 길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불꽃의 주변은 밝아졌어요. 어때요? 빛이 생성되었다는 거 알 수 있죠. 불꽃의 색깔은 푸른색, 붉은색 등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따뜻함의 정도는 손을 가까이에서 확인해 보았죠. 불꽃에 가까울수록 더 따뜻해졌고요. 당연한 이야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 램프에서도 불꽃에 가까울수록 더 따뜻해졌습니다. 자, 열이 생성되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또 어떤 것을 관찰했나요? 시간이 지날수록 양초의 길이가 점점 어떻게 됐어요? 촛농이 녹아서 떨어지면서 전체 양초의 길이는 짧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알코올 램프 병 속에 담긴 알코올의 양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즉, 정리해보면 물질이 탈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 뭐가 발생해요? 둘 다 빛과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빛과 열이 발생하는 거고 반대로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타는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양초의 크기가 줄어들었고 알코올 램프 속에 알코올의 양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빛과 열이 발생하고 물질의 양은 타는 물질의 양은 줄어드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우리 방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물질이 탈때 뭐랑 뭐가 생긴다고요? 빛과 열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빛과 열을 생활 속에서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빛을 이용하는 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로 예쁜 빛을 볼수 있는 것들이 여기 속하겠죠? 유등은 기름을 이용해서 태우는 등불이거든요. 강물 위에 이러한 유등이 떠 있으면 어때요? 예쁘잖아요. 빛을 이용한 겁니다. 그리고 막대폭죽의 불꽃. 빛이 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와, 예쁘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는 빛을 이용하는 예입니다. 그리고 물질이 탈때 생기는 것 중에 열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자, 따뜻한 열을 이용할 수 있는 예,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벽난로에 장작불이 타오릅니다. 물론 보기 좋은 것도 있겠지만 이 벽난로에 장작불 앞에 앉아 있으면 따뜻해지잖아요. 추운 겨울에. 그래서 이럴 때는 열을 이용한 거고요. 뿐만 아니라 가스레인지의 불꽃, 가스레인지 불꽃을 구경하기 위해서 가스레인지를 켜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서, 익히기 위해서 열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두 가지는 열을 이용하는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무가 탈때 어떤 현상을 관찰할 수 있을까요? 나무에다 불을 칙 하고 붙이게 되면은 불꽃이 타오르면서 위로 하얀 연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나무가 무슨 색이에요? 갈색이잖아요. 타오르면서 점점 검은색으로 변하게 되고요. 나무의 크기도 줄어들게 돼요. 왜냐고요? 타는 물질의 양이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탄 다음에는 뭐가 남죠? 그 자리에 까맣게 그리고 회색으로 재가 남아 있고요. 또 나무가 타는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은요. 나무가 산소와 만나서 빛과 열을 내며 새로운 물질로 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어떤 물질이 타는 모습을 봤을 때 오늘 공부한 내용을 떠오르면은, 아, 정말 맞네. 내가 공부한 게 맞네. 이렇게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는 오늘 공부한 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 풀어볼게요. 핵심 개념 확인하기 1번입니다. 다음 실험 결과 물질의 성질은 어떻게 되는지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라고 했습니다. 갈색 설탕을 물이랑 섞은 거예요. 자, 물에다가 갈색 설탕을 넣은 거죠.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설탕 물이 되었습니다. 성질이 달라진 건가요? 달라지지 않은 거죠. 단지 섞인 것일 뿐, 만약에 물을 증발시키면 원래대로 처음에 갈색 설탕, 설탕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갈색 설탕을 녹이면 물질의 성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원래 고유의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라지지 않는다에 표시해 줄게요. 2번입니다. 다음 중 서로 다른 물질을 섞을 때 성질이 달라지는 것에 동그라미 표하라고 했습니다. 없던 기체가 생성되거나 아니면은 고체 덩어리가 생기거나 이러한 것들을 찾아보면 되겠어요. 소금이나 갈색 설탕 섞이면 짠맛, 단맛 다 느껴지죠? 성질이 변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알gin 산 나트륨 용액과 젖산 칼륨 용액을 섞었을 때는 몽글몽글 투명한 덩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없던 것이 새롭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므로 물질의 성질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질이 달라지는 것에 동그라미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죠? 3번입니다. 양초가 타는 모습을 관찰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실수하지 않도록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라고 했습니다. 기억, 불꽃의 주변이 어두워지나요? 아니죠.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빛이 발생하기 때문에 밝아지는 겁니다. 아닌 거고요. 니은, 불꽃에 가까울수록 더 따뜻해지는 거 맞나요? 그렇죠. 왜요? 열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디귿, 불꽃의 모양은 위아래로 길쭉한 거 맞나요? 맞습니다.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우리 기억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4번입니다. 물질이 탈 때의 모습이 아닌 것을 골라 기호를 쓰라고 했네요. 가, 타고 있는 것 맞나요? 그렇죠. 가스를 공급해서 타오르게 하고 있죠. 나, 장작을 태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다는 어때요? 지금 전등이 켜져 있는 모습인 거죠. 뭔가가 타오르는 모습, 태우고 있는 모습은 아닌 거잖아요. 자, 이건 뭐가 뭐로 바뀐 거예요?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 형태로 바뀐 거예요. 뭔가가 타오르고 타고 있는 모습은

0: 것은 아닌 겁니다. 문제에서 물질이 탈대의 모습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마지막 문제까지 잘 풀어보았습니다. 오늘의 미션도 같이 확인해 봐야겠죠? 물질이 탈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 친구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뭐랑 뭐가 생기는 거예요? 빛과 열이 생기는 거예요. 빛과 열이 발생하고 대신에 타는 물질의 양은 줄어드는 겁니다. 양초가 작아졌고요. 알코올 램프에 알코올의 양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답하면 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 답을 잘 맞춰줬기 때문에 선생님이 16강에 꽝 하고 도장을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 기억에 남는 내용, 다른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사주 완성 독해력 2단계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서윤 선생님입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어떤 주제의 글을 읽게 될지 정말 정말 궁금하죠? 짜잔! 오늘은요, 과학에 관련된 이두 가지 글을 읽어볼 거예요. 봄에 피는 분홍색 꽃, 진달래와 철쭉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힘센 곤충인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독해 여행 떠나보도록 할게요. 출발!

네, 교재 20쪽입니다. 다 폈나요?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과 함께 제목 큰 소리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봄에 피는 분홍색 꽃, 진달래와 철쭉. 잘했어요. 봄에 피는 꽃을 봄꽃이라고 해요. 올망졸망 피어나는 봄꽃들은 색깔도 다양해요. 올망졸망 피어나는 게 어떻게 피어나는 걸까요? 드리리띠리. 작은 것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가득 모여있는 모양. 작은 것들이요. 여기저기,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서 이렇게 가득 모여가지고 피어있는 것을 우리가 올망졸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봄꽃들이 피어있는 거 보면은요. 자, 여기저기 저기 다 올망졸망,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러면서 모여가지고 피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망졸망 피어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올망졸망 피어나는 봄꽃들은요. 색깔도 다양하죠. 벚꽃은요. 흰색 꽃을 피우고요. 개나리는요, 노란색 꽃을 피워요. 그리고 영산홍이라는 꽃은 빨간색 꽃을 피웁니다. 이 분홍색 꽃을 피우는 식물도 있어요. 그 주인공은 바로 오늘 함께 알아볼 진달래와 철쭉입니다. 이 진달래와 철쭉이 주인공인데요. 자, 마지막에 등장했습니다. 분홍색 꽃을 피우는 이 식물, 진달래와 철쭉입니다. 자, 그럼 진달래와 철쭉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네요. 진달래와 철쭉이 피우는 꽃은 서로 닮았어요. 우선 봄에 피는 꽃이라는 점이 닮았고 분홍색 꽃을 피운다는 점이 닮았어요. 이 진달래와 철쭉의 공통점입니다. 봄에 피는 봄꽃이다. 그리고 분홍색 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꽃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공통점을 가진 두 꽃은 서로 반대되는 별명을 가졌어요.

그리고 철쭉꽃은 먹을 수 없어서 갯꽃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대요. 자, 우리가 진달래하고 철쭉을 봤을 때, 자, 공통점은 어떤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여기 부분이 공통점이라는 것이죠. 공통점은 봄꽃이라는 거, 분홍색 꽃이라는 거, 그리고 진달래는 먹을 수 있는 참꽃이라는 거, 그 다음 철쭉은 먹을 수 없는 갯꽃이라는 거,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진달래와 철쭉은 꽃이 피는 시기로 구분할 수 있어요. 시기는요, 어떤 일이나 현상이 진행되는 때, 언제 이걸 말을 해요. 꽃이 피는 그 때로 구분을 할 수가 있대요. 진달래가 꽃이 피는 시기와 철쭉이 꽃이 피는 시기는 다른가 봐요. 진달래는요, 3월부터 4월 중순까지 꽃을 피워요. 진달래 언제 꽃을 핀대요? 여기에 3월부터 4월 중순까지. 아니, 중순이 선생님 언제예요? 중순. 자, 중순. 중순은요, 한달 가운데 11일부터 20일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 달은요, 30일 정도죠. 31일인 달도 있고, 28일인 달도 있지만, 보통은 30일이죠. 그래서 1일부터 10일 정도까지를 초순이라고 하고요. 11일부터 20일까지를 중순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21일부터 끝까지를 하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순, 이 가운데쯤. 그러니까 진달래가 3월부터 4월 중순까지 해서 꽃이 핀대요. 그리고 꽃이 지고 나면, 이 진달래 꽃이 지고 나면, 그제야 이제 잎사귀가 나오는 식물이에요. 잎사귀는 뭐예요? 잎사귀 띠리리 나무나 풀에 달린 하나하나의 잎을 잎사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달래 같은 경우에는 꽃이 이렇게 다 피고 이 꽃이 다 지고 나면은 그때 이렇게 잎사귀만 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철쭉을 한번 볼게요. 철쭉은요, 4월 중순부터 6월까지 꽃을 피워요. 철쭉은 언제 꽃을 핀다? 4월 중순부터 6월까지 꽃을 피운다. 했더니 진달래가 피고 지면 그때 철쭉이 피네요. 그리고 꽃이 잎과 함께 나오는 식물이에요. 아까 진달래 같은 경우에는 꽃이 나오고 그 다음에 꽃이 진 다음에 잎사귀가 나왔는데 철쭉 같은 경우에는 꽃과 잎이 함께 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쭉꽃이 피었을 때는 이미 진달래꽃이 모두 지고 없어요. 우리가 혹시 먹는다면 이 3월부터 4월 중순에 피어 있을 때이 진달래꽃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4월 중순부터 6월에 핀 철쭉은 먹으면 안 된다입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각각 써 넣으세요. 중순은 한달 가운데 며칠부터 며칠까지의 기간을 가리킨다. 중순 11일부터 20일까지가 중순이다라고 배웠죠. 다음 2번 보세요. 다음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 위해서 골라 써 넣으세요. 올망졸망, 똘망똘망, 주인공, 잎사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망졸망이 뭐였어요? 조그만한 것들 이렇게 흩어지면서 이렇게 모여져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 바로 올망졸망이었어요. 작은 열매들이 올망졸망 달려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올망, 졸망. 자, 그럼 선생님이 올망졸망을 넣어서 한번 또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이 아이들이 올망졸망 앉아 있었다. 인형들이 올망졸망 진열되어 있었다. 자, 이제 우리 친구들 올망졸망이라고 한다면 머릿속에 떠오르나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 인형들이 올망졸망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모습,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식물에 무엇무엇의 이슬이 맺혀 있다. 식물에 잎사귀의 이슬이 맺혀 있는 것이죠. 잎사귀라고 적어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똘망똘망은 무슨 뜻일까요? 똘망똘망. 이것은 흐리지 않고 밝은 눈, 그리고 맑은 눈, 아주 똘똘하게 이렇게 쳐다보는 걸 우리가 똘망똘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아이는 똘망똘망 나를

쳐다보며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또 문장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네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똘망똘망 선생님을 쳐다보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습, 선생님 다 보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교재 21쪽이에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글에서 찾아 써 넣으세요. 이 글은 진달래와 철쭉의 무엇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진달래와 철쭉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 나와 있었습니다. 공통점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진달래와 철쭉의 공통점 무엇이었죠? 봄꽃이고 분홍색 꽃이라는 것이었죠? 차이점은요? 차이점은 먹을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진달래꽃은 먹을 수 있어서 참꽃, 철쭉은 먹을 수 없어서 개꽃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꽃을 피는 시기도 달랐죠. 진달래가 먼저 피었습니다. 3월부터 4월 중순까지 피었고요. 철쭉은요, 4월 중순부터 6월까지 피었어요. 진달래는요, 꽃이 피고 나서 잎사귀가 나왔고요. 철쭉은요, 꽃과 잎이 함께 나왔습니다. 머릿속에 다시 그려지나요?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서로 관련이 있는 것끼리 이으세요. 진달래꽃은요, 참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철쭉꽃은요, 개꽃이었어요. 왜냐하면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 속 친구에게 해줄 말을 빈칸에 알맞게 써 넣으세요. 자, 5월이에요. 5월 달에 이 친구가 맛있겠는걸? 그러면서 이렇게 꽃을 들고 있어요. 진달래인 줄 알고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우리 5월에 피는 꽃은 뭐예요? 진달래는 언제 핀다고 했죠? 3월부터 4월 중순. 중순은 11일부터 20일. 그러니까 11일부터 20일. 4월 한 20일까지 이렇게 피는 꽃은 진달래인데 5월이잖아요. 5월이면 그 뒤로 피는 철쭉이에요. 5월에 피는 그꽃 이름은 철쭉이에요. 철쭉. 철쭉인데 무엇이 있으니까 먹으면 안 돼요. 독이 있어요. 독이 있으니까 먹으면 안 돼라고 말을 해줘야 되겠죠. 우리 친구들 이렇게 선생님이랑 독해력을 올리다 보니까요. 알고 있는 이 배경 지식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기억의 가닥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기억이 어디인지 글에서 찾아볼게요. 진달래와 철쭉이 피우는 꽃은 서로 닮았어요. 우선 봄에 피는 꽃이라는 점이 닮았고, 분홍색 꽃을 피운다는 점이 닮았어요. 그래서 두 꽃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두 꽃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 부분이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두 꽃을 구분하지 못하는 까닭이 뭐냐, 이유가 뭐냐, 이걸 찾아보라는 거예요. 색이 비슷해서. 둘다 분홍색이잖아요? 향이 서로 닮아서, 향이 서로 닮았다,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런 것도 아니고요. 여름에 피어나는 꽃이 아니라 봄에 피어나는 꽃이고요. 잎과 함께 꽃이 피는 점이 같아서, 잎과 함께 피는 것은요, 철쭉꽃이었고요. 진달래는요, 또 따로 피는 거였어요. 그래서 색이 분홍색으로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분하기 힘들어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글의 구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언제 피는? 저 봄에 피는 진달래꽃과 철쭉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공통점은요, 봄에 피는 꽃이라는 거, 그리고 분홍색 꽃이라는 점이 공통점이었습니다. 분홍색 꽃. 차이점은요, 반대되는 별명. 참꽃이냐, 개꽃이냐, 그리고 꽃피는 그렇죠. 시기가 달랐어요. 뭐가 먼저 피었죠? 그래요. 진달래꽃이 먼저 피고요. 4월 중순쯤에 철쭉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확실하게 정리되었나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글을 읽어보면서 독해 여행을 떠나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독해 여행 출발!

네, 교재 20, 이쪽입니다. 선생님과 함께요. 제목 크게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힘센 곤충,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 우리 친구들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구분할 수 있나요? 비슷하게 생기기도 했고, 뭐가 차이점이지? 이렇게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글을 읽어보면은

우리 친구들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곤충을 좋아하시나요? 우리 주변에는 많은 종류의 곤충들이 살고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곤충은 약 80만 종에 달한다고 해요. 종, 여기에서 종이 뭐예요? 땡땡 치는 그 종소리 종이에요? 볼게요. 띠리리띠리. 어떤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눈 갈래, 이 종류를 말을 합니다. 어떤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 이 갈래를 우리가 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곤충이 약 80만 종류가 있다라고 쉽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와, 정말 많네요. 그리고 모든 동물 가운데 네 마리 중세 마리는 곤충일 정도로 그 수가 매우 많아요. 자, 이게 어떤 의미예요? 동물이 있어요. 동물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동물하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곤충도 동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토끼나 호랑이 같이 이렇게 털이 있는 이 포유류도 있고요. 또 개구리, 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새, 날아다니는 이 조류도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동물이 있는데요. 이 네 마리 중에 세 마리가요, 세상에 곤충이래요. 하니까 동물 전체를 다 해봤을 때 이만큼이 곤충이고 여기 안에 이 새도 있고 이 토끼도 들어가고 물고기도 들어가고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곤충이 이렇게나 많구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동물 가운데 네 마리 중세 마리는 곤충일 정도로 그 수가 매우 많아요. 오늘은 그중 힘이 세기로 유명한, 자, 유명하다라는 것이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두 종의 곤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힘이 세기로 유명한 곤충 무엇일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입니다.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가 이 글의 주인공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요, 곤충이 정말 많다라는 것과 오늘 이 글에서는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를 소개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사슴벌레의 이름은 사슴뿔처럼 생긴 큰턱 덕분에 붙여졌어요. 자, 왜 사슴벌레냐? 사슴뿔,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사슴뿔 어떻게 생겼어요? 사슴이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 그냥 그림 이렇게 볼게 봐요. 뿔이 이렇게 사슴뿔 이렇게 났잖아요. 뿔이 이렇게 났어요. 이렇게 뿔이 나 있는데, 이 사슴뿔처럼 생긴 큰 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슴벌레예요. 그러니까 사슴벌레는 요렇게 생긴 이두 개, 요렇게 큰 턱이 있는 게 사슴벌레구나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암컷과 수컷 모두 큰 턱이 있어요. 암컷도 있고 수컷도 있습니다. 수컷의 큰 턱이 암컷의 큰 턱보다 크기가 더 커요. 둘다 있는데 크기가 다를 뿐이에요. 수컷의 큰 턱이 더 큽니다. 큰 턱은 수컷끼리 싸울 때나 먹이를 차지하려 할때 써요. 자, 차지가 무슨 뜻이에요? 차지. 자, 차지는 사물이나 공간, 지위 등을 자기 몫으로 가진다. 그러니까 지금 먹이를 내 것으로 가진다라는 게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컷끼리 싸울 때, 그리고 먹이를 차지하려고 할 때, 이큰 턱을 사용해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수컷이 암컷에게 자신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과시할 때, 과시는 뭐예요? 과시. 자랑해서 보이는 거예요. 나 힘세다 하고 과시하는 거예요. 나 좋은 장난감 샀다 하고 과시하는 거예요. 자랑해서 보이는 것이 바로 과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이 세다라는 것을 암컷에게 보여줄 때에 그때도 큰 턱을 쓰는 거예요. 큰 턱을 언제 쓰는지 나와 있죠? 그래야 암컷의 짝이 될수 있기 때문이에요. 암컷이 딱 보고요. 큰 턱을 가지고 이렇게 힘이 센 수컷을 보고, 저 수컷이랑 짝짓기를 해야 되겠어 하고 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암컷은 큰 턱의 크기가 수컷보다 작지만 배에 잔털이 나 있다는 점이 달라요. 자, 암컷은 배에 잔털이 있습니다. 큰 턱은 좀 작지만 배에 잔털이 있는 게 암컷이다. 사슴벌레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았어요. 자, 이번에는요, 장수풍뎅이입니다. 장수풍뎅이는요, 큰 뿔을 가진 곤충이에요. 우리 장수풍뎅이 이렇게 보면은요, 사슴벌레처럼 생긴 이렇게 뿔이 아니라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긴 큰 뿔이 있습니다.
장수풍뎅이의 뿔은요, 암컷에게는 없고 수컷에게만 있어요. 아까 이큰턱 같은 경우에는 암컷, 수컷 둘다 있었죠? 근데 이번에 장수풍뎅이의 큰 풀은요, 수컷만 있어요. 수컷의 머리와 앞가슴에는 뿔이 나 있어요. 이 뿔은 먹이를 차지하려 할 때, 암컷과 짝이 되려 할때 필요해요. 이큰 턱과 약간 비슷하네요. 큰 뿔도 먹이를 차지하려고 할 때, 암컷과 짝이 되려고 할 때, 이큰 뿔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수컷들끼리 뿔을 맞대고 싸워서 강한 힘을 가진 수컷이 암컷과 짝이 될수 있어요. 암컷은 뿔은 없어요. 그런데 등판 전체에 털이 나 있습니다. 그게 수컷과 다른 점이에요.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장에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지구상에 살았던 공룡은 여러 가지 종이 있었다. 여러 가지 중이 있었다. 우리 아까 이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여러 가지 이 갈래 종류를 종이라고 한다고 했죠? 공룡이 여러 가지 종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악기를 연주하며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자신의 실력을 전시하고 있었다. 전시라는 것은요, 이렇게 진열해서 쫙 보여주는 거고요. 과시라는 것은요, 자랑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어때요? 지금 자신의 실력을 악기를 막 연주하면서 과시하는 거예요. 자랑하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시라고 하면 되겠죠. 자,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다음 뜻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세요. 유명하다와 차지하다가 있습니다. 사물이나 공간, 지위 등을 자기 몫으로 가지다. 유명하다예요? 차지하다예요? 자기 몫으로. 이거 내 거야! 하고 가지는 것은 차지하다가 되겠습니다. 차지하다. 그럼 차지하다를 넣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차지하다. 그는 승리를 차지했다. 책상은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해. 책상은 넣지 말자. 이거 내 거야! 하고 장난감을 모두 다 차지했다. 이렇게 차지라는 말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이요.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은요. 유명하다입니다. 유명하다. 유명하다를 넣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 장면은 이 영화에서 아주 유명한 장면이야. 나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 이것은 정말 유명한 물건이야. 유명한 음식점이야.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라는 유명하다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23쪽으로 한번 보세요. 1번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글에서 찾아 각각 써 넣으세요. 이 글은 뭐와 뭐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어떤 거와 어떤 거예요? 그렇죠. 사슴벌레. 사슴벌레. 그리고 장수풍뎅이.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한 글이었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 글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두 가지를 골라 기호를 쓰세요. 사슴벌레의 성장 과정. 사슴벌레가 어떻게 크는지 나와 있었나요? 그건 안 나왔었어요. 장수풍뎅이의 수명. 수명, 언제 죽느냐, 언제까지 사느냐, 이게 수명이에요. 장수풍뎅이의 수명 안 나와 있었는데요. 수컷 장수풍뎅이의 뿔이 난 위치, 저 뿔이 어디 나는지 나와 있었죠. 이 암컷 사슴벌레의 잔털이 난 위치, 이것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와라는요, 이 글을 통해서 알수 있지만, 가와나는요, 알수 없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다 찾아보았죠? 자, 그럼 3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속 친구에게 해줄 말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라고 했어요. 어느 곳이 암컷 장수풍뎅이일까? 자, 우리 장수풍뎅이는요, 큰 뿔이 있는데요. 수컷만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암컷은요, 이큰 뿔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수컷이고, 얘는 암컷이겠네요. 왼쪽, 오른쪽, 어떤 거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암컷이야. 암컷은 뿔이 있거든 없거든. 뿔이 없거든. 이 친구에게 이렇게 알려줄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글을 읽고 나니까 친구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도 많아졌어요. 자, 그다음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슴벌레의 큰 턱, 장수풍뎅이의 큰 뿔에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골라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먹이를 차지할 때 사용한다. 어때요? 이것도 맞죠? 수컷끼리 싸울 때 사용한다. 그런다고 했습니다. 먹이를 잘게 부술 때 사용한다.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1번과 2번에만 동그라미 표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글의 구조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글을 읽었으니까요. 한번 구조를 봐야 되겠죠? 무엇이 세기로 유명한 곤충이에요? 힘이 세기로 유명한 곤충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였습니다. 사슴벌레는요, 암컷과 수컷 모두요, 큰 턱이 있었습니다. 암컷은요, 배에 잔털이 있었습니다. 장수풍뎅이는요, 수컷은요, 큰 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컷은요, 뿔은 없어요. 하지만 등판 전체에 털이나 있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다 기억나죠? 이제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보면서요, 두 가지 글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 봄에 피는 진달래꽃과 철쭉꽃의 공통점과 이 차이점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봄에 피는 꽃, 분홍색 꽃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죠. 그래서 공통점이라는 것은요, 둘다 같이 통해 있다, 둘다 닮아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요, 반대되는 별명을 갖고 있다. 진달래꽃은 먹을 수 있어서 참꽃, 그리고 철쭉꽃은 먹을 수 없어서 개꽃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꽃 피는 시기가 달랐어요. 진달래꽃은요, 더 일찍 폈죠. 3월부터 해서 4월 중순까지였고요. 철쭉꽃은요, 4월 중순부터 6월까지였습니다. 꽃과 잎사귀가 같이 피는 게 있었고, 따로 피는 게 있었어요. 진달래꽃은요, 꽃이 먼저 피고, 그게 지면 잎사귀가 폈고요. 철쭉꽃 같은 경우에는 꽃과 잎이 같이 함께 핀다라고 했습니다. 이 머릿속에 쭉 정리가 되었나요?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글을 쓸 때요, 이렇게 공통점과 차이점을 넣어서 그 내용이 들어가기에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그것은요, 꼭 진달래꽃과 철쭉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다른 내용으로 뭐 연필과 지우개의 공통점과 차이점, 뭐 어떤 내용이든 좋죠.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용해서 설명을 할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요, 힘이 세기로 유명한 곤충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였습니다. 사슴벌레는요, 암컷과 수컷 모두요, 큰 턱이 있었어요. 다만, 크기는 좀 달랐죠? 어떤 게더 컸어요? 그래요. 수컷의 큰 턱이 훨씬 더 컸어요. 그리고 암컷은 좀 작았어요. 암컷은요, 배에 잔털이 있었습니다. 장수풍뎅이는요, 수컷은요, 큰 뿔이 있지만은요, 암컷 같은 경우에는요, 큰 뿔은 없고요. 등판 전체에 털이나 있었습니다. 이큰 턱과요, 큰 뿔은요, 어떤 역할을 했나요? 네, 수컷이요. 이 암컷과 짝이 되려면 내가 힘이 세다라는 것을 과시해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수컷이랑 이렇게 싸우면서 힘을 보여줄 때도 썼고요. 이 먹이를 차지할 때도요. 보여줄 때 힘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큰 풀이나 큰 턱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니까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이제 구분할 수 있겠죠? 지나가다가 나무에서 딱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딱 사슴처럼 뿔이 나와 있어. 저거 사슴벌레네. 저거는 암컷인지 수컷인지는 그큰 턱의 크기를 보고 알아야 되네.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하나로 딱뿔 모양으로 나 있어요. 그러면, 이건 장수풍뎅이네. 뿔이 나 있으니까 이건 수컷이야. 암컷이 아니야. 이것까지 우리 친구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선생님과 함께 독해력도 쑥 올려보는 여행을 떠나보았습니다. 오늘은 과학 지문이었어요. 과학과 관련된 지문들을 읽어보니까 우리 친구들의 과학 실력도 오르는 것 같네요. 철쭉과 진달래, 이제 봄에 보면은, 이거 철쭉이야, 이거 진달래야, 어떤 건지 구분할 수 있을 거고요.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도 산속에서 보거나 주변의 나무에서 보면은, 이거 장수풍뎅이야, 이거 사슴벌레야, 뭐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좋았어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공부해 보니까 선생님도 기분이 아주 좋네요. 다음 시간에는요, 더 재미있는 글을 선생님이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미리 한번 예습해 보고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더 씩씩하고 신나는 마음 가지고 오기 약속해 봐요. 그럼 다음 시간에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초겨울 길목에 찾아온 반가운 손님 대구.
1: 이게 왜 이렇게 커요?
2: 그래서 대구겠죠.
3: 저게 잘못 때는 잘 올라옵니다.
0: 크기에 한 번, 맛에 두 번 놀라는 아낌없이 주는 고마운 생선.
4: 신선한 맛이지. 깔끔하고 비린내 안 나고.
0: 쌀쌀해지는 날씨, 뜨끈한 국물 하나면 애주가들의 해장에 당연 최고. 매콤한 양념 속에 하얀 살 꽉 들어찬 찜 요리부터 갓 잡은 대구를 회로 먹는 행복까지.
5: 대구는 한 마디 버릴 게 없어. 무엇은 다 먹어요.
6: 한번 준비해 볼까요?
0: 대구잡이 도전에 나선 초보 어부에서.
6: 아유, 진짜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나. 꽝조사인데.
7: 강한데 잘 봐야지. 안 그러면 너보다 찢어버린다.
0: 40년 경력 베테랑 어부의 대구잡이까지.
8: 야, 내가 그때 1톤 좀 더 잡을 때가 언제 몇 월달이나?
9: 8월달.
8: 8월달?
6: 응. 요거 잡고 이렇게 하면 참 당신은.
0: 동해에 돌아온 금대구와 함께하는 바다 인생을 찾아갑니다. 북쪽으로는 바다, 서쪽으로는 태백산맥을 접한 삼척시. 이곳에 동해의 나폴리 장호항이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 위로 뾰족한 기암괴석이 불쑥불쑥 솟아있는 비경. 해양 레포츠를 즐기기 위해 관광객이 몰려드는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요즘 짜릿한 손맛 찾아 낚시꾼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고 하죠. 기필코 대어를 낚으리라 집중하고 있는 그 순간 낚싯배 안이 술렁입니다. 기다리던 그 녀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6: 오, 크다.
0: 무지막지한 몸집을 자랑하는 녀석 대구입니다. 3년이 넘으면 1m 이상도 자란다는 대구.
6: 이거는요, 80. 키로수는 한 4, 5kg. 5초로 대구 같은 거 한 방에 올라왔네.
10: 이렇게 자주 올라오나요?
6: 네, 이렇게 젊을 때는 잘 올라옵니다. 오우.
0: 대구는 한류성 회유 어종입니다. 북태평양에 서식하다가 산란기가 되면 수온이 낮아지는 동해를 지나 남해로 이동해 산란하죠. 초겨울 문턱의 11월, 삼척을 지나는 대구를

0: 이곳 장호항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직은 어둠이 짙은 새벽. 조업 나갈 시각 배들이 잠잠합니다. 40년 대구잡이 김원규 선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1: 내일하고 모레하고 안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2: 선생님, 오늘 그럼 못 나가는 거예요?
1: 글쎄.
0: 강풍을 동반한 험한 바다.
3: 내일 부는 바람이 어느 정도 불어야지 감당이 되지.
0: 대구잡이 출항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1: 가해 나한테.
3: 누가 가해?
1: 나가봐, 나가봐, 나가봐.
3: 승민이 와야지.
1: 승민이
3: 아직 10분 있어야 와요.
0: 일단 출항을 강행해봅니다. 내어줄 때는 한없이 품어주다가도 예고 없이 매서워지기도 하는 바다. 9.9톤의 이 대구잡이 배는 걸 그물인 자망을 쳐놓아 조업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어제 그물을 쳐놓았던 좌표부터 확인합니다. 김원규 선장이 그물을 놓은 것은 두 곳. 같은 바다라고 해도 그물을 쳐놓은 위치에 따라 오행량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2: 뭐 기다리시는 거예요?
1: 아, 우리.
2: 아, 사람 기다리는 거예요?
0: 대구잡이 배의 든든한 손은 김원규 선장의 아들입니다. 무트로 나가 직장 생활을 하던 아들은 대구가 돌아오듯 다시 바다로 돌아왔습니다.
2: 아, 그럼 조업을 이렇게 세 분이서 나가시는 거예요?
4: 네.
0: 도시에서 영업직으로 일했던 아들 김승민 씨. 어려서부터 봐온 뱃사람의 일은 연로하신 부모님이 하시기에 고되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모님 곁에서 힘을 보태야겠다고 결심했죠.
2: 매일 새벽마다 조업 나오시려면 피곤하지 않아요?
4: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조금 적응됐어요.
2: 아,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4: 1년 좀 넘었죠.
2: 이제 1년 정도요?
4: 1년 넘었죠. 작년 9월부터 했으니까. 작년 9월이 맞지? 작년 9월부터 했지, 내가.
3: 아, 그렇지. 맞아. 맞아. 많이
4: 작년 9월부터.
2: 어떤 점이 제일 힘들어요?
4: 어떤 점이요? 계속 일하는 거? 날이 좋으면 계속 그래요. 바다 왔으면. 아니, 겨울에도 바다
3: 오고 일요일이 없다.
2: 아, 일요일이 없어요?
4: 쉬는 날이 안 정해져 있어요. 그럼 바다가 져야 되시니까.
2: 그럼 날 굳은 날이 쉬는 날이네요?
4: 그렇죠. 와. 날이 안 좋은 날이니까 어디 놀러 가지 못하고.
3: 하루 종일 일이에요. 바다 갔다 오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물, 여기 말 그물 채려서 또 다시 배에 실어서 그러다 보면 오후 네, 3, 4시 뭐 이렇게 돼야
2: 합니다. 아이고, 그럼 밥은 언제 드세요? 그럼 식사는?
3: 바다 갔다 와서 집에 가서 밥 먹고
2: 또 일하러 나오시는 거예요?
3: 네.
0: 부모님을 위해 돌아온 아들이 기특하고 고마운 김원규 선장.
1: 아마 송화생이 좋죠, 뭐. 다른 사람 가면 막 속썩여가지고 뭐 대본 거 아니야.
2: 월급은 두둑하게 주세요?
1: 연방이죠.
2: 얼마 주시는데요?
1: 모르지, 우리 식구가 주는지도 모르지.
2: 예?
1: 우리 식구도 물어봐요. 나는 몰라요.
2: 얼마 주세요?
4: 많이 잡으면 많이 주고, 적게 잡으면 적게 주고, 이렇게 다
2: 해. 네?
4: 아, 많이 잡으면 많이 줘요.
3: 아니요,
4: 금액이 궁금하세요?
3: 네. 비밀인데, 이거 비밀. 외국인들 넣어봤는데, 아유.

0: 내 아들 학생보다 더 잘해줘도 인정이 없는 것 같아, 한국 사람만큼. 이것저것 따지는 것도 많고, 하여튼 힘들어. 자기 나라에서는 뭐 결혼 다 하고 다 어른인데, 미국인은 애기. 스물 몇 살 노래가지고 오니까, 그게 안쓰러워서, 그냥 진짜 내 새끼보다 더 잘해주는데도, 걔네들은 냉정해, 냉정해.
1: 오늘은 사람이 아니라 날씨가 속을 썩이는데요. 물살이 세면 그물이 뜨면서 고기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장항조업은 바닷속에 1.3km에 달하는 그물을 펼쳐 수심 깊이 세우듯이 쳐넣습니다. 대구는 밤에 주로 바다 밑바닥에서 입을 벌린 채 다니기 때문이죠. 다음날 그물을 건지면 이동하던 대구들이 자연스럽게 그물에 걸려 올라옵니다. 대구의 움직임을 이용한 이 조업 방식은 대구가 지나는 길목을 파악하는 것이 노하우입니다. 드디어 그물 내린 위치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부표를 찾아야 하는데요. GPS 지도를 따라 좌표대로 찾아왔어도 해류에 떠밀려가면 그물 내린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육안으로 찾는 수밖에 없죠. 어둠 속 바다 위를 훑어가며 부표 깃발을 찾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0: 없잖아, 여기. 진짜 왔잖아. 그렇다고 좀 더 나가봐.
1: 드디어 부표 깃발을 찾은 걸까요? 20여 분을 헤맨 끝에 어둠이 깔린 바다 위 부표를 찾아냈습니다. 깃발을 건지고 부표를 배 위로 올리고 나면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되는데요. 먼저 부표와 그물을 연결하는 밧줄부터 꼬이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첫 작업.
2: 이 줄은 몇 미터짜리예요?
3: 어제 좀 더 달아갖고 300미터 정도 될 거예요.
2: 여기 수심이 줄 길이에요?
3: 아니요, 수심도 훨씬 길어요. 힘들어 하면은 이게 파도가 많이 치면은 그물이 뜨죠. 파도가 치면 부표를 들어올리니까.
1: 부표와 그물이 해류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주는 무거운 돌덩이. 그물 건지기 전 선행되는 힘쓰는 일은 대부분 아들 승민 씨 담당입니다. 이제 대구를 건져 올려봐야죠. 오늘의 첫 대구가 모습을 보입니다. 익숙한 듯 작업 위치에 자리 잡는 아내 장금자 씨. 아내는 그물에 걸려 올라온 대구를 한 마리씩 떼어내는 담당입니다. 그물이야 기계로 끌어올릴 수 있지만 대구를 떼어내는 일은 한 마리씩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야만 합니다. 그물 한 개의 길이가 1300m.
4: 가운데 잘 봐야지. 안 그러면 그물이 다 찢어집니다.
2: 배 조종하는 게 제일 중요한 작업이네요, 그러면.
4: 네.
0: 그래서 대구겠죠.
1: 클대 입구. 두 한자가 합쳐진 대구화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한자입니다. 대구는 큰 입으로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바다의 포식자죠.

0: 처음 서너 마리 올라온 이후로 꽤 한참이나 빈 그물만 올라옵니다. 시원찮게 모습을 보이는 대구. 어느새 바다를 밝히는 여명. 조업 시간에 비해 어획량이 아쉽습니다.
1: 대구 올 많이 없네.
0: 가뜩이나 속상한데 애먼 나뭇가지가 그물에 걸려 속을 썩이는군요. 올라오던 대구가 바다로 빠질 뻔한 순간입니다.
2: 그러게. 아, 대구가 바다로 들어갈 뻔했어.
0: 날 좋을 땐 이 어창을 대구로 꽉꽉 채우기도 했죠. 한 시간 남짓 이루어진 조업. 어느새 그물도 다 올라왔습니다.
3: 근데 이거 오늘 조업 끝이에요?
4: 아니요. 당기만큼 또 당겨야 돼요.
3: 아, 하나 더 있어요? 첫 번째 그물은 몇 마리 나온 거예요?
2: 모르겠어요. 그걸 저 현장 아저씨도 물어보세요. 아. 어, 우리 일하는 안 돼.
3: 첫 그물에 몇 마리 정도 올라온 거예요?
1: 20마리 올라왔나?
3: 20마리 정도요? 밖에 물어보니까 아내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바빠서 못 센다고.
1: 내가 다 세거든, 여기서.
0: 두 번째 그물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작은 불가사리벨과 함께 대구가 올라옵니다. 이번에는 촘촘히 대구가 따라 올라오길 기대해보는데요. 제법 큰 놈이 걸려들었습니다. 이번에도 퉁퉁하고 흰 배를 내보이며 대구가 올라오는데요. 첫 번째 그물과는 달리 제법 마릿수가 많아 보입니다. 덩달아 아내의 손길도 분주해집니다. 올라오는 그물 촘촘히 대구 행렬이 끊이질 않는군요. 한꺼번에 여러 마리의 대구가 쉴 새 없이 올라오고 마리당 크기도 굉장합니다.
3: 지금 몇 마리 정도 됐어요, 지금?
5: 잡았고요. 다음 5단에 8구단 명진.
1: 조금 잡은 게야.
3: 예, 네, 지금.
1: 한 60마리 되겠네요.
3: 60마리요? 네. 60마리면 요즘 시세로 얼마예요?
1: 요 시세로요? 내가 한 50만원, 60만원.
0: 대구가 올라오는 속도가 더 빠르다 보니
6: 감열 일치만 걸렸습니다.
0: 그물에서 미쳐 떼어내지 못한 대구가 갑판 위를 점령해갑니다.
7: 진짜 많이 잡히면은 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올라와요. 그럼 한 1톤 돼요, 1톤.
3: 1톤이요?
7: 네, 이렇게 올라, 계속 올라오네.
0: 출항을 망설이게 할 정도의 날씨에도 이 정도면 그리 나쁘지 않은 조업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그물을 내리러 이동합니다.
8: 쳐라!
6: 정말 몇 개 쳐요?
7: 두 개씩 쳐요. 네, 하루에 두 번. 하루에 두 개.
6: 걷는 것도 두 개?
7: 네.
6: 그리고 그 다음날 또.
7: 그렇죠. 저도 두 개 땡겼으니까 두 개 놓고, 이거 넣은 건 또 내일 땡기고, 다시 또 놓고, 이렇게 해서 로테이션 돌아가는 거죠.
0: 장비가 알아서 그물을 내리는 것 같아도, 저렇게 알아서 내리려면 그물을 쌓아놓는데도 기술을 요합니다.
6: 힘들어도 많이 잡히면 힘든 게 좀 없어지나요?
7: 많이 잡히면 때는 좀 좋죠. 재밌죠. 그 뭐냐, 금방 끝나죠, 일이. 근데 안 잡히면은 되게 길게 느껴져요, 그물이. 되게 한참 당기는 것 같고, 예, 좀 잡히면은 금방 다 당기는 것 같고, 뭐 그렇죠.
0: 내일 다시 그물을 내린 위치를 쉽게 찾기 위한 작업. 이번에는 그물을 내린 좌표를 꼼꼼히 기록해둡니다.

0: 손때 묻은 좌표 노트는 바닷가 인생의 기록과 같습니다. 조업을 나간 세월을 채워간 일기입니다. 물고기 가득 싣고 돌아가는 시간만큼 바닷가 사람들에게 행복한 순간이 있을까요? 입항을 기다리던 도매상의 트럭으로 옮겨지는 대구.
1: 그날 1톤 잡던 날 물건 내 아주.
2: 선장님, 네? 대구 1톤 나온 날이 언제였어요?
3: 야, 내가 그때 1톤 좀 더 잡을 때가 언제 몇 월달이나?
4: 8월달.
3: 8월달?
4: 네.
3: 몰라, 나 그걸 뭐 기억을 안 해가지고.
4: 8월달이나 9월달
3: 그쯤. 8, 9월에.
2: 오늘 대구 몇 마리예요, 그러면?
4: 저게? 저게, 보자. 일곱 개잖아. 일곱 개면 한 80마리 보면 되겠지.
5: 요즘 대구가 비싸요?
4: 아, 요새 좀 비싼 거예요.
0: 대구는 마리수보다 무게로 값을 쳐줍니다. 오늘 잡은 80마리의 총 무게가 250kg이 훌쩍 넘는다고 하니 하루 수입이 꽤 괜찮습니다.
2: 사장님, 대구 어디로 가는 거예요?
4: 네, 서울.
2: 서울로 바로 가요?
0: 기분 좋아진 아내 금자 씨가 따로 대구를 챙깁니다.
6: 우리 먹을 거.
0: 가족의 아침거리가 대구로 정해졌습니다.
3: 자.
6: 와, 우와.
3: 내 뒤에 수표 던지지, 수표 던지지, 수표로. 200만이.
5: 어머니 어때요? 이렇게 돈 받으니까.
7: 에?
3: 우리 따라 올라오세요.
5: 어떠세요? 이렇게 돈 딱 받으니까 지금.
7: 글쎄.
3: 맨날 받은 돈인데 뭐.
5: 맨날 받아도 좋지 않아요?
7: 에? 이 돈이 뭔지 돈 때문에. 달콤한 밤에 나가고.
0: 주머니 두둑해진 아내가 기분 좋게 가족의 아침을 준비합니다. 머리부터 꼬리까지 버릴 것 없다는 대구. 알젓과 아가미젓, 정수로 담근 이리젓까지. 다양한 젓갈로도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아들은 여전히 어머니 곁에서 손을 보탭니다. 새벽부터 찬바람에 고생한 남편과 아들을 위해 갓 잡은 대구로 끓이는 국물 요리.
7: 다 잡수고 가야 돼.
0: 멀리서 왔다며 제작진까지 챙겨주려고 넉넉한 양을 준비했습니다. 낙지에 대게에 이 끝내주는 국물에 고춧가루까지 듬뿍. 보고만 있자니 힘이 드는군요. 도시 사람들이 맛보기 어려운 대구 회입니다. 바닷가 사람들만이 즐길 수 있는 특권이죠.
2: 어머니, 대구를 회로도 먹어요?
7: 예.
6: 어디 바닷가 이쁘게 살았던 거. 신기한 거 살아있는 걸로 회 다 해보아요.
0: 야들야들 대구 회 한 접시. 그리고 뜨끈뜨끈하고 얼큰한 대구 매운탕. 조업을 마치고 온 세 가족의 아침밥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배 타고 5시간 조업을 마친 후 먹는 첫 끼.
5: 아드님, 대구 회를 좋아하시나 봐요.
8: 제가요? 회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7: 대구
8: 회들 중에 대구 회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7: 회를 안 좋아하는데 얘는 대구 회는 좀 먹어요.
3: 아, 다른 사람들은 회 먹으러 뭐 서울서도 막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우리가 잡아놓으니까 그런지 애들은 별로 안 좋아.
5: 우리 아는 거 그러니까 있잖아.
0: 도시에서 아들이 돌아오기 1년 전만 해도

0: 부부의 식사 시간은 조용했습니다. 내심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은 걸까요? 부부는 수다쟁이가 되었습니다.
1: 맞아. 양망이 수다 있는데. 그 그러네.
0: 강원도 영월에서 바닷가로 시집온 지 40여 년. 아내 금자 씨는 아들 둘 낳고 키우며 집안일과 바닷일까지 긴 세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해오고 있습니다.
2: 갔다 와.
1: 예, 갔다 올게요.
0: 식사를 마치자마자 아내가 다시 집을 나섭니다.
3: 식사하시고 또 가시는 거예요, 바다에?
1: 예예. 예.
3: 뭐 하러 가시는 거예요?
1: 아, 그물 채려서 그물을 가지런히 만져서 다시 배에 실어야지 내일 또 이렇게 걷어 올리고 새로 또 쳐놓고 이러죠.
3: 근데 왜 어머니 혼자 가세요?
1: 안신 허리 수술해서 힘들어서 못해요. 이렇게 앉아있고 서있고 이러지를 못해. 다리가 힘이 없어서.
4: 내가 아프지 않으면 우리 식구가 쉬고 내가 아들하고 다 할 일을 이제 내가 안 하니까 식구가 다 하는 거지. 그래서 항상 미안하지.
0: 내섭던 새벽바람이 잦아든 장호항. 언제 그랬냐는 듯 잔잔합니다. 1300m나 되는 그물을 양쪽에서 같은 속도로 펴가며 쌓아둡니다. 손상된 그물 손질까지 하면 좋게 두세 시간이 걸린다는군요.
5: 아드님은 본인이 오겠다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이 부르신 거예요?
1: 오라 그랬어요.
5: 오라 그랬어요?
1: 네.
5: 오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1: 그냥 오죠.
6: 오늘 매장에 일했었는데 그 매장이 문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그 시간이 딱 맞아서 왔죠.
0: 아버지의 수술 소식에 아들은 망설임 없이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어업을 물려받기 위해 뱃사람의 자격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1년 남짓 배운 솜씨로 조타기를 잡은 아들 승민 씨. 유유히 배를 돌리는데 제법 선장티가 납니다. 세월은 아버지의 자리에 이제 아들을 세웠습니다.

0: 한마디 불평도 없이 이렇게 배도 잘 다니고, 이제는 뭐, 아까 배 이끌려가지고 되는 거 봤지요?
1: 예.
0: 아, 이제 한 2년만 더 배우면 이제 뭐 아버지 이제 시소시계 보고 이제 선장, 새 선장 올래. 잘해요. 예.
2: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부모 곁을 지켜주고 있는 아들. 엄마는 그런 아들이 기특하고 든든합니다. 가족은 그렇게 넓은 바다처럼 서로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삼척역 옆에 위치한 번개시장. 새벽 5시부터 10시까지 잠깐 번쩍 열리고 사라진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넘쳐나는 곰치에 비해 대구가 보이질 않는군요.
3: 대구는 작년에는 많이 났는데 올해는 좀 대구가 곰치 나는 바람에 대구가 조금 귀해요.
2: 드디어 귀한 대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양은 그다지 많아 보이질 않은데요.
4: 10%만 나와요, 작년 비해서. 작년에는 엄청 나왔거든요, 잣대기로. 한 천씩 나왔는데 올해는 뭐 맨발이 안 나와요. 돈값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2: 이쯤 되니 귀한 대구 몸값이 궁금해집니다.
5: 이게 뭔가요?
6: 하나는.
7: 이 부분보다 커요. 보통 4kg 넘게 나가는데.
2: 금대구답게 높은 가격대.
7: 비싸. 대구는 잘 하진 않아요. 이 쪼리 먹어요. 쪼리 먹든 뭐 곰치가 원치 싸네. 대구를 다 잘 산다고. 그리고 김장을 넣고.
8: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럼
7: 조막 잘라. 조막 잘라.
8: 아, 내가 자르지.
7: 아, 그냥 넣어줘.
8: 아, 씹는 내가 가지 뭘.
7: 고마워. 내가 고맙지요.
9: 오늘 대구 사러 오신 거예요?
8: 예. 대구 엄청 좋아요.
9: 예?
8: 엄청 좋아요.
10: 예, 고맙습니다. 아.
2: 비싼 가격에도 대구를 사야만 하는 사람들. 김장철 맞은 주부들입니다.
11: 중간에 이건 얼마인데요?
12: 중간에 6만 원. 여자 아직 뒤에 거는 8만 원.
11: 전에 갔으면 15,000원, 뭐 2만 원 더 가고 3만 원. 큰 게 3만 원 가고.
9: 그럼 거의 두 배로 비싼 거네요, 지금?
11: 예, 예. 너무 비싸요. 이 김장철이 보면 항상 비싸거든요.
9: 아, 김장에 대구가 들어가요?
11: 예. 얼마서 물만, 육수 물만 빼가지고 걸러서. 예, 그래서. 이런 고춧가루 버무릴 때 넣어놓으면 너무 맛있어요. 구수한 게.
2: 김장 양념에 육수를 넣거나 생대구살을 넣기도 한다는데요. 올해는 하필 김장철에 어획량이 줄어 그야말로 금대구가 됐습니다. 어스름한 새벽이 거치고 아침이 밝아오는 시간. 긴 시장골목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면 번개시장은 파장 준비를 합니다. 생선 장사 20년의 백금여 할머니도 오늘 장사를 마무리하시는데요.
13: 갈게요. 뒷면 간다.
14: 안녕히 갑시오.
13: 간대. 대우 되게 났다고.
2: 집에 가는 길에 할머니는 대구 몇 마리를 챙겨갑니다.
13: 물이 나올라서 매필에 안 둘룩게라.
9: 어머니 대구 뭐 하시려고요?
13: 아이고 말르려고.
9: 대구도 말려요?
13: 아이고 대구 말라놓으면 아주 좋지. 말르라.
9: 대구 말리면 혹시 생대구보다 더 비싸게 팔아요?
13: 아, 더 비싸게 팔아야지. 말랐기 때문에.
2: 작은 덕장이 보이는 백금여 할머니 댁. 집에 오자마자 시장에서 사온 대구 손질에 분주합니다.
13: 옛날에 양반 들어가 수염에 택, 이렇게 수염이 길었잖아. 그래서 양반 고기라고 제사상에 아주 제일 처음 올라가지, 야가. 양반 고기라고.
2: 제사상, 임금님 수라상에 올렸다는 양반곡이 대구. 크기가 비슷한 경우 같은 대국과 명태와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수염의 유무로 대구를 가려냅니다. 효종 3년 승정원 이기에는 대구알젓 대신 명태알젓을 올린 자를 문책한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젓갈을 담기 전 수염을 확인했다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13: 고기는 벤 삶으면 안 돼. 벤 삶은 말로 뭐 고추야. 이물이 없어. 그래서 얘 등을 볼게, 얘.
2: 염을 한 대구는 이제 해풍에 말리죠. 건대구는 꼬들꼬들하고 쫄깃한 맛이 일품. 미식가들이 생대구보다 먼저 찾는 것이 건대구입니다. 남해 지역에서는 알까지 그대로 통으로 말린 것을 약대구라고 한다는군요.
13: 이름 되겠어? 이래 걸어놓으면 이모 좋지만.
2: 대구 세 마리면 집안 어른 감기 걱정 없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대구는 보양식으로도 인정받습니다. 대구 아가미도 젓갈로 담궈 먹습니다.
13: 이게 썩어리야. 야가 썩어리고 여기가 밥통이고. 대구 아가미.
1: 대구 아가미래.
13: 요거 넣고 깍두기 담으면 너무

0: 말갛게 끓인 지리와 달리 얼큰하게 즐기기도 하는데요. 고춧가루 아낌없이 넣어주고 여기에 묵은지를 듬뿍 넣어 한 소끔 더 푹 끓여줍니다. 국물 색만 봐도 목을 타고 칼칼한 맛이 느껴지는데요. 보기만 해도 속이 확 풀리는 해장의 1등 공신 대구 김치국입니다. 한번 맛본 사람들은 이 맛을 잊지 못해 대부분 단골 손님이 되어버립니다.
1: 나는 진짜
2: 칼칼하고 시원하고 너무 맛있습니다.
3: 혹시 어제 약주 하셨어요?
2: 네, 한 잔 했어요.
4: 누가 봐도 술 먹고 온 사람들.
1: 지리보다는 얼큰한 김치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게 더 맛있는 것 같고, 근데 사람마다 틀리니까.
5: 시원한 맛이지. 깔끔하고 비린내 안 나고. 그게 술술 잘 넘어가고 그냥.
0: 버릴 게 없는 대구는 찜으로도 훌륭합니다. 특히 볼살이라고 불리는 아가미 아래쪽 살은 쫄깃한 식감으로 사랑받죠. 볼살에 오만둥이 넣고 끓이다가 아삭한 콩나물과 부추를 가득 넣고 양념장과 함께 약불에서 자작자작하게 졸여줍니다. 그렇게 완성된 것이 바로 대구 볼찜. 매콤함이 입안에 감돌면서 아삭한 콩나물과 함께 먹는 볼살은 달큰하기까지 합니다. 강원도 3대 미항 중에 하나라는 양양군의 남해항. 이곳에 그물이 아닌 낚시로 대구 조업에 도전한 초보 어부가 있습니다. 올해로 귀여 5년 차 김인복 선장.
6: 낚시로도 대구를 잡아요?
7: 그물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한 2, 3일 아니면 뭐 하루 정도 들어가 있었으면 얘가 2, 3일 전에 잡힌 건지 그물을 꺼내기 바로 전에 잡힌 건지 모르는데 낚시로 잡힌 건 어쨌거나 살아있는 게 잡혀온 거니까 선도 면에서는 좋죠. 아빠라, 네, 들어오세요.
0: 그런데 손님이 찾아온 것 같은데요.
6: 선생님 오늘 어떻게 오신 거예요?
8: 네, 기어 체험 때문에 왔고요. 경기도 파주에서 어제하고 오늘 이제 직접 이제 업 하시는 거 보고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기어 할 계획이거든요.
7: 여기는 위판장이 세 곳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산항하고 인구항하고 여기하고 세 군데예요. 네. 아, 정산항하고 기사문항하고 그 셋 중에서 팔아야 됩니다. 양양 사람들 그거 아니면 왔다 갔다 팔 수가 없어요.
0: 귀여 희망자를 위한 프로그램에 멘토로 참여하고 있는 김인복 선장. 신입사원 가르치는 직장 선배처럼 오늘 어깨에 힘이 단단히 들어갔습니다. 3톤짜리 작은 배에 귀여라는 단어로 함께 탄 두 사람.
6: 자주 가는 위치가 있어요?
7: 그렇죠. 저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나오는 포인트에서만 나온다고 하거든요. 아이가 뭐 좋든 안 좋든 그거랑 크게 관계없어요. 잡았어? 네? 잡았냐고?
9: 없어요.
0: 김인복 선장이 하는 외줄낚시 대구잡이는
7: 한번 준비해볼까요?
0: 연안 복합어업에 속하는 정식 조업법입니다. 주로 작은 어선들이 대구잡이로 사용하죠.
6: 그건 직접 만드신 거예요?
7: 네, 미끼는 제가 여기 현장에 현실에 맞게 좀 제작을 했죠. 이런 노하우인데 이거.
6: 네. 그런 거예요?
7: 무슨 이까짓 게 노하우겠습니까?
6: 아, 생미끼를 안 쓰세요?
7: 네, 인조미끼 루어를 하고 있습니다.
6: 두 개가 조각의 차이가 나지 않아요?
7: 아무래도 나겠죠. 근데 이제 생미끼는 불편하고 여러 가지 이제 관리 측면에서 불편하고 그리고 이게 가만히 놓는 게 아니고 고폐질하고 들었다 놨다 하는 작업을 계속해야 돼.

0: 근데 그럼 생미께 떨어져 나가고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 루어 인조미끼도 충분히 잡기 때문에 굳이 생미끼를 쓰질 않죠.
1: 오늘 충분히 잡으실 거예요?
0: 충분히 잡아야죠.
2: 외줄낚시 대구잡이는 인조미끼를 해저까지 내린 후 고폐질로 대구가 인조미끼를 물도록 유혹하는 조업 방식입니다. 고폐질을 얼마나 했을까요? 해가 떠오를 때까지 초보 선장의 낚싯줄엔 입질조차 없습니다. 보통 동틀 때가 가장 입질이 활발한 시간이라는데 여전히 대구 소식은 없고 귀여 체험자 앞에서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0: 몇 마리 잡았어요? 몇 마리 잡았어? 난 못 잡았어. 고기 잡는 거 찍으러 왔는데 지금 못 잡고 있어.
2: 아무래도 위치를 옮겨봐야겠습니다.
0: 어제는 남쪽에서 안 나오고 북쪽에서 좀 나왔다 해가지고 왔는데 여기도 아까 저쪽에 선장님 만나봐도 상태가 그닥 좋지 않으니까 또 이동해서 계속 한번 찾아봐야죠.
3: 아까 선장님은 몇 마리 잡았어요?
0: 한 마리요.
3: 한 마리요?
0: 네. 그분은 잘 잡으시는 분인데 한 마리밖에 못 잡았다면 아마 고기가 없는 게 맞을 거예요. 그분이 그닥 좋지는 않은데 딴 데보다는 좀 나은 편이니까 여기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2: 다른 포인트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귀여에 도전한 인생처럼 다시 한번 대구잡이에 도전해봅니다. 이번에는 대구들이 미끼를 물어줘야 될 텐데요. 마음은 급한데 미끼마저 빨리 내려가 주질 않습니다. 행여 장비가 잘못된 건 아닐까 초조해지는 김 선장.
3: 저 선장님이 귀여 선배에 해당하네요.
4: 그렇죠.
3: 며칠 따라다녀 보니까 어때요?
4: 일단 뭐 많은 걸 알 수는 없고요. 이제 이틀 차인데 역시 세상 사는 게 쉬운 건 없구나 싶고요. 그래도 이제
0: 돌려가는 건 보기 못 잡는 거
4: 그렇지. 그래도 이제 즐겁게 일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이제 주변에 어촌들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보고 하니까 이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는 잘 잡은 거는 같아요.
0: 올 3월에 대구 낚시 배들이 다 대박이었어요. 낚시로 대구 잡는 배들이 하루에 제가 제일 많이 잡을 때는 104kg도 잡아봤고 104kg면 마리수로 거의 뭐 한 30에서 한 40마리고 사이 94만원인가 하루 나왔고 그 3월달에만 매출액으로 치면은 680, 한 700 정도 아마 매출을 올렸던 것 같아요.
3: 아, 저 대구 잡아서요?
0: 네, 대구만으로. 그러니까 귀하는 사람들 중에 다 대구 낚시 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때. 왜냐면은 저같이 초보가 그렇게 많이 잡으니까 아 이거 씨 대구 어업으로 이게 귀여가 가능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처음에 막 그렇게 많이 생각했었죠. 그러다가 4월 들어서부터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서 고기를 못 잡았거든요 거의.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또 생각을 바꿨죠.
2: 해가 중천에 뜨도록 대구는 구경도 못하고 호기롭게 출항했건만 오늘은 아무래도 빈손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3: 뭐 걸렸어요?
0: 네, 하나 잡혔어요. 아주 크진 않은데
2: 오매불망 기다리던 대구가 잡혔습니다. 만족할 만한 크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와, 이거
3: 며칠 만에 잡으신 거예요?
0: 이 정도 사이즈 잡은 거는 거의 한 5일 만에. 바다란 변덕쟁이 사장님. 바다는 나한테 직장이니까 나한테 내가 돈을 벌게 하고 나한테 돈을 주니까. 근데 어느 날은 잘 줬다가 어느 날은 하나도 안 주다가 왔다 갔다. 오늘 모르고 내일 모르고. 아직은 고마운 사장님이에요. 내가 미운 사장님이었으면 떴겠죠.
5: 내 삶의 도전이자 뭐 내 평생.

0: 직장이죠, 뭐. 너무. 바다랑 그렇지, 뭐.
1: 시골 사람들 논하고 밭하고 똑같죠, 뭐. 씨 안 뿌리고 가서 거둬오는 보물단지지, 뭐.
2: 대구잡이 인생을 살아온 어부에게도, 귀여한 초보 어부에게도 바다는 늘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전하게 되는 바다. 오늘도 대구잡이 어선들은 바다로 향합니다.

0: 내가 다니는 중학교는
1: 역삼중학교.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안 왔다.
0: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우세창 선생님.
0: 좋아하는 과목은
1: 수학.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여자친구를 만들어라.
2: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몇 년 차예요? 13년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승재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1: 중학교 때 고민? 그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망치는 게 인생의 아주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 경험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와,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하루하루를 여러분 생각하는 가치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점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까이 가는 걸 테니까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꿈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1타 강사가 가장 현실적인 꿈이었고요. 방송국 PD. 그리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능력은 안 되지만 노래를.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1: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오, 저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직업이 있고, 와, 저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여러 가지 직업군들 중에서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거는 딱 그 수학선생님.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힘들었던 거는 인터넷 강의 그때 막 시작될 때예요. 2000년대 초반에 PD50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PD 월급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사가지고 요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나도 곧바로 녹화를 해서 나의 단점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적으로 월급날 되면 카드 회사에서 다 가져갔어.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남녀가 모여서 술 한잔을 할 때 진실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진실게임의 질문이 이 안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 뭐였냐면 너 당장 내일 소개팅이 있고 과외가 있으면 뭐 할래? 이런 게 진실게임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과외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부터 프린트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10년간 교재를 만든 거죠. 뭔가는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뭔가 이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당장 놀고 안 놀고 열심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교재 만드는 시간이 정말 그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똘망똘망해지는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요.
0: 네. 내가 본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요?
1: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인터넷에 들어온 지는 한 1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절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이제 마무리할 시기까지 됐다라는 게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년 후에는 EBS 강좌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거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두 번째 인생에 맞는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0: 그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1: 10년 뒤면 25이네요. 10년 뒤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 하기 싫은 공부도 있고 하기 좋아하는 공부도 있을 텐데 이거를 사회에서 써먹어 안 써먹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학력이 타고나고 가장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일은 안 풀리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6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성실함이고, 그 성실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여러분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너무 하기 싫지만 나와보니까 다 쓰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시험 대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진짜 맞거든 그건. 네. 아름답게 빛날 20대 인생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

0: 지금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야생이다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바로 그날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밤에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점점 더 조여오는 코이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 동물은 고라니입니다.
1: 못 보겠다.
0: 그들은 겁도 없이 인간의 영역을 침범했죠. 그렇게 야생동물은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고라니와 인간, 둘다 물러설 곳은 없습니다. 달이 뜨면 고라니의 아침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이 지역 농가 몇 곳이 농작물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현장에 다시 꼭 찾아온다는 고라니. 피해를 중단시킬 방법은 사냥뿐이라고 합니다.
2: 저는 이 뒤에 타면서 가니까요. 이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한다고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좀 무섭기도 하고 저 사실 이런 장면들을 만약에 잡는 것을 본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처음 보는 거거든요.
0: 평상시와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만은 야생의 삶이 허락되지 않았죠. 야생동물이지만 유해한 야생동물. 2004년부터 전국의 엽사들이 고라니 포획에 나서고 있습니다. 산행의 준비물은 총과 멀리 비춰주는 서치라이트, 그리고 열 화상 카메라. 발열이 감지되면 붉게 나타나죠.

0: 고라니는 벌써 눈치를 채고 몸을 숨긴 뒤였습니다. 한 해 전국에서 포획되는 고라니는 10만 마리. 그럼에도 그들의 세력은 좀처럼 약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1: 어, 저기 있다. 응. 좀 보이죠?
2: 네, 보이고 있어요.
1: 아, 저, 어? 이쪽 쳐다보고 있다.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쳐다보는 것 같은데요?
0: 5분 뒤를 예측할 수 없는 실제 상황. 고라니는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

0: 있습니다. 날카로운 총성, 고라니의 운명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1: 오, 도망간다.
2: 어, 간다, 간다.
1: 아, 도망간다. 오, 막 들어간다.
0: 이번엔 고라니가 한 발 더 빨랐습니다. 지금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 테죠.
3: 얘네들도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차가 온다든지 차가 산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뭐 서치를 비춘다든지 너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기가 그만큼 이제 힘들어지고.

0: 숨막히는 긴장 속에서 고라니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고라니는 무사히 가족에게 돌아갔을까요?
1: 혹시 포획을 하시다가 와 진짜 얘를 싸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이런 갈등이 생길 때도 있나요?
2: 그건 많죠. 많죠. 고라니 같은 경우 눈이 굉장히 초롱초롱하거든요.
1: 아 그러죠.
2: 네. 너무 진짜 이게 손담은 자체가 그 하나의 생매체인데 아... 좀 많이 망설이기도 하죠.
3: 아... 그럴 때도 있고 또 그럴 때 보면 이제 새끼
1: 네네
3: 막 처먹고 있을 때도 있고 막 많거든요. 그럴 때는 대부분 총은 안 쏘고 지나가요 사실.
1: 네.
3: 근데 또 새끼가 없을 때는 쏘고 나서 이제 또 엄마를 찾으려고 나오는 경우도 간혹 보여. 그때는 엄청 마음이 마음도 못해요.
1: 아 그러시겠다. 갈등이 있으시겠다. 이걸 과연 쏴야 할지 말아야 할지.
4: 야생동물 포획하는 것도 결코 마음이 편하진 않습니다.
1: 그렇겠네요.
0: 다시 인간과 고라니의 숨바꼭질이 시작됩니다. 빛 한 줌 없는 어둠의 세계. 열화상 카메라에 무언가가 잡혔습니다. 녀석의 바짝 선 두 귀가 본능적으로 위협을 감지한 듯 합니다.
1: 네, 아주 선명하게 보여요.
0: 도망가길 바라야 할지 잡히길 바라야 할지 제 마음도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0: 생과 사를 가르는 단 한 발.
1: 아, 총을 쏘는 순간 바로 없어진 것 같아요. 네. 앉아있던 게 싹 수그리면서 없어졌는데 그게 도망간 건지 안 맞았나.
0: 고라니는 이번에도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벼랑 끝에 몰린 도망자. 인간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2: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야생의 최전선. 인간과의 갈등으로 한판 전쟁이 벌어지는 현장이었죠. 어찌 보면 우리는 이 고라니의 진짜 야생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라니들의 천국, 우리나라에도 그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0: 하루 전, 제가 본 고라니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죠. 이곳은 보령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빙하같이 놓여있다 해서 그 이름도 빙도. 드넓은 자연을 품에 안은 섬이죠.
1: 이 지역은 완전히 허허벌판이네요.
3: 네, 이런 지역이 이제 고라니가 가장 좋아하는 지역입니다.
1: 네? 왜요?
3: 보시면 이제 산도 있고, 예, 먹을 수 있는 초지가 쫙 펼쳐져 있고, 또 물도 있고, 고라니가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면서도 사람이 별로 없는 곳. 고라니의 이제 영어 이름이 워터디어인데 이제 우리나라로 하면 물사슴입니다. 물사슴. 그래서 물도 있으면은 고라니도 고라니한테는 더 좋은 거죠.
1: 아, 몸은 크고 다리는 얇고 그래서 뛰기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3: 뛰기도 잘하고 수영도 잘합니다.
0: 와, 용수철처럼 튀어나가죠? 엉덩이가 들썩일 만큼 몸이 날렵합니다. 시속 70km까지 뛸 수 있다니 달리기로는 따라잡기 어렵겠는데요. 육상만큼 수영 실력도 수준급. 습지나 하천을 만나도 고라니는 느긋하죠. 물놀이를 즐기면서 한가라위 연잎을 뜯습니다. 원래 고향은 늪지대였지만 늪이 사라지며 산과들로 밀려난 처지가 됐다는군요.
1: 이 고라니가 우리만의 야생동물은 아니죠. 전 세계에 다 분포되어 있죠.
3: 아닙니다. 고라니는 전 세계 개체군의 80-90%가 우리나라에만 삽니다. 자연적으로 사는 거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우리나라 고라니하고 성격이 달라서 되게 예민하고 까다롭고 이래서 자체적으로도 번식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고라니는 우리나라 지형에 너무 적응을 잘해서 아무거나 잘 먹고 아무 데서나 살 수 있고.
1: 아니, 그럼 수출하면 안 되나?
3: 받아주는 데가 없을걸요.
1: 아니, 말하자면 자기네는 없는데 우리나라에 많은데 희귀동물인데.
3: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희귀동물이죠. 예. 전 세계적으로 고라니를 보려면 영국, 중국, 우리나라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3: 예.
1: 저하고 손잡고 어떻게 고라니를 수출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3: 고라니. 응? 고라니가 K니까.
1: 아.
3: K사슴으로.
1: 그것도 괜찮네요. 아니, 요즘 K팝, K컬처, 예. K고라니 뭐.
0: 고라니는 척박한 한반도 야생에 가장 잘 적응한 동물인 셈입니다.
1: 아, 이게 뼈죠?
3: 네, 이게 실제... 실제입니다, 실제.
1: 실제요?
3: 예.
1: 오, 예, 그럼 그쪽으로 예. 조금만. 아니, 이 실제 모습인데 정말 작네요.
3: 네, 실제로는 그러면... 연약합니다. 네. 암수 구분하는 거는 쉽습니다.
1: 네. 네.
3: 이거는 고라니 암컷.
1: 네.
3: 이빨이 있긴 있지만 아주 작게.
1: 네. 네.
3: 이거는 이제 고라니 수컷.
1: 네.
3: 네. 이빨이
1: 아.
3: 엄청나죠.
1: 아.
3: 네. 실제 이 고라니는 뭐 사슴류처럼 뿔이 없기 때문에
1: 네.
3: 이 이빨 가지고 다른 수컷과 암컷 경쟁에서 싸움을 합니다. 실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1: 오!
3: 네.
0: 고라니는 일부 다처제, 강한 수컷만이 여러 암컷을 거느리죠. 흡사 뱀파이어를 연상시키는 수컷의 날카로운 송곳니는 상대를 찍고 누르는 강력한 무기.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이 독특한 울음소리도 고라니의 특징입니다.
3: 노루 수컷은 뿔이 있습니다. 고라니 수컷은 대신 이빨이 있고. 아. 예. 이제 가장 어려운 것은 이제 고라니 암컷과 노루 암컷인데, 네. 이 두 개골 가지고는 서로 두 종을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4: 야, 이게 모르시는 분들은 진짜 한 가족인 줄 알겠다.
3: 네, 구분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네.
0: 그럼에도 세상에 똑같은 사슴은 없죠. 뒷모습을 보면 고라니인지 노루인지 알 수 있습니다.

0: 하얀 엉덩이는 노루만 갖고 있는 매력 포인트. 고라니는 꼬리가 있지만 노루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뿔은 있는데 엉덩이가 하얗지 않은 이 녀석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정답은 수컷 노루입니다. 노루도 여름이 되면 엉덩이에 흰 털이 고라니처럼 노래진다는군요. 긴가민가 할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고라니는 꼬리가 있습니다. 고지대를 좋아하는 노루는 산을 잘 타는데요. 노루가 한라산의 명물이 된 것도 그 때문이죠. 그런 노루가 제주도에선 골칫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1: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민원의 대상이 됐던 제주 노루가 유해동물로 지정돼 앞으로 3년 동안 포획이 허용됐습니다.
0: 포획 허가와 포획 금지는 계속 반복되고 있죠. 노루와 고라니는 생긴 것만큼이나 운명도 비슷합니다. 고라니와 닮은 이 녀석은 또 누굴까요? 천연기념물로 귀한 대접을 받는 사향노루입니다. 몸에 흰 점박이 무늬가 있는데요. 고산지대의 이끼류를 먹고 사는 만큼 생존 조건이 까다롭죠. 게다가 매력적인 머스크향의 원료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운 털이 박힌 고라니와는 극과 극. 고라니에게 이곳은 최후의 요새입니다.
2: 갈대가 거의 키높이로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있다가 오? 내가 보여서는 안 될 그런 은폐하는 거야. 가는 거야. 가서 있다가 몸을 살짝만 낮춰도 그냥 여기 있는데도 안 보이죠?
3: 안 보여요.
4: 아. 우와. 어? 야. 고라니 뛰었어요.
2: 어, 진짜요?
0: 제가 잠자는 고라니의 코털을 건드렸더라고요.
2: 뛰었어요?
4: 저기 뛰어, 저기 뛰어간다. 여기 있으면 뭐 있었어요, 여기.
2: 와, 여기 있다, 와 하는 바람에.
4: 예. 그러니까 근처 와서 위협이 아닌 줄 알았는데 아. 위협을 하시니까 도망갔어요. 오.
2: 저는 그냥 자기를 위협한 게 아니라 상황극을 했을 뿐인데.
0: 이부자리를 보니 꿀잠을 자고 있던 모양이네요.
2: 아니, 고라니가 한 번에 새끼를 세 마리, 네 마리까지 낳는다 그랬죠?
4: 최대 네 마리까지 낳는데 두세 아. 마리가를 가장 많이 낳습니다.
2: 아, 그러면 네. 어디 이동을 한다 그러면 새끼들을 다 데리고 그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4: 그래서
2: 아.
4: 새끼를 이런 풀숲에 숨겨놓고 어미는 그 주변만 돌다가 이제 새끼를 이제 모유할 시기, 그 우유를 젖을 줄 시기가 되면은 새끼한테 와서 어미 젖을 빠는 겁니다. 아.
0: 12월은 고라니의 번식기. 6개월 후에 새끼가 태어납니다. 새끼 고라니들은 꽃사슴처럼 흰 반점이 있죠. 다리에 힘이 생길 때까지 어미는 새끼를 풀숲에 숨겨놓는데요. 새끼는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꼼짝 않고 기다립니다. 호기심에 마실을 나갔다간 미아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엄마 말을 잘 듣는 새끼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라니의 천적들은 호시탐탐 어미가 집을 비우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너구리와 사냥의 명수로 꼽히는 삭. 그리고 깜찍한 외모를 하고 있는 무서운 포식자. 노란 목도리를 두른 담비도 그중 하나죠. 이들은 모두 고라니보다 작지만 매우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새끼는 가을까지 엄마 뒤를 졸졸 쫓아다니는데요. 인간처럼

0: 엄마의 모든 것을 따라합니다. 뭐가 맛있는지, 어떤 길이 안전한지, 6개월간 어미로부터 생존 수업을 받게 되죠.
1: 그럼 고라니에 지금의 최대의 천적은 누구예요?
2: 사람입니다.
1: 아, 그래요?
2: 네. 물론 새끼 때 너구리한테도 잡혀먹기도 하고 하지만은 네. 가장 사망률이 높은 것은 역시나 수렵, 그 다음에 로드킬. 두 가지 다 사람이죠. 아. 네.
0: 도로 위에 질주. 한 해 약 7, 8만 마리의 고라니가 길 위에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천적인 사람이 없는 곳. 이곳에서 고라니의 숨겨진 야생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1: 잠깐만. 이 농작물 배추는 이해가 하는데 이 소금은 왜요?
2: 초식 동물들은 이제 뭐 소화랑 아니면 뭐 근육 성장 아니면 뼈 이런 거 성장을 위해서 나트륨이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산에서는 이런 나트륨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고라니가.
1: 아니 그러면 소금을 맛보지 않고 평생을 살아가는 고라니도 있을 거 아니에요?
2: 아니요. 일반 산에서 이제 흙 속에 미량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0: 배추에 소금이라니 환상의 궁합입니다.
1: 아, 저렇게. 네.
0: 아.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풍경인데요.
1: 거의 김장 수준인데.
2: 그러니까 김장하는 느낌인데요. 아. 네. 배추절임 하는 느낌인데.
0: 힘들게 멀리 가지 않고 가급적 이곳에서 놀면 좋겠네요. 진정한 단짠단짠의 맛. 오늘 빙도에서 고라니 맛집 제대로 개업했습니다.
3: 오셨어요.
1: 수고가 많습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네네. 또 이렇게
3: 고생하셨습니다.
0: 이번이 벌써 몇 번째 잠복인지 이젠 저도 모르겠습니다.
1: 오늘 진짜 생일 잔치상을 차려줬는데 말하자면
3: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뿌려놓은 걸로는 거의 지금 고라니 동네 잔치를 해야 되는 분위기인데
1: 파티를 열어야 되는데 다 불러서
0: 절임 배추가 되기 전에 얼른 와줬으면 좋겠다 얘들아.
3: 특히 이제 해질녘에 이제 답사를 와서 드론으로 한번 있는지 영웅이랑 다 같이 봤는데 그때 엄청 많이 뛰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 찍은 그림이 아 여기는 한국이 아닌 것 같아요.
1: 세렝게티인가?
3: 한국의 세렝게티?
0: 제가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두 번이나 봉사활동을 갔었지만 이런 장면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곳은 어디나 고라니의 운동장. 마음껏 뛰어노는데요. 한 번도 본 적 없던 고라니의 야생입니다.
2: 여기처럼 진짜 자연스럽게 풀 뜯고 여유로운 걸 보기는 힘들거든요. 다른 개체 만나면 같이 장난도 치고 아주 평화롭게 살아가는 곳이라가지고 여기서 관찰하는 게 진짜 고라니 본연의 모습이 아닌가.
0: 예. 오늘은 한국의 세렝게티도 조용하네요.
1: 아, 잔치상을 차렸는데 손님이 아직 안 오시네.
2: 아, 저희가 가게 오픈을 너무 일찍 해서 그렇습니다.
3: 지금까지 잠복하실 때마다 다 보셔가지고 네. 한 번쯤 못 보셔도
1: 안 됩니다. 저희들이 극적인 상황도 있었잖아요. 와 정말 정말 오늘은 못 보는구나 라고 했는데 요, 마지막 네. 순간에 네.
3: 아 진짜 네.
0: 기억나시나요? 야생여우가 철수 직전에 거짓말처럼 등장했었죠.

0: 배추 근처는 아니지만 암컷 고라니가 첫 테이프를 끊어주네요.
1: 선배님께 얘기하자마자 또
2: 나온다.
0: 고라니는 독초를 제외한 모든 풀을 다 먹을 수 있죠.
2: 야생에 지금 풀을 뜯고 있지만은 아주 맛있게 먹잖아요.
3: 네.
2: 이것만 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농작물에 계속 손을 대는지 모르겠어요.
0: 세상에 더 맛있는 게 많다는 걸 알아버린 탓이겠죠.
2: 이렇게 간지러운 데를 긁는다거나 이러는 게 아주 여유로운 행동이거든요. 여유가 느껴질 때 이런 걸 하는 건데.
3: 정말 자유롭네.
2: 장난스럽게 뛰기도 하고.
3: 이런 장면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쉽게 볼 수, 저도 사실 이런 평화롭고, 이렇게 자유롭고, 이런 모습을 사실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예. 네. 고라니는 항상 쫓기거나 뭐 어디 도망가거나 뭐 그런 장면만 되는데 이렇게 평화로운 장면도 있을 수 있다는 게 그래서 특히나 고라니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내세울 수 있는 토종 그 종의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 쭉 유지는 시켜야죠. 꽝인 것 같은데. 꽝도 한 마리 나온 것 같아요, 옆으로. 장기.
3: 꽝 수컷이나 거기에 네. 같이 있네요.
2: 여기 꽝마저도 평화롭네.
0: 고라니 파티에 새들이 들러리를 섰네요. 여유롭게 식사 중인 중대백로부터 회색 깃털의 소유자 외가리. 소형 맹금류 황조롱이까지 빙도는 이들에게도 천국인가 봅니다.
2: 고라니하고 살쾡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3: 고라니하고 살쾡이하고 싸우면
0: 에이 그래도 명색이 포식자인데 사냥은 살기 한 수위 아닐까요?
2: 여기 보면 고라니가 네. 삭을 공격하는 처음에는 이렇게 앞에 지나가는 거를 이제 가만히 보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다가 삭이 너무 여유롭게 걸어가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감히 내 앞에서 여유롭게 걸어가.
3: 감히 내 앞에서.
2: 감히 내가 여기서 체급이 멧돼지가 없는 세상에서는 내가 체급이 체급한데 감히 여유롭게 걸어가. 우리 뭐 격투기도 그렇지만 체급이 깡패라고.
3: 그럼요. 그래서 체급 차이가 나면 네. 기에 눌리는 거죠.
0: 그런데 이때
2: 갑자기 나타나네.
0: 외가리도 한덩치 하거든요.
2: 서로 신경을 안 쓰네.
3: 네.
0: 안 싸우기로 약속이라도 한 걸까요?
2: 통치를 해도 외가리가 물리진 않을 것 같아요. 조금씩 멀어져요.
0: 야생에서도 거리두기 필수죠.
2: 아, 고라니가 1등 맞네. 외가리도 이기네. 다가가고 있어.
3: 더 다가오면 안 될 것 같은데.
2: 뭔가 긴장인 순간인데.
0: 은근한 신경전. 둘 다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있네요.
2: 왔어. 친구들이죠.
0: 저희가 보고 싶은 건 고라니 친구들인데요.

0: 나오질 않고 저희들을 그냥 쳐주었고.
1: 두 마리. 아. 놀고 있는데, 놀고 있는 거.
2: 오. 오. 끝에서 끝을 지나갔는데, 바로.
1: 아, 진짜 뭐, 세렝게티 같네.
3: 여기 진짜 동물의 왕국이네요. 니엇니엇 해가 지자 기다렸다는 듯 고라니들이 출몰합니다.
1: 수컷이다.
4: 수컷이
1: 암컷 찾아왔나? 짝짝이 철단인데.
3: 다들 어디 숨어 있다가 이제 나타난 걸까요? 달리기로 다져진 탄탄한 몸매와 카리스마 넘치는 이빨. 수컷은 살며시 암컷에게 다가가 봅니다.
0: 짝짓기 철, 딱 이 시기만 이 뭘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1: 그게 이제 환경적으로 정해진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몇 월 달에 새끼 놓으면은 새끼가 다 클 때쯤 자연의 먹이가 제일 많아지는 시기와 딱 맞물리게끔. 아, 예.
0: 지금은 뭐 저렇게 수컷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래도 암컷에 대한 뭐 이런 기대감이나
1: 전혀
0: 뭐
1: 없죠.
0: 웃긴데.
3: 그래도 사랑이 꽃피는 나무, 아니 빙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1: 드디어 암수가 만났네. 아... 응. 만난다. 왜 못 본 척해?
0: 내가 아니라면서.
3: 네. 서로 관심 없다네요. 이곳 고라니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망칠 필요도, 처절한 최후를 맞을 일도 없습니다.
0: 지금 여기 이렇게 트럭이 한 대가 지나갔잖아요. 이게 바로 이게 서로 공존하고 더불어 그렇죠. 사는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1: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이 동물이 피해를 안 끼치면은 트럭이 그냥 쓱 지나가는 것처럼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고라니도 사람을 신경 안 쓰고 사람도 고라니를 신경 안 쓰는 그 관계가 진짜 공존이 되는 거죠.
3: 이곳에서의 공존은 참 쉽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벗어나면 수많은 농지와 도로가 펼쳐져 있죠. 국제적인 멸종 위기종이자 대한민국 유해 동물인 고라니. 공존이라는 단어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0: 이곳엔 고라니 때문에 고통받는 인간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한 해 100억 원 이상.
1: 이렇게 지금 어린 순들을 다 따먹어버려요, 이렇게.
2: 아, 지금 이게 다 네. 따먹은 것들이에요?
1: 이게 고라니들이.
0: 1년 사과 농사는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꽃이 피지 않죠.
2: 이 지역에서만 그러면 한 달에 몇 마리나 잡나요?
1: 지금 1, 2, 3 해가지고 1,000마리 잡았어요. 1,000마리 고라니.
2: 1,000마리요?
1: 예.
2: 와, 진짜 말이 안 나온다. 아니 그 1,000마리 다 어떻게 하지? 와, 그런 것도 또 생각하면 또 답답하네. 오늘은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할까?
3: 그래서 이거를 불쌍하다고 안 잡으면은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는 엄청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2: 여기까지도 다 그냥
0: 만약 이게 내 일이라면 내 가족의 일이라면 너그러이 넘기기가 힘들 겁니다. 딜레마에 빠진 것 같았어요. 고라니와 인간 정말 누구의 편에 서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최상위 포식자가 사라졌고 고라니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생태계에서 자연스럽게 개체수 조절이 되지 않은 상황,

0: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보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일대도 밤만 되면 나타나는 고라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지대인 민가 주변이나 도로 옆까지 작은 땅만 있으면 어디서든 살아내는 무서운 적응력. 거기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한밤중 논밭을 서성이는 고라니를 쉽게 마주칠 수 있습니다.
1: 아니, 한번 가본다.
2: 저기 있다.
1: 응.
2: 좀 보이죠?
1: 예, 네, 보이고 있어요. 한번
2: 가본다. 아, 저
1: 이쪽을 쳐다보고 있다.
0: 그렇게 인간과 고라니는 추격자와 도망자가 됐습니다.
2: 오, 도망간다.
1: 간다.
0: 서로가 서로에게 위협적인 존재죠.
2: 저기 있다. 저기 있다.
1: 네.
0: 녀석은 엽사와 길게 눈을 맞춘 뒤 유유히 사라져갑니다. 엽사도 총을 내려놓죠. 삶과 죽음의 경계선 앞에서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모가 한창인 논에 또 침입자가 보입니다.
3: 보이나요?
4: 네, 아주 선명하게 보여요.
0: 이번만큼은 인간도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풀숲에 몸을 숨겼던 도망자는 적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그만 고개를 내밀고 맙니다. 지금 도망가지 않으면 도관에 든 고라니. 이제 방아쇠를 당길 일만 남았습니다. 다시 고개를 든 고라니. 커다란 총소리와 함께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4: 아, 총을 쏘는 순간 바로 없어진 것 같아요. 네. 앉아있던 게 싹 수그리면서 없어졌는데 그게 도망간 건지 안 맞았나.
0: 고라니가 마지막에 있었던 자리로 가봅니다. 뒤따르는 발걸음이 어찌나 무겁던지요.

0: 제 예상과 달리 명중이었습니다.
1: 못 보겠다. 그냥 그렇게 끌고 가나요?
2: 네.
0: 어쩌면 외면하고 싶었던 야생의 현주소.
2: 포획된 게 참 암컷입니다, 지금. 암컷이고, 보면은 지금 새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0: 아직까지
1: 네, 아주... 젖이 풀어있던 게 새끼가 네. 지금 빨고 있었다는 겁니다.
0: 아...
1: 그래서 당장 여기는 없었지만은 다른 곳에 떨어진 곳에 지금 새끼가 있을 겁니다.
0: 아, 그럼 새끼가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네요.
1: 그렇죠.
0: 아,
1: 네. 이제 그럼... 이렇게 되면은 새끼가 좀 일찍 출산을 했으면은 네. 스스로 살아남을 수도 있겠지만은 뭐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으면은 뭐 아사로 뭐 배가 고파서 죽는다든지
0: 아니면 먹이 활동을 못 하는 거죠. 혼자서 네. 스스로는
1: 아, 너구리한테 잡아먹힌다든지 이렇게 또 다르게 아마 혼자서 살기는 힘들 겁니다.
0: 아,
2: 어미의 나이는 2살 정도.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지만 고라니에겐 잔인한 일입니다.
1: 보통 고라니가 이제 정상적인 개체군에서는 6월에 태어나서 그 이듬해 12월에 짝짓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살 반에 첫 임신을 하게 되는데 이제 사람이 이렇게 수렵을 강하게 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네. 종보전 전략 때문에 7개월, 8개월에 바로 임신을 해버립니다.
0: 아... 네.
2: 마치 바이러스가 점점 더 막강해지듯 고라니는 지금 번식 주기를 앞당기고 있답니다.
1: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한 마리의 생명을 끊었지만은 누구든지 생명을 끊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쩔 수가 없는 선택에서 최대한 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이 종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게 필요한데 10만 마리가 넘는 고라니가 포획이 되지만 이 개체를 연구하는 게 국내에서 저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 인력도 부족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관리 체계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0: 근데 아 정말 안타깝다.
1: 한 마리 잡았다는 표시입니다.
2: 포획된 아. 고라니의 몸엔 잡힌 순서와 날짜가 적힙니다.
1: 제가 이거 한 마리 잡았다는 겁니다.
2: 식별 아. 번호를 부여한 뒤 혹시 모를 와. 병균 차단을 위해 밀봉을 하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0: 쉽지 않네. 네. 쉽지 않고 지금 그렇게 가만히 편안하게 누워 있을 때하고 그걸 네. 잡아서 비닐에 넣어서 막 아 이렇게 했을 때하고는 완전히 또 다르네요. 진짜 보기 힘드네. 프로그램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우리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를 이렇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혼자의 힘으로 되지는 않는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2: 한 종이 무한정 늘어나면 자연은 질병을 내리죠. 또 고라니를 전부 밀어내면 그 자리를 노루가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현재로선 인간의 사냥만이 개체수를 조절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 한 마리의 고라니가 농수로에서 최후를 맞았습니다. 수렵이 끝난 뒤 포획된 고라니는 이곳에 보관됩니다.
0: 잠깐만. 와, 아니 지금 고라니들을 다 이렇게 포획해가지고 다 이렇게 냉동시켜 놓은 거예요? 아.
2: 이렇게 일부는 연구용으로, 일부는 비료용으로 쓰인답니다. 이 참혹한 광경은 무너진 생태계의 씁쓸한 뒷모습입니다.
3: 고라니 처지가 참 딱합니다. 이 다른 야생동물들은 뭐 점점 사라지고 있다, 멸종위기다, 다들 앞장서서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데 고라니는 정반대의 경우죠. 너무 많아서 문제니까요. 뭐 이렇게 미움받고 싶은 존재는 어디에도 없을 텐데 말이죠.
2: 같은 시간 고라니를 살리려고 애쓰는 곳도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네.
1: 어른이 된 고라니는 야생으로 돌아가 과연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인간과 야생동물의 공존, 그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걸 절감한 시간이었습니다. 지킬 것인가? 잃을 것인가? 또 얼마나 잃을 것인가? 그것은 최상위 포식자, 우리 인간에게 달려있죠. 과연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수 있을까요?

0: 내 집 마련, 참 오랜 시간 공들여야 하는 쉽지 않은 일이죠. 새들도 그렇습니다.
1: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0: 신도시에 입주한 새 여러분 환영합니다.

0: 제가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여기 앞에 사과를 놔뒀어요. 네. 코라님 와서 사과를 먹는데 뒤에 너구리가 대기하고 있는 장면.
1: 아, 와, 이 사진 진짜. 고라니를 찍다 보니까 뒤에 보니까는 네, 너구리가 있는 거야.
0: 너구리가 대기하고 있었다.
1: 아, 그래요. 아, 나 정말 잘 찍혔다.
0: 여기는 너구리가 아주 먹고 싶은 표정이지만.
1: 아, 기다리고 있네요. 네,
0: 다음
1: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0: 다음
1: 거네요.
0: 다음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네. 제 속으로는 제발 내 거 조금만 남겨놔라. 그 고라니는 수컷이라서 막강할 겁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성적표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우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은 한 세네 번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생각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의를 올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 목차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보다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종혁 교수입니다. 오늘은 저를 소개할 때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자이너라는 표현을 좀 써볼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기능이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법이 있고요. 또 그에 따르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커뮤니케이션, 이 세 가지의 기능이 균형감을 갖고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은 사람이 바꾼 일상의 공간을 관찰하고 문제를 발견해 공간을 바꾸려는 도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가벼운 옷차림으로 여러분들 야외 활동 즐기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이동수단 중에 공용자전거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고 계실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요. 또 환경을 위해서도 좋다고 홍보가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용자전거가 우리 도시 속에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헬멧을 쓰고 자전거 타는 일반인을 찾아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공유자전거를 이용하는 115명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99.1%에 해당되죠. 즉, 한 명을 제외한 이 114명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사람들은 여러 이유로 평소 자전거 헬멧 쓰기에 인색합니다. 덥고 가렵다는 불편함도 이유가 되고 헬멧의 보관도 어렵다는 등 안전을 외면하는 변명은 무궁무진해 보입니다. 보스턴 공중보건위원회는 무려 10여 년 전에 이런 주장에 대해서 No excuse, 즉 변명하지 마라,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라는 거죠. 2012년에 시작된 자전거 헬멧 쓰기 캠페인을 제안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헬멧 안 쓰는 거에는 이유가 있을 수 없어. 무조건 안전이 더 우선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나쁜 습관의 반복적 경험은 수많은 변명거리를 만들어내기 마련이죠. 따라서 헬멧을 쓰지 않는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변명하지 말라는 이 직설적인 메시지를 제시했고요. 그리고 위원회는 헬멧의 효과를 알리는 논리적인 설득도 병행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고가 났을 때 머리 외상의 85%, 뭐 뇌 손상의 88%, 얼굴 부상의 65%를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등의 논리적 설득이죠. 더불어 감성적인 자극을 위해서 자전거 도로 주변의 공공시설에 뭐 세 가지 종류의 이런 옥외 광고물을 게시하기도 했었습니다. 광고에는 막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닦으며 헬멧 미착용의 변명에 대해 대묻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요. 아직도 자전거 헬멧이 매력 없어 보이나 또는 아직도 헬멧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머리를 보호해준 부서진 헬멧을 쓴 여성은 더는 헬멧 테어에 연연하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관점에서 메시지를 발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러한 현장 소통에는 뭐 경찰이라든가 이런 어떤 이해관계자들도 협력했고요. 또 때로는 물리적인 인프라죠. 무료 헬멧을 배포하기도 하고요. 또 자전거 도로의 불법 주정차 위반 등 강력한 단속도 병행이 됐었죠. 공공 문제를 일으키는 관습화된 행위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상시로 우리는 점검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성공적인 정책 중 하나가 공용 자전거 정책일 텐데요. 그런데 커뮤니케이션의 전략

디자인 차원에서 보면 속도를 늦춰야 하는 것들이 목격이 되고 있죠. 저 자전거는 어느 보도블록을 달리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점자 보도블록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간 사람은 더 빠르게 갈 수 있는데 느리게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사실상 저 보도 위에서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공공의 가치는 사실상 사라진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두 번째 사진은 보도인가요? 자전거 도로인가요? 차도인가요? 구별이 안 됩니다. 세상에도 없던 새로운 보도가 등장했습니다. 우리 사회 공간 내에 공용 자전거가 공존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자인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규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안전과 배려라는 공공가치가 외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산의 속도 조절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공공의 가치와 성공한 정책이 균형을 맞추며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디자인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맞습니다. 안전이라고 하는 공공의 가치를 가장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중요한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의 뭐 대학에 갔을 때 웬만하면 물을 사먹는 학생을 찾아보긴 힘들었어요. 학교에 있는 음수대에서 대부분 텀블러로 물을 받아서 마시는 것이 일상의 문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강의실에 들어가서 우리 학생들을 만났을 때는 텀블러를 사용하는 학생은 한 10명 중에 한 2명 정도일까요? 그런데 분명히 국내 대학에도 음수대는 설치돼 있거든요. 왜 그럴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페트병으로 인한 환경 문제는 사실 모든 국가의 공통 해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꽤 오랜 시간 성공적으로 실천 중인 캠페인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게 뭐냐면 Barred Water Free Zone이라고 하는 페트병물 청정구역 만들기. 예를 들면 우리 EBS 건물이 페트병물 청정구역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학교 캠퍼스 하나가 페트병물 청정구역으로 지정이 될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정부나 어떤 공공기관에서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요. 구성원들 스스로가 우리가 있는 공간은 페트병물 프리존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자, 2010년부터 캐나다의 주요 대학에서 이러한 활동들이 전개됐었습니다. 물병을 채울 때마다 센서로 조명이 탁 켜지고 500ml 정도의 물이 쭉한 번에 내려옵니다. 이때 옆에서 숫자가 올라갑니다. 사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어떤 숫자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이게 뭘 의미할까요? 결국 이 디지털 숫자가 물을 공급하는 횟수이자 페트병을 아꼈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죠. 내가 물을 받는 음수대 하나에서도 단순하게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기계로서의 장치가 아니라 그 장치에서도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디자인해서 어떤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줄 것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 완성되는 것인데요. 자, 페트병물 청정구역을 만들자라는 캠페인은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해 보일 수 있는 캠페인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 제안을 했을 때 기존 플라스틱 비용 소비에 대해 개인이 성찰하고 책임의식을 깨달을 때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특정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이 환경 쟁점의 이해관계를 갖고 각자의 역할을 인식할 때 일종의 행동 공중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역할을 재인식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 중에 참여자가 증대되면서 그것이 관습이 되고 수많은 대중이 순응적인 행동에 동참할 때 실질적인 변화, 하나의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자인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법과 제도와의 균형을 고려한 커뮤니케이션의 속도 조절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커뮤니케이션의 양을 집중적으로 해서 빠르게 변화를 모색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팔리는 제품 같은데, 성공한 정책 같은데, 라고 할 때, 공공의 가치라고 하는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자인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자인의 핵심은 일상 속의 규범, 관습, 습관을 개선, 유지 또는 단절시키는 것이다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종혁 교수입니다. 우리는 기업이 돈을 벌고 경제적인 이익을 극대화했을 때 기본 임무를 수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했을 때 기업들은 사회 환원적 성격의 CSR, 즉 사회적 책임 활동을 전개해왔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법률을 준수하고 윤리적 실천을 한 이후에 지금의 시대는 또 무엇을 요구합니까? 기업의 가치를 제고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기업의 가치를 제고한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공공의 가치를 좀 포용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국립암센터에 서홍관 원장께서는 매년 지속적으로요, 술을 약간 마시면 건강에 좋을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납시다 라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술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라고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음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적정 음주량은 제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한번 되새겨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금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주변에 누군가가 담배를 피고 있으면 끊어야 돼 막 얘기하지만 똑같은 1급 발암물질인데 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관대하죠. 알코올 도수 16도 정도면은요. 우리는 그 술에다가 부드럽다라는 표현을 써주고 있습니다. 누가 만든 말일까요? 잠시 우리의 공공장소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3, 4, 5 음주하는 사람들 사이에 뛰노는 아이들이 목격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요, 주요 선진국의 공공장소에서 어른들이 거리낌 없이 음주하는 행위를 목격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법과 조례가 촘촘하게 강력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법이 예를 들면 오픈 컨테이너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류 개봉 금지법이라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물론이고 개봉된 술을 들고 공공장소를 산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죠. 미국 뉴욕주에서는 $1,000 이하의 벌금, 뭐 6개월 이하의 징역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기도 하고요. 캐나다도 대부분의 주의 공공장소에서 사전 허가를 득한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이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대한 음주 문화 속에서 변화해야 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자인의 과제는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주류 회사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켓을 쉐어하는, 즉 시장을 확대시키겠다라고 한다면요, 갑자기 일반 아이들도 가고 모든 연령대가 방문하는 카페에서도 진열대 맥주나 에일을 진열해 놓고 판매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요, 마인드쉐어, 즉 새로운 시장을 만들겠다라고 목표를 정한다면 무슨 술이 건강에 이롭습니다. 어떤 술을 마시면 뭐 심장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덜어주는 마케팅 전략 또는 메시지들도 우리는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의 시선으로 주변을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요? 편의점 같은 데 갔을 때 음료수와 함께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되어 있는 맥주라든가 소주라든가 늘 일상적으로 이러한 주류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음주 예방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자인에는 바로 이 최소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충족하기 위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주류 제품 자체에 대한 노출 최소화. 둘째,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행위 노출 최소화죠. 이 최소화의 원칙을 갖고 접근만 하더라도 흥미로운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자인의 아이디어를 제안해 볼수 있습니다. 편의점에 갔을 때 주류를 넣어 놓은 냉장고에 19세 이하는 열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냉장고 문에 붙일 수 있는 주류회사가 있을까요? 이제는 이렇게 기업이 절대 할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활동들을 누군가 채택하고 그와 같은 캠페인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의 결과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사실상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자인의 영역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모든 기업들은 불편한 의제 앞에 항상 서 있습니다. 기업 활동은 본질적으로 수많은 부작용과 뗄래야 뗄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사회공헌 활동, CSR 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에 대한 평가도요, 크게 한네 가지 정도로 나뉘죠.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소통의 절대량과 실질적으로 그들이 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 그 자체의 양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다 없을 때 우리는 CSR이 누락됐다라고 오미팅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사회공헌 활동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오히려 소통의 양이 적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브러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선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소통도 많이 하고 사회공헌 활동의 양도 절대적으로 많을 때 커미팅한다라는 표현, 즉 헌신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공헌 활동의 양은 적은데 소통의 양만 많이 했을 때는 우리는 워싱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CSR 워싱, 뭐 그린 워싱 이런 것도 여기서 나오죠. 일종의 유사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 영역만이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기업들이 간과할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어보이딩, 즉 회피의 영역입니다. 사회공헌이라고 하는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자신들의 서비스, 제품 또는 기업과 관련해서 직면하는 문제들에 직접적으로 그것을 마주하거나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호 협력하는 일련의 활동에는 인색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업이 불편해하는 의제, 우리 기업이 다루고 싶지 않은 의제,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우리 제품이 갖고 있는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의제, 그 의제 앞에 당당히 마주하는 것들이죠. 바로 이 어보이딩이라고 하는 부분을 극복해내야만이 진정성,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사회공헌 활동의 절대 양,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의 소통량,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하나라도 우리가 마주해야 할

불편한 의제, 우리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 앞에 당당히 마주해서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표명하고 무언가 새로운 해법들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노력들이 사실은 필요한 것이죠.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스타벅스에서 20% 플라스틱을 줄인 컵을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이제 사용하겠다라고 한게 있습니다. 사실 플라스틱 컵 그러면 가장 불편한 의제로 받아들일 기업이 아마 스타벅스 같은 기업일 겁니다. 그 의제 앞에 나서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담스러울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 의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판을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그 의제와 마주하고 비판자들과 토론하고 어떤 식으로든 R&D를 통해서 무언가 해보겠다라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이런 협력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자인의 영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적으로 보면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활동의 일환으로 뭐 친환경 홍보를 지속하고 있고요. 또 다른 어떤 사회적 의제에도 주목하고 있는 활동들이 많습니다. 이건 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의 많은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죠. 그 회피라고 하는 부분을 교묘히 어떻게 더 빠져나가고 본인들이 어떤 이미지적인 측면에서만 기업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관리하려고 한다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활동과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팔려고만 하면 단기적으로는 팔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업이 도달해야 하는 지속 가능성의 과제와는 점점 더 멀어질 것입니다. 오히려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민감한 이슈 앞에 당당히 마주하면서 무언가 작은 단기적인 손해를 감내하면서도 공공의 가치를 위해서 함께 협력을 해나가면서 이해관계를 넓혀나가는 것이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그리고 지속 가능한 시장을 유지하고 또더 나아가서 그 기업이 한발더 혁신에 가까워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때라고 봅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자인의 핵심은 피하고 싶은 의제로 시민과 소통하는 것이다로 하겠습니다.

0: 날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번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1: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1: 나에게 가장

0: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이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말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세상을 향해 꿈을 위해 도전하는 친구들을 응원합니다. 도전대장 박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특별한 피아노 연주회 초대받아 이곳에 왔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의 피아노 연주부터 감상해 보시죠.

0: 와, 진짜 폭풍 같은 피아노 연주 정말 잘 들었습니다. 마치 이곳이요, 진짜 폭풍이 휘몰아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 이 피아노 연주를 해준 우리 친구,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신방중학교 3학년 임재인입니다.
2: 제인 엄마 이옥지입니다.
0: 그런데 어머님, 제인군의 시작은 어쩌면 폭풍이었을지도 모른다고 했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가요?
2: 결혼한 지 12년 만에 제인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제인이를 놓고 주변에서 축하도 많이 했었고 기대도 많이 했었는데 5살 때 자폐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우리 인생에 폭풍우가 몰아친 것 같았어요. 우리에게 큰 절망으로 왔고, 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큰 시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긴 세월이 그래도 어느 정도 지나고 지금은 밝은 햇살이 좀 비춰오는 것 같아요.
0: 제이나, 그러면 처음에 피아노를 시작했던 때가 기억이 나?
1: 처음에는 손이 마음대로 안 움직여가지고 화나고 짜증날 때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피아노가 익숙하게 치는 것 같아요.
0: 사실 지금 손가락이 힘이 많이 약하긴 한데, 우리 폭풍 같은 실력을 가진 제인이한테 제가 좀 피아노를 좀 배워보고 싶은데, 혹시 오늘 제가 좀 피아노를 배워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그러면 지금 피아노 한번 배워볼까요? 제인 선생님? 형한테 좀 가르쳐 줄수 있어?
1: 반짝반짝 작은 별 가르쳐 드릴 거예요.
0: 아, 진짜?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1: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세요.

0: 손가락에 좀 힘이 없어 보이지 않았어?
1: 그랬어요.
0: 그치?
1: 네.
0: 근데 나도 나중에 손가락 힘 좋아지면 제니처럼 피아노 잘 치고 싶다. 형도 할수 있겠지?
1: 네.
0: 진짜?
1: 네.
0: 제인 선생님께서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할수 있다고의 공식 질문입니다. 우리 제인 군이 가장 좋아하는 체외 물건은 무엇인가요?
1: 바로 이겁니다.
0: 오, 이거 기차네요?
1: 기차는 어디든 나를 데려다 줬어요. 기차를 타고 세상을 여행하는 게 정말 행복했어요.
0: 이 전철 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1: 기차와 전철을 타면 제 목적지까지도 갈 수 있고 세상을 바라볼 수도 있으니까요. 신창역, 온양온천역, 배방역, 탕정역, 아산역, 쌍용역, 복명역, 천안역, 부정역, 직산역, 송원역, 평택역, 평택지제역, 서정리역, 총탄역, 진이역, 오산역, 오산대역, 새마역, 병점역, 세뉴역, 수원역, 화서역, 성균관대역, 의왕역, 당정역, 군포역, 금정역, 영항역, 안양역, 관광역, 석수역, 금천구청역, 독산역, 가산 디지털 단지역, 영등포역, 신길역, 대방역, 노량진역, 용산역, 남양역, 서울역.
2: 제인이가 기차를 또더 좋아하게 된 것은 제인이가 5살에 이제 언어 치료를 시작을 했어요.
0: 네.
2: 언어 치료를 받다 보니까 그걸만으로는 제인이한테 치유가 될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좀 제인이하고 저에게 특별한 시간을 좀 힐링이 되는 시간을 갖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인이가 전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 날은 무조건 전철 여행을 하는 거를 프로그램을 제가 짰어요.
0: 그리고 그 전철 여행을 통해서 좀 언어적으로도 좀 도움이 되었나요?
2: 예,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제니가 언어 치료를 끝나고 오면 그 전철역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를 30분 이상을 보는 거예요. 제니가 그러니까 말은 표현은 잘 못하지만은 세상에 이런 자극에 대해서 뭔가 느끼고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인이도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아이다 그런 어떤 희망을 갖고 그런 또 가르침에 대해서 더 제인이한테 적극적으로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런데 우리 제인이가 이 피아노 말고도 또 노래에도 재능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2: 제니가 말도 느렸지만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니가 노래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꿈은 있었지만 제니가 노래를 안 하니까
0: 네.
2: 제니가 노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블레드 합창단에 들어가서 제니가 노래를 하게 되고 소리를 밖으로 내면서 제니가 예쁜 소리를 가졌고 또 노래를 잘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0: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제인군의 두 번째 최애 물건 알아볼까요? 한번 공개해 주시죠.
1: 바로 이거.

0: 있습니다.
1: 오, 이거 누가 봐도 딱 봐도 다이어리네요? 다이어리 아니에요?
0: 네, 맞습니다.
1: 어, 이게 왜 가장 좋아하는 물건이죠?
2: 아, 이거는 제인이의 일상을 기록해놓은 일기장인데요. 여기에 제인이의 소중한 추억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1: 언제부터 이렇게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0: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1: 그러면 왜 이렇게 일기를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쓰게 된 거예요?
2: 제인이가 일기를 쓰면서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있었던 일을 그냥 기록만 했는데 일기는 사실은 그날의 나의 감정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됐는데 계속 쓰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거기 가서 무엇을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제인이가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많이 능숙해졌어요.
1: 이건 진짜 궁금한데요. 제인아.
0: 네?
1: 일기를 쓰기 전보다 일기를 쓰고 난 후에 너가 더 감정을 표현하는 데 쉬워진 것 같아?
0: 네.
1: 진짜? 이게 뭔가 언어 능력에도 좀 도움이 된 것 같죠?
2: 네.
0: 일기에는 친구들과 함께했던 추억, 피아노 치고 노래했던 추억들을 가득 채워 넣을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추억들을 간직할 거예요.
1: 이 다이어리는 제인이뿐만 아니라 좀 어머님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고 어떻게 보면 어머니한테도 최애 물건이 아닐까 싶네요.
2: 네네. 그리고 제가 우리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게 제인이하고 처음으로 필리핀 여행을 다녀왔어요. 추석 연휴 때 필리핀 여행 갔다 왔거든요. 네. 거기서도 이렇게 일기를 같이 썼어요. 같이 쓰고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서
1: 그거 살짝 볼 수 있을까요?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 와, 이것도 똑같이 제인이가 지금 쓴 거죠?
2: 예, 제인이랑 같이 쓰고 밑에는 이제 그날 제인이가 어떻게 그날 하루를 보냈는지 제가 기록해 놓았어요.
1: 여기는 좀 특별히 이렇게 사진들이 있네요.
2: 네, 사진을 보면서 그때 이제 제인이가 곧날, 곧 그 해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록해 놨어요.
1: 이거 제인이 말 타고 있는 거다. 기억나?
0: 네.
1: 진짜 이렇게 사진이랑 글씨랑 같이 남겨져 있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제인이한테 추억 회상도 되고 너무 좋은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진짜 뭔가 정말 사연도 많고 정말 추억과 애틋함이 많은 그런 다이어리 이렇게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제인 군의 앞으로의 꿈은 무엇인가요?
0: 피아노와 노래를 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1: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앞으로 정말 사람들한테 진짜 꿈과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옆에서 진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0: 화이팅!
1: 친구들, 아무런 걱정하지 마세요. 친구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든 도전해 보세요. 도전대장 박위와 함께 할 수 있다고!

0: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D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D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6: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7: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6: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7: 만약 가스가 생긴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6: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세요.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니다.
7: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와 인간입니다.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언어가 있어야 인간으로서 존재한다라는 말이 있죠. 따라서 언어는 사람과 동물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언어가 없어도 생존은 가능하지만 사회생활은 불가능해진다라고 할수 있죠.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사회적인 어떤 규칙이나 법, 어떤 제도 이와 관련돼서 서로 소통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언어는 결국 생존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사회생활하는 데서는 필수 조건이다. 이것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언어와 민족, 언어와 사회 또는 언어와 뭐 사고 등등 여러 가지 언어와 관련된, 즉 인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텐데요. 여기서 좀더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언어와 민족입니다. 언어는 민족을 배경으로 형성되나 민족과는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 자, 민족을 배경으로 형성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불가분한 관계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대체로 우리가 해외 나가서 우리가 입양하거나 또는 2세, 3세로 태어났을 때 그들이 우리의 어떤 민족의 한 구성원이지만 우리의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 많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언어와 민족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따라서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언어와 사회입니다. 언어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 공동체를 위주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런 측면에서 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더이 내용들이 출연이 문제 속에 선지로서 선전될 수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언어는 언중들의 사회적 약속이다라고 얘기했죠. 자, 이런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개인이 임으로 고칠 수가 없는. 그래서 앞서 이제 우리가 차후에 좀 살펴볼 내용이겠지만 언어의 일반성에 사회성과도 연결되는 내용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언어는 또한 사회적 산물이다. 사회적 소산이다 또는 사회적 산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언어는 화자와 청자 또는 청자의 나이, 직업, 성별, 학력, 경제력 등 고정된 사회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 이 밖에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언어는 사회 구성원들이 그 공동체를 위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 다소 이런 것 같은 의미는 언어는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구조와 떼려야 그래서 뗄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 이것이 바로 언어와 사회와 떼려야 뗄수 없는 사회성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자, 언어와 문화입니다. 언어는 문화의 한 요소이자 문화를 창조하는 수단이 된다. 그래서 결국 언어는 문화의 거울이란 말이 있죠. 따라서 그 삶에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이 언어 속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라는 것이 언어와 문화의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농사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런 점에서 농사 용어가 발달됐다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누쿠어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보면 이누쿠어족이 사용되는 이누쿠어. 그것들은 눈과 밀접한 삶의 현실이기 때문에 눈과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발달했죠. 따라서 뭐 단단한 눈, 또는 집을 짓는 눈, 또는 뭐 먹을 수 있는 눈 등등 상당히 눈에 대해서 세분화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오스트레일리아. 거기는 이제 모래와 관련된 어휘들이 많이 발달됐죠. 자, 이런 것들은 언어와 문화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가 변동하게 되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언어라 볼수 있죠. 따라서 문화 변동에 따라서 언어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런 점에서 고려한다면 결국 문화와 언어는 뭐라고 볼 수가 없을까요? 불가분한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따라서 혹시라도 시험지 가운데 다음 중에서 언어와 불가분하게 있지 않는 것, 라고 할 때, 만약에 언어와 문화를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라고 한다면 틀린 것이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와 사고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잘 이해해 두기 바랍니다. 언어와 사고는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한 국민의 사고방식이나 세계관이 다른 국민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 국민이 사용하는 언어의 구조가 다른 국민이 쓰고 있는 언어의 구조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영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주어 다음에 서술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죠. 근데 우리 국어는 주어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서술어가 나오죠. 따라서 우리 국어가 서술어 중심 국어라는 하나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 단점이 있죠. 서술어가 제일 뒤에 오다 보니까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는, 그래서 다소 피논리적인 뭐 이런 측면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어에는 주어 다음에 서술어가 오기 때문에 그만큼 논리적이다라고는 이야기하죠. 따라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들의 어떤 사고에 상당히 밀접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언어 우위관이 있고요. 또 사고 우위관이 있습니다. 자, 언어 우위관은 언어가 없으면 사고가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바로 언어 우위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언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언어 우위관입니다. 두 번째 사고 우위관은 언어가 없어도 사고할 수 있다는 견해가 되는 거죠. 뭐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프랑스에서 우리 판소리 명창이 공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 판소리에 사용되는 언어가 상당히 전라도의 아주 절박한 하나의 사투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그들이 서로 공감을 이루면서 프랑스 시민들이 눈물도 흘리고 웃음도 웃고 막 그런 점에서 이러한 것들은 대체적으로 뭐와 관련되어 있겠느냐, 언어는 통하지 않았는데, 그런 점에서 결국 사고 우위관, 언어가 없어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점이 바로 사고 우위관과 관련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고는 여러 구체적인 것들을 일반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뭐와 연결될 수 있냐면 결국 이와 같은 것은 또 추상성이랄지 더 나아가서 소위 창조성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언어와 사고의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은 언어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언어의 기능과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하면 첫 번째가 표현적 기능이 있습니다. 화자의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기능. 자,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표현적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언어의 가장 일반적, 기초적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표현적 기능입니다. 대체로 감정이 중시가 되면 그러한 기능을 우리는 보통 정서적 기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금은 무게가 5g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사실을 믿는 것에 대한 판단을 얘기한 거죠. 이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의 표현적 기능에 속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어서 출발하시지요 라고 하는 누군가의 청자를 향한 나의 어떤 요청도 역시 표현적 기능이 됩니다. 이 책은 참 재미있다라고 하는 어떤 호감이랄지 나의 생각이랄지 느낌이랄지 또는 철수는 공부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내가 심리적으로 믿는 어떤 확신 이런 것들이 모두 표현적 기능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표출적 기능이 됩니다. 이 표출적 기능은 표현 또는 전달 의도 없이 무식고 나오는 본능적인 언어 사용이 표출적 기능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뭐 길을 가는데 뭐가 머리에 뚝 떨어졌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의도 없이 아이쿠! 라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표출적 기능이다라고 할 수 있죠. 보통 이제 언어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와 청자가 설정이 되는데 이런 표출적 기능은 청자가 없더라도 자기의 혼잣말로 정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통 언어적 기능에서 언어적 기능이 가장 미약한 것은 뭐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때 청자를 설정하기 어렵다는 점 또 청자를 설정하지 않아도 성립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통해서 답은 표출적 기능이라고 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표출적 기능이나 표현적 기능이 감정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죠. 하지만 표출적 기능과 표현적 기능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 의도성이 있느냐, 의도성이 없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체적으로 감탄사라 할지라도 자,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자, 우연히 길을 가다가 뭔가 떨어져서 아이쿠! 라고 하는 것은 의도성이 없으니까 표출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에 관해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볼 때 자 뭔가 무서운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내가 좀 연약한 모습으로 또 좀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무서운 장면이 나왔을 때 어머나 라고 놀랬다면 이거는 뭘까요? 똑같은 감탄사지만 이거는 표현적 기능일까요? 표출적 기능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표출적 기능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이거는 나름대로 의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감탄사라도 표현적 기능이라고 해야 된다. 따라서 상황이 주어지고 물어봤을 때 무조건 감탄사라고 해서 표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밖에 우리 기억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보 전달적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나 정보, 지식 등을 알려주는 기능이 일종의 정보 전달적 기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정보 전달적 기능을 그런 점

결국 뭐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 우리가 세계를 얼만큼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정보는 그만큼 양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 따라서 세계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비례하는 언어적 기능은 뭐냐? 그러면 정보 전달적 기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은 그렇다면 언어의 기능에 어떤 점에 좀 더 충실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정보 전달적 기능이죠. 따라서 수업이나 뉴스 같은 것은 이와 같은 정보 전달적 기능에 가장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감화적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자에게 특정 행위를 야기시키거나 금지시키는 기능을 소위 감화적 기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보통 이제 우리 국어의 문장의 어떤 형태, 문장의 그런 어떤 유형으로서는 명령문, 청의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감화적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의문문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평서문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것들은 약간 직접적이라기보다는 약간 간접적인 그런 어떤 감화적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평서문 같은 경우에 있어서 보면 이곳은 금연구역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게 평서문입니다. 자, 다형태로 끝난 평서문이 되는데 이와 같은 것도 그런 문구를 봤을 때, 그런 글을 봤을 때 행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이와 같이 감화적 기능이라는 것은 결국 행동의 어떤 제약이나 또는 행동의 변화나 심리적 변화를 가져오는 기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의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문문도 역시 볼 수 있겠죠. 결국 의문을 할 때 뭔가 몰라서 묻는 형태를 취하는 게 의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같은 경우가 있죠. 날씨가 덥습니다. 딱 그랬을 때 뭐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좀 날씨가 더우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에어컨 좀 틀어줄 수 있니? 자, 나는 뭐 하지 않았습니까? 명령하지 않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은 행동에 옮기겠죠. 이와 같은 것이 감화적 기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좀 약간 문법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에 있어서 보면 종결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뭐 평서형 종결음이, 뭐 의문형 종결음이, 명령형 종결음이, 뭐 청의형 종결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각각의 그 의미는 나름대로 문법적 의미를 갖고 있죠. 명령형의 그런 어미를 쓰게 되면 명령적 의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문형 어미를 쓰면 의문문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의문문이나 평서문은 거기에 뭐는 아닙니까? 명령문이나 청의문의 그런 어떤 내용적 요소를 갖고 있지는 않죠. 형태로는. 하지만 그 종결음과 그 기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따라서 창문 좀 열어줄 수 있니? 라는 묻는 형태를 취했지만 그 속에는 바로 이와 같은 지령적, 감화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점. 따라서 종결음과 그 기능이 일치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찾는다면 평서문이랄지 의문문의 형식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변화를 요구하고 있거나 뭔가 행동의 어떤 변화를 갖다 가져오게 하는 이런 것들 기능이 있다면 이것은 지령적 기능, 감화적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속담이나 격언 또는 표어 또는 포스터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행동의 또 변화, 심리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감화적 기능의 범주에 넣어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여주는 어서 학교에 가거라, 여기는 금연 장소입니다, 좀 더 일찍 일어나자라고 하는 형태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감화적 기능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가와 관련돼서 보면 여러분들 구지가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요? 구와 구와 숙이 현역 약불 약불 현역 번작기강이라. 가보가 가보가 머리를 드러내라. 머리를 드러내지 않으면 내 너를 구워먹으리라 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이것이 제시가 된 상태에서 다음 주 이와 관련된 언어적 기능이 뭘까요? 한다면 뭔가를 요구하고 있고 상대방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슨 기능? 그렇습니다. 감화적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화적 기능, 다른 말로는 지령적 기능, 용어적 선택은 출제자의 마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지령적 기능으로 나올 수도 있고 감화적 기능으로 나올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통제적 기능, 통제적 기능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좀 동자가 좀 그런데요. 자, 어쨌든 이와 같은 감화적 기능, 통제적 기능 또는 여기서는 지령적 기능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친교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친교적 기능이라는 것은 화자와 청자의 유대관계를 확보하는 기능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유대관계를 확보한다. 상당히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대본에 있어서 우리가 인사말을 제시할 때가 많아요. 예시로서. 그래서 인사말이 나와

그러면 대체로 이것은 우리가 유대적 관계를 갖다가 깊게 하기 위한 또는 확보하기 위한 또는 본격적인 어떤 대화, 본격적인 어떤 언어적 기능을 수행하기 전에 전 단계로서 그런 분위기를 좀더 부드럽게 하고자 하는 언어적 기능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와 같은 신교적 기능은 뭐가 중시되지 않느냐? 잘 중요하겠죠? 관습적 의미가 중시되지 않는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친교적 기능이다. 따라서 친교적 기능은 관습적 의미 또는 사전적 의미 이런 것을 중시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다음 같은 상황을 통해서 이 언어적 기능이 결국 똑같은 말이지만 그것이 상황에 따라 여러 기능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특별한 의미 없이 친근함을 나타낼 때 사용되면 이거는 인사말이죠. 오늘 날씨 참 좋다. 그렇게 할수 있죠. 그러게 말해 참 좋네 라고 얘기했다면 이거는 바로 무슨 기능? 친교적 기능이다. 다른 말로는 뭐 사교적 기능이다. 또는 친화적 기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주어졌다고 봅시다. 운동을 하러 나가지 않으려는 딸에게 엄마가 말하는 경우가 바로 사용됐다면, 그때 사용됐다면 이와 같은 것은 무슨 기능? 예, 그렇죠. 가마적 기능이다. 운동 좀 해! 라고 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 되겠죠. 뭐 그런 점에서 가마적 기능으로 볼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똑같은 말이라도 오늘 날씨가 참 좋다라는 말이 한국으로 귀국하려는 사람에게 오늘의 날씨를 알려줬다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해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측면을 본다면 이것이 바로 정보 전달적 기능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 가운데 하나였던 문장이 주어진 상태에서 하나의 문장은 오직 오로지 하나의 기능만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또 주어진 언어적 상황에 따라서 동일한 말일지라도 그와 같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소설 가운데 김유정의 동백꽃에서 점순이가 나에 대해서 결국 감자를 갖다 주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한참 일하고 있는데 그때 점순이가 와서 뭐 합니까? 감자 속에서 꺼내면서 니네 집 이거 없지라고 얘기하죠. 자, 사실 니네 집 이거 없지라는 의문의 형태는 그 상대방에게 물음을 통해서 니네 집에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점순이의 하나의 나를 향한 접근의 방식, 인사의 방식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언급이 될수 있습니다. 예시 중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때 거기에서 적용되는 기능은 혹시라도 그것을 다른 말로, 다른 기능으로 이해되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건너는 인사의 방식으로 봐서 사교적 기능, 친교적 기능이라고 봐야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친교적 기능이다, 친화적 기능이다, 또는 사교적 기능이다. 이것들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유대적 관계를 갖다가 돈독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도 서로 간에 뭘 해야 돼요? 인사를 잘 나누면서 사는 거. 인사가 가장 결국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그런 어떤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친교적 기능이다, 친화적 기능이다, 사교적 기능 봤습니다. 다음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학적 기능이 있습니다. 미학적 기능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자, 화자에 의해서 쓰인 말은 화자의 의식적, 무의식적 노력에 의해 되도록 듣기 좋은 짜임새를 가지려고 한다. 이것을 우리는 미학적 기능이다. 또는 이제 미학적 기능을 뭐라고 하느냐면 미적 기능이다. 미적 기능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학적 기능을 언어를 꾸민다는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주로 어디서 많이 활용하냐면 문학에서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미적 기능을 문학적 기능이다 또는 시적 기능이다 또는 여기서 미학적 기능, 미적 기능이라고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바둑이와 순이가 있습니다. 자, 보통 바둑이와 순이 하면 바둑이가 하나, 둘, 셋, 넷 되고요. 순이가 두 음절이 되죠. 물론 이제 와를 뺀다면 삼음절 단어가 있고 이음절 단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삼음절 단어가 길죠. 근데 우리 언중들의 일반적인 어떤 언어적 뭐랄까요? 습관이라고 한다면 짧은 음절을 앞에 대고 긴 음절을 뒤에 두는 습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순이와 바둑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도 보면 시각처럼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안정감 있게 보입니까? 예, 그렇죠? 바둑이와 순이보다는 순이와 바둑이. 자,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의도성을 가지고 언어의 어떤 음절수의 배열을 그렇게 고려해서 배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다 언어에 있어서 무슨 기능? 그렇죠. 미학적 기능, 미적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콩식문대 콩나고 팥식문대 팥난다라는 하나의 또 수사법적 차원에서 보면 대꾸의 형태를 갖는다 볼수 있겠죠. 자, 이런 것은 대체로 대꾸는 통사적 구조가 비슷한, 통사적 구조가 유사한 구조를 갖다가 병치시켜 놓는 것을 우리는 대꾸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맥락에서 이것도 나름대로 고려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학적 기능, 이와 같은 미적 기능, 이것은 다분히 앞서 살펴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의도성이 다분히 들어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따라서 의도성을 가지고 언어를 배치하거나 언어를 꾸미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미학적 기능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아까 미학적 기능을 우리가 시적 기능이라고 이야기도 했는데, 자, 그 점에서 우리가 김소월의 진달래꽃, 상당히 유명한 시죠? 그리고 김소월을 일약 스타 시인으로 결국 만들어줬던 대표적인 시가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게 되면 나보기가 역겨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칠 음절이고요. 가실 때가 하나 둘셋넷 다섯 오입니다. 자, 뒤에 한번 볼까요? 말없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따라서 말없이 고이 보내 칠이 되고요. 드리오리다가 오. 따라서 나처럼 음절수를 고려해서 배치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칠오죠. 따라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라고 하는 칠오째 음수를 나름대로 고려해서 작가가 이와 같은 언어들, 단어들을 배치했다 볼수 있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음보라는 게 있습니다. 음보. 음보가 있는데, 음보. 자, 요게 관련돼서 이해하면 되겠는데, 자, 음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뭐냐면, 좀더 명확하게 써주겠습니다. 음보. 자, 시간의 등장성과 관련된 게 음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같은 시간을 들여서 읽어주는 단위를 음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통 음보는 두 음절에서 칠 음절을 하나의 음보로 보는 거죠. 자, 그럼 음보상에 볼 때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귀칙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됐죠? 자, 몇번 반복합니까? 세 번, 세번 나왔죠? 말 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형태를 우리는 삼음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서정미인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라고 하는 형태. 뭐 도라지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삼음보 형태. 따라서 평민계층에 의해서 주로 가창되어졌던, 불려졌던 노래들이 바로 삼음보 형태인데.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문학과 관련해서 한번 설명할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김소월이 뭐 민요시인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은 전통적인 그런 운요를 계승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닉네임이 붙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무슨 기능? 미학적 기능이다. 알겠죠? 자, 다음 다른 말로 미적 기능이다, 시적 기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식 정보 보존의 기능도 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워낙 많은 대체적으로 디지털이라고 할까요? 디지털 녹음기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수만 장, 수백만 장 아주 뭐 많은 양들을 저장 보관할 수 있는 기술들이 발달돼서 이것들은 뭐 보편적으로 언어를 통해서 지식을 보존한다. 그러나 또 보존자 장치를 통해서 얼마든지 많은 정보를 우리는 축적할 수 있다. 내 머릿속뿐만 아니라 외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많은 매체들이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지식 정보를 보존한다. 그런 지식 정보를 보존할 때 가장 도구로 사용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건 그건 언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언어의 기능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한다면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언어의 어떤 일반적 이해부터 시작해서 결국 언어의 기능까지, 언어와 인간, 그다음에 언어의 기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어적인 측면에서 꼭 기억해 둬야 할 그런 어떤 상식적 차원의 내용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몇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아는 것은 뭐냐? 언어가 없으면 생존은 가능하지만 사회에서는 불가능해진다. 예, 맞는 내용이었죠. 문화의 발전 정도와 언어의 추상적, 복잡성의 정도와 관계는 관계가 없다. 맞죠? 대체로 문화가 우수한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도 있고 그렇지 못한 나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언어의 추상성이나 복잡성과의 관계는 없습니다. 세 번째, 특정 종족과 언어 사이는 본질적인 연관성이 없다. 민족과는 불가분 관계에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뭐 이런 점도 맞는 내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언어와 문화 사이에는 불가분 관계가 성립다. 불가분 관계가 없다고 했죠. 문제의 답은 4번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언어는 인간의 무엇을 지배합니까? 그렇죠. 사고를 지배한다. 자, 인간은 사고를 지배한다.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고 했죠. 따라서 거기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언어 우위관, 사고 우위관이 있다고 했죠. 따라서 언어가 없어도 생각할 수 있다? 예, 사고 우위관. 언어가 있어야 생각할 수 있다? 그렇죠. 언어 우위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 부분은 있겠죠. 옛날에 뭐 가스통이 있습니다. 뭐 가스통이 있는데 거기서 예, 담배를 가득 피우고 있어요. 가스통이 있는데 뭐가 지배했을까요? 그 사람은. 예, 사고가 지배했죠. 뭐 괜찮을 거야 해서 피웠겠죠. 뭐 그런 점도 어떤 상황을 주어져서 언어와 사고의 관계성을 물어볼 수도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세 번째.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뭐냐? 대체 언어는 언어가 말하는 사람과 관련되는 상황이다. 말하는 사람은 현실 세계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라든가 다른 섬세한 감정까지도 언어로 표현하게 된다. 자, 감정까지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는 말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에 따라 다시 몇 가지로 나눈다. 뭐 확신이다, 판단이다, 뭐 이건 요청이다. 나눌 수 있다겠죠. 이와 관련된 건 표현적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시간 우리는 언어에 있어서 이해와 언어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어떻게 들었습니까? 예. 아무래도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철저히 하시고요. 다음 시간을 기약하고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시험 대비 강좌, 우리가 2차 1과목을 담당하는 홍덕기입니다. 자, 이 시간부터 손해평가사 준비하시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한 다섯 강좌를 통하여 계략적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시간인데요. 첫 시간, 맨 처음에 우리가 왜 이런 게 필요하고 또 우리 이 과목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를 먼저 설명드릴 텐데요. 자, 우리 농업재해보험이 왜 필요한가 이건데, 자, 농업재해보험 말 그대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닥치는 여러 가지 재해에 대해서 자, 이걸 보장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도입이 된 건데, 그럼 왜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냐면, 자, 농업재해는 참 특수성이 많습니다. 자, 어떤 특수성이 있냐? 우리가 농사는요, 자연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는 그런 농사자, 작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 환경의 피해가 꽤 큽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점점 더 폭우랄지, 폭설, 폭염,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되는 추세다 보니까 농사 짓는 분한테 당신네들이 다 알아서 이거 감당하시오, 이렇게 하기가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어느 정도 예측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 또 이러한

제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범위가 광범위하죠. 자, 이러한 특수성도 있고요. 또 농업 경영에 높은 위험성이 있다 그러는데, 자, 우리 다른 산업과 관련 이제 농업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생산 과정에서 닥치는 위험들, 특히 파종을 해서 수확하기까지 생산량을 중간에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공산품 같은 경우는 만약 물량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적당히 조절해서 좀 줄인다든가 하는데 농작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생산 과정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병충해랄지 이런 피해로 인하여 예상치 못하게 수확량이 준다든가. 자, 이런 위험이 있고요. 또 가격에 따른 위험. 그러니까 이걸 출하할 때 풍년이 들어도 문제입니다. 많은 농작물이 출하가 되면 가격이 폭락합니다. 자, 그럼 거기에 따른 수입이 감소되는 위험들. 또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따른 또 수입 개방 정책에 따른 이러한 위험들. 자, 이러한 각종 높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손실을 보장해 주자. 자, 이렇게 해서 도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적 재해 대책과 한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자면 폭우가 쏟아집니다. 또 폭설이 쏟아져요. 그러면 국가는요, 군경을 동원하여 어느 정도 복구는 해줍니다. 그래서 무너진 하우스 이렇게 들춰내고 또 토사가 휩쓸려 농작물 덮쳤다면 그것을 이제 어느 정도 정비하죠.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작물에 대한 피해를 손해보상해 주면 이것까지는 국가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작물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하죠? 바로 이런 농업재해보험을 통하여 좀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하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입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농업재해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개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이제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으로 구분되는데요. 자, 근거법령은 농업재해보험법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차 과목을 공부하시다 보면 제2과목에 농업재해보험 법령이 있죠? 자, 근거 법령은 여기에 따라서 보장이 되고요. 자, 도입은요, 실은 가축이 먼저 도입이 됐어요. 1997년도부터 도입이 됐고, 그 이후에 2001년도 농작물재해보험이 이렇게 도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한 25년 이렇게 좀꽤 많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품목은요, 해마다 늘어납니다. 그래서 맨 처음 이제 시범 사업을 통하여 점점 품목을 늘려서 이번 2024년도 약관 기준으로 76개. 그리고 이제 이번 2025년도 약관을 가지고 우리가 2026년도에 그걸 토대로 이제 이론서를 만들어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몇 가지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추가되는데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이 녹두와 생강, 참깨 이렇게. 자,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농작물 품목은 늘어나서 농가를 많이 이제 보장해주겠다 이런 추세고요. 가축은 총 16개 축종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 가축인 소, 돼지, 말, 그리고 이제 가금류, 닭, 오리, 꽁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기타 가축에서 뭐 꿀벌 비롯한 이런 것들 다 보장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누가 담당하느냐? 보통 우리 보험회사라고 그러잖아요. 자, 여기서는 이제 재해보험 사업자란 말을 쓰는데.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NH 농협 손해보험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이 제도가 도입될 때는 민영보험회사도 들어왔는데 그때 굉장히 피해가 컸어요. 태풍 피해가. 그러다 보니까 이 태풍 피해는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광역적으로 발생하잖아요. 보험회사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 이건 수익 사업이 안 되구나 하고 손 들고 다 떨어져 나갔어요. 자, 그래서 현재 NH 손보가 일종의 총대를 메고 이걸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축재해보험 이제 NH뿐만 아니라 기타 민영보험회사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태풍이랄지 뭐 폭우 폭설에 따른 광범위한 위험이 그렇게 비교적 적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민영보험회사도 있고요. 그러면 자, 어떠한 재해를 보장하느냐인데 크게 이제 종합위험, 특정위험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종합위험이란 말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그러니까 모든 자연재해가 다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수해. 뭐 많진 않습니다만은 새나 짐승에 의한 피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재. 특히 이제 비닐하우스랄지 축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화재로 인한 피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 이제 병충해가 보장이 되는데 이걸 다 보장해 주는 게 종합위험이에요. 특히 이제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요. 태풍, 강풍, 우박, 동상해 이러한 다양한 이런 자연재해들이 다 보상해 주는 게 종합위험이고요. 특정위험은 자, 이러한 자연재해 중에서도 특정 재해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는 거. 그래서 이제 품목에 따라 이 중에 태풍, 강풍이나 우박, 지진 같은
일부 제의에 대해서만 보장받겠다. 이런 상품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보장받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축은 자연재해, 화재, 질병, 특히 가축은 질병이 이렇게 이제 좀 추가가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포상 이제 품목이 돼서 이런 보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농작물 재해보험이랄지 가축재해보험은요, 일명 정책보험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 국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는데 쉽게 가입하기가 좀 꺼려져요. 왜? 그만큼 농가가 형평이 되는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농가 가입한 사람들이 내야 되는 보험료가 있는데 이런 보험료를 정부가 33%에서 한60% 정도 이렇게 지원해주고 또 부가보험료는 이제 재해보험 사업자가 부담하는 일종의 경영비, 운영비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100%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보험 사업이 유지되게끔 자, 이렇게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농가 가입한 농가가 부담해야 될 보험료의 자, 50%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재해보험 사업이 또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이건데요. 자, 먼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무부서로서 다시 말해 정부 역할을 감당하는 게 바로 농림부입니다. 그래서 재해보험 사업 정책을 수립하고요. 그리고 사업 시행 지침을 마련해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운영이 되게끔. 그리고 방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정책보험으로서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을 하는데, 자, 그런 것을 감당하는 게 이제 농림부고요. 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걸 관리하는 것은 어디냐? 농업정책보험금이요. 이걸 이제 줄여서 이제 우리가 농금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여기에다 위탁을 해서 모든 사업 관리는 여기에서 감당하게끔,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해보험 상품 연구 보급을 하거나 또 보험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네, 점검하는 거. 그리고 손해평가사 제도 운영을 자, 여기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교재 있잖아요. 그 교재가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교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해보험 사업 약정을 체결하는데, 자, 이 약정은 뭐냐면 이거예요. 재해보험 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해서, 자, 이 사업자가 이 보험 제도를 운영하게끔. 자, 그러면 내가 이 보험 사업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 이 농구망과 약정을 통하여, 자, 이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들이 이 보험 사업에 대한 시행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고요. 그리고 손해 평가를 위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입된 그 농가별로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를 여기서 이제 담당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손해 발생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하는 거. 자, 이런 것을 재해보험 사업자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손해평가인 제도가 있어요. 지금 우리 손해평가사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앞에서 봤듯이 2001년도에 도입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평가할 수 있는 전문 자격을 갖춘 손해평가사 제도는 좀 늦게 생겼어요. 2015년도. 그런데 그 전에 그런 평가를 담당할 사람이 누구였냐? 자, 손해평가인을 위촉을 해서 이 역할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 재해보험 사업자가 자, 이런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데, 자, 먼저 보험 모집도 다 위탁을 해요. 그래서 지역 농협이랄지 품목 농협이 있는데, 자, 품목 농협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품목별로 그것만 취급하는 농협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 농협에다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걸 맡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평가도 자, 손해사정법인, 그리고 한국농업재해보험협회, 그리고 한국손해평가사협회, 자, 여기에다 위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자, 여기에서 이제 보험을 모집하기 때문에 이제 보험에 가입하겠다는 농가와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리고 이제 평가는 여기다 맡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손해사정사나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들이 여기에 말하자면 소속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를 위탁해서 평가를 맡기면 이들이 자, 이런 가입된 농가 보험사고 발생 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평가한 것에 대해서 자, 여기에서 보험금이 지급되고 이런 수당을 이 재해보험 사업자 여기에서 이렇게 주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손해평가와 관련하여 지금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요, 자, 2차 1과목은 자, 무엇을 배우는가?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크게 네 파트로 나누죠. 자, 그래서 보험의 이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재해보험 특성과 필요성. 일종의 총칙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보험의 이해 같은 경우는 우리도 보험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 어느 정도 기본 배경 지식은 있어야 된다 해서 최근에 도입이 되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게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입니다. 자, 이두 가지가 실질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농작물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크게 자, 두 가지인데, 자, 보통 우리 상품 구성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다시 보면 과수품목, 그 다음에 농작물, 밭작물, 자,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갈 텐데, 각 품목별로 우리가 배워나가는 순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보험의 목적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과수품목, 농작물, 밭작물, 그런 품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보장하는 제휴와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자, 이렇게 묶어서 어떤 것을 보장받고 어떤 것은 보장받지 않는지, 자, 그 내용을 우리가 다루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 기간입니다. 자, 우리 농작물 같은 경우는 이제 파종을 해서 수확하기까지, 이제 생육 기간이죠. 그 생육 기간 중에 발생하는 보험 사고. 주로 이제 자연재해인데,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보상을 받는데, 무조건 다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기간 안에. 자, 그래서 보험 기간 안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런 각 품목별로 보험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자, 이거 우리가 정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거죠. 자, 그래서 보험에 가입할 때 얼마로 가입을 할 건지. 그리고 보험에 가입하는 그 금액을 한도로 이제 보험료가 책정이 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또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약 인수 관련 수확량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농작물 같은 건 그러잖아요. 보험에 먼저 가입하려면 파종을 하고 수확할 때까지 그한해 동안에 농사를 짓는데 얼마만큼 수확할 수 있는지 이 수확량을 기준으로 보험 가입 금액이 책정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올해도 얼마만큼 수확할 수 있을지 예상되는 수확량을 어때? 미리 좀 분석해서 파악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가입 수확량을 정해서 보험 가입 금액이 책정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이제 보험료와 보험금이 각각 책정이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주로 우리가 다루고요.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계약 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자, 보험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생육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토양 조건이랄지 기상 조건이랄지 그게 맞아야 잘 자라거든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 땅덩이에서 어떤 작물이 전국에 다 골고루 잘 자랄 수 있냐? 그렇지 못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가입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입 자격. 실질적으로 이제 농사를 짓는 농가가 가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입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자, 무조건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야 가입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 조건에 대해서 이제 좀 다루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인수 제한 목적물이다 있는데, 자, 우리 같은 경우 이제 농작물은 그러잖아요. 특징이. 자, 보통 파종하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수확하는 시점이 거의 계절에 맞춰서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때를 놓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파종해야 되는 시점, 정식을 해야 되는 시점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이게 기간이 늦거나 그러면 안 되죠. 또 현재 보장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 이제 자꾸자꾸 이제 보험 상품을 개발해서 이제 권장을 하는데 아직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전국적으로 확대되기에는 아직 조금 미비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따져서 가입할 수 있는 거, 가입할 수 없는 거 이런 게 이제 분류가 되는데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2차 1과목은 자, 이런 내용을 주로 다루는 다시 말해, 보험에 가입하기 단계. 자, 우리 1과목은 보험에 가입하는 단계를 다루고, 그 다음에 2과목은요, 이제 보험에 가입했어요. 자, 보험 사고가 발생해요. 그러면 손해평가를 해서 그 평가를 통하여 손실이 어느 정도 났는지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 그게 2과목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1과목에서 배우는 이제 사업 시행 주요 내용을 좀 간단히 살펴보자면, 자, 먼저 계약자. 그러니까 이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가입자죠? 가입 자격과 요건을 살펴보자면, 자, 일단 여기에서는 농작물에 대해서만 볼 거예요. 우리 가축은 뒤쪽에서.

따로 보겠습니다. 자, 농작물 지휘보험 가입 자격 같은 경우는요. 자, 사업 실시 지역에서 보험 대상 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개인이나 법인. 그러니까 개인도 가입할 수 있고 법인도 가입할 수 있는데 주로 이제 영농법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보험 다 전국에서 공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방금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어떤 특정 작물은 토양이랄지 기상 조건 이런 게 맞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생육 환경이 잘 맞는 그 지역에서는 그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험 상품이 가입이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특용 작물이랄지 그 지역에서만 자라는 특산물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입할 수 있는 지역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점점 더 이제 확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보험 상품으로 가입이 안 되는 지금 시범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입 대상이 되는 작물을 이제 말하자면 가입을 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람이 가입합니다. 그래서 나는 농지는 소유하고 있는데 내가 농사지을 상황이 안 돼서 이걸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줘요. 그럼 실제로 그 농지를 임차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말하자면 가입을 하게 되어 있다. 그 얘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입 요건을 보면요. 자, 일단, 방금처럼 말했듯이 그 상품이 실시되는 지역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 일정 규모 이상을 되어야 돼.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최저 가입 금액이 있고요. 최저 가입 면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을 충족을 해야 우리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정부로부터 이제 보험료 이렇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걸 입증해야 해요. 그러려면 일정한 경작지가 있어야 되고요. 또 1년에 며칠 이상 의무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고, 또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산물을 판매를 해서 수익을 일정 금액 이상. 그렇게 해서 농사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말하자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데요. 나는 정부로부터 지원 받지 않겠어요라고 하면 자, 이두 가지만 갖춰도 일단은 가입은 할수 있어요. 단지 이제 이거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이제 품목들이죠. 크게 과수작물이 있고요. 자, 품목들이 꽤 많죠. 그리고 논작물이 있습니다. 자, 논에서 이제 키우는 작물인데, 자, 벼, 밀, 보리, 귀리 이런 품목이 있고요. 밭작물이 이제 품목 종류가 많죠. 자, 인삼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늘, 양파, 양배추 또는 브로콜리, 고추 쭉 있는데, 꽤 작물 품종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하우스에서 키우는 작물 이러잖아요. 그래서 농업용 시설물에서 키우는 작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버섯도 마찬가지. 자, 우리가 버섯 제비사러 가는데 여기에서 키우는 작물, 즉 버섯 작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우스에서 키우는 것은 이제 보험의 가입 대상이 하우스 자체도 가입이 되고요. 그 다음 하우스는 아무래도 외부와 차단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키우는 작물이 생육 환경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이걸 키우기 위한 양액시설이랄지, 또는 송풍, 황풍시설이랄지, 또는 관수시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부대시설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가입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키우는 작물들이 있죠. 자, 이런 작물들. 크게 이제 화훼류와 비화훼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훼류 중에서도 이렇게 네 개의 품목이 현재 가입 대상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우리가 흔히 채소라고 하는 것들 꽤 많이 우리가 이렇게 가입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버섯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섯을 키우는 우리가 하우스가 있고요. 부대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버섯 작물 같은 경우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에서 위네개 품목만 현재 가입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들 보험의 목적, 이제 보험에 가입했을 때 이들이 이제 보상을 받는 그런 거고요. 그럼 이제 이들이 어떤 피해를 입어야 이제 보상을 받느냐인데, 자, 여기서 이제 보장하는 재해는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자연재해입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를 보면 종류가 많죠? 그래서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강풍, 자, 이런 피해들이 쭉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수의 피해도 있고요. 그리고 자, 화재에 의한 피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제 보상이 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보상을 어떤 방식으로 해주느냐 이건데,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특정위험 방식과 종합위험 방식인데, 그럼 이런 재해가 발생했다 해서 다 보상해 준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종합위험 그래요. 그러니까 종합위험이라는 것은 방금 말했듯이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이러한 것을 다 보장해 주는 거. 그런데 특정위험은 그중에 특정 재해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는 이런 상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재해도 보장 방식이 둘로 나눠지는데, 특정위험 방식은 현재 인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 같은 경우는 특정위험 정해진 몇 가지 재해에 대해서 보상받고요. 그리고 이제 종합위험이 이제 대부분인데, 이 종합위험은 또 다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적과전 종합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과, 배, 단감, 떨분감 해가지고 이제 과수사종인데, 여기서 적과전 위험이란 말은 적과하기 전에는, 우리가 적과가 소위 속가내기라고 그러죠. 과수는 해거리라는 게 있어요. 한 해는 많이 열리고 한 해는 적게 열리니까 해마다 일정하게 우리가 수확을 하기 위해서 적당히 속가내기를 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이제 적과인데요. 그러면 보험 기간을 봤을 때 적과하기 전에는 종합위험 다 보장해주고요. 적과 이후에는 특정 위험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일종의 그런 방식. 그 다음에 수확 전 종합위험. 복분자나 모화과가 대표적인 품목인데요. 말 그대로 수확하기 전에는 뭐예요? 종합위험. 그 다음에 수확기 이후는 특정 위험에 대해서 보장하는 이런 상품이 있고요. 이들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 다 종합위험. 그러니까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다 보장받는 그런 방식으로 보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종합위험 방식은요, 또 특약에 따라 이렇게 다 보장해주지만 저는요, 이거 보장 안 받을래요? 해서 부보장 특약이 있어요. 부보장. 그래서 이제 품목마다 따로 이렇게 보장받지 않을래요? 해서 특약을 가입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것은 보장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왜 그러냐? 보험회사가 소위 담보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인데, 이런 건 보상해 주느냐? 아니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의도적으로 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때요? 우연히 발생한 사고라고 볼수 없죠? 그래서 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보험 사기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또 수확기에 마찬가지. 수확기가 되면 농가는 어때요? 적정히 수확을 해야죠. 그런데 이들 수확을 해야 될 이들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수확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 이것은 어때요?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줄 의무가 없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쭉 있는데, 대부분 공통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면 이제 제초 작업, 시비 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 활동은 해야 되죠. 농사를 짓는 농업인으로서 기본적인 이건 영농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마저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해, 이런 것은 우연적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보상하지 않고요. 그 외에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보상하지 않는 손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보상은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럼 이제 보장 유형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런 재해로 인하여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수확량 감소죠. 그러니까 올해 농사를 지어서 이만큼 수확할 수 있을 거야라고 예상을 해서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수확을 하다 보니까 수확량이 줄었어요. 왜? 태풍이랄지 강풍이랄지 냉이랄지 이러한 재해로 인해 수확량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 수확량을 보장하는 게 바로 수확량 감소 보장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보장을 무조건 다 해주느냐? 우리 보험 제도라는 게 그러잖아요.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될 자기 부담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공제하고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게 이제 60에서 90%. 가장 많은 상품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또 어떤 품목들은요, 생산비 보장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이런 품목들은 수확량을 조사하기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 발생 시점까지, 어때요? 들어간 비용. 이 생산비를 보장해주는 그런 품목이 있습니다.
그럼 이들 품목도요.

0: 일단 자기 부담금은 차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담해야 될 것은 어느 정도 공제하고 이제 보험금이 지급되는 자,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이제 시설입니다. 자, 우리 시설 같은 게 이제 비가림 시설, 해가림 시설, 그리고 이제 원예 시설 그러잖아요. 하우스 같은 거. 자, 이런 시설 같은 경우, 자, 폭설이 무너졌어요. 그럼 다시 복구를 해야죠. 자, 그래서 이런 시설은요, 이걸 다시 원상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보장해주는, 자, 이런 형태로 보험금이 책정이 됩니다. 물론 자기 부담금은 공제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앞에서 봤던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자, 이러한 방식으로 보장을 해주는 자,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품목별로 이제 보험 가입을 하는데 자, 이것도 어떻게 가입을 하느냐 이건데 자, 농작물 같은 경우는요. 자, 이거는 필지에 관계없이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 필지라는 말은 사람 인위적으로 토지 금을 그어서 소유권은 이제 범위로 삼거든요. 자,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필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만 여기가 자, 23번지, 24번지, 뭐 35번지 이렇게 있다. 그러면 필지에 관계없이 이 말은 필지로 토지가 나누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거 구분 없이 자,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러면 이 전체가 다한 개의 농지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 필지가 이렇게 논두렁이랄지, 농수로랄지, 또는 경운기가 다니는 도로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면, 이때는 농지가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개로 가입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자, 농업용 시설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통 단지 단위인데, 이 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이렇게 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천이 흐르는 이렇게 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또, 길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면 여기에 이제 하우스가 자 이렇게 세 개가 있다 그러면 이걸 이제 한 단지로 이렇게 가입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험 판매 같은 경우는요 우리 농작물은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생육 시기와 연계해서 판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파종을 해서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면 파종하는 시점에 보통 보험을 가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인 계략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첫 시간은요, 우리가 이제 보험에 가입하기 전 전체적인 농작물 보험 제도, 일종의 총칙이라 보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목소리)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다툴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독학사 국어를 담당한 임재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언어와 인간, 언어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와 인간입니다. 언어는,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언어가 있어야 인간으로서 존재한다라는 말이 있죠. 따라서, 언어는 사람과 동물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언어가 없어도 생존은 가능하지만, 사회생활은 불가능해진다라고 할수 있죠.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사회적인 어떤 규칙이나 법, 어떤 제도, 이와 관련돼서 서로 소통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언어는

결국 생존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사회에 사는 데서는 필수 조건이다. 이것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언어와 민족, 언어와 사회 또는 언어와 뭐 사고 등등 여러 가지 언어와 관련된, 즉 인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텐데요. 여기서 좀더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언어와 민족입니다. 언어는 민족을 배경으로 형성되나 민족과는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 자, 민족을 배경으로 형성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불가분한 관계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우리가 해외 나가서 우리가 입양하거나 또는 2세, 3세로 태어났을 때 그들이 우리의 어떤 민족의 한 구성원이지만 우리의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 많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언어와 민족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따라서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언어와 사회입니다. 언어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 공동체를 위주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런 측면에서 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더이 내용들이 출연이 문제 속에 선지로서 선정될 수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언어는 언중들의 사회적 약속이다라고 얘기했죠. 자, 이런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개인이 임으로 고칠 수가 없는. 그래서 그 앞서 이제 우리가 차후에 좀 살펴볼 내용이겠지만 언어의 일반성에 사회성과도 연결되는 내용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언어는 또한 사회적 산물이다. 사회적 소산이다 또는 사회적 산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언어는 화자와 청자 또는 청자의 나이, 직업, 성별, 학력, 경제력 등 고정된 사회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 이 밖에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언어는 사회 구성원들이 그 공동체를 위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 다소 이런 것 같은 의미는 언어는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구조와 때려야 그래서 뗄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 이것이 바로 언어와 사회, 언어와 사회와 때려야 뗄수 없는 사회성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자, 언어와 문화입니다. 언어는 문화의 한 요소이자 문화를 창조하는 수단이 된다. 그래서 결국 언어는 문화의 거울이란 말이 있죠. 따라서 그 삶에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이 언어 속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라는 것이 언어와 문화의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농사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런 점에서 농사 용어가 발달됐다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누쿠어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보면 이누코족이 사용되는 이누코어, 그것들은 눈과 밀접한 삶의 현실이기 때문에 눈과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발달했죠. 따라서 뭐 단단한 눈, 또는 집을 짓는 눈, 또는 뭐 먹을 수 있는 눈 등등 상당히 눈에 대해서 세분화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오스트레일리아, 거기는 이제 모래와 관련된 어휘들이 많이 발달됐죠. 자, 이런 것들은 언어와 문화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가 변동하게 되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언어라 볼수 있죠. 따라서 문화 변동에 따라서 언어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런 점에서 고려한다면 결국 문화와 언어는 뭐라고 볼 수가 없을까요? 불가분한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따라서 혹시라도 시험지 가운데 다음 중에서 언어와 불가분하고 있지 않는 것, 라고 할 때, 만약에 언어와 문화를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라고 한다면 틀린 것이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와 사고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잘 이해해 두기 바랍니다. 언어와 사고는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한 국민의 사고방식이나 세계관이 다른 국민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 국민이 사용하는 언어의 구조가 다른 국민이 쓰고 있는 언어의 구조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영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주어 다음에 서술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죠. 근데 우리 국어는 주어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서술어가 나오죠. 따라서 우리 국어가 서술어 중심 국어라는 하나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단점이 있죠. 서술어가 제일 뒤에 오다 보니까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는, 그래서 다소 피논리적인 뭐 이런 측면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어에는 주어 다음에 서술어가 오기 때문에 그만큼 논리적이다라고는 이야기하죠. 따라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들의 어떤 사고에 상당히 밀접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언어 우위관이 있고요. 또 사고 우위관이 있습니다. 자, 언어 우위관은 언어가 없

있으면 사고가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바로 언어 우위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언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언어 우위관입니다. 두 번째 사고 우위관은 언어가 없어도 사고할 수 있다는 견해가 되는 거죠. 뭐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프랑스에서 우리 판소리 명창이 공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 판소리에 사용되는 언어가 상당히 전라도의 아주 절박한 하나의 사투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그들이 서로 공감을 이루면서 프랑스 시민들이 눈물도 흘리고 웃음도 웃고 막 그런 점에서 이러한 것들은 대체적으로 뭐와 관련되어 있겠느냐? 언어는 통하지 않았는데 그런 점에서 결국 사고 우위관, 언어가 없어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점이 바로 사고 우위관과 관련되다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고는 여러 구체적인 것들을 일반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뭐와 연결될 수 있냐면 결국 이와 같은 것은 어떤 추상성이랄지 더 나아가서 소위 창조성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언어와 사고의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은 언어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언어의 기능과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하면 첫 번째가 표현적 기능이 있습니다. 화자의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기능. 자,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표현적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언어의 가장 일반적, 기초적 기능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 바로 표현적 기능입니다. 대체로 감정이 중시가 되면 그러한 기능을 우리는 보통 정서적 기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금은 무게가 5g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사실을 믿는 것에 대한 판단을 얘기한 거죠. 이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의 표현적 기능에 속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어서 출발하시지요 라고 하는 누군가의 청자를 향한 나의 어떤 요청도 역시 표현적 기능이 됩니다. 이 책은 참 재미있다라고 하는 어떤 호감이랄지 나의 생각이랄지 느낌이랄지 또는 철수는 공부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내가 심리적으로 믿는 어떤 확신 이런 것들이 모두 표현적 기능에 속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수 있는 것이 표출적 기능이 됩니다. 이 표출적 기능은 표현 또는 전달 의도 없이 무심코 나오는 본능적인 언어 사용이 표출적 기능이다라고 할수 있죠. 자, 뭐 길을 가는데 뭐가 머리에 뚝 떨어졌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의도 없이 아이쿠라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표출적 기능이다라고 할수 있죠. 보통 이제 언어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와 청자가 설정이 되는데 이런 표출적 기능은 청자가 없더라도 자기의 혼잣말로 정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통 언어적 기능에서 언어적 기능이 가장 미약한 것은 뭐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때 청자를 설정하기 어렵다는 점, 또 청자를 설정하지 않아도 성립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통해서 답은 표출적 기능이라고 해야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 표출적 기능이나 표현적 기능이 감정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죠. 하지만 표출적 기능과 표현적 기능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 의도성이 있느냐, 의도성이 없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체적으로 감탄사라 할지라도, 자,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자, 우연히 길을 가다가 뭔가 떨어져서 아이쿠라고 하는 것은 의도성이 없으니까 표출적 기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에 관해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볼 때, 자, 뭔가 무서운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내가 좀 연약한 모습으로 또좀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무서운 장면이 나왔을 때 어머나 라고 놀랬다면 이거는 뭘까요? 똑같은 감탄사지만 이거는 표현적 기능일까요? 표출적 기능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표출적 기능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이거는 나름대로 의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감탄사라도 표현적 기능이라고 해야 된다. 따라서 상황이 주어지고 물어봤을 때 무조건 감탄사라고 해서 표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밖에 적으로 기억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보 전달적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나 정보, 지식 등을 알려주는 기능이 일종의 정보 전달적 기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정보 전달적 기능을 그런 점에서 뭐 제보적 기능이다, 또는 도구적 기능이다, 또는 과학적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국에 가서 약을 우리가 결국 처방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이 약을 드시면 기침이 멈추고 열이 내릴까요? 라는 약사의 친절한 말씀. 자, 그렇다면 이것은 언어적 기능 가운데 뭐에 속한다? 정보 전달적 기능에 속한다고 합니다.

지그 정도에 비례하는 언어적 기능은 뭐냐? 그러면 정보 전달적 기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은 그렇다면 언어의 기능에 어떤 점에 좀 더 충실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정보 전달적 기능이죠. 따라서 수업이나 뉴스 같은 것은 이와 같은 정보 전달적 기능에 가장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감화적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자에게 특정 행위를 야기시키거나 금지시키는 기능을 소위 감화적 기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보통 이제 우리 국어의 문장의 어떤 형태, 문장의 그런 어떤 유형으로서는 명령문, 청유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감화적 기능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의문문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평서문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것들은 약간 직접적이라기보다는 약간 간접적인 그런 어떤 감화적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평서문 같은 경우에 있어서 보면 이곳은 금연구역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게 평서문입니다. 자, 다 형태로 끝난 평서문이 되는데 이와 같은 것도 그런 문구를 봤을 때, 그런 글을 봤을 때 행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이와 같이 감화적 기능이라는 것은 결국 행동의 어떤 제약이나 또는 행동의 변화나 심리적 변화를 가져오는 기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의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문문도 역시 볼 수 있겠죠. 결국 의문을 할 때 뭔가 몰라서 묻는 형태를 취하는 게 의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같은 경우가 있죠. 날씨가 덥습니다. 딱 그랬을 때 뭐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좀 날씨가 더우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에어컨 좀 틀어줄 수 있니? 자, 나는 뭐 하지 않았습니까? 명령하지 않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은 행동에 옮기겠죠. 이와 같은 것이 감화적 기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좀 약간 문법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에 있어서 보면 종결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뭐 평서형 종결음이, 뭐 의문형 종결음이, 명령형 종결음이, 뭐 청유형 종결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각각의 그 의미는 나름대로 문법적 의미를 갖고 있죠. 명령형의 그런 어미를 쓰게 되면 명령적 의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문형 어미를 쓰면 의문문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의문문이나 평서문은 거기에 뭐는 아닙니까? 명령문이나 청유문의 그런 어떤 내용적 요소를 갖고 있지는 않죠. 형태로는. 하지만 그 종결음과 그 기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따라서 창문 좀 열어줄 수 있니? 라는 묻는 형태를 취했지만 그 속에는 바로 이와 같은 지령적, 감화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점. 따라서 종결음과 그 기능이 일치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찾는다면 평서문이랄지 의문문의 형식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변화를 요구하고 있거나 뭔가 행동의 어떤 변화를 갖다 가져오게 하는 이런 것들 기능이 있다면 이것은 지령적 기능, 감화적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속담이나 격언 또는 표어 또는 포스터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행동의 또 변화, 심리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감화적 기능의 범주에 넣어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여주는 어서 학교에 가거라, 여기는 금연 장소입니다. 좀 더 일찍 일어나자라고 하는 형태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감화적 기능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가와 관련돼서 보면 여러분들 구지가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요? 구와 구와 숙이 현야 약불 약불 현야 번작기강이라. 가보가 가보가 머리를 드러내라. 머리를 드러내지 않으면 내 너를 구워먹으리라 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이것이 제 시간 상태에서 다음 주 이와 관련된 언어적 기능이 뭘까요? 한다면 뭔가를 요구하고 있고 상대방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슨 기능? 그렇습니다. 감화적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화적 기능, 다른 말로는 지령적 기능, 용어적 선택은 출제자의 마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지령적 기능으로 나올 수도 있고 감화적 기능으로 나올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통제적 기능, 통제적 기능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좀 동자가 좀 그런데요. 자, 어쨌든 이와 같은 감화적 기능, 통제적 기능 또는 여기서는 지령적 기능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친교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친교적 기능이라는 것은 화자와 청자의 유대 관계를 확보하는 기능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유대 관계를 확보한다. 상당히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대본에 있어서 우리가 인사말을 제시할 때가 많아요. 예시로서. 그래서 인사말이 나오면 대체로 이것은 우리가 유대적 관계를 갖다가 깊게 하기 위한 또는 확보하기 위한 또는
본격적인 어떤 대화, 본격적인 어떤 언어적 기능을 수행하

전에 전 단계로서 그런 분위기를 좀 더 부드럽게 하고자 하는 언어적 기능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와 같은 신교적 기능은 뭐가 중시되지 않느냐? 잘 중요하겠죠? 관습적 의미가 중시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돈이 없어, 뭐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결국 형편이 좋지 않아서 밥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밥을 못 먹었습니다. 굶주렸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가서 밥 먹었니? 라고 한다면 때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위로해 주는 말도 될 수 있지만 부둘의 관계가 불편한 관계였다면 어떤 조롱, 비아냥거리는 말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그 언어가 언어적 의미로서 사전적 의미로서 그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친교적 기능이다. 따라서 친교적 기능은 관습적 의미 또는 사전적 의미 이런 같은 것을 중시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다음 같은 상황을 통해서 이 언어적 기능이 결국 똑같은 말이지만 그것이 상황에 따라 여러 기능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특별한 의미 없이 친근함을 나타낼 때 사용되면 이거는 인사말이죠. 오늘 날씨 참 좋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게 말해 참 좋네 라고 얘기했다면 이거는 바로 무슨 기능? 친교적 기능이다. 다른 말로는 뭐 사교적 기능이다. 또는 친화적 기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주어졌다고 봅시다. 운동을 하러 나가지 않으려는 딸에게 엄마가 말하는 경우가 바로 사용됐다면, 그때 사용됐다면 이와 같은 것은 무슨 기능? 예, 그렇죠. 감화적 기능이다. 운동 좀 해 라고 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 되겠죠. 뭐 그런 점에서 감화적 기능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똑같은 말이라도 오늘 날씨가 참 좋다라는 말이 한국으로 귀국하려는 사람에게 오늘의 날씨를 알려줬다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해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측면을 본다면 이것이 바로 정보 전달적 기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어머니 가운데 하나의 어떤 문장이 주어진 상태에서 하나의 문장은 오로지 하나의 기능만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또 주어진 언어적 상황에 따라서 동일한 말일지라도 그와 같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설 가운데 김유정의 동백꽃에서 점순이가 나에 대해서 결국 감자를 갖다 주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한참 일하고 있는데 그때 점순이가 와서 뭐합니까? 감자 속에서 꺼내면서 니네 집 이거 없지라고 얘기하죠. 자, 사실 니네 집 이거 없지라는 의문의 형태는 그 상대방에게 물음을 통해서 니네 집에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점순이의 하나의 나를 향한 접근의 방식, 인사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언급이 될 수 있습니다. 예시 좀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때 거기에서 적용되는 기능은 혹시라도 그것을 다른 말로 다른 기능으로 이해되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건너는 인사의 방식으로 봐서 사교적 기능, 친교적 기능이라고 봐야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친교적 기능이다, 친화적 기능이다, 또는 사교적 기능이다. 이것들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유대적 관계를 갖다가 돈독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도 서로 간에 뭘 해야 돼요? 인사를 잘 나누면서 사는 것. 인사가 가장 결국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그런 어떤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친교적 기능이다, 친화적 기능이다, 사교적 기능 봤습니다. 다음 기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학적 기능이 있습니다. 미학적 기능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자, 화자에 의해서 쓰인 말은 화자의 의식적, 무의식적 노력에 의해 되도록 듣기 좋은 짜임새를 가지려고 한다. 이것을 우리는 미학적 기능이다. 또는 이제 미학적 기능을 뭐라고 하느냐면 미적 기능이다. 미적 기능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학적 기능을 언어를 꾸민다는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주로 어디서 많이 활용하냐면 문학에서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미적 기능을 문학적 기능이다 또는 시적 기능이다 또는 여기서 미학적 기능, 미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바둑이와 순이가 있습니다. 자, 보통 바둑이와 순이 하면 바둑이가 하나, 둘, 셋, 넷 되고요. 순이가 두 음절이 되죠. 물론 이제 와를 뺀다면 삼음절 단어가 있고

삼음절 단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삼음절 단어가 길죠. 근데 우리 언중들의 일반적인 어떤 언어적 뭐랄까요? 습관이라고 한다면 짧은 음절을 앞에 대고 긴 음절을 뒤에 두는 습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순이와 바둑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도 보면 시각적으로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안정감 있게 보입니까? 예, 그렇죠? 바둑이와 순이보다는 순이와 바둑이. 자, 이런 것들은 다음 나름대로 의도성을 가지고 언어의 어떤 음절 수의 배열을 그렇게 고려해서 배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다 언어에 있어서 무슨 기능? 그렇죠. 미학적 기능, 미적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하나의 더 수도법적 차원에서 보면 대구의 형태를 갖는다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것은 대체로 대구는 통사적 구조가 비슷한, 통사적 구조가 유사한 구조를 갖다가 병치시켜 놓는 것을 우리는 대구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맥락에서 이것도 나름대로 고려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학적 기능, 이와 같은 미적 기능, 이것은 다분히 앞서 살펴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의도성이 다분히 들어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따라서 의도성을 가지고 언어를 배치하거나 언어를 꾸미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미학적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아까 미학적 기능을 우리가 시적 기능이라고 이야기도 했는데, 자, 그 점에서 우리가 김소월의 진달래꽃, 상당히 유명한 시죠? 그리고 김소월을 일약 스타 시인으로 결국 만들어줬던 대표적인 시가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게 되면 나보기가 역겨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칠 음절이고요. 가실 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입니다. 자, 뒤에 한번 볼까요? 말없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따라서 말없이 고이 보내 칠이 되고요. 드리오리다가 오. 따라서 나처럼 음절수를 고려해서 배치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칠오죠. 따라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라고 하는 칠오째 음수를 나름대로 고려해서 작가가 이와 같은 언어들, 단어들 배치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음보라는 게 있습니다. 음보. 음보가 있는데, 음보. 자, 요게 관련돼서 기억하면 되겠는데, 자, 음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뭐냐면, 좀 더 명확하게 써주겠습니다. 음보. 자, 시간의 등장성과 관련된 게 음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같은 시간을 들여서 읽어주는 단위를 음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통 음보는 두 음절에서 칠음절을 하나의 음보로 보는 거죠. 자, 그럼 음보상에 볼 때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귀치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됐죠? 자, 몇 번 반복합니까? 세 번. 세 번 나왔죠? 말 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형태를 우리는 삼음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서정미인요.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라고 하는 형태. 뭐 도라지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삼음보 형태. 따라서 평민계층에 의해서 주로 가창되어졌던, 불려졌던 노래들이 바로 삼음보 형태인데.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좀 문학과 관련해서 한번 설명할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김소월이 뭐 민요시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은 전통적인 그런 운요를 계승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닉네임이 붙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무슨 기능? 미학적 기능이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단어로 미적 기능이다. 시적 기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식 정보 보존의 기능도 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워낙 많은 대체적으로 디지털이라고 할까요? 디지털, 녹음기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수만 장, 수백만 장, 아주 뭐 많은 양들을 저장 보관할 수 있는 기술들이 발달돼서 이것들은 뭐 보편적으로 언어를 통해서 지식을 보존한다. 그러나 또 보존자 장치를 통해서 얼마든지 많은 정보를 우리는 축적할 수 있다. 내 머릿속뿐만 아니라 외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많은 매체들이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지식 정보를 보존한다. 그런 지식 정보를 보존할 때 가장 도구로 사용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건 그건 언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언어의 기능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한다면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언어의 일반적 이해부터 시작해서 결국 언어의 기능까지 언어와

0: 인간, 그다음에 언어의 기능 이런 것들은 우리 일반적으로 언어적인 측면에서 꼭 기억해 둬야 할 그런 어떤 상식적 차원의 내용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몇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언어가 없으면 생존은 가능하지만 사회에서는 불가능해진다. 예, 맞는 내용이었죠. 문화의 발전 정도와 언어의 추상성, 복잡성의 정도와는 관계가 없다. 맞죠? 대체로 문화가 우수한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도 있고, 그렇지 못한 나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언어의 추상성이나 복잡성과의 관계는 없습니다. 세 번째, 특정 종족과 언어 사이는 본질적인 연관성이 없다. 민족과는 불가분 관계에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뭐 이런 점도 맞는 내용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언어와 문화 사이에는 불가분 관계가 성립다. 불가분 관계가 없다고 했죠? 문제의 답은 4번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언어는 인간의 무엇을 지배합니까? 그렇죠? 사고를 지배한다. 자, 인간은 사고를 지배한다.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고 했죠. 따라서 거기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언어 우위관, 사고 우위관이 있다고 했죠. 따라서 언어가 없어도 생각할 수 있다? 예, 사고 우위관. 언어가 있어야 생각할 수 있다? 그렇죠? 언어 우위관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그 부분은 얘기했죠. 옛날에 뭐 가스통이 있습니다. 뭐 가스통이 있는데 거기서 담배를 갖다 피우고 있어요. 가스통이 있는데 뭐가 지배했을까요? 그 사람은. 예, 사고가 지배했죠. 뭐 괜찮을 거야 해서 피웠겠죠. 막 그런 점도 어떤 상황을 주어져서 언어와 사고의 관계성을 물어볼 수도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세 번째.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뭐냐? 대체 언어는 언어가 말하는 사람과 관련되는 상황이다. 말하는 사람은 현실 세계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라든가 다른 섬세한 감정까지도 언어로 표현하게 된다. 자, 감정까지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는 말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에 따라 다시 몇 가지로 나눈다. 뭐 확신이다, 판단이다, 뭐 이건 요청이다. 나눌 수 있다겠죠. 이와 관련된 건 표현적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식아, 우리는 언어에 있어서 이해와 언어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어떻게 들었습니까? 예. 아무래도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철저히 하시고요. 다음 시간을 기약하고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시험 대비 강좌, 우리가 2차 1과목을 담당하는 홍덕기입니다. 자, 이 시간부터 손해평가사 준비하시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한 다섯 강좌를 통하여 계략적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시간인데요. 첫 시간 맨 처음에 우리가 왜 이런 게 필요하고 또 우리 이 과목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를 먼저 설명드릴 텐데요. 자, 우리 농업재해보험이 왜 필요한가 이건데, 농업재해보험 말 그대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닥치는 여러 가지 재해에 대해서 이걸 보장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도입이 된 건데, 그럼 왜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냐면, 농업재해는 참 특수성이 많습니다. 어떤 특수성이 있냐? 우리가 농사는요, 자연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는 그런 농사, 작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 환경에

피해가 꽤 큽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점점 더 폭우랄지 폭설, 폭염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되는 추세다 보니까 농사 짓는 분한테 당신네들 다 알아서 이거 감당하시오 이렇게 하기가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어느 정도 예측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 또 이러한 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범위가 광범위하죠. 자, 이러한 특수성도 있고요. 또 농업 경영에 높은 위험성이 있다 그러는데 자, 우리 다른 산업과 관련 이제 농업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생산 과정에서 닥치는 위험들, 특히 파종을 해서 수확하기까지 생산량을 중간에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공산품 같은 경우는 만약 물량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적당히 조절해서 좀 줄인다든가 하는데 농작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생산 과정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병충해랄지 이런 피해로 인하여 예상치 못하게 수확량이 준다든가. 자, 이런 위험이 있고요. 또 가격에 따른 위험. 그러니까 이걸 출하할 때 풍년이 들어도 문제입니다. 많은 농작물이 출하가 되면 가격이 폭락합니다. 자, 그럼 거기에 따른 수입이 감소되는 위험들. 또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따른 또 수입 개방 정책에 따른 이런 위험들. 자, 이러한 각종 높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손실을 보장해 주자. 자, 이렇게 해서 도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국가적 재해 대책과 한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죠? 폭우가 쏟아집니다. 또 폭설이 쏟아져요. 그러면 국가는요, 군경을 동원하여 어느 정도 복구는 해줍니다. 그래서 무너진 하우스 이렇게 들춰내고 또 토사가 휩쓸려 농작물 덮쳤다면 그것을 이제 어느 정도 정비하죠.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작물에 대한 피해를 손해 보상해주면 이것까지는 국가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작물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하죠? 바로 이런 농업재해보험을 통하여 좀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하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입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농업재해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개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이제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으로 구분되는데요. 자, 근거법령은 농업재해보험법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차 과목을 공부하시다 보면 제2과목에 농업재해보험법령이 있죠. 자, 근거법령은 여기에 따라서 보장이 되고요. 자, 도입은요, 실은 가축이 먼저 도입이 됐어요. 1997년도부터 도입이 됐고, 그 이후에 2001년도 농작물 재해보험이 이렇게 도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한 25년 이렇게 좀꽤 많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품목은요, 자, 해마다 늘어납니다. 그래서 맨 처음 이제 시범 사업을 통하여 점점 품목을 늘려서, 이번 2024년도 약관 기준으로 76개. 그리고 이제 이번 2025년도 약관을 가지고 우리가 2026년도에 그걸 토대로 이제 이론서를 만들어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몇 가지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추가되는데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이 녹두와 생강, 참깨 이렇게. 자,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농작물 품목은 늘어나서 농가를 많이 이제 보장해주겠다 이런 추세고요. 가축은 총 16개 축종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 가축인 소, 돼지, 말, 그리고 이제 가금요. 닭, 오리, 꽁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기타 가축에서 뭐 꿀벌 비롯한 이런 것들 다 보장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누가 담당하느냐? 보통 우리 보험회사라고 그러잖아요. 자, 여기서는 이제 재해보험 사업자란 말을 쓰는데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NH농협 손해보험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이 제도가 도입됐을 때는 민영보험회사도 들어왔는데 그때 굉장히 피해가 컸어요. 태풍 피해가. 그러다 보니까 이 태풍 피해는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광역적으로 발생하잖아요. 보험회사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 이건 수익 사업이 안 되구나 하고 손 들고 다 떨어져 나갔어요. 자, 그래서 현재 NH 손보가 일종의 총대를 메고 이걸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축재해보험 이제 NH뿐만 아니라 기타 민영 보험회사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태풍이랄지 뭐 폭우 폭설에 따른 광범위한 위험이 그렇게 비교적 적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민영 보험 회사도 있고요. 그러면 자, 어떠한 재해를 보장하느냐인데 크게 이제 종합위험, 특정위험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종합위험이란 말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그러니까 모든 자연재해가 다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수해. 뭐 많진 않습니다만은 새나 짐승에 의한 피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재. 특히 이제 비닐하우스랄지 축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화재로 인한 피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 이제 병충해가 보장이 되는데 이걸 다 보장해 주는 게 종합위험이에요. 특히 이제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요. 태풍, 강

단풍, 우박, 동상애 이러한 다양한 이런 자연재해들이 다 보상해 주는 게 종합위험이고요. 특정위험은 자 이러한 자연재해 중에서도 특정 재해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는 것. 그래서 이제 품목에 따라 이 중에 태풍, 강풍이나 우박, 지진 같은 일부 재해에 대해서만 보장받겠다. 이런 상품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보장받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축은 자연재해, 화재, 질병, 특히 가축은 질병이 이렇게 이제 좀 추가가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보상, 이제 품목에 대해서 이런 보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농작물 재해보험이랄지 가축재해보험은요, 일명 정책보험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 국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는데 쉽게 가입하기가 좀 꺼려져요. 왜? 그만큼 농가가 형평이 되는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농가 가입한 사람들이 내야 되는 보험료가 있는데 이런 보험료를 정부가 33%에서 한60% 정도 이렇게 지원해주고 또 부가보험료는 이제 재해보험 사업자가 부담하는 일종의 경영비, 운영비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100%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보험 사업이 유지되게끔 자, 이렇게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농가 가입한 농가가 부담해야 될 보험료의 자, 50%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재해보험 사업이 또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이건데요. 자, 먼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무부서로서 다시 말해 정부 역할을 감당하는 게 바로 농림부입니다. 그래서 재해보험 사업 정책을 수립하고요. 그리고 사업 시행 지침을 마련해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운영이 되게끔. 그리고 방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정책보험으로서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을 하는데 자, 그런 것을 감당하는 게 이제 농림부고요. 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걸 관리하는 것은 어디냐? 농업정책보험금이요. 이걸 이제 줄여서 이제 우리가 농금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여기에다 위탁을 해서 모든 사업 관리는 여기에서 감당하게끔,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해보험 상품 연구 보급을 하거나 또 보험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네, 점검하는 거, 그리고 손해평가사 제도 운영을 자, 여기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교재 있잖아요. 그 교재가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교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해보험 사업 약정을 체결하는데, 자, 이 약정은 뭐냐면 이거예요. 재해보험 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해서, 자, 이 사업자가 이 보험 제도를 운영하게끔. 자, 그러면 내가 이 보험 사업 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 이 농금원과 약정을 통하여, 자, 이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들이 이 보험 사업에 대한 시행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고요. 그리고 손해 평가를 위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입된 그 농가별로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를 여기서 이제 담당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손해 발생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하는 거. 자, 이런 것을 재해보험 사업자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손해 평가인 제도가 있어요. 지금 우리 손해 평가사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앞에서 봤듯이 2001년도에 도입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평가할 수 있는 전문 자격을 갖춘 손해평가사 제도는 좀 늦게 생겼어요. 2015년도. 그런데 그 전에 그런 평가를 담당할 사람이 누구였냐? 자, 손해평가인을 위촉을 해서 이 역할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 재해보험 사업자가 자, 이런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데 자, 먼저 보험 모집도 다 위탁을 해요. 그래서 지역 농협이랄지 품목 농협이 있는데, 자, 품목 농협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품목별로 그것만 취급하는 농협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 농협에다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걸 맡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평가도, 자, 손해사정법인, 그리고 한국농업재해보험협회, 그리고 한국손해평가사협회, 자, 여기에다 위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자, 여기에서 이제 보험을 모집하기 때문에 이제 보험에 가입하겠다는 농가와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리고 이제 평가는 여기다 맡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손해사정사나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들이 여기에 말하자면 소속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를 위탁해서 평가를 맡기면 이들이 자, 이런 가입된 농가 보험사고 발생 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평가한 것에 대해서 자, 여기에서 보험금이 지급되고 이런 수당을 이

재해보험 사업자 여기에서 이렇게 주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손해평가와 관련하여 지금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요. 자, 2차 1과목은 자, 무엇을 배우는가?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크게 네 파트로 나누죠. 자, 그래서 보험의 이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재해보험 특성과 필요성. 일종의 총칙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보험의 이해 같은 경우는 우리도 보험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 어느 정도 기본 배경 지식은 있어야 된다 해서 최근에 도입이 되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게 농작물 재해보험과 가축 재해보험입니다. 자, 이두 가지가 실질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크게 자, 두 가지인데, 자, 보통 우리 상품 구성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다시 보면 과수품목, 그다음에 농작물, 밭작물, 자,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갈 텐데, 각 품목별로 우리가 배워나가는 순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보험의 목적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과수품목, 농작물, 밭작물, 그런 품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보장하는 제외와,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자, 이렇게 묶어서 어떤 것을 보장받고 어떤 것은 보장받지 않는지, 자, 그 내용을 우리가 다루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 기간입니다. 자, 우리 농작물 같은 경우는 이제 파종을 해서 수확하기까지 이제 생육 기간이죠. 그 생육 기간 중에 발생하는 보험 사고, 주로 이제 자연재해인데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보상을 받는데 무조건 다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기간 안에. 자, 그래서 보험 기간 안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런 각 품목별로 보험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자, 이거 우리가 정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거죠. 자, 그래서 보험에 가입할 때 얼마로 가입을 할 건지, 그리고 보험에 가입하는 그 금액을 한도로 이제 보험료가 책정이 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또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약 인수 관련 수확량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농작물 같은 건 그러잖아요. 보험에 먼저 가입하려면 파종을 하고 수확할 때까지 그한해 동안에 농사를 짓는데 얼마만큼 수확할 수 있는지 이 수확량을 기준으로 보험 가입 금액이 책정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올해도 얼마만큼 수확할 수 있을지 예상되는 수확량을 어때? 미리 좀 분석해서 파악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가입 수확량을 정해서 보험 가입 금액이 책정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이제 보험료와 보험금이 각각 책정이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주로 우리가 다루고요.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계약 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자, 보험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생육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토양 조건이랄지 기상 조건이랄지 그게 맞아야 잘 자라거든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 땅덩이에서 어떤 작물이 전국에 다 골고루 잘 자랄 수 있냐? 그렇지 못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가입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입 자격. 실질적으로 이제 농사를 짓는 농가가 가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입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자, 무조건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야 가입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 조건에 대해서 이제 좀 다루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인수 제한 목적물이다 있는데, 자, 우리 같은 경우 이제 농작물은 그러잖아요. 특징이. 자, 보통 파종하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수확하는 시점이 거의 계절에 맞춰서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때를 놓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파종해야 되는 시점, 정식을 해야 되는 시점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이게 기간이 늦거나 그러면 안 되죠. 또 현재 보장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 이제 자꾸 이제 보험 상품을 개발해서 이제 권장을 하는데 아직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전국적으로 확대되기에는 아직 조금 미비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따져서 가입할 수 있는 거, 가입할 수 없는 거, 이런 게 이제 분류가 되는데,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2차 1과목은, 자, 이런 내용을 주로 다루는. 다시 말해, 보험에 가입하기 단계. 자, 우리 1과목은 보험에 가입하는 단계를 다루고, 그 다음에 2과목은요, 이제 보험에 가입했어요. 자, 보험 사고가 발생해요. 그러면 손해평가를 해서, 그 평가를 통하여 손실이 어느 정도 났는지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 그게 2과목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일 과목에서 배우는 이제 사업 시행 주요 내용을 좀 간단히 살펴보자면, 자, 먼저 계약자. 그러니까 이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가입자죠? 가입 자격과 요건을 살펴보자면, 자, 일단 여기에서는 농작물에 대해서만 볼 거예요. 우리 가축은 뒤쪽에서 따로 보겠습니다. 자, 농작물 지휘보험 가입 자격 같은 경우는요, 자, 사업 실시 지역에서 보험 대상 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개인이나 법인. 그러니까 개인도 가입할 수 있고 법인도 가입할 수 있는데 주로 이제 영농법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보험 다 전국에서 공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방금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어떤 특정 작물은 토양이랄지 기상 조건 이런 게 맞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생육 환경이 잘 맞는 그 지역에서는 그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험 상품이 가입이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특용 작물이랄지 그 지역에서만 자라는 특산물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입할 수 있는 지역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점점 더 이제 확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보험 상품으로 가입이 안 되는 지금 시범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입 대상이 되는 작물을 이제 말하자면 가입을 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람이 가입합니다. 그래서 나는 농지는 소유하고 있는데 내가 농사 지을 상황이 안 돼서 이걸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줘요. 그럼 실제로 그 농지를 임차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말하자면 가입을 하게 되어 있다. 그 얘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입 요건을 보면요. 자, 일단, 방금처럼 말했듯이 그 상품이 실시되는 지역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 일정 규모 이상을 되어야 돼.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최저 가입 금액이 있고요. 최저 가입 면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을 충족을 해야 우리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정부로부터 이제 보험료 이렇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걸 입증해야 해요. 그러려면 일정한 경작지가 있어야 되고요. 또 1년에 며칠 이상 의무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고, 또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산물을 판매를 해서 수익을 일정 금액 이상. 그렇게 해서 농사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말하자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데요. 나는 정부로부터 지원 받지 않겠어요라고 하면, 자, 이두 가지만 갖춰도 일단은 가입은 할수 있어요. 단지 이제 이거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이제 품목들이죠. 크게 과수작물이 있고요. 자, 품목들이 꽤 많죠. 그리고 논작물이 있습니다. 자, 논에서 이제 키우는 작물인데, 자, 벼, 밀, 보리, 귀리 이런 품목이 있고요. 밭작물이 이제 품목 종류가 많죠. 자, 인삼 있고요. 그다음에 마늘, 양파, 양배추 또는 브로콜리, 고추 쭉 있는데, 꽤 작물 품종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하우스에서 키우는 작물 이러잖아요. 그래서 농업용 시설물에서 키우는 작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버섯도 마찬가지. 자, 우리가 버섯 제비사로 가는데 여기에서 키우는 작물, 즉 버섯 작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우스에서 키우는 것은 이제 보험의 가입 대상이 하우스 자체도 가입이 되고요. 그 다음 하우스는 아무래도 외부와 차단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키우는 작물이 생육 환경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이걸 키우기 위한 양액 시설이랄지 또는 송풍 황풍 시설이랄지 또는 관수 시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부대 시설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가입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키우는 작물들이 있죠. 자, 이런 작물들 크게 이제 화훼류와 비화훼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훼류 중에서도 이렇게 네 개의 품목이 현재 가입 대상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우리가 흔히 채소라고 하는 것들 꽤 많이 우리가 이렇게 가입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버섯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섯을 키우는 우리가 하우스가 있고요. 부대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버섯 작물 같은 경우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에서 위네개 품목만 현재 가입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들 보험의 목적, 이제 보험에 가입했을 때 이들이 이제 보상을 받는 그런 거고요. 그럼 이제 이들이 어떤 피해를

입어야 이제 보상을 받느냐인데, 자, 여기서 이제 보장하는 재해는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자연재해입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를 보면 종류가 많죠. 그래서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강풍, 자, 이런 피해들이 쭉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수의 피해도 있고요. 그리고 자, 화재에 의한 피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제 보상이 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보상을 어떤 방식으로 해주느냐 이건데,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특정위험 방식과 종합위험 방식인데, 그럼 이런 재해가 발생했다 해서 다 보상해준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종합위험 그래요. 그러니까 종합위험이란 것은 방금 말했듯이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이러한 것을 다 보장해주는 거. 그런데 특정위험은 그 중에 특정 재해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는, 자, 이런 상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재해도 보장 방식이 둘로 나눠지는데, 특정위험 방식은 현재 인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 같은 경우는 특정위험 정해진 몇 가지 재해에 대해서 보상받고요. 그리고 이제 종합위험이 이제 대부분인데, 자, 이 종합위험은 또 다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적과전 종합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사과, 배, 단감, 떨분감 해가지고 이제 과수사종인데, 자, 여기서 적과전 위험이란 말은 적과하기 전에는, 우리가 적과가 소위 속간내기라고 그러죠. 과수는 해거리라는 게 있어요. 한 해는 많이 열리고 한 해는 적게 열리니까 해마다 일정하게 우리가 수확을 하기 위해서 적당히 속가내기를 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이제 적과인데요. 그러면 보험 기간을 봤을 때 적과하기 전에는 자, 종합위험 다 보장해 주고요. 적과 이후에는 특정 위험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 자, 일종의 그런 방식. 그다음에 수확 전 종합위험. 자, 복분자나 무화과가 대표적인 품목인데요. 말 그대로 수확하기 전에는 뭐예요? 종합위험. 그 다음에 수확기 이후는 특정 위험에 대해서 보장하는 이런 상품이 있고요. 자, 이들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종합위험, 그러니까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다 보장받는 그런 방식으로 보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종합위험 방식은요, 또 특약에 따라 이렇게 다 보장해주지만 저는요, 이거 보장 안 받을래요? 해서 부보장 특약이 있어요. 부보장. 그래서 이제 품목마다 따로 이렇게 보장받지 않을래요? 해서 특약을 가입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것은 보장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왜 그러냐? 보험회사가 소위 담보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인데, 이런 건 보상해 주느냐? 아니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의도적으로 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때? 우연히 발생한 사고라고 볼수 없죠? 그래서 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보험 사기가 될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 또 수확기에 마찬가지. 수확기가 되면 농가는 어때요? 적정히 수확을 해야죠. 그런데 자, 이들 수확을 해야 될 이들이 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수확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 자, 이것은 어때요?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줄 의무가 없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쭉 있는데 대부분 공통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면 이제 제초 작업, 시비 관리 등, 자, 통상적인 영농 활동은 해야 되죠. 농사를 짓는 농업인으로서. 기본적인 이건 영농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마저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해? 자, 이런 것은 우연적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 그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것은 보상하지 않고요. 그 외에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보상하지 않는 손해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다 보상은 해주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럼 이제 보장 유형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보통 자, 이런 재해로 인하여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수확량 감소죠. 그러니까 올해 농사를 지어서 이만큼 수확할 수 있을 거야라고 예상을 해서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수확을 하다 보니까 수확량이 줄었어요. 왜? 태풍이랄지 강풍이랄지 냉이랄지 이러한 재해로 인해 수확량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 수확량을 보장하는 게 바로 수확량 감소 보장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보장을 무조건 다 해주느냐? 우리 보험 제도라는 게 그러잖아요.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될 자기 부담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공제하고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게 이제 60에서 90%. 가장 많은 상품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또 어떤 품목들은요, 생산비 보장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자, 이런 품목들은 수확량을 조사하기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 발생 시점까지, 어때요? 들어간 비용. 자, 이 생산비를 보장해주는 그런 품목이 있습니다. 그럼 이들 품목도요, 일단 자기 부담금은 차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담해야 될 것은 어느 정도 공제하고, 이제 보험금이 지급되는, 자,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이제 시설입니다. 자, 우리 시설 같은 게 이제 비가림 시설, 해가림 시설, 그리고 이제 원예 시설 그러잖아요. 하우스 같은 거. 자, 이런 시설 같은 경우, 자, 폭설이 무너졌어요. 그럼 다시 복구를 해야죠. 자, 그래서 이런 시설은요, 이걸 다시 원상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보장해주는, 자, 이런 형태로 보험금이 책정이 됩니다. 물론 자기 부담금은 공제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앞에서 봤던 자연재해 조세 화재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자, 이러한 방식으로 보장을 해주는, 자, 그러한 상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품목별로 이제 보험 가입을 하는데, 자, 이것도 어떻게 가입을 하느냐 이건데, 자, 농작물 같은 경우는요, 자, 이거 보면 필지에 관계없이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 필지라는 말은 사람 인위적으로 토지 금을 그어서 소유권은 이제 범위로 삼거든요. 자,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필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만 여기가 자, 23번지, 24번지, 뭐 35번지 이렇게 있다. 그러면 필지에 관계없이 이 말은 필지로 토지가 나눠져 있다 하더라도 이거 구분 없이 자,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러면 이 전체가 다한 개의 농지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 필지가 이렇게 논두렁이랄지, 농수로랄지, 또는 경운기가 다니는 도로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면, 이때는 농지가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개로 가입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자, 농업용 시설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통 단지 단위인데, 이 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이렇게 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천이 흐르는 이렇게 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또, 길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면 여기에 이제 하우스가 자 이렇게 세 개가 있다. 그러면 이걸 이제 한 단지로 이렇게 가입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험 판매 같은 경우는요. 우리 농작물은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생효 시기와 연계해서 판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파종을 해서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면 파종하는 시점에 보통 보험을 가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인 계략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첫 시간은요, 우리가 이제 보험에 가입하기 전 전체적인 농작물 보험 제도, 일종의 총칙이라고 보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를 깨우는 20분 한장수학의 윤민서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가 배울 내용은 정사각형의 뜻과 성질인데요. 정사각형, 우리가 이미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할게요. 정사각형이 뭐예요? 자, 보통 이런 질문을 학생들한테 한다면은 학교에서 학생들은 뭐 예쁜 사각형, 아니면 반듯한 사각형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우리 지금 중학교 몇 학년이에요? 2학년이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직사각형, 마름모, 이 친구들과 정사각형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할 수 있어요? 아직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정사각형이라는 이 도형이 직사각형, 마름모, 또 평행사변형과 어떤 관계를 지니는지 그 부분에 집중하면서 이번 강의를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할게요. 정사각형이 무엇이냐? 내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고 내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우리는 정사각형이라고 합니다. 수식으로 쓰면 각 A, 각 B, 각 C, 각 D가 모두 같아요. 하나당 몇 도? 90도를 이루고요. 그 다음 A, B, B, C, C, D, D, A가 모두 같은 사각형. 이미지로 본다면 이런 도형이 나오겠죠. 아주 예쁘고 반듯한 사각형. 그런데 이 정사각형은